0: 다르게 할 거야 얘들아. 엄청 재미있어. 시작! 잘 봐. 나 눈 감고 있어. 여기 버튼은 언제든 누를 수 있어요.
1: 축하해 빙고.
2: 선물이 안 보여요.
0: 아 맞아. 선물 없어.
2: 다시 잘 찾아봐. 아저씨 선물 어딨어요?
0: 아 이제 알겠니? 새로운 놀이야. 가운데 큰 선물이 하나만 있어.
2: 네?
3: 네? 뭐라고요?
0: 이게 진짜 선물 돌리기지. 좋아 시작해. 계속 돌려요.
2: 빙고 선물 없는 거예요?
0: 그래 원래 선물 돌리기 놀이는 이런 거야. 어우 이런. 괜찮아질 거야. 다시 계속 돌리는 거야.
2: 엄마! 아!
0: 이제 멈춰! 이게 진짜 선물 돌리기 놀이야.
4: 지금은 80년대랑 달라 패트.
0: 어, 여보?
3: 나 쳐다보지 마 여보.
0: 어, 이런.
2: 아저씨 선물 진짜 없는 거예요?
0: 어. 그래 알았어. 선물이야 5달러. 야 여기 너도 여기 있다. 모두 5달러 선물이야. 잠깐 누가 20달러 좀 바꿔줘. 아, 근데 잠깐
5: 아빠 진짜 그거 내 선물이잖아요. 돌려주세요 엄마.
0: 어, 아들 많이 있잖아. 좀 나눠줘도 괜찮아.
3: 어 즐거웠어 그랬지?
2: 네 선물 돌리기 놀이 빼고요. 럭키 아빠 놀이 규칙이 싫어요.
3: 그래 선물을 못 받으면 그렇지.
2: 네 맞아요.
3: 다음엔 받을 거야. 좋아, 이게 다섯 번째 선물이고.
2: 엄마, 있잖아요.
3: 어, 저리, 저리 가.
2: 왜요?
3: 내일 제스퍼 생일에 선물 돌리기 놀이 준비 중이야.
2: 어, 럭키 아빠 규칙대로 하면 안 돼요?
3: 가운데 선물 하나만 넣으라고?
2: 네, 이거만큼 멋진 선물이요.
3: 아들, 친구들이 진짜 싫어할 것 같아.
2: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제발요.
3: 선물 돌리기 놀이 시간이다.
2: 마치!
3: 좋아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스퍼가 럭키 아빠 규칙대로 선물 돌리기 놀이를 또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0: 그건 내 규칙이 아니야.
2: 어, 정말요?
3: 그럼 재밌게 해볼까? 알았지?
2: 좋아요.
3: 그럼 시작.
2: 어, 빙고 꺼자. 어, 괜찮아 빙고.
5: 계속 돌려.
2: 괜찮아 릴라. 어, 어, 이거 헬리콥터잖아.
5: 우와, 거의 다 왔는데.
6: 어, 빙고. 다음엔 받을 거야.
3: 선물 돌리기 놀이 할까?
2: 네.
5: 럭키 오빠 규칙대로 할 거야.
2: 만세.
0: 방금 만세라고 했어?

0: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선물 돌리기에서 이번에도 못 받았네?
1: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0: 정말이야?
1: 네. 릴라가 행복하면 빙고도 좋아요.
0: 어우, 빙고.
1: 다음엔 받을 거예요.
0: 우리 착한 딸 빙고. 선물 못 받아도 놀이를 즐겁게 할 줄 아네?

0: 블루이, 내일 선물 돌리기 놀이 어떻게 할까?
1: 아, 빙고가 정하도록 할게요.
2: 정말로? 고마워, 블루이 언니.
0: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빙고?
3: 얘들아, 선물 돌리기 놀이 준비됐어?
4: 네!
3: 내 생각엔 럭키 아빠가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5: 아, 좋지. 감사합니다. 어떤 규칙으로 즐겨볼까, 블루이?
1: 빙고가 정할 수 있게 해줬어요. 럭키 아빠 규칙대로 정한 거야? 기다려봐.
5: 빙고, 어떤 규칙대로 해도 난 진짜 괜찮아.
0: 아이들을 약하게 키운다면서 왜 그래?
5: 아, 잠깐. 그냥 재밌게 놀아보자고. 신나는 음악으로 시작해볼까? 어허, 예. 이 음악 신나는데?
4: 아저씨!
5: 마다리안.
1: 없어.
4: 럭키 아빠.

0: 어, 빙고, 괜찮아.
1: 기다려봐.
0: 독수리 양이다!
2: 좋아. 아빠의 날에 아빠 드릴 카드 만들자.
0: 빙고는 빨간색 카드, 무지개 카드 만들래.
2: 오, 좋은데?
3: 아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4: 어? 아빠, 나가세요!
3: 아우, 섭섭해. 아빠만 빼고 논다, 이거지?
2: 그러면 블루이는 어떤 걸 만들까?
0: 아빠랑 블루이가 있는 완벽한 그림 그릴래요.
2: 완벽한 그림이라고?
0: 네. 근데 완벽한 게 무슨 뜻이죠? 빙고 알아! 무슨 뜻이냐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좋은 거.
2: 그래, 맞아.
0: 근데 이번 이야기는 완벽해. 이거 완벽한 그림이 될 거예요. 아빠가 바로 냉장고 앞에 붙이실 거냐?
2: 완벽한 건 어려워, 블루이. 그건 힘들 것 같아.
0: 괜찮아요. 아, 삐뚤어졌잖아. 다시 할래. 완벽해야 하니까. 아빠랑 블루이가 뭐 하고 있는 걸 그릴까요?
2: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을 그리는 건 어때? 여기 있는 그림처럼?
0: 아니요, 그것보다는 더 좋아야 해요.
2: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0: 냉장고에 안 붙였잖아요.
2: 어, 그래, 그런 것 같네.
0: 아빠가 어떤 거 하실 때가 제일 좋은 거야? 어, 알겠어. 아빠 왔어라고 하실 때가 제일 좋아. 어, 맞아.
3: 아빠 왔어요. 그래, 잘 들어. 이제부터 아빠가 나타나면 모두 박수치고 이렇게 해. 우와! 아빠 오셨다! 좋아! 아빠 너무 멋져! 알았지?
4: 좋아요.
3: 좋아? 그럼 연습해볼까? 아빠 왔어요! 아빠랑 같이 놀아줘!
2: 그거 보기 좋다, 블루이.
0: 간지럼 타는 건 잘 못 그리는 것 같아요. 아빠가 블루이 언니 던지는 것 같아. 어! 던지는 건 그릴 수 있어. 어, 그럼 숨자꿈 그리자.
2: 그리고 돼지는 지프로 집을 만들었어요. 위험할 것 같은데.
3: 승차권.
0: 어, 네, 여기 있어요.
3: 딸깍. 승차권.
2: 어, 네, 물론이죠. 아, 어디에다 넣어뒀더라? 어딘가에 있을 텐데.
3: 승차권.
2: 어, 여기 있어요.
3: 딸깍, 잘 챙기세요. 승차권.
0: 어, 승차권 없어요.
3: 승차권 없음.
2: 멋진데, 블루이?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
0: 아빠는 놀 때 힘을 너무 많이 써요. 큰 소파를 그리는 게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2: 보기 좋은데?
0: 네, 근데 소파 같지는 않아요. 작은 의자처럼 보여요. 어, 아빠가 의자 놀이하는 거 그리자. 어, 그래.
3: 아우, 이런. 아이들 돌보느라 내 다리가 피곤하네. 편안한 의자에 앉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오, 여기 의자들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겠어. 어디에 앉으면 좋을까? 여기가 좋겠네.
0: 어,
3: 와, 그래, 이 의자에 앉길 잘했어. 역시 좋은 선택이야. 너무 편한 것 같아.
2: 의자처럼 보이는데 이제 됐어.
0: 근데 블루이 언니가 안 보여. 아, 원래 그리려던 그림에는 아빠랑 내가 있어야 돼.
2: 블루이, 괜찮아. 모든 게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아빠는 뭘 그려도 좋아하실 거야.
0: 그럼 이런 걸 그려도 좋아하실까요?
2: 그럼.
0: 이런 것도 좋아요?
2: 그래, 당연하지.
0: 정말요? 이것도?
2: 그래, 좋아. 아빠는 니들이 열심히 그린 걸 더 좋아하실 거야.
0: 그리고 완벽한 것도요?
2: 아니, 아니어도 돼.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럼 아빠랑 블루이가 같이 나오는 걸 어떻게 그려볼까?
0: 큰 소파도 없어야 하고 간지럼도 없는 거. 던지는 건 괜찮아. 부메랑!
2: 부메랑?
5: 그게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결국엔 내가 가졌죠.
3: 아우, 잠깐. 이런 귀찮은 부메랑이야. 부메랑 갖고 싶어요, 파이도?
5: 아니요, 저 부메랑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3: 아, 그럼 이 부메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그냥 그 부메랑 던져버려요.
3: 아, 당연히 그래야겠죠. 부메랑 멀리 던져버려야겠다. 문제 해결 끝. 됐다! 저 부메랑 다신 볼일 없을 것 같아요.
5: 네, 멀리 던졌으니까요.
3: 아, 그게요. 저한테 날아올 게 뻔한데 제 이빨 진짜 튼튼하거든요. 모르겠네. 혹시 누구를 물고 싶어지면 어떻게 하죠? 아, 뭐야!
2: 이거 정말 멋진데?
0: 이제 부메랑처럼 그렸어.
2: 이번엔 뭐가 마음에 안 들어?
0: 모르겠어요. 그냥 완벽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2: 얼마나 완벽해야 할까?

0: 근데 잠깐만. 아빠랑 놀면서 몇 번이나 무릎을 부딪히고 긁혔는지 생각해 볼래?
1: 승차권 없음.
2: 어? 어? 괜찮아, 블루이?
3: 어, 네. 무릎을 부딪혔어요.
1: 정말 귀찮은 부메랑이네.
3: 많아요.
0: 그리고 아빠가 제일 먼저 말한 게 뭐였어?
3: 아.
2: 엄마한테 말하지 마.
0: 뭐라고?
4: 아빠 왔어요.
2: 나중에 다시 올게.
0: 그거 말고 항상 하시는 말 있잖아.
2: 블루이,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0: 그래서 말인데 그림 그리는 건 어려워. 그치만
3: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0: 어?
3: 끝났다. 아빠의 날 축하해요.
4: 아우, 고마워 얘들아.
2: 우와, 여기 그림들 좀 봐. 정말 멋진데? 지금 바로 냉장고에 붙여야겠네. 여기 전기요금 청구서는 떼고. 여기 완벽해.
5: 다 왔어요. 우린 남극을 모두 탐험해봤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호주로 돌아갈 거예요.
6: 선장님, 배를 깨끗이 닦는 일 계속할 수 있어요?
5: 네, 다들 잘 들으세요. 이번 항해는 엄청 길고도 위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호주로 확실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7: 만세!
5: 이제 누가...
8: 버스, 집에 가야지.
5: 오, 엄마 오셨어. 안녕.
3: 근데 잠깐, 우리 이제 어떻게 호주로 돌아가지?
5: 제기 선장님 할 거야.
6: 왜 나야?
5: 바로 내 옆에 서 있었으니까.
6: 근데 호주로 가는 방법을 난 잘 몰라.
5: 그냥 그 방향으로 6주 동안 포기하지 말고 가.
3: 6주 동안?
6: 그 전에 우리 아빠가 오실 것 같은데.
9: 데리러 가, 데리러 가, 제기 학교에 데리러 가,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제기를 데리고 와.
3: 아빠, 저기 표지판에 캥거루 그림이 있는데 왜 한 번도 안 보이는 거예요?
9: 잘 모르겠어. 여기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야.
10: 여기서 좌회전하세요.
3: 고마워, 내비게이션.
9: 룰루, 내비게이션 없으면 큰일 나겠지?
10: 잠시 후 100m 전방에서...
9: 아니, 뭐?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래? 안 돼.
3: 왜 그러세요?
9: 내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어. 이제 내비게이션이 안 돼.
3: 안 돼.
9: 큰일 났는데. 제 학교에 어떻게 가는지 몰라.
3: 근데 왜요?
9: 두 번밖에 안 가봤거든. 그리고 항상 내비게이션을 써서 그래. 이런. 이제 잭을 어떻게 데리러 가지?
3: 어떻게.
11: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탐험가들.
3: 이제 어떻게 해요, 선장님?
6: 블루이, 아마 돛을 움직이면 배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코코, 키를 잡고 운전할 수 있어? 어느 쪽으로? 러스티가 가르친 방향으로 계속 가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산호초를 조심해야 돼.
3: 알았어.
5: 코코, 갈 시간이야.
3: 엄마가 오셨다.
6: 우와! 산호초와 부딪혔어.
3: 안 돼. 바다에 빠져버렸어.
6: 호주에 무사히 도착하길 바랄게. 포기하지 마. 이거 큰일인데.
9: 이거 큰일인데. 사람들에게 물어볼게.
3: 딸기다.
9: 저기요?
12: 올라.
9: 제 아들 학교를 찾고 있는데요.
12: 아들 학교가 어디 있는지 모르신다고요?
3: 왜냐면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꺼져서 그런 거예요.
9: 네, 제가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12: 저희도 아니에요. 아르헨티나에서 왔죠.
13: 배낭여행 중이에요.
9: 그렇군요. 휴대폰 빌릴 수 있어요?
12: 네, 여기요.
9: 고마워요.
12: 근데 여기선 안 터져요.
9: 이런.
12: 딸기 좀 드시겠어요?
3: 네, 좋아요.
6: 됐다, 다 고쳤어.
3: 잘했어요, 선장님.
6: 부족한 게 많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한다면 우리는...
3: 안 돼! 거의 무너지게 잡혔어요! 이기책 나 혼자야! 절대 포기하지 마!
9: 그냥 시간 낭비했네.
3: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9: 그래. 여기서 물어보자. 혹시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거 아니죠?
14: 아니요.
9: 좋아요. 휴대폰 충전기 있으세요?
14: 전 휴대폰이 없어요.
9: 네? 없으세요?
14: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전화를 해서.
9: 이런. 제 아들 학교를 찾고 있어요.
14: 아들 학교에 가는 길을 모른다고요?
3: 항상 내비게이션만 보고 다니셔서.
9: 글래스 하우스 초등학교예요.
14: 여기서 거긴 엄청 멀어요.
9: 이런.
14: 제가 지도는 그려드릴 수 있어요.
9: 네. 지도요?
14: 근데 공짜로는 안 돼요.
9: 얼마예요?
14: 거기 딸기 하나면 돼요. 보세요. 여기 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도착할 거예요. 우후!
9: 좋아요. 얼마나 걸릴까요?
14: 아주 오래요.
9: 이런. 더 빠른 길은 없어요?

0: 지름길이 있기는 한데, 근데...
1: 근데 왜요?
0: 아, 길에 풀이 좀 많아서 이런 곳을 달려본 적 없는...
1: 그러니까...
0: 도시에서 살죠?
1: 급하니까 지름길이나 알려주세요.
0: 그래요. 여기 오래되고 울퉁불퉁한 길이 있어요.
2: 아빠는 차가 더러워지는 거 싫어하시는데요.
1: 룰루.
0: 아, 차는 더러워질 거예요.
3: 아, 물건이 다 떨어졌잖아. 그리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지도 도저히 모르겠어. 배도 깨끗이 닦아야 하는데.
1: 여기 있다. 여기가 지름길이야.
2: 그 예쁜 그림 무슨 뜻이에요?
1: 이 길로 바퀴 네 개 쓸 수 있는 차는 갈 수 있대.
2: 우리 차 바퀴 네 개 쓰는 차예요?
1: 모든 바퀴를 다 쓸 수 있는 차.
2: 우리 차는 바퀴가 몇 개죠?
1: 네 개. 룰루, 딸기 바구니 꽉 잡고 있어. 나 낮에!
3: 102번째 날이다. 나만 남았다. 육지도 안 보인다. 먹을 건 다 떨어졌다. 끝까지 갈 수 없을 거다.
4: 잘 놀고 있니, 잭?
5: 네, 선생님.
1: 오, 잘 달리는데. 좋아, 좋아. 꽉 잡으세요, 룰루 선배. 재밌었지?
2: 네! 근데 지도 위에 딸기쯤이 묻었어요.
1: 걱정하지 마, 룰루. 이제 지도는 필요 없어요.
3: 꽁! 육지다! 나 포기하지 않았어.
1: 잘했어, 아들.
3: 여기 호주 맞나요?
1: 그래, 맞아. 호주에 도착했단다.
6: 좋아, 아기돼지 삼형제 어때?
7: 만세! 더 재밌게 해주세요.
6: 좋아, 아기돼지 삼형제가 있었는데 진고, 그로이, 그리고 짐이라고 하자. 근데 짐이는 일 때문에 훈련에 참가해서 이야기엔 안 나올 거야. 첫째 돼지 진고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대. 어느 날 무서운 늑대가 나타나서 아기돼지야, 문 좀 열어줘 라고 했지만 진고는 나초를 만들고 있어서 안 된다고 했어. 늑대는 전기 공급을 위해 안으로 들어가 확인할 게 있다고 했지. 진고는 잘 됐네요 하면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났어. 잠깐만, 우리 집은 태양열인데? 그러면 늑대에게 저리 가라고 했지. 늑대는 화가 나서 집을 불어서 날려버렸어. 그래서 진고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찾아왔어. 그리고 아기 돼지 진고는 집안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그램에 올렸는데 구독자들이 늘어났어. 늑대는 아무 짓도 안 했다고 했지만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어. 경찰은 늑대에게 잘못이 없고 억울한 게 있으면 판사님에게 얘기하면 된다고 했지. 그렇게 늑대를 감옥에 넣었어. 그리고 다른 돼지 그루이가 와서 같이 진고 집을 다시 지었어. 이번엔 벽돌로 집을 지었대.
7: 아빠 잠깐만요.
6: 아, 그래? 그리고 아이스크림 모양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레모네이드로 수영장을 채웠대. 와, 좋은 생각이야. 그동안 늑대는 감옥에서 얌전히 행동했기 때문에 판사님이 일찍 내보내주셨어. 하지만 판사님은 아기 돼지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면 감옥에 다시 올 거라고 하셨어. 늑대는 진고의 새 집을 찾아갔는데 진고와 그루이는 잡아먹지만 않으면 들어와도 괜찮을 거라고 했어. 늑대는 어차피 채식주의자가 돼서 두부만 먹을 테니까 괜찮다고 했고, 늑대는 수영장에 초대돼서 친구가 되려고 했는데 수영장이 계속 오줌을 쌌대. 아기 돼지들은 늑대한테 수영장에 오줌은 안 된다고 했어. 레모네이드라서 마시는 거라고 했지. 수영장에 레모네이드가 아니고 물이 있다고 해도 오줌을 싸는 건 안 된다고 했어. 이제 마실 수가 없으니 소독약을 넣어야 된다고 했지. 근데 늑대는 계속해서 오줌을 싼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 아기 돼지들은 오줌 싼 거 맞다고 했고 늑대는 그런 적 없다고 하면서 종교교리에 안 맞는다고 했지. 그래서 다음날 돼지들은 오줌을 싸면 레모네이드가 보라색으로 변하는 약을 수영장에 넣었어. 늑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늑대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놀면서 과자도 먹고 동물 얘기도 했어. 그런데 갑자기 늑대가 조용해지면서 먼 산을 바라보며 수상한 행동을 했지. 돼지들이 이때다 싶었을 때 늑대 주위로 레모네이드가 보라색으로 변했어. 돼지들은 늑대에게 와! 오줌 쌌잖아, 거짓말쟁이! 라고 했고 늑대는 울면서 도망가서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도망간 늑대는 나중에 테니스 선수로 성공하게 됐대. 결국 다 잘 된 거야. 이야기 끝.
7: 또 있어요!
0: 그만.
5: 어느 날 아름다운 들파미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답니다. 사슴 한 마리가 뛰어왔어요. 깡총 깡총 깡총 깡깡총. 사슴을 빠르게 쫓아오는 동물이 있었어요. 치타다! 치타는 그만 지쳐버렸어요. 이어서 작고 귀여운 개미들이 나타났죠. 갑자기 코끼리가 나타났는데 엄청 컸어요. 쿵! 과광! 쿵! 과광! 쿵! 과광! 쿵! 코끼리가 갔어요. 후! 그리고 그 다음엔 거미가 나타났지요. 저리 가, 거미야. 이상한 동물은 이제 그만. 어, 잠깐만, 뱀이잖아. 개구리다. 개굴. 개굴. 개굴. 어, 개구리가 가고 이제 귀여운 야옹이가 나타났어요.
8: 오, 안 돼.
5: 괜찮아, 빙고. 고양이는 낮잠을 자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기 위해 발톱으로 샥, 샥, 샥, 샥, 샥, 샥. 고양이는 잠이 들었고 고요해졌어요.

보안은 창과 방패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공격 기법이 나오면 그걸 막기 위한 방어 기법들이 나오고 그 보호 기법을 또 우회하기 위한 공격 기법들이 새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1: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2: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어머니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 혈관까지 막혀

0: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3: 네, 희망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순간 우리의 곁에 찾아온다고 하죠. 누군가의 경험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또 작은 공감은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 변화의 가능성을 함께 생각하며 한 주간 방송의 의미와 가치를 차분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충룡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자, 오늘도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부터 살펴볼까요?
4: 네. 지난 6월 25일에 방송된 딩동댕 딩동댕 주먹장 스타 편에 대한 의견입니다. 딩동댕 딩동댕은 딩동댕 요정들이 등장하는 여러 코너를 통해 음악, 동화, 동물 생태, 생활 습관 등을 배울 수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만 주먹을 휘둘러서 문제를 일으키는 어린이, 먹순이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먹순이는 조금만 화가 나면 친구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절교까지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도 먹순이는 저런 친구는 나도 필요 없다며 스스로를 고립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우주를 파괴하려는 악당 크크는 이렇게 폭력적이고 불행한 먹순이에게 흥미를 느꼈는데요. 그래서 위로해주는 척 접근해 놓고 큰 위기를 만들어 잔뜩 겁을 줍니다. 여기서 딩동댕 요정들이 출동해 크크를 저지합니다. 크크는 친구를 때리는 아이를 혼내준 건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고 항변하지만 딩동댕 요정들은 아무리 그래도 어린이를 괴롭히면 안 된다며 크크를 물리칩니다. 해당 방송은 평소 다른 회차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적절한 유머를 통해 어린이들이 재밌게 볼만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실사 연기를 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많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딩동댕 딩동댕은 꾸준히 이를 유지하며 아이들이 몰입감 있게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출 방식은 콘텐츠의 다양성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회차에서는 한 가지 작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덕적 판단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먹순이는 친구들을 마구 때리는데 크크는 그런 먹순이를 괴롭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딩동댕 요정들은 아무리 그래도 어린이를 괴롭히면 안 된다며 맞섰죠. 해당 방송에서는 당연히 크크가 틀리고 딩동댕 요정들이 옳은 것처럼 묘사되면서 이 문제가 금방 지나갔는데요. 하지만 저는 관점에 따라서 충분히 더 깊은 고민을 해볼 만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친구를 괴롭히는 어린이는 아무리 어린이라고 할지라도 후대에게 훈육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크크처럼 비열한 방식을 써서 괴롭히면 절대 안 되겠지만 어린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만 받는 것도 올바른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연 친구를 못 살게 구는 어린이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옳은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송에서는 더 깊은 고민으로 이어질 법한 문제에 대해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딩동댕 요정들이 먹순이에게 친구를 주먹으로 때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화가 날 때는 참는 방법을 말로만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딩동댕 딩동댕이 어린이 교육의 목적이 있는 방송인 만큼 다른 회차에서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3: 작가님께서는 해당 방송이 좀 교육적인 고민 없이 서둘러 마무리되는 것 같았던 점이 좀 아쉬웠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혼나는 장면보다 좀 변화하는 과정까지 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연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으면 효과적이었을까요?
4: 악당 크크와 딩동댕 삼총사가 몇 문장은 더 설전을 이어갔어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크크가 패배하고 딩동댕 삼총사의 아이들 위하는 마음이 강조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크크는 결국 아이를 위하기보다는 그저 아이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에서 먹순이에게 못된 짓을 한 거기 때문에 그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장면에서 먹순이가 친구들과 동생에게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도록 딩동댕 요정들이 독려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독백 형식으로 먹순이가 모두에게 사과했는데요. 그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도록 하는 게 어린이 시청자들에게 교육적으로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네, 교육 프로그램일수록 사고의 과정도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두 번째로 우리 세계 테마 기행도 한번 짚어볼까요?
4: 네, 지난 6월 22일에 방송된 세계 테마 기행, 기묘한 섬 술라웨시 탐험기 1부 비풍의 참치 사냥꾼에 대한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세계 테마 기행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큐레이터가 되어 세계 곳곳의 자연, 문화, 역사를 소개하는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섬 술라웨시의 대표 도시 비퉁의 참치 이야기가 펼쳐졌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참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고 비퉁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참치 항구라고 합니다. 방송에서는 술라웨시 섬에 살고 있는 수중 탐사 전문가 조인호 씨가 큐레이터로 출연해 현지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했던 건 참치잡이 이야기였는데요. 전통 방식으로 참치를 잡는 현지의 어부 카스만 씨와 동행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직접 참치잡이를 체험하고 저녁에는 카스만 씨의 집에 초대되어 가족들과 함께 참치 요리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날에는 비퉁의 수산물 시장을 방문해 참치 유통 과정을 지켜보고 전통 음식인 훈제 참치를 만드는 작업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우리가 평소 흔히 접하는 참치를 참치잡이와 참치 유통 과정이라는 생생한 현장을 통해 색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도록 해 인상적이었는데요. 참치는 크기가 매우 큰 생선이어서 우리는 보통 해체되고 가공된 음식의 상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치 통조림이 가장 흔한 형태이고요. 시청자는 이번 방송을 통해 참치가 실제로 어떻게 잡히고 가공되는지를 확인하며 참치 통조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지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추가로 화라산이 있는 술라웨시의 특징인 온천도 함께 소개되었는데요. 마을 여기저기에 온천이 산지에 있는 것도 독특한데 온천마다 물의 온도가 다 다르다는 점 역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온천은 딱 따뜻한 온도여서 마을 사람들이 온천욕을 즐기고 있었고 어떤 온천은 100도에 가까워서 음식을 해먹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관광지로서의 온천만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온천을 소개한 건 역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온천하면 온천욕을 하는 장소로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온천을 관광지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해당 방송에서는 일상에 놓인 온천과 다양한 활용 방안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변의 다른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평소와 다른 각도로 생각해보게 해 교육적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참치잡이와 가공 과정을 보여줄 때 주로 전통적인 방식 위주로 소개됐다는 겁니다. 이는 아마 인도네시아의 이국적인 모습을 더 카메라에 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기술이 발달한 만큼 방송에서 소개된 방법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참치 관련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그런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 현지인들의 삶을 더 잘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국적이고 특색 있는 전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시청자가 현지의 실상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현대적인 작업 방식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0: 싶었습니다.
1: 여행도 여행이지만 어떤 큐레이터가 등장할지 기대감도 굉장히 큰데요. 그도 그럴 것이 큐레이터의 시선에 따라서 여행지에 대한 어떤 매력이 좀 달라지거든요. 좋은 큐레이터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0: 네, 꼭 정해진 역할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각 큐레이터가 자신만의 강점을 잘 발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머가 강점인 사람은 현지인들과 소통하면서 재밌는 장면들, 인간적 교류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체력이 강점인 사람은 사람들이 쉽게 등반하기 어려운 산을 등반하는 장면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나도 그냥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은 여행보다는 큐레이터가 가진 고유의 강점을 발휘해서 진행하는 특색 있는 여행이 더 흥미롭고 유익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는 이미 세계 테마 기행이 잘 하고 있는 바인데요. 그런데 때로는 큐레이터의 강점이 부각되지 않는 경우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지인 큐레이터를 모시고 전형적인 관광지 위주로 돌아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큐레이터가 각자의 성격에 맞게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개성 넘치는 여행을 제시한다면 시청자들이 더욱 인상 깊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다음 교양 프로그램,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한번 준비하신 거 들어볼까요?
0: 네. 지난 6월 27일에 방송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청년 이장님네 개들의 이중생활 편에 대한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설채현 수의사가 반려견의 문제 행동 원인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담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경북 영천의 작은 마을에서 농부이자 이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40대 남성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이 이장님은 카페와 둥이라는 개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카페는 처음 귀농할 때부터 함께했고, 둥이는 카페의 손자라고 합니다. 처음 카페와 귀농했을 때 이장님은 시골이니까 자유롭게 개를 풀어놓고 키워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카페가 그만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개들을 임신시켰다고 합니다. 그후 이장님은 시골 개들은 무료로 중성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중성화를 진행했고 이제는 둥이가 중성화 수술을 받을 차례였죠. 그런데 그 사이 이웃집 개 깡순이가 둥이의 새끼를 임신한 상태라는 웃기면서도 민망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방송에서는 카페와 둥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개들이 자유롭게 마을을 활보하다 보니 주민들의 논밭에 똥을 싸거나 비닐하우스에 비닐을 다 뜯어놓았던 것이죠. 방송 마지막에는 설채현 수의사가 등장해 마을 주민과 개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는 여러 솔루션을 알려주었습니다. 해당 방송은 개를 주제로 다루지만 이번 회차만큼은 오히려 개를 키우는 사람의 이야기가 더 많이 부각됐다는 특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장님은 귀농한 후에 현재의 아내를 만나 결혼해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는데요. 이 마을에 10년 만에 아이가 태어난 것이어서 마을 분들이 현수막까지 걸어줬다고 합니다. 또한 아내의 직업이 바리스타인 것을 활용해 현재는 부부가 함께 예쁜 카페를 지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장님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이 이런 인생도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각자의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은 반려견들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주변에 보이는 물건들로 문제를 손수 해결하려고 노력한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패널로 강아지 지붕을 만들거나 강아지를 구조하기 위해 양말을 활용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며 살아가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의 물건들을 직접 내 손으로 조작해 활용하겠다는 창의적인 생각은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청자들은 이장님의 모습을 통해 인생의 주도성과 창의성의 측면에서 많은 배움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으로는 시골개 중성화에 대한 반복적 언급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시골 개들의 중성화 지원 제도를 알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 언급 대신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복 노출한 것이 오히려 약간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사람과 반려견의 행복한 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해주는 방송인 만큼 정보 차원에서 제공되는 유익한 내용의 경우 오히려 정보를 명확히 짚어주었다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구성이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본래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0: 교정하는 데 주를 이루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번 회차는 오히려 보호자의 삶이 좀 주된 내용으로 다뤄졌었어요. 그런데 이충영 작가님께서는 오히려 이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거든요. 이번 회차 좀더 반려견을 이해하는데 더 설득적으로 들렸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1: 네, 저는 그렇습니다. 개는 인간과 함께 진화해온 동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개의 행동도 상당히 많이 바뀌는데요. 보호자 입장에서 어떤 고충을 겪는지,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보호자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결국에는 반려견 문제 해결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그런 보호자의 입장을 더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삶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보호자의 삶이 반려견의 생활과도 결국에는 연관이 있기에 프로그램의 취지 전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결국 사람의 변화가 반려견의 변화를 만든다는 점에서 본질을 잘 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짚어봐 주시죠.
1: 지난 6월 24일에 방송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충무로 길거리에 38억 쏟아부은 남자 편에 대한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는 부자들이 성공하기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살펴보며 진정한 부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광고회사를 운영하다 현재는 길거리 미술관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동훈 대표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박동훈 대표는 자신이 40년간 주무대로 삼아왔던 충무로에 큰 애정을 갖고 있었고, 사비 38억 원을 들여 충무로 길거리 곳곳에 예술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자투리 땅이나 아파트 사이 버려진 땅을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점이 인상 깊었는데요. 비범한 적극성과 기획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큰 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방송에서는 박동훈 대표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나와 흥미로웠습니다. 박동훈 대표는 경남 산청의 시골에서 외할머니와 매우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나중에는 서울에서 홀로 호떡 장사를 하고 계신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집이 없어서 어머니와 호떡 리어카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기도 하였죠. 박동훈 대표는 이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당시에는 비닐하우스 생활을 불행하게 여기지 않고 작게나마 자신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에서 설렘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당시 박동훈 대표는 비닐하우스 한 편에 그림을 전시하고 폐가구를 수리해 활용하여 내부 인테리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범상치 않았던 예술적인 감각을 살려 후에 디자인과 광고, 인테리어 사업까지 하며 자수성가에 성공했습니다. 박동훈 대표의 어린 시절은 대한민국이 가난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렇기에 과거 한국의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시청자들에게는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려운 상황을 비관하기보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성공을 거둔 이야기에서 희망과 용기를 느끼기도 했을 겁니다. 또한 부동산이 부의 수단이자 목적이 되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지역을 가꾸는 것에 큰 돈을 지출한 모습 자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런 모습은 모두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면서 삶에는 다양한 방향성이 있음을 알려줘 교육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다양함을 보여주는 방송이 많이 제작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인물의 성공 서사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는 아무래도 그 인물의 사적인 일화를 다루는 과정 속에서 시청자들이 좀 부정적인 여론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야 하는가? 사실은 제작진이 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내용 구성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번 분들을 위주로 모셔야 할 겁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돈을 번 과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돈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숫자로만 판단되고 그걸 얻은 과정은 중시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통장에 찍혀 있는 돈만 많으면 굉장히 큰 가치를 갖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돈을 벌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벌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점을 제작진이 항상 잘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너무 빠르게 올라버린 자산 가격 때문에 허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을 모아서는 도대체 언제 집을 살수 있을지 가늠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이 상승해서 급상승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이야기가 만약에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돼서 방송이 된다면 좋게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클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청자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력감을 불러일으킬 여지도 크다고 생각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0: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무엇을 남겼는가. 성공을 바라보게 하는 기준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충영 작가와 함께 EBS 각 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들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 전 세계에
0: 위대한 수업
2: 찾아오는
0: 그레이트 마인드는
2: 위대한 생각들을
0: 세계적인
2: 모았습니다.
0: 지성인들의 지혜와 통찰을 듣는 강연
2: 어떤
0: 프로그램입니다.
2: 생각은 우리를
0: 매 시즌 한국
2: 먼
0: 방송
2: 곳으로
0: 역사상 최고의
2: 데려간다.
0: 라인업이란 평가를 얻으며 대한민국 대표 교양 콘텐츠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드를 제작하고 있는 허성호 PD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자, 작가님도 위대한 수업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1: 그럼요. 위대한 수업이 처음 나왔을 때 시청자들이 진정한 수신료의 가치다라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아주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시즌 1부터 시즌 6까지 여섯 번째 시즌을 맞이할 거라고 어떻게 예상이나 좀 하셨나요?
3: 솔직히는 그렇게 오래, 이렇게 오래 갈지는 처음엔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뭐 좋은 시간과 또 위기의 시간이 있었지만 벌써 6년 됐네요.
0: EBS가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를 처음에 기획하게 된 이유가 뭐였나요?
3: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뭐 굉장히 위기였고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그 가짜 정보, 가짜 지식들이 뭐 굉장히 빨리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그런 사회적 시기였죠.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지식의 격차를 최대한 줄여보면서 진짜 지식을 지식의 원작자로부터 한번 들어보자. 거창한 취지로 시작했던 프로그램입니다.
0: 섭외도 왠지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섭외들을 하시나요?
3: 작가님들과 PD들이 뭐잘 콜라보를 해서 레터를 만들어서 레터를 보내는 형식으로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원래 단기 성과를 거두려고 할 때는 역시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 성과로서는 뭐 그간 축적한 네트워크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즌 5에 출연했던 오르한 파묵 같은 분은 저희가 시즌 2에 저희가 섭외 레터를 넣었다가 그냥 아예 회신조차 오지 않았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한국에 오르한 파묵의 이제까지 소설들을 한국어로 다 번역을 해주신 이나나 교수님 계십니다. 그 TV 출연을 진짜 안 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섭외를 직접 가서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저희가 매 시즌마다 이렇게 귀인들이 항상 있고요. 이런 이 하나하나 이 요소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냥 보통 TV에서 볼수 없는 분들을 이 시청자님들께 이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그런 건 굉장히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 섭외하시는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셨나요?
3: 저희 시즌 1때 처음 프로그램 시작할 때그 지금 UC 버클리의 정치학 석좌 교수인 그 비노드 아가왈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한 2005년쯤에 저희 교수님께서 네, 은사님이 오시게 됐는데 그 교수님이 배드민턴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네가 좀그 교수님 같이 쳐줬으면 좋겠다. 그 학교 교양 배드민턴 시간을 찾아가서 양해를 구했는데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시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한 13, 14년 정도 흘러서 이 위대한 수업이란 프로그램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때 PD로 배정이 돼서 그 저희 은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아유, 선생님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맡게 됐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너 아가왈 교수님 기억하지? 그래서 아, 예, 기억합니다. 아가왈 교수님한테 내가 연락을 바로 할게. 그래서 아가얼 교수님이 1호 출연자셨던 세계적인 조지프 나이 교수라든지 역사학의 전설이신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 뭐 이런 분들을 레터 한 방으로 팍팍팍 섭외를 다 해주셨는데 특히 레터 쓰는 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가왈 교수님이 그때 지도해 주신 양식이 지금 저희의 지금 공식 레터 양식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뭐 섭외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주셨습니다.
0: 강연 내용 구성할 때 이 석학의 전문성과 시청자의 눈높이를 좀 조율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하시나요?
3: 강의 내용은 교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걸 알아서 하세요라고 맡겨두면 거의 대부분은 저희가 듣고 싶은 한국인들이 듣고 싶은 강의 말고 대개 본인이 현재 꽂혀 계시는 좀 지역적인 강의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평생을 연구하시면서 제일 빛나는 연구 그분 연구 평생 연구의 그 정수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일단은 파악을 해서 그 레터를 처음에 보낼 때 이미 저희가 요청을 드림으로써 강의 내용이 결정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학술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단은 이 용어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가 어려운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화면 구성을 자료화면이라든지 자료화면을 설명하는 꼭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앞, 뒤를 연결시키는 방법이라든지 뭐 컴퓨터 그래픽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서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후반 작업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촬영까지도 굉장히 어렵지만 또 후반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촬영팀은 국내에서부터 꾸려지는 걸까요?
3: 대체로는 그 해외 제작진들과 일을 합니다. 전 세계에 그 위대한 수업과 함께하는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0여 명, 100명은 넘어가는 것 같네요.
1: 이 방송 제작 과정 자체가 많은 배움의 기회도 되시는 것 같은데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하나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3: 시즌 2의 저희 모토가 이제 다양성이다 보니까 영화 감독 한 분을 좀 모시자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그해 연말에 그 아바타 2가 개봉을 하던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관련해서 연계해서 섭외를 하면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 섭외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뉴질랜드에서 촬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촬영하기로 한 날 제임스 카메론이 안 나온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날에 얼굴에 상처가 나셨대요.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나중에 며칠 후에 이제 촬영이 이제 재개됐는데 제작진 한 명 한 명한테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대신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깊이 있고 또 폭넓게 굉장히 그분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강의를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분을 그렇게 오래 찍은 건 저희가 거의 뭐 유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섭외하기 굉장히 잘했다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좀 개인적으로 난 이분이 참 오래도록 내리에 있지 않고 이제 기억이 남는다 어떤 분이 있을까요?
3: 예, 저희 위대한 수업 그레인 마인즈의 첫 번째 출연자이신 이 조지프 나이 교수 찾아뵈서 뵈니까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굉장히 점잖으시고 따뜻하시고 농담도 잘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또 언어의 불편함이 있을까 봐 또 영어도 굉장히 좀 쉬운 영어로 일을 하시니까 굉장히 격이 없는 이 대화가 가능하더라고요. 그 팬데믹이 한창이어가지고 뉴햄프셔주에 그 농장에서 촬영하죠. 농장으로 제작진을 부르셔가지고 그때 저희가 촬영을 하던 날 그 저희가 항상 프로필 사진을 항상 찍는데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나 며칠 전에 결혼 60주년이었다? 라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의자를 두 개를 놓고 하나 교수님 앉으시고 옆에 그 사모님 두 분을 같이 나란히 앉혀놓고 결혼 60주년 기념사진을 저희가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액자를 굉장히 큰 액자를 맞춰가지고 조셉과 몰리의 결혼 60주년 기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EBS 로고를 빡 박고요. 그렇게 해서 대형 액자를 저희가 선물을 드렸는데 걸어두시고 굉장히 그 좋아하셨습니다. 그때 촬영을 하고 촬영 끝나고도 제가 미국에 갈 때 뭐 다섯 번 정도 더 배웠습니다. 만났을 때 이야기들 이런 것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저한테는 그 귀한 시간으로 기억이 됩니다.
1: 또 한창 준비하고 계신 여섯 번째 시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을 텐데요. 어떤 주제들로 이번 시즌에는 강연들이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3: 저희가 지난 6월 25일 6.25 한국전쟁 발발일에 맞춰서 독일의 전 총리 그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총리를 촬영을 마치고 왔습니다. 독일 통일로부터 또 독일의 또 여러 가지 개혁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그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한편의 강연이 완성되기까지 정말 수많은 설득과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사랑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여러 가지 K컬처가 지금 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 한국에서 만드는 지식 콘텐츠가 세계 제일이라는 것을 저희 위대한 수업 그레인 마인즈를 통해서 꼭 그 오래오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0: 자,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드는 대한민국 교양 콘텐츠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공영 교육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위대한 수업이 우리 사회의 시야를 넓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다시 꺼내보는 화제작, 이론 분석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될 프로그램은 2020년생의 발자국을 따라 교육, 국방, 연금 등의 미래를 과학적으로 시뮬레이션해 큰 충격을 안겼던 EBS 다큐멘터리 K, 인구 대기획 초저출생입니다. 일부 0.78 이후의 세계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의 암울한 결과를 직시하고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 골든타임의 실마리를 찾아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4: 저는 서용석이라고 합니다. 카이스트 운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1969년도에 태어났고요. 소위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5: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처음으로 실시됐다.
6: 1970년 마침내 완성된 경부고속도로. 한국 경제는 이 길을 따라 고도 성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7: 스포츠 시대. 82년 3월 프로야구가 개막된 것을 시작으로 80년대에는
8: 신세대 랩 가수가 나와 청소년들을 열광시키고 마침내
9: 줍니다. 뛰어듭니다. 헤딩! 자, 골!
10: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출산율은 떨어졌고 급기야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이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오늘 미래를 예측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현재 인구가 만들 미래를 말이죠. 우리는 올해 3살인 두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상황부터 살펴보려 합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 미래, 무엇이 달라질까요? 지금 잡초만 우거진 여긴 활기찬 대학 교정이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 불시착한 비행기는 한땐 승무원을 꿈꾸던 학생들의 실습실이었죠. 대학이 문을 닫으면 또 무엇이 달라질까요? 학교 앞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11: 이 마을 자체가 상당히 조용하고 인적이 드물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판들은 많이 있는데 그 운영하지 않는 그런 뭐 가게라든가 식당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10: 30여 년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이장님은 학교가 문을 닫은 뒤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다고 말합니다.

0: 우리 집사람도 아 이제 너무 폐교가 돼가지고 사람이 없으니 우리도 큰일 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 학생들이 떠나자 가게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고 마을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혹 이 경우는 지독히 운이 나쁜 어느 시골 대학의 얘기가 아닐까요? 현재 전국에 있는 일반 대학은 190여 개. 그런데 2020년생은 대학 모집 정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만약 현재와 같은 대학 모집 인원을 유지한다면 도윤이와 지안이가 대학에 입학할 때 학생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미충원 예상자만 약 19만 명에 달합니다.
2: 그 2039년이 되면 몇 개의 대학 정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3: 생존 능력을 뭐로 볼 거냐인데 저희가 세 가지로 시뮬레이션 해본 건데요. 저희 시뮬레이션도라면 모집 규모대로 할 때 39개 정도의 대학이 살아남을 겁니다. 190개 대학 중에서 150개 이상의 대학이 모집 인원 0명이 된다는 뜻인 겁니다. 선호도 중심으로 가면은 수도권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해서 지역적 불균형은 더 심각해지는 사태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대학이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드는 데다가 특정 지역으로 몰려요. 그리고 특정 지역에 몰린 데다가 이게 다 종합대학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성의 요소는 굉장히 약화될 것이고 그렇게 약화된 다양성은 고등교육의 풍부한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1: 2040년이 됐습니다. 2020년생 아이들이 병역 의무자가 될 미래를 예측해볼 차례입니다. 분명 인구 감소의 여파를 군대도 피해갈 순 없겠죠. 저출생 인구 감소 시대. 한국의 안보 위기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4: 군사비는 세계 한 지금 10위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군사력이 세계 6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10위 정도인데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대단한 것이죠. 그거가 가능한 거는 우리나라가 그 징집병제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많은 수의 군인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특수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징집병, 의무병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1: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국방 인력도 줄고 있습니다. 2020년생 아이들이 병역 의무자가 되는 2040년경엔 지금보다 무려 10만 명이나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특히 우리들같이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국공항 안보와 사회복지 안보의 수요가 동시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아주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저희가 취하고 있다. 그게 참 저희가 가진 큰 딜레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2045년 일자리의 미래를 예측해 볼 텐데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어든 한국의 경제는 어떤 상황일까요? 한 생산 현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음성은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를 서 교수님은 음성의 산업단지에서 찾는 중입니다.
5: 음성이 수도권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교통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산업 단지들이 많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땅값이 싸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도 좋은데 노동력이 없다라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만들어놔도 그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1: 2007년에 문을 연

0: 공장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합니다. 중소기업이라 내국인이 꺼려서 몇몇 공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생산 라인을 이주 노동자로 채우고 있습니다.
1: 그때 당시에는 뭐 7대 3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거꾸로 뭐 2대 8 정도로 외국인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또 그다음에 이제 소기업이나 이런 데에 대한 그 직원들에 대한 복지 이런 부분들이 연동이 되겠죠.
0: 음성의 변화는 미리 본 우리의 미래일까요? 이대로 저출생이 계속되어 인구가 감소한다면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은 더 심해질 겁니다. 통계만 봐도 경제 활동이 가능한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감소할 예정입니다. 미래 노동력을 늘릴 방안을 함께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누구를 얼마나 더 일하게 하느냐에 따라 노동력 문제가 달라진다고 본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2: 예, 첫 번째로 제가 고려한 것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네. 한 20대 후반까지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가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이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아이를 키우고 복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 M자형 그 고용률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게 해소가 돼서 20대 후반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0대, 40대 초반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가정을 도입을 했고요. 두 번째 그 시나리오는 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2020년에 일본 수준까지 올라간다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0: 얼마나 달라질지 한번 볼까요?
2: 2045년까지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88.2%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0: 두 번째론, 장년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분명 달라졌죠.
2: 관건은 결국 늘어나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확 줄어드는 젊은 그 고학력 그 취업자들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느냐.
0: 기억하시죠? 우리는 2020년생 아이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중입니다. 학업을 마치고 일을 할 경제 상황까지 점검했죠. 이제 더 미래로 갑니다. 2020년생이 은퇴를 하고 인생 2막을 설계할 때 연금은 이들의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될까요? 걱정스럽게도 지금 상황에선 연금 수령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5년에 한 번 국민연금은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얼마나 재정이 튼튼한지를 말이죠. 올해 검진 결과 32년 뒤 연금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3: 우리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골병이 드러내는지 좀 밝혀라. 그게 미정립 부채 개념입니다. 미정립 부채라는 건 뭐냐면 이미 정부가 지급하기로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자들 또 수급자들한테 약속한 금액이 있어요. 2088년 말까지 누적 적자가 경상가로 1경 7천조. 연금 제도는 다른 제도와 달리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제도입니다. 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제도를 못 맞춰놓으면 언젠가는 사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0: 국민연금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젊은 세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출생 고령화가 진행되며 상황이 역전됐죠. 연금을 받는 고령 인구가 늘며 일하는 세대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3: 앞으로 10년 내 우리가 빨리 제도를 못 고치면 1968년에서 73년 사이에 태어난 650만 명 정도 되나요? 2차 배움 세대가 또 보험료를 더 부담 안 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25만 명도 안 태어난 친구들이 다 부담을 해야 돼요. 25만 명 정도 태어난 친구들이 70만 명, 100만 명 태어난 세대를 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0: 우리가 만난 이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비록 초저출생, 인구 절벽이라 해도 희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미래를 바꿀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2: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0: 이제 어떠한 그런 그 결정과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비전과 목표를 세우냐에 따라서 또 현재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1: 세계 최저 출산율 0.78. 그 이후의 세계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2: 네, 미래학자 서용석 교수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 시뮬레이션을 눈으로 확인하니까 좀 충격이 정말 크게 좀 왔거든요. 참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까지 느껴졌는데 작가님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3: 네, 국방 자원 감소에 국민연금 고갈 등 여러 이야기들이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특히 미래 대학의 소멸이 지역 공동체의 붕괴와 새로운 교육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지적이 무척 뼈아팠습니다. 다큐멘터리 말미에 현재를 통해 미래를 바꾸려고 하지만 반대로 미래를 통해 현재를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가 가슴에 남는데요. 우리가 미리 본 암울한 미래는 예정된 결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현재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2: 우리에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마지막 골든 타임이 남아 있으니까요. 다음 주 2부 결혼, 출산, 양육 비용 분석 프로젝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하나하나 만나보는 시청자 의견 이시선 시간입니다. 지구영웅 번개맨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지구영웅 번개맨은 지구를 위협하는 악당들에 맞서 어린이들의 꿈과 안전을 지키는 영웅 번개맨의 활약을 그린 유아 어린이 드라마입니다. 7월 7일에 방송된 6화 사랑이는 7살 아니 70살 편에서는 언니 희망이의 옷을 물려받고 싶지 않아 언니보다 커지고 싶다는 소원을 빈 사랑이가 암흑보석의 힘으로 20살이 되어 행복했는데요. 자신이 누군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친구들과도 함께 놀지 못해 후회하던 참에 암흑보석의 부작용으로 순식간에 70대가 됐습니다. 이후 다시 7살이 되고 싶다고 간절하게 빌어 7살로 돌아왔는데요. 이에 대해 7살 어린이인 사랑이에게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인이 되니 얼른 크고 싶다고 꿈꾸거나 조급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면이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따뜻한 조언을 남겨주셨습니다. 또한 20대가 된 사랑이 역할을 맡은 배우가 딩동댕 딩동댕에서 동동 역할을 맡고 있는 분이란 걸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극한 직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극한 직업은 고된 환경 속에서도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삶을 밀착 취재하며 그들의 노고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6월 27일에 방송된 70년 인생 정을 차려내다 삶의 밥집 편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오랜 세월 손맛을 지켜온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세 곳을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경상남도 고성의 새백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의 막국수, 그리고 경상북도 영주의 소머리 국밥집까지 70이 넘는 나이에도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인심을 베푸는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자신이 만든 음식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하는 새백반집 사장님의 모습이 보기 좋았고 사장님의 가치관이 담긴 마지막 멘트들도 멋있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소개된 막국수집에서는 사장님과 가족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말씀도 예쁘게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장님들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려는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모든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는 시청 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차의 내용이 극한 직업의 취지에 다소 맞지 않고 맛집을 홍보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탐구 집에 대한 의견입니다. 건축탐구 집은 집과 사람,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집의 의미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6월 30일에 방송된 사랑하는 당신에게 집을 선물했습니다 편에서는 한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팔순의 어머니가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0: 파주에 집을 지어들인 아들의 사례와 환갑의 나이에 늦둥이 딸에게 최고의 놀이터이자 보금자리가 되어줄 집을 지은 아버지의 사례가 함께 소개됐는데요. 첫 번째 집의 경우 훗날 어머니가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집을 설계했단 점에서 어머니에 대한 섬세한 배려와 사랑이 전해졌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외부에 입식 텃밭과 헛간 등의 맞춤형 공간을 설계하고 내부는 필요한 가구들만 깔끔하게 배치한 선택도 멋있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집에 대해서는 온전히 아이를 위해 설계된 공간이란 점에서 아이를 위한 부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가 나중에 자신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이 집에서 키우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정면에서 이 집의 가치가 잘 드러난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집을 통해 사람을 조명하는 건축탐구 집이 참 좋은 프로그램이란 호평도 있었지만 집을 소개하기 직전에 집 앞에서 오늘의 목적지가 어딘지 묻는 장면은 이제 식상하게 느껴진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 대한 의견입니다. 기획 강연 청년에게는 다양한 분야의 인생 선배들이 연사로 나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실패와 전환점 등의 경험을 진솔하게 전하며 학교 밖 청년들이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7월 5일에 방송된 김유솔 2부 저는 완도 용암리 이장 김유솔입니다. 편에선 23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장이 돼서 5년째 이장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는 김유솔 강연자가 이장이 되었던 초기에 겪었던 오해와 시련들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젊은 이장의 곁에서 묵묵히 기다려주고 용기를 북돋아준 마을 어르신들의 따뜻한 지지 덕분에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청년들에게 어떠한 일이든 괜찮으니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많은 도전을 해보길 바란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골 마을에서는 청년들이 끈기가 없어 금방 떠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편인데 김유솔 이장과 용암리 어르신들은 서로 믿음을 갖고 잘 지내는 게 대단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따뜻하고 힘이 있는 강연이었으며 이처럼 청년들이 시골 마을에서 잘 적응하고 지낼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EBS 뉴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7월 3일에 방송된 10분 문화톡, 다크 히어로 열풍, 드라마가 던지는 메시지는 뉴스에서는 최근 촉법소년 등의 청소년 범죄를 배경으로 영웅 캐릭터가 악인을 직접 심판하는 사이다 서사의 웹툰 원작 드라마들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이런 다크 히어로 서사의 흥행은 현실에서 사법제도의 한계에 실망한 대중들의 갈증을 판타지적인 요소로 해소해주는 동시에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이어지는 등 실제 사회 제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흥행 요인을 명확하게 짚어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람들이 다크 히어로물에 열광하는 현실이 씁쓸하지만 콘텐츠가 던지는 메시지처럼 촉법소년이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좋은 공동체는 서로를 향한 책임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교육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할 텐데요. EBS 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늘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1: 건강검진 때 발견을 했거든요.
2: 폐암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변 폐암 환자 수가 그만큼 더 늘고 있다.
3: 폐암 수술 하는 분들 중에 여성 환자가 더 많아요. 폐 속에 드리운 그림자, 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4: 어느 순간 가까이 있는 게 안경 쓰면 잘 안 보입니다.
5: 노안이 시작되고 있다.
6: 아, 인간에게 눈이란 모든 것이다.
4: 이렇게 시각이 중요한데 아직 취미는 과학에서는 시각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6: 카이스트 레인지 과학과 김한모라고
4: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6: 네, 저는 시각을 연구하고 있긴 한데 초파리 연구를.
4: 갑자기 초파리가 나오고 뇌가 나와요. 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거기 앉으셨어요?
6: 초파리가 뇌를 연구하기에, 시각을 연구하기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 테스트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4: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7: 와, 진짜요?
8: 색깔이?
7: 몰랐어요, 이것도.
6: 마치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네. 그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영상을 다 삭제를 해냅니다.
4: 뇌가요?
6: 네.
4: 편집을 한다고요?
6: 네. 실제 행동 실험을 해보면은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는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4: 많이 움직여요.
7: 오, 움직여요.
4: 진짜 많이 움직이는데? 아, 진짜?
6: 점이 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4: 딱 사라졌다. 깜빡깜빡거려요.
8: 안 보여요. 사라졌어.
4: 깜빡깜빡거려요.
9: 민원 처리부터 발권 업무까지 잠시도 쉴 틈 없는 영무원.
10: I have an extra here. Okay. Just second, please here. Okay. Seoul Station to Terminal 2.
11: 올리바빈, 승하 장비.
9: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기관사와 정비사까지.
12: 사들어옵니다.
9: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
13: 보안정보내 후 제조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 내열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실리콘 소재의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이곳. 용기부터 조리도구까지 다양한데요. 종일 이어지는 고된 반복작업.
14: 여기도 아파요. 나이도 아파요.
9: 쏟아지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사람들의 편리함과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0: 자랑 서러웠죠.
1: 나팔바지 숨겨주며 모든 게 처음이었죠. 시작이었죠.
2: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0: 저는 노라노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뭐 그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3: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서관은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4: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5: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먼저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0: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1: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0: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4: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더운 날씨에 지쳐가는 가족의 기력을 되찾아줄 보양식 한상. 닭다리로만 만들어 먹기도 편하고 만들기도 좋다. 후식주까지 완벽한 코스 요리를 자랑하는 닭다리 녹두 삼계탕부터 다른 반찬 필요 없게 만드는 최고의 곁들이. 삼계탕과 찰떡궁합인 새콤 매콤 상추 겉절이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건강한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7: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귀염둥이 광입니다.
8: 안녕하세요. 이종임입니다.
7: 네. 네. 선생님. 네. 이 복날이 아니더라도 여름에 자주 찾게 되는 게 이 삼계탕인데요. 네. 이름부터 확 끌리는 이 닭다리 녹두 삼계탕.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8: 네. 그 닭과 녹두의 고소한 궁합을 자랑하는 네.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저는 닭다리를 좋아해서 네. 닭다리로 짧은 시간 내에 끓이려고 닭다리, 네. 녹두, 찹쌀, 또 삼계탕에 빠지면 안 되는 황기, 네. 그 다음에 수삼, 또 통후추, 대파, 네. 뭐 마늘, 청양고추 네.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7: 네. 자, 삼계탕 먹을 때는요. 이 죽이 빠지면 또 정말 서운한데요. 네. 오늘은 특별히 이 죽까지 준비하셨다고요?
8: 네. 왜냐면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서 느끼함이 없는 삼계죽을 만들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당근, 양파, 표고버섯, 네. 애호박을 준비했고요. 네. 이게 토탈 걸리는 시간이 딱 30분이면 끓이면 됩니다. 죽까지.
7: 죽까지 30분이요? 네. 와, 뭐 기본 삼계탕은 1시간 정도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오늘 죽까지 30분입니다. 본격적인 더위로 몸을 보호해야 하는 날이 많은데요. 네. 자, 올여름을 책임질 닭다리 녹두 삼계탕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바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네. 닭다리 녹두 삼계탕. 네. 자, 일단 닭다리 정말 좋아하는 네. 분들 많잖아요.
8: 닭다리가 한 팩에 예. 큰 거는 5개 아니면은 이렇게 6개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2인일 경우에는 한 팩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찹쌀과 보통 찹쌀만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여기다 녹두가 들어가면 이게 궁합이 잘 맞아요. 왜냐하면 예. 닭은 따뜻한 성질인데 녹두는 찬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궁합이 잘 맞고 예. 또 녹두가 들어간 또 죽까지 같이 끓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7: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8: 그래서 찹쌀과 녹두는 이제 전날 불려놓으시면 좋고 예? 또 한 6, 7시간 정도 불리시면 됩니다.
7: 자, 이렇게 네. 미리 불려놓은.
8: 그래서 네, 찹쌀과 녹두도 네. 불렸는데요. 네. 이 녹두는 불린 다음에 이렇게 비벼서 뜨는 껍질을 조금 버리고 또 비벼서 물 부어서 뜨는 거 몇 번 이렇게 예? 좀 버려줘야 거피가 되지요. 껍질을 벗기니까.
7: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네. 되나요?
8: 한 세네 번을 하셔야 돼요.
7: 세네 번.
8: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예, 녹두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7: 네, 이렇게 몸에 좋은 재료들 저희가 다 손질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 사실 삼계탕에는 이 재료 외에도 정말 몸에 좋은 한약재들이 그렇죠.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8: 근데 이제 뭐 한약재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한약재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0: 예. 한약재 중에서 빠지면 안 되는 대표적인 삼계탕의 재료가 황기예요.
1: 어, 맞아요.
0: 이 황기는 한약 같은 냄새 전혀 안 나고요. 네? 굉장히 끓이면 시원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있어서 네. 삼계탕에 이거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이것도 깨끗하게 씻어서 네? 이게 좀 이제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자르셔도 되지만
1: 접어서
0: 네, 접어서 이거를 국물을 나중에 건져내려면 일이에요.
1: 맞아요. 일일이.
0: 네. 저기 면보 주머니 이런 거 다 팔아요.
1: 맞아요.
0: 이건 제가 모시로 만든 건데 그거 해서 여기에 지금 이제 황기 들어갔고요.
1: 예.
0: 그다음에 여기에 통후추 네.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1: 예. 선생님 이 두 가지 재료는 네. 잡내 재료에도 좀
0: 그렇죠.
1: 효능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효과가. 누린 맛이 안 나게
1: 아.
0: 마늘은요 그냥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1: 맞습니다.
0: 그래야 훨씬 더 잘 우러납니다. 맛이.
1: 예.
0: 이렇게 마늘은 이렇게 으깨서 넣어주세요.
1: 네.
0: 네. 네. 이렇게.
1: 확실히
0: 마늘이 예. 많이 들어가 있다가 국물이요. 맛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몸도 튼튼해지고. 예.
0: 네. 그래서 여기에 마늘 들어갔고요. 네. 생강은 예. 작은 걸로 한 톨 정도 얇게 저며서. 네.
1: 정말 누린내 걱정은 없겠네요.
0: 네.
1: 선생님.
0: 이렇게 해서 퍽 끓이시면.
1: 예.
0: 또 국물이 약간 또 이. 녹두와 찹쌀을 같이 넣어서 끓이니까 국물도 약간 거르게 해서 진국 같아요.
1: 아~
0: 네. 그다음에 여기에 대파는
1: 네.
0: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파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이때 되면 삼계탕 같은 거를 꼭 먹어줘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럼요.
1: 예. 뭐 네. 기분 탈 수도 있겠지만 네. 확실히 먹어주면 힘이 나는 것 같고.
0: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옛부터 예. 가장 덥다라고 하는 복날에는
1: 예.
0: 지금 이제 말복 남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또 그 단백질 식품이 많이 들어간 요걸
1: 예.
0: 한번 드시면은 든든하지요.
1: 네, 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0: 네.
1: 아주 맛있는 국물이 우러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오늘 그 녹두죽인데
1: 예.
0: 여기에 채소 버섯이 들어갑니다.
1: 네.
0: 그래서 우선 여기에 호박.
1: 네.
0: 네. 호박은요 이렇게 죽이니까 너무 크지 않게
1: 네.
0: 써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1: 부들부들한 애호박
0: 네.
1: 죽어가 너무 잘 어울리죠.
0: 네. 그래서 버섯은 오늘 표고버섯 준비했는데
1: 예.
0: 표고 아니더라도
1: 예.
0: 다른 버섯 쓰셔도 돼요. 그래서 버섯과 채소는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죽이니까 오늘 이렇게 지금 썰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1: 예.
0: 네.
1: 원래는 선생님 삼계탕 하면 이 찹쌀을
0: 네.
1: 그 닭의
0: 예.
1: 뱃속에 이제 집어넣는데
0: 예. 그 연계로다가 할 때는
1: 예.
0: 그 속에다 넣잖아요.
1: 닭 속에 넣는데
0: 근데 닭 속에다 넣을 때 그 찹쌀이 익으려면은 한 시간은 끓여야 돼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야 국물도 진하고 이제 근데 이제 닭이 덜 맛있죠.
1: 맞아요.
0: 근데 덜 끓이면은 또 국물이 약하고
1: 맞아요,
0: 찹쌀이 잘 안 익어요.
1: 예.
0: 근데 오늘은 그럴 염려 없잖아요. 닭 다리로만 끓이고
1: 예.
0: 이 찹쌀과 녹두를 함께 끓여주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가능해요.
1: 그리고 네. 정말 마지막에 죽까지 먹어서 아쉽지
0: 그러니까,
1: 않게.
0: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1: 네.
0: 당근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1: 자. 근데 항상 이렇게 또 삼계탕 먹고 나면 이렇게 죽이 또 먹고 싶은지
0: 그럼요.
1: 그쵸?
0: 네.
1: 국물에 해가지고
0: 네, 그러니까 가볍게 죽으로 왜냐하면
1: 네.
0: 고기랑 국물을 드시니까 밥이 그렇게 안 땡기잖아요.
1: 예.
0: 근데 또 안 하면 서운하시니까
1: 슬슬
0: 이렇게
1: 예.
0: 가볍게 죽으로 드시거나 또는 아니면 이제 삼계탕 통으로 해서 이제 찹쌀을 드시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요 보통은
1: 맞아요.
0: 네,
1: 삼계죽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0: 네,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 자,
0: 준비됐고요.
1: 네.
0: 여기에 이제 표고버섯
1: 또 우리 또
0: 네, 이 표고버섯
1: 검표고.
0: 네 불리는 거
1: 예.
0: 네, 이렇게 해서 네 표고버섯도 넣어주시고
1: 예.
0: 네. 식구가 많으면 더 늘리시면 되고요.
1: 네.
0: 저희는 오늘 1인분에 닭다리 3개랑
1: 예.
0: 죽하는 요 양이 요거예요. 네.
1: 뭐 많은 재료도 아닌데
0: 네.
1: 진짜 또 요리에 들어가면 또 푸짐해요.
0: 맞아요. 네 여기에 양파도
1: 예.
0: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1: 또 선생님이 또 일주일 동안 요리해봤는데
0: 네.
1: 그동안에도 또 이 여름에 어울리는 요리들 많이 먹었어요 저희가
0: 네.
1: 그렇죠.
0: 네.
1: 근데 오늘 또 마지막엔 또 든든하게 저희를
0: 네.
1: 또 몸까지 챙겨주셔가지고
0: 여기에 예. 지를 거니까 섞여도 됩니다.
1: 네.
0: 그러면 이제
1: 재료 손질이 다 됐죠.
0: 네. 그러면
1: 예.
0: 이제 여기에
1: 지금
0: 이거를
1: 찬물인가요?
0: 찬물에
1: 선생님?
0: 찬물에서부터 넣어서
1: 예.
0: 네 이렇게 닭이나 이런 걸 넣을 때는 끓을 때 넣을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 면 주머니에 여러 가지 향신 양념들이 들어가죠.

0: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거를 불 켜셔서 넣으시고 팔팔 끓으면 네. 닭다리 넣으시고 네. 찹쌀 넣고 불린 녹두 넣고 네. 딱 30분 끓이시면 됩니다.
1: 오, 정말 간단하네요, 네. 선생님. 네. 준비만 딱 해놓으면 아주 간단하게 순서대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일단 한번 불을 끌어볼까요?
0: 네.
1: 선생님, 네.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0: 네. 지금 예, 끓고 있지요? 네. 네. 그러면 아직 요 향신 양념들이 네. 이거 끓었다 그래서 다 안 우러났잖아요.
1: 어, 근데 이거는 향이 좋아요,
0: 네,
1: 선생님.
0: 그냥 넣으시면 돼요.
1: 자.
0: 그리고 이제 여기에
1: 닭다리부터.
0: 네, 닭다리를 넣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예. 닭다리 한 팩, 여섯 토마.
1: 아무래도 닭다리다 네. 보니까 네. 익는데 시간도
0: 네. 더 절약되고. 30분이면 충분히 익어요.
1: 예.
0: 그다음에 여기에 불린 찹쌀.
1: 네.
0: 네.
1: 자, 저희가 미리 불려뒀죠.
0: 네. 그다음에 불린 녹두.
1: 예.
0: 네.
1: 녹두도 몸에 참 좋다고 하는데.
0: 그럼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1: 같은 재료들. 네.
0: 수삼.
1: 수삼 넣고.
0: 네. 두뿌리.
1: 네.
0: 배추. 네. 그리고 여기에.
1: 네.
0: 이제 채소까지 같이 넣습니다.
1: 네. 죽으로 먹을 때 더욱더.
0: 네.
1: 맛있게 먹을 수 있는.
0: 네.
1: 이렇게 재료를 다 넣고.
0: 네.
1: 30분 정도만 끓여주면
0: 네,
1: 된다고요?
0: 네. 30분 끓이면 됩니다.
1: 이야.
0: 네.
1: 뚜껑 덮고 하나요?
0: 네. 처음에는 뚜껑 덮어서 끓기 시작하면 예. 다시 또 이제 불 열어놓고 끓이시면 돼요.
1: 네. 네. 자, 그럼 30분 동안 네. 맛있게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0: 네.
1: 선생님,
0: 네.
1: 지금 닭다리 녹두 삼계탕이 네. 맛있게 지금 끓고 있어요.
0: 그렇죠.
1: 예. 네.
0: 여기 보시면,
1: 네.
0: 제가 네, 요거를,
1: 예. 네. 이야, 진짜 걸쭉해졌어요, 네. 선생님.
0: 걸쭉해졌죠. 네, 이렇게 해서,
1: 네.
0: 요거는 빼시고,
1: 네.
0: 역할을 다 했으니까,
1: 네. 네.
0: 그다음에 수삼도 이렇게 2인분으로 끓였잖아요.
1: 네.
0: 그리고 여기 이제 닭을, 네.
1: 우와, 부들부들하게
0: 네.
1: 30분 만에 다 완성이 됐어요.
0: 그럼요. 네, 충분히 닭다리도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죽도 다 완성이 됐고요.
1: 네.
0: 2인분에.
1: 이걸 한 번에 하셨네요, 선생님.
0: 네, 한 번에. 굳이 더운 여름날 굳이 많이 뭐 또 끓일 필요 없잖아요, 죽은요.
1: 그렇죠.
0: 이렇게 해서.
1: 불 앞에서 최대한 오래 있지 않는 게 네. 여름엔요, 그렇죠?
0: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담고 여기도 이렇게 담습니다.
1: 네.
0: 그럼 이제 죽까지 다 완성됐지요?
1: 자, 이제 그러면 잠깐 줄게요.
0: 네, 여기에 네. 제가 이제 닭다리를 이렇게 제가 2인분이라고 했으니까
1: 네.
0: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고요.
1: 원래 삼계탕 할 때 닭다리 때문에
0: 네.
1: 싸움 많이 일어나거든요.
0: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끓일 수도 있고 대추도 하나
1: 예.
0: 네. 그리고 여기에 수삼도 하나
1: 네.
0: 네. 이렇게 네. 그럼 여기에 예. 국물을 네. 네. 국물을 붓겠습니다.
1: 아우, 선생님 국물이 정말 진해요.
0: 너무 진하죠? 네.
1: 아니, 30분 만에 이렇게 진한 국물 나올 수 있는지.
0: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 이제 삼계탕입니다.
1: 예. 우와.
0: 네. 여기에도 국물을
1: 예.
0: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이게 닭다리 녹두 삼계탕이잖아요.
1: 아, 예.
0: 그렇죠? 네.
1: 2인이 거뜬히 나와요,
0: 그렇죠?
1: 2인분이.
0: 근데 이제 이것만 드시면 그래도 서운하잖아요.
1: 아쉬워요, 선생님.
0: 맞죠?
1: 예.
0: 그래서 여기에 요거는 살짝만 한번 이렇게 끓여주시면 끝이에요. 네. 이 죽도 제대로 끓인 국물에서 끓였으니까
1: 우와.
0: 이 국물이 또 맛있잖아요.
1: 아, 그리고 정말 뜨끈하게 네. 바로 먹을 수 있어서.
0: 네, 한 그릇 더 나옵니다.
1: 예. 네,
0: 그러면 제가 여기에
1: 네.
0: 이제 풋꽃 요것만
1: 네.
0: 쓰르면 됩니다.
1: 자.
0: 칼 주시고 네. 이게 또 파가 조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여기에 파 썰은 거. 네. 이렇게 해서
1: 네.
0: 여기에 파 썰은 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칼칼한 거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여기에 청양고추를
1: 네.
0: 조금 썰어서 넣으면 국물에 칼칼해서 너무 좋아요.
1: 그러게요.
0: 네. 청양고추. 얇게 썰으세요, 그 대신에.
1: 네.
0: 네. 이렇게 해서 반만. 싫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1: 아니.
0: 요게 들어가면요.
1: 예.
0: 국물이요. 아주 개운하고 좋습니다.
1: 그러게요.
0: 네. 여기에 소금 후추는 간 하셔도 되고, 기호에 따라서 하시면
1: 네.
0: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1: 예.
0: 김 드신 거.
1: 올리고.
0: 그 다음에 여기에 깨소금 뿌리시고.
1: 네.
0: 그 다음에 여기에 실파 송송 썰은 거. 이렇게 해서. 네. 드시면. 여기에 소금 후추만 넣으시고.
1: 예. 정말 30분 만에

0: 새끼 죽까지 완성했습니다. 네. 네. 보기만 해도 든든한데요.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닭다리 녹두 삼계탕이 완성됐습니다.
1: 오늘의 요리, 닭다리 녹두 삼계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면 주머니에 황기, 통후추, 마늘, 생강, 대파를 넣어줍니다. 애호박, 당근, 표고버섯, 양파는 굳게 다져주세요. 냄비에 찬물, 향채소 주머니를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이때 향채소 주머니는 찬물부터 넣어 끓여줘야 맛이 더 잘 우러나요. 끓는 국물에 닭다리, 불린 찹쌀, 불린 녹두, 수삼, 대추, 다진 채소를 넣어 3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향채소 주머니, 수삼, 닭다리, 대추를 건져내줍니다. 그릇에 닭다리, 대추, 수삼을 담고 국물을 담아주세요. 죽을 살짝 끓인 뒤 그릇에 담아줍니다. 닭다리 녹두 삼계탕에 송송 썬 대파, 청양고추를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죽 위에 김가루, 깨소금, 송송 썬 실파를 올리면 닭다리 녹두 삼계탕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네. 이 상추는 고기 먹을 때 없어서 안 될 필수 재료지만 네. 겉절이로 만들어보면 밥반찬으로도 좋던데요.
2: 그렇죠.
0: 네.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2: 네, 상추 겉절이에 양푼 넣고 밥을 비벼도 맛있잖아요.
0: 맞아요.
2: 재료는 주인공이 상추입니다.
0: 네.
2: 그래서 상추, 그리고 상추만 하셔도 되지만 네. 상추에 오이와 그다음에 양파가 좀 들어가면 예. 훨씬 더 맛있어서 예. 이제 준비를 했고요.
0: 네.
2: 양념에는 뭐 간장, 고춧가루, 설탕, 파마늘, 또 식초
0: 예.
2: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됩니다.
0: 간단하네요.
2: 네.
0: 자, 이런 채소 반찬이면 입맛이 굉장히 당기는데요.
2: 네.
0: 바로 시작해볼까요?
2: 네. 자.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0: 네.
2: 이제 고기 드실 때는 바로 이 쌈에다가 가장 많이 즐겨 드시잖아요.
0: 맞아요.
2: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반찬 없을 때
0: 네.
2: 또는 뭐 고기 같은 거 드실 때 무쳐서 드시면
0: 네.
2: 이게 훨씬 더 이렇게 맛있잖아요.
0: 맞아요.
2: 그래서 예, 지금 상추 물에 담가서 좀 물기가 있어서
0: 예.
2: 물기를 좀 제거를 했습니다.
0: 근데 선생님, 네. 요즘 이제 마트에 가면 네. 상추 사러 상추 섹션에 가잖아요.
2: 네.
0: 그러면 상추가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2: 맞아요. 상추가요.
0: 예.
2: 이제 이렇게 푸른 빛깔이 많은 게 있고
0: 예.
2: 적상추라고 그래서 왜 이런 짙은 색깔이 또 많은 상추도 있고
0: 맞아요.
2: 그리고 로메인도 있고
0: 아, 맞다, 맞다.
2: 다양한 또 외국산 그 이름으로 들어온 또 새로 종도 많아서
0: 예.
2: 상추는 그냥 있는 대로
0: 예.
2: 어떤 거든지 괜찮습니다.
0: 네. 네. 자, 본인이 원하는 상추
2: 네.
0: 선택해 주면 되고요.
2: 상추는 통으로 하면 너무 크잖아요.
0: 맞아요.
2: 그래서 반 정도 이렇게 좀 잘르시면 좋아요.
0: 아, 손으로 예. 툭툭.
2: 작은 거는 그냥 예. 쓰시고요. 끝에가 지저분한 거는 가위로 처음에
0: 예.
2: 이제 그 씻기 전에 자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0: 워낙 연해서, 그렇죠?
2: 연해요. 그리고 이 상추는 버무릴 때도 예. 애기 다루듯이 살살 하셔야 돼.
0: 왜냐면
2: 연하니까.
0: 예.
2: 이렇게 해서 상추는 네. 이렇게 작은 것만 그냥 쓰시고요.
0: 네. 근데 상추도 항상 이제 구입을 했다가 항상 이 정도도 남아요.
2: 그럼요.
0: 다 못 사먹게 되더라고요. 네.
2: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이제 이렇게 무쳐서도 드시면 되니까.
0: 네. 네. 밥 반찬이 되는 거죠?
2: 그럼요. 예. 왜냐면 이제 매콤하면서도
0: 예.
2: 새콤달콤하게
0: 맞아요.
2: 되니까 반찬으로 좋죠.
0: 네. 식감도 됐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2: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0: 네.
2: 곁들여지는.
0: 네.
2: 네. 씹히는 맛이 적잖아요.
0: 아, 맞아요.
2: 그래서
0: 상추는.
2: 네. 그래서 여기에 오이는
0: 네.
2: 반을 좀 이렇게 갈르셔서
0: 네.
2: 이렇게 써시면 돼요. 약간 어슷하게.
0: 자.
2: 근데 생으로 버무리는 거기 때문에 오이 안 절이고요.
0: 네.
2: 그냥 같이 버무립니다.
0: 말씀하셨듯이 이 상추는 씹는 시간이 조금 덜해가지고 네. 아쉬웠거든요.
2: 그렇죠. 네, 이렇게
0: 선생님 오늘 이렇게 겁니다. 뭐 네. 오이랑
2: 네.
0: 양파 있는데 다른 재료들 뭐 함께 들어가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2: 여기에 파프리카를 넣으셔도 되고요. 뭐
0: 당근 어떨까요?
2: 당근도 넣으셔도 되고
0: 네.
2: 네. 뭐
0: 여러 가지
2: 방울토마토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썰으셔도 되고요.
0: 예.
2: 네. 이렇게 해서 양파도 요새 양파는 두꺼워서
0: 네.
2: 좀 곱게 썰으셔야 돼요.
0: 맞습니다. 여름
2: 네.
0: 양파는
2: 네.
0: 그렇죠.
2: 맞아요. 햇거라서
0: 예.
2: 굉장히 두꺼워요. 그 면면이 다
0: 네.
2: 이렇게 해서
0: 자, 담아볼까요?
2: 너무 많나?

0: 괜찮습니다. 아, 근데 또 푸짐해요. 근데
1: 네.
0: 또 무쳐놓으면 조금 줄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1: 네. 여기 이제 양념장만 만들면 되네요.
2: 야.
1: 이거는 뭐
0: 예.
1: 양념은 다 집에 있는 거고 상추만 딱 있으면.
0: 네.
1: 네.
0: 이 무침은 또
1: 네.
0: 양념이 또
1: 그렇죠?
0: 중요하잖아요.
1: 네.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 들어가고요.
0: 네.
1: 고춧가루는 고운 거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무침은 좀 이제 너무 고운 거보다는 입자가 좀 있는 게 이렇게 더덕더덕 묻어져서 좋아요.
0: 맞아요. 느낌도 나고요.
1: 네. 제가 참기름은 양념장에다가 안 넣을 겁니다.
0: 마지막에.
1: 네. 여기에 간장 들어가고요.
0: 네.
1: 파 다진 거 들어가고요. 다진 마늘 조금만 들어갑니다.
0: 네.
1: 네, 설탕 들어가고요.
0: 네.
1: 그다음에 여기에 식초 들어가고요.
0: 네.
1: 네. 그러면
0: 자,
1: 참기름하고
0: 참기름하고.
1: 통깨만
0: 예.
1: 남았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을 설탕이 잘 녹도록
0: 예.
1: 젖어 주시고요. 이제 이 상추가 많으면 요 양념은 요 비율대로 해서 조금 더 늘리시면 돼요.
0: 네.
1: 그리고 맵게 버무리셔도 되고 약하게 버무리셔도 돼요.
0: 약간
1: 튀우니까.
0: 샐러드처럼 간간하게. 근데 선생님, 참기름을 왜 놔두셨는지 이유가 궁금해요.
1: 네, 참기름을요.
0: 네.
1: 이렇게 참기름을 묻히면 기름 코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에 있는 수분 같은 것들이 덜 나오면서
0: 네.
1: 수분이 덜 생기고 그리고 양념이 이제 더잘 이렇게 묻어요.
0: 오.
1: 그래서 항상 저는 부추 무침
0: 예.
1: 또는 실부추 무침, 참나물 무침 같은 거할때 항상 참기름을
0: 참기름을.
1: 먼저 이렇게 코팅을 한 다음에 양념을 넣어서 버무려요.
0: 채소에 미리.
1: 네.
0: 그리고
1: 이렇게.
0: 선생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상추는 애기 다르듯이.
1: 네,
0: 예.
1: 살살.
0: 살살.
1: 네. 그리고 이제
0: 예, 제가
1: 여기에
0: 넣어드릴까요?
1: 네, 양념을
0: 예.
1: 네, 넣어주시면
0: 조금씩 넣어드릴까요?
1: 네. 아니, 다 넣으셔도 안 많아요.
0: 예.
1: 이렇게 해서 묻히시면 됩니다.
0: 예. 어우, 보기만 해도 군침 돌아요, 선생님.
1: 네, 이렇게 해서.
0: 예.
1: 이거는 미리 버무려 놓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0: 식탁에 내기 직전에.
1: 네네. 그러니까 상추 이렇게 딱 씻고 채소 썰어서 냉장고에다 적게 넣어놓으시고요.
0: 네.
1: 양념도 딱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놓으셨다가 이제 바로 드시기 전에
0: 네.
1: 이렇게 버무리시면 됩니다. 네.
0: 오, 이 참기름을 또 채소에 따로 이렇게 묻혀서 그런지
1: 네.
0: 고소한 향이 배가 된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해서 오늘 거는 그렇게 맵지 않겠는데
0: 예?
1: 기호에 따라서 또 이제 매콤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
0: 네.
1: 양념을 더 많이 넣으셔서 하시면 돼요.
0: 네.
1: 여기에 깨를 넣으시면
0: 네.
1: 훨씬 고소하지요.
0: 네.
1: 네. 저는 오늘 맵지 않게 자극적이지 않게 무친 거예요.
0: 자, 이렇게 좀잘 묻혀봤는데요. 야, 선생님 고기 먹을 때도 좋을 것 같고
1: 네.
0: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죽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1: 그럼요.
0: 같고
1: 네, 맞아요.
0: 밥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1: 네.
0: 같고
1: 반찬으로
0: 예.
1: 그러니까 상추는 꼭뭐 쌈으로만 드시지 마시고
0: 네.
1: 이렇게 묻혀서
0: 네.
1: 반찬으로 드셔도 되니까
0: 저는 요즘 닭가슴살 이렇게 많이 먹고 있어요. 닭가슴살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네. 왜냐면 이게 상큼하잖아요.
0: 맞아요.
1: 네. 네, 더 빨갛게 묻히셔도 됩니다.
0: 네.
1: 네.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상추 겉절이가 완성됐습니다.
3: 상추 겉절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추는 한입 크기로 뜯어주세요. 오이는 반 갈라 어슷 썰고 양파는 채 썰어줍니다. 고춧가루, 진간장, 다진 대파, 다진 마늘, 설탕, 식초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손질한 채소에 참기름을 넣어 버무리다가 양념, 통깨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이렇게 참기름을 먼저 버무려 코팅을 하면 수분이 덜 나와 양념이 잘 묻어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으면 상추 겉절이가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밥상 고민 해결사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기력 되찾을 잣죽 삼계탕부터 쫀득한 들깨 감자 옹심이까지 고품격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4: 첨가물 누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H 압력솥 3리터 증정.
5: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안보험. 잠깐만요.
6: 어?
5: 그 안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6: 그럼요. 당연하죠.
5: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한

0: 만약에 지급 되나요?
1: 당연히 지급 되죠.
0: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 하나요?
1: 보장 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0: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1: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0: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1: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0: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1: 어머머, 8회?
0: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1: 우와, 대단하네.
0: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2: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3: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안 돼! 이리 줘! 야! 너 왜? 왜?
1: 뭔데? 아.
2: 밥은 깨기, 인형 물어뜯기, 신발 장화 다 물어뜯기. 말 안 듣는 기분이죠.
3: You're that guy running for Senate, aren't you?
4: I am that guy, yeah. What was that? I don't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5: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6: 먹는 즐거움.
5: 이가탄탄 이가탄.

0: It's something new.
1: 요즘 뜨고 있는 베트남 중부 여행 출발합니다.
2: 저 진짜 원시 시대에 돌아간 것 같아요. 개미 집이 이게 안에 있는데.
3: 헬로. 헬로.

0: 휴양과 관광을 같이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그 새로운 여행법이 여기 있습니다.
1: 물을 때리면서 가고 있어요.
0: 해변의 낭만과 고원의 생경한 아름다움을 모두 담은 여정.
2: 지금 소가 지나가요, 소가. 길거리에.
0: 지금까지 보았던 베트남과는 조금 달라 더 흥미롭고 짜릿합니다. 야짱에서부터 잘라이까지 새로운 베트남을 발견하는 중부 여행.

0: 다낭과 함께 베트남 중부의 휴양지로 인기가 많은 곳이죠. 인천에서 직항을 타고 5시간이 채 안 돼 야짱에 도착합니다. 독특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베트남은 인기가 식지 않는 여행지. 물가가 저렴하고 대도시는 물론 휴양지도 골고루 발달해 있어 여행객들의 천국으로 꼽힙니다. 베트남 중부를 집중 파헤쳐보는 여행. 첫 번째 여정은 야짱입니다. 중부 해안에 위치한 대표적인 관광도시 중 하나로 연중 맑은 날씨를 자랑합니다. 흰 모래와 파란 바다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곳이죠. 해변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자들로 활력이 넘칩니다.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고 낭만에 빠질 수 있죠.
1: 아, 너무 멋있는데요. 날씨가 자전거 타기 최고다.
0: 해변이 6km라 걷기엔 멀고 택시를 타기엔 애매합니다. 이럴 때 자전거를 타면 쉽게 해변을 둘러보고 이동할 수 있죠.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목이 마른데요. 마침 음료를 팝니다.
2: 어, 이제 나이스 밤. 밤이에요.

0: 저렴한 물가에 고민하지 않고 바로 주문. 설탕을 넣은 것도 아닌데 진짜 답니다. 손님이 저뿐이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여기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한 주민이더라고요.
1: 저도 여기 오자마자 느낀 게 참 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 코코넛까지 곁들이니까 완전 금상첨화의 느낌.
0: 야짱 해변은 파도가 높고 물결의 속도나 방향도 다양해 수상 스포츠의 천국으로도 불리는데요. 특히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즐길 수 있는 서핑 스팟이 유명합니다. 수산물이 풍부해 어업 활동도 활발한데요. 야짱 근처의 한 바닷가 마을, 걷다가 한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서 설레는데요. 큰 배를 상상했는데 배를 보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배를 어찌 탈지 걱정하고 있는데 불쑥 와서 탐 아저씨를 돕는 이 친구. 탐 아저씨는 하루에 서너 번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는데요. 혼자 하니까 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와서 돕는답니다. 대견하죠? 수심이 얕은 베트남 어촌에서 어부들이 주로 타는 바구니 배, 트엔퉁입니다. 안전한 걸 알고 있는데 바다에선 타본 적이 없어서 긴장이 됩니다. 근데 탕은 타는 것도 능숙해요. 탐 아저씨까지 올라타고 바다 안쪽으로 나아갑니다. 탕이 노도 잘 젖더라고요. 탐 아저씨는 30년 경력을 자랑하는 어부인데요. 포인트를 바로 합니다. 많이 어려워 보이지 않아서 호기롭게 도전했는데요.
2: 아, 꼬인 거를 풀어주면서.
0: 처음엔 그물이 술술 풀려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엉켜버렸어요.

0: 사람들의 고기몰이 방법인데요. 물속에 물고기 위치를 확인하면서 물을 내려쳐 그물 안쪽으로 고기를 모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힘들겠더라고요. 고기몰이를 돕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건 응원밖에 없습니다. 고기몰이가 끝났는데 아저씨가 사라졌습니다.
1: 아저씨가 지금 배 밑으로 들어가셨는데?
0: 그리고 짠 나타났는데 그물을 건져왔네요.
1: 오케이. 짠 깨워? 깨워?
0: 고기몰이가 제대로 됐을지 확인해야 하는데 괜히 제가 떨려요.
1: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월척이다. 와, 드디어 한 마리. 와, 까나일라 까지냐? 깨? 깨 먹어?
0: 베트남 중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선인데요. 지역마다 불리는 이름이 다릅니다.
1: 되게 많이 나오네. 오, 계속 나와요. 이야, 이야, 이야, 진짜 월척이다. 와, 이거는 왜? 어, 얘만 나오지? 에이, 까먹 나이디 꺼니 오냐? 니 어때? 아, 끝이 보인다 이제. 와, 해서야. 근데 이렇게 많이 잡힐 줄 몰랐어요. 봐봐서야, 장난이 오냐? 아저씨가 너. 아저씨가 너무 고생하셨어요.
0: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어부의 만선의 기쁨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어복이 있는 것 같아 어깨도 으쓱했습니다. 과연 몇 마리나 잡았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많이 잡으면 관광객들에게 파는데 적어서 팔 수가 없고 그냥 먹을 거래요. 집으로 가는 잠깐 동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는 많이 했는데 생선 손질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먹으려면 잘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지. 탕이 보기에도 답답했나 봅니다.
2: 못한다고 뺏겼어요.
0: 15살의 손놀림이라고 느껴지나요?
3: 확실히 아들이 저보다 잘해요.
0: 탕이 하니까 생선 손질이 금방 끝났습니다. 아저씨가 요리를 해준다는데요. 생선구이라고 했는데 식용유를 부어요. 원래 기름에 튀기면 맛있잖아요. 안 먹어본 생선이지만 소금만 넣고 튀긴 맛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배가 고파서 더 군침 돌아요.
2: 아까부터 2분 남았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2분 남았대요. 아저씨 2분이 좀 긴 것 같아요.
0: 생선 튀김엔 베트남 요리의 기본 소스 느엉맘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아저씨가 요리하는 사이 탕이 준비합니다. 15분에 걸쳐 드디어 완성된 생선 튀김.

0: 배가 고파서 더욱 꿀맛입니다.
1: 처음에 좀 짭조름한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딱 찍으니까 달달하면 딱 퍼져가지고 뭐 밥이랑 먹으면 딱이에요.
0: 생선 맛도 좋지만 사춘기 아들들과 부모 사이가 친해 보여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웃는 모습이 똑 닮은 내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한 끼. 따뜻하고 좋은 바닷가 사람들을 만나 행복합니다.

0: 청남 바다의 멋과 맛을 즐기고 이제 내륙 깊숙이 들어갑니다. 바다와는 또 다른 푸르름이 넓게 펼쳐지는 곳, 중부의 고원을 향해 갑니다.
1: 보통 중부 지역의 대표적인 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중부의 찐 모습은 그 고원지대를 가봐야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0: 야짱에서 북서쪽으로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고원지역 잘라이까지는 차로 6시간 가까이 걸리는데요. 중부를 여행할 때 여행객들이 많이 선택하는 루트이기도 합니다. 고원으로 가는 길은 오래 걸리지만 하나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선 쉽게 볼 수 없는 풍경들이 있기 때문이죠.
1: 지금 소가 지나가요, 소가. 길거리에 소가 지나가니까 차들이 멈추고 지금 소 치는. 아, 저지야. 와.
2: 계속 지금 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어딜 가는지 궁금해서 그냥 못 지나치고 잠깐 내렸습니다. 흔쾌히 집에 들어오라고 해 놀랐는데요. 외양간이 꼭 옛날 우리 시골 같죠? 먼저 소를 모아놓고 다시 구분을 합니다. 이를 돕고 싶어서 선뜻 소 여물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0: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있어요.
1: 매일 한나절씩 산에 풀어놓고 풀을 먹이는데 집에 와서도 여물에 간식까지 챙깁니다.
0: 서들에게 처음 소에게 밥을 줘봅니다.
2: 안녕, 먹어라 얘들아.
1: 팜 아저씨는 30년 넘게 소를 키웠는데요. 산이 지천인 고향에서 소 키우고 농사 짓는 게 좋아 한 번도 고향 떠날 생각을 안 했답니다. 부지런하고 욕심 없는 농부셨어요. 갑자기 봉지를 하나 주는 팜 아저씨. 인심 좋은 팜 아저씨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중부고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비포장된 흙길이 한참 이어지는데요. 군데군데 길이 패고 차체도 많이 흔들려서 손에 땀이 다 납니다.
3: 아니 근데 이런 날 넌 더워. 넌 느냐야.
4: 서울로보아리 이런 날 더워.
5: 이 길로 3시간을 더 가야 되는데 걱정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근데 또 좋은 길이 나오지 않을까요?
1: 밭에서 울창한 숲으로 시시각각 바뀌는 풍경을 보며 달리길 한참. 어느샌가 공기가 달라지고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면적이 두 번째로 큰 성으로 인구의 절반이 자라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잘라입니다. 독특한 볼거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금강산도 식후경.
6: 친구들이 제가 잘라이성을 가면 꼭 먹어봐야 되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이게 바로 버코어라고 부르는 건면인데요. 이 잘라이성에만 나는 특산물이라 지금 그 명물집을 찾아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1: 90년대부터 시작해 역사가 20년이 넘었다는 이곳. 이른 아침부터 현지인들로 북적대는 걸 보니 맛집 맞는 것 같습니다. 메뉴가 기대되는데요. 메뉴는 단 두 개.
6: 큰 거는 없고 그냥 버거라 그래서 큰 거 작은 거 메뉴밖에 없어요. 원래 메뉴가 딱 두 개밖에 없으면 진짜 맛집이거든요. 약간 맛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1: 입구에 오픈 주방이 있어서 주문과 동시에 만들어주는데요. 순식간에 한 그릇이 뚝딱. 밀려드는 주문에 아줌마 손이 쉬질 않습니다. 뭐가 많이 들어가는데 정확히 뭔지 보이시나요?
7: 너무 빠르다.

0: 재료부터 봤는데 토핑 재료는 보통 쌀국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겉면은 살짝 데치듯 삶아서 제공되는 마른 국수인데요. 육수와 면이 따로 제공돼 두 그릇 국수라고도 합니다.
1: 아, 국물은 쌀국수 국물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따로 주지?
2: 안 좋아?

0: 맛있을 것 같아요. 냄새가 달달한 냄새가 확 올라와서
1: 오 맛있겠다. 아.
2: 이삼수는 요즘 베트남에 있으면 처음 보는데 약간 이 마른 면을 양념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약간 비빔국수처럼 찍은 건데 어떤 맛인지 궁금해요.
3: 면 자체는 보통 쌀국수보다 더 가늘고 쫄깃해요.
2: 겉면, 이 겉면만 먹어봤을 때는 약간 간장 베이스가 짠 거는 먹듯이 살짝 짤 수 있는데 이 쌀국수를 딱 먹는 순간 그게 딱 달달한 맛이 떠져가지고 감칠맛이 딱 느껴지면서 아, 완전 색다른 맛이에요. 와.
3: 초기에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아이디어를 모아 개발했다는 겉면. 쌀가루로 반죽한 후 얇게 펴서 햇빛에 말린 거랍니다. 겉면의 인기로 다른 지역에도 가게가 있는데 현지 원조의 맛은 다릅니다.
2: 좋아해. 이거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맛인데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고 여기 오면은 이 음식은 무조건 다시 계속 먹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3: 고원과 언덕, 계곡이 번갈아 나타나는 잘라이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자연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잘라이에는 다양한 종류의 원숭이가 서식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원숭이는 경계심이 강한데 원숭이와 같이 사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갑니다.
2: 저기 계시는 것 같아요.
3: 오늘의 주인공 원숭이 아빠 킹 씨입니다. 이때 나타난 원숭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예요. 킹 씨만 쳐다보고 가는 데마다 졸졸 따라다니는데 그 모습이 딱 아빠 바라기 아기들 같습니다. 사람처럼 우유를 젖병에 넣어서 먹는 게 신기한데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된 건지 잘 먹는답니다.
2: 진짜 사람 같아요. 사람. 이거 꼭 내래. 이랑.
3: 루시는 얼굴이 빨갛고 사람을 좋아하는 반면 예리는 아빠 외에 낯을 좀 가립니다. 아저씨가 이름을 부르면 알아들을지 궁금했는데 진짜 왔어요. 원래 낑씨는 산에 다니며 약초를 캤는데요. 3년 전 부모가 없는 새끼 원숭이 루시와 예리를 발견했고 이후 데려와 자식처럼 키우게 됐답니다.
4: 저기 사촌님 저기 코끼리 지금 머리에 머리 이 잡아주고 있대요. 이 형 이가 맞나 봐. 지금 루시도 지금 피디님 머리에 지금 이 잡아주고 있어 이 얘들. 아, 어떻게 사람이랑 이렇게 치네요?
3: 아빠랑만 있다가 다른 사람들을 봐서 반가운 걸까요? 처음 보는 제작진들을 무서워하기는커녕 안기고 딱 달라붙어서 놀자고 조르며 너무 좋아해요. 하루의 대부분을 산속에 있으면서 밥도 해먹는데요. 오늘 메뉴는 돼지고기 바베큐 구이. 칼 하나로 필요한 도구를 만들고 아저씨가 산에서 직접 채취한 향신료도 발라줍니다. 대나무 꼬치에 꽂으면 완성. 그냥 기다리면 지루할 텐데 루시와 예리 때문에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머리 마사지를 해주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원숭이와 이럴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익은 고기를 놓고 자를 도마가 걱정이었는데 나뭇잎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고기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4: 와, 이게 대나무에 꽂아가지고 딱 돼지고기를 딱 꽂으니까 돼지고기에 그냥 대나무 향이 쫙 들어가 있어가지고 원래 숙쳐서 먹는 고기 맛하고는 또 약간 다른 약간 숙회 맛이 느껴져요. 숙회 맛이.
3: 숲에 오면 항상 즐겁다는 낑 아저씨. 아저씨와 원숭이들이 오래도록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유쾌한 만남을 뒤로 하고 이제 잘라이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을 만나러 갑니다. 중부 고원지대의 기후와 토양은 커피 재배에 적합한데요. 바로 화산지대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5: 이곳 잘라이성은 화산의 왕국으로도 불려요. 이 수백만 년 전에 활동을 멈춘 화산의 분화구가 30개나 되기 때문인데요. 그중 트레킹도 하고 즐길 수 있는 분화구가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3: 들판 한가운데 우뚝 자리한 쯔당야 화산. 수백만 년 전 활동을 멈춘 휴화산으로 야생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쯔당야 화산을 쉽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5: 이걸 타고 올라가면 좋은 풍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6: 오케이 오케이.
3: 단순한 오토바이 대여가

0: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고 가이드 투어를 해준답니다.
1: 와, 이분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타는지 진짜 와, 대단해요. 와.
0: 날이 더운데 시원하기도 하고 색다른 경험입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분화구의 모습이 아니라 당황했습니다. 지당야 화산은 특별한 관리 없이도 잡초나 꽃이 어우러져 잘 자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녹색 대초원으로 덮였다가 11월이 되면 노란 야생화가 분화구까지 피는데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시기를 잘 맞춰왔다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더라고요. 쯔당야 화산이 독특한 것 중 하나가 농지로 쓰인다는 겁니다. 땅이 비옥해 분화구까지 전체를 개간해 농사를 짓는데 보면서도 뭔가 생경합니다.
2: 화산이면은 사실은 우리는 새까만 이런 어떤 흙을 생각하는데 이 빨간 흙이라고 부르는 이 흙이 오히려 이 식물들을 훨씬 잘 자라게 한다고 하니까 와 이거 좀 약간 생각한 적이 없어가지고 좀 신기해요.
0: 알아보니 용암이 흘러내린 토양에 적토 함량이 높아서 붉은색이래요. 적토는 물과 영양분 흡수가 잘 됩니다. 이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요. 경사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1: 와, 여기가 45도 경사라고 하는데 와 진짜 올라가는 게 장난 아니에요. 와
0: 해발 900여 미터. 이 화산의 끝 정상에 오르면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저 아래 보이는 밭과 마을들, 시야가 확 트이고 바람도 시원해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쯔당야 화산 주변에 흐린 안개가 잔뜩 끼어 있는데요. 건기에서 우기로 바뀌는 시기가 되면 흔히 나타나는 풍경입니다.

0: 잘라이라는 이름이 자라이족에서 파생됐을 만큼 이 지역과 떼고 생각할 수 없는데요. 쯔당야 화산에 가깝게 모여 살고 있는 자라이족의 집으로 갑니다. 동생도 남편과 함께 쯔당야 화산에서 오토바이 투어 가이드 일을 하는데요. 관광객이 는 덕분에 형편이 나아졌답니다. 그래서 현대식 집도 지었죠. 갑자기 이발소가 차려졌습니다. 가위도 제법 전문가용이에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거침이 없고 뭔가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돈을 아낄 수 있어서 보통은 아빠가 잘라준다는데요. 이모가 해준 스타일을 다행히 아이들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죠? 이제 식사 준비를 할 시간. 식자재가 집 주변에 널렸습니다. 잭프루트가 세계에서 가장 큰 과일로 알려져 있는데 큰 것은 열매 직경이 1m가 넘는다고 합니다. 보통 과일로 먹는데 자라이족은 먹는 방법이 따로 있대요. 다른 요리를 할 때 같이 넣는 과일인데요. 까랑이라고 산에서 자라는 가지라는데 처음 보는 거라 맛이 상상이 안 됩니다.
1: 약간 쓴맛이 나는 과일인데.
0: 자라이족의 잭프루트 요리 시작합니다. 잭프루트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물에 2, 30분 정도 삶아줍니다. 다 익으면 심과 껍질을 제거하고 속살만 발라내 주는데요. 매운 고추 양념을 곁들여 먹습니다. 삶은 잭프루트 자체는 단맛이 안 나고 푹 익힌 마 같았는데 보이세요? 제 얼굴 점점 빨개지는 거?
2: 아, 매워요. 와, 냄새가 까요. 여기는 워낙 공기도 좋고 이게 신선하다 보니까 고추가 더 매운 것 같아요, 지금 맛이.
0: 잘라이는 기후가 습해 여름철에 매우 무더운데요. 매운 음식으로 더운 날씨를 이겨낸다고 합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처음 보는 여행객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준 중부고원의 사람들.

0: 그 순수한 마음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1: 요즘 뜨고 있는 베트남 중부 여행 코스가 있습니다. 다낭에서 봉허이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다동 트레일 출발합니다. 베트남의 기차 여행에서 느껴볼 수 있는 진풍경입니다.
2: 자연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장관입니다, 장관.
3: 3WC,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삼더발류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삼더발류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6: 방문 삼더발류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7: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8: 저 부자 아니에요.
19: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0: 많은 걸까요?
1: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2: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 네?
2: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 와.
2: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 어떻게?
2: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3: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4: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5: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4: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7: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보아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공격 기법이 나오면 그걸 막기 위한 방어 기법들이 나오고 또 보호 기법을 또 우회하기 위한 공격 기법들이 새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아동 학대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가정에는 재발을 막기 위한 상담과 교육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보호자 등이 이런 사례 관리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가 1,000건을 넘었는데요. 참여를 이끌 제재 수단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피해 아동의 안전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1: 지난 2024년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모두 5만여 건. 매년 5만 건가량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건데 제대로 된 사후 조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가해자나 피신고자가 교육이나 상담, 치료를 거부한 사례는 모두 1,102건입니다. 이 가운데 시작조차 못한 경우는 528건, 중도에 중단된 경우는 574건이었습니다. 교육 등을 거부하는 이유는 대부분 생계로 시간이 없다거나 아동 말만 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례 관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도 아동복지법상 제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0: 그마저도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최근 5년간 두 건에 그쳤습니다.
1: 그분들에게 아무런 뭐 개입 없이 그냥 허용하는 것은 또 다른 학대를 낳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0: 사례 관리에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학대를 다시 경험한 아동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학대 피해 아동 가운데 재학대 아동 비율은 지난 2020년 11.9%에서 2024년 15.9%로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기보단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2: 너무 강제적이고 일방적이기보다는 또 그 본인들이 뭐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함께 같이 준다면 훨씬 더 그 교육에 대한 참여도도 높을 것이고 저항도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상담이나 교육 시간대와 방식 등을 다양하게 넓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에는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사례 관리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3: 네, 지난 2월 경기도 부천의 한 사립 유치원 교사가 독감 증세에도 병가를 쓰지 못하고 근무하다 숨졌죠. 이후 유치원 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현장 교사들은 사진 촬영, 기록 업무, 학부모 민원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휴가를 쓰기도 교권 보호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유치원 교사들의 현실을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과 놀다가 수시로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습니다. 퇴근한 뒤에도 놀이기록 작성은 밤늦게까지 이어집니다. 지난 4월 공개된 이 영상은 조회수 680만회를 넘겼고 현실과 똑같다, 실제는 더 힘들다는 교사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과중한 업무 부담이 확인됐습니다. 응답자의 73%는 아이들의 놀이 기록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작성해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했다고 답했습니다. 교사 10명 중 7명은 사진의 개수와 아이별 분량을 비슷하게 맞춰야 한다는 압박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아이들을 제대로 살피기 어렵다는 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5: 교사들은 놀이를 관찰하기보다 학부모 전송용 사진을 찍고 배움을 설계하기보다 서류 양식을 채우며 보여주기식 결과물을 만드느라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거나 교권보호를 요청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97%에 달했고 실제 위원회가 열린 경우는 2% 남짓에 그쳤습니다. 휴가를 쓰기도 어려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보건휴가나 가족 돌봄휴가를 단 한 번도 쓰지 못한 교사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대체 교사를 구하기 어렵고 동료들에게 부담을 줄까 휴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6: 쉬는 시간도 없어 화장실에 갈 때에도 불안에 떨며 유아들에게 신신당부하고 화장실에 가야 하는 사람. 급박하게 대체 교사가 필요한데 유치원 내에서 대체를 해줄 수 있는 인력이라고는 관리자밖에 없어서 당연한 휴가 사유임에도 복무를 상실함에 있어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람.
4: 전교조는 보여주기식 기록과 사진 전송 관행부터 개선하고 학부모 민원은 기관이 책임지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대체 교사를 충분히 확보해 교사들이 최소한의 휴식과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유아교육법을 고치고 대체 인력 지원도 늘리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천 유치원 교사의 죽음 이후 반년.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려면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3: 올해 초연 200주년을 맞은 슈베르트의 명곡이 두 안무가의 전혀 다른 몸짓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무대를 떠났던 발레리나 윤혜진은 14년 만에 다시 투 슈즈를 신었습니다. 새로운 시도와 소통으로 관객에게 다가가는 발레 무대를 황대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7: 현악 사중주의 선율에 맞춰 서로를 붙잡고 밀어내는 무용수들. 정교하고 섬세한 교감 속에 두려움을 떨치려는 몸짓으로 삶과 죽음을 시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 죽음과 소녀에서 영감

0: 감을 얻은 크리스티안 슈푸게 작품으로 이번이 아시아 초연 무대입니다.
1: Normally, death is something very frightening, something very scary for us. This is one of the only poems where death is represented as something beautiful, as something embracing.
0: 같은 음악에서 출발한 알렉산더 에크만의 작품은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무용수들은 사각형 무대를 두드려 리듬을 만들고 오브제와 내레이션까지 활용해 예술을 해석하려는 태도 자체를 유쾌하게 비틉니다.
2: Concentration. It is sort of a human orchestra because in the piece the dancers create rhythms with their bodies, they make noises, and it's together with a string quartet on stage.
0: 서울시 발레단 창단 2주년 기념 공연으로 올해 초연 200주년을 맞은 슈베르트의 선율이 두 안무가의 예술 세계를 거쳐 전혀 다른 움직임으로 다시 태어난 모습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였던 윤혜진이 14년 만에 토슈즈를 신었습니다. 몬테카를로 발레단 직속 후배인 안재용과 대표 레퍼토리인 도베라 루나를 선보입니다. 무용수들이 연습하는 과정부터 작품 뒤에 숨은 삶의 이야기까지 관객과 나누는 최태지 예술감독의 오픈 리허설 프로그램에서입니다.
3: 그냥 테크닉만 보는 거 아니고 어떤 거를 표현하고 싶었었던지 나는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무용수들한테 목소리로 듣고 싶은 게
0: 현역 무대를 떠난 뒤에도 10년 넘게 매일 기본 동작을 연습했다는 윤혜진은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의 좌절과 준비 과정도 숨김없이 관객에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4: 처음에 하는데 진짜 단장님 전화 드려야 되나 생각했어요. 이거 아니다. 나는 공연을 못하겠구나. 너무 좌절을 해서 그날 막 울었어요. 그날부터 집에서 토슈즈를 그냥 신고 돌아다녔어요.
0: 고전 발레의 대표작 백조의 호수도 관객을 만납니다. 마린스키 발레단에서 첫 시즌을 마친 퍼스트 솔리스트 전민철이 유니버설 발레단 수석 무용수 홍향기와 호흡을 맞춰 러시아에서 갈고 닦은 연기와 표현력을 한국 무대에 선보입니다. EBS 뉴스 황대윤입니다.
5: 네, 이상으로 8월 7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6: EBS 초대석이 방송됩니다.

0: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1: 건강검진 때 발견을 했거든요.
2: 폐암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등이변 폐암 환자 수가 그만큼 더 늘고 있다.
3: 폐암 수술을 하는 분들 중에 여성 환자가 더 많아요. 폐 속에 드리운 그림자, 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

0: 심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영입니다. 우리는 이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쉽고 편리해졌죠. 그런데 이 디지털 세상의 문을 몰래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개인이나 기업, 뭐 정부기구, 국가기구 할 것 없이 몰래 침투해서 각종 정보들을 빼나가는 해커들, 해킹 행위가 참 많고요. 그 공격 앞에 우리가 매우 취약합니다. 근데 바로 이 해킹을 막는 화이트 해커들도 많습니다. 국제적인 이 해킹 방어 대회, 제일 유명한 대회가 데프콘이란 대회라는데요. 거기서 9번 우승을 비롯해서 국제대회 최다 우승자인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화이트 해커 박세준 대표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2: 네.

0: 제가 방금도 그냥 화이트 해커, 화이트 해커 그랬는데, 정식 명칭은 화이트 햇 해커라면서요?
1: 아, 네, 맞습니다. 사실 화이트 해커라는 단어도 틀린 단어는 아닌데, 영어 원문에서는 화이트 햇 해커라고 해서 모자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래는 사실은 이제 옛날에 서부 영화에서 이제 흑백 그런 영화 속에서 누가 착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지 알기 되게 어렵다 보니까 모자를 흰색을 쓴 이제 주인공은 착한, 그리고 검은 모자를 쓴 사람들은 악당,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에서 비롯됐습니다.
0: 그랬나요? 서부 영화에서?
1: 옛날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0: 아, 흰 모자를 쓴 사람이 좋은 사람, 검은 모자를 쓴 블랙햇 해커가 나쁜 사람.
1: 악당, 예, 그렇게 해서
0: 아.
1: 여기 이제 컴퓨터 세계에서도 화이트햇을 쓴, 하얀 모자를 쓴 해커는 착한 해커고,
0: 네.
1: 검은 모자를 쓴 해커는 악당 해커다, 이렇게 하고
0: 알겠습니다.
1: 있습니다.
0: 국제적인 해킹 방어 대회 최다 우승자이신데 몇 번이나 우승하신 거예요?
1: 크고 작은 대회들 다 합치면 통산 80회 정도 우승을 했습니다.
0: 80회?
1: 네.
0: 왜 그렇게 대회를 많이 나가셨어요?
1: 대회가 재밌기도 했었고, 그때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할 때는 한 달에도 3, 4개씩 대회들을 나갔던 것 같습니다.
0: 나갔다 하면 우승.
1: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우승을
0: 거의
1: 했었습니다.
0: 대부분 우승.
1: 네네.
0: 그 세계적 권위를 가진 해킹 방어 대회가 데프콘 맞죠?
1: 네, 맞습니다.
0: 미국에서 하는 거고.
1: 네, 매년 라스베이거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0: 언제부터 시작된 대회예요?
1: 데프콘은 컨퍼런스로서 1993년에 사실 시작을 했고, 그때는 해커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연구한 결과들을 공유하거나 또 기술을 교류하는 그런 장이었고요. 96년부터 대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0: 거기서 무려 9번 우승.
1: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5년 동안 참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9번 우승, 5번 준우승, 이렇게 했습니다.
0: 그왜 이렇게 맨날 나가셨어요?
1: 사실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그 짜릿함을 잊을 수 없어서 계속 하게 된것 같고요. 친구들과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맞대어서 머리를 맞대고 풀때 되게 재밌게 느껴져서 좀 많이 나갔었습니다.
0: 이 해킹 방어 대회는 개인전이 아니고 단체전이에요?
1: 개인전들도 있는데 보통은 단체전으로 이루어지게
0: 몇
1: 됩니다.
0: 명이 조를 짜서 나갑니까?
1: 대회마다 조금씩은 다르고 또 대회 이제 인원 제한이 있는 곳들도 있고 데프콘 같은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많게는 100명 팀들도 있고요.
0: 아이고.
1: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3, 4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 30~40명? 저는 한 대여섯 명줄 알았더니
1: 네,
0: 많네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몇십 명씩 참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사실 이제 데프콘 같은 경우에는 예선전과 본선전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선전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방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웹해킹, 웹사이트를 해킹해서 숨겨져 있는 문자를 찾거나 암호학을 풀어서 퍼즐을 푸는 그런 형태로 문제풀이 형태로 되어 있고요. 본선전이 조금 더 재미있는데 본선전은 참여팀들이 다 같은 환경들이 주어집니다. 컴퓨터 시스템들이 주어지고 그 환경이 적팀도 저희 팀도 다 똑같은 환경이다 보니까 그 시스템의 취약점을 빨리 찾아내서
0: 서로 상대편의 취약점을
1: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0: 있는데요. 그 거의 최소고 보통은 24시간, 48시간, 그리고 데프콘 같은 경우에는 본선은 7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1: 꼬박 3일.
0: 네, 3일을 밤낮으로 이제 해킹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대회를 해서 짧은 대회면 뭐 24시간, 48시간 안 자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48시간이 넘어가는 대회들은 잠을 어떻게 누가 언제 잘 건지의 전략을
1: 그렇죠.
0: 세우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1: 근데 아무튼 그렇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팀원들이 그 대회 때는 다 모이는 거네요.
0: 직접 모여서 할 때도 있고 저희는
1: 아,
0: 사실 컴퓨터랑
1: 온라인으로
0: 온라인만
1: 하니까.
0: 인터넷만 있으면 되니까 다 이제 그 온라인 공간에서 모여서 하게 됩니다. 다시 채팅하면서 서로가 어떤 문제들을 풀고 있고 어떻게 풀었는지 공유하고 보이스로도 얘기할 때도 있고 채팅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근데 그게 재밌어요?
0: 예, 사실 하는 사람은 되게 재밌는데요. 옆에 보면은 그냥 컴퓨터 앞에서 그냥 가끔 웃으면서 되게 집중해서 컴퓨터만 몇십 시간 하는 게 재밌나 싶으실 수는
1: 그러니까요.
0: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직접 하게 되면 그 퍼즐을 푸는 것 같거든요. 어떤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몇 시간 동안 고생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힌트를 얻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내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성공을 했을 때, 점수를 땄을 때그 희열감이 사실 엄청납니다.
1: 아, 그건 진짜 근데 그 세계를 아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네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뭐 희열이나 아니면 그 문제 풀었을 때 성취감도 있는데 사실 이 대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오마주해서 이제 축소해서 문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도 있고요. 새로운 방식을 또 생각해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성장의 과정으로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1: 자, 그 15년 동안 싸운 그 5번 준우승할 때 우승한 팀이 라이벌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어디입니까?
0: 사실 저희가 이제 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 라이벌 팀이 조금씩 바뀌어 왔는데요, 시대에 따라서. 가장 좀 인상에 남는 라이벌 팀은 사실 한국 팀이었습니다.
1: 한국이에요?
0: 한국 팀이었고, 저희가 항상 이제 3연속 우승을 하기 직전에 이두 번을 우승하고, 마지막 한번더 우승하면 3연승이야 이랬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던 그 팀이기도 합니다. 데프코라고 하는 팀입니다.
1: 한국 팀이고. 그러면 뭐, 이 해킹 방어 대회에 최선도 국가는 한국 그래도 되겠네요.
0: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뭐 중국이나 대만, 다른 이제 유럽권 국가들도 팀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고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렇게 화이트 햇 해커와 공격하는 블랙 햇 해커가 있잖아요. 블랙 햇 해커가 훨씬 많지 않아요?
0: 사실은 숫자가 통계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다
1: 아니,
0: 보니까
1: 범죄자들이 어떻게 통계가 있겠어요?
0: 맞습니다. 내가 범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를 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숫자는 화이트 해커들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0: 아무래도 이제 블랙 해커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더 많이 이런 사고들을 보시기
1: 그러니까요.
0: 때문이죠.
1: 그래서 저도 그냥 그쪽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짐작해 본 거예요.
0: 뭐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그래도 화이트 해커들도 상당히 꽤 많은데 사실 저희가 지켜야 되는 자산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공격자들과 방어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공격자는 실수한 것들, 취약점들 하나만 뚫고 들어오면 성공이지만 방어자는 다 안전하게 막아야만 성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도 더 적다고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우리가 왜그 영화를 보면 이 종종 해커들이 등장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보면 정말 노트북 하나면 못하는 게 없잖아요, 보면.
0: 그렇죠. 이제 검은 후드를 들어 쓰고
1: 그러니까.
0: 그 껌껌한 방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다 해킹을 하고 있죠.
1: 모든 걸다 하잖아요. 뭐, 왠가 건물에 침투해서 엘리베이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막,
0: 문도 열어주고요.
1: 그러니까요.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박 대표님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조금 이제 방송에서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해킹이나 침투가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예 없어요.
0: 가능한 영역인데, 물론 이제 시간을 거기다
1: 그러니까.
0: 쓸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투입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세상에 100% 안전한 것은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1: 아무튼 근데 이름을 내놓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화이트 해커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그렇죠.
0: 다만 이제 이름을 내놨지만, 이제 밤에는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1: 그럴지도 모르죠.
0: 그렇죠.
1: 박 대표님도
0: 아닙니다.
1: 혹시 밤에는
0: 밤에는 저는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밤에는 따로
1: 아무튼 그 이름을 내놓고 활동하는 세계적인 해커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1등이 우리 박 대표님 아닙니까?
0: 사실 뭐 운이 좋아서 그런 대회들도 했고 팀원들 사실 팀 게임이다 보니까 저만

0: 잘해서 되는 영역은 아니라고
1: 그래도,
0: 생각합니다.
1: 그래도.
0: 그래도 예, 많이 좋은 성적들을 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런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면 대접을 아주 잘 받으시겠어요?
0: 대접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요.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그 저희 데프콘이라고 하는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이제 블랙 배지, 우버 배지라는 걸 주는데 그걸 따고 나면 평생 컨퍼런스 입장료 내지 않고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전들이 주어집니다.
1: 그리고 왠가 정부기구나 기업에서 막 찾아오지 않나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0: 네, 특히 최근에는 사건 사고들이
1: 그죠?
0: 많다 보니까 뭐 기업, 민간 기업들도 또 기관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도 같이 또 협력해서 하고 있는
1: 그죠?
0: 일들이 많습니다.
1: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이나 뭐 금융회사, 정부기관 할것 없이 그 조직 안에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는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근데 그런 담당자들이 있는데 왜이박 대표 같은 분을 또 찾아요?
0: 사실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런 계층을 가지고 보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조직 내에서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들이 이제 모니터링, 이상한 징후들은 없는지 뭔가 침투가 당했을 때 탐지를 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시고 저희는 이제 외부자 관점에서 특히 공격자 관점에서 밖에서 만약에 어떤 조직을 해킹하고 뚫고 들어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뚫을까? 이거를 이제 연구하는 남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 뚫고 부시는 역할들을 해보면서 다만 이제 저희는 나쁜 해커는 아니다 보니까 모의 환경 속에서 고객들이, 기업들이 아, 이런 식으로 뚫릴 수 있구나 알게 해드리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보안 담당자들이 철통 같은 방어막을 만들겠죠.
0: 그렇죠.
1: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그런 기업이나 금융기관, 정부기관들이 우리 박 대표한테 찾아와서 우리 좀 한번 뚫어봐요.
0: 맞습니다.
1: 이걸 한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그걸 모의 해킹, 침투 테스트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열과 성을 다해 뚫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그럼 안 뚫리는 게 없어요?
0: 아직까지는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1: 그렇습니까? 어떻게 뚫어요?
0: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 보통 일반적인 방법론은 이제 탐색부터 합니다.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뚫을 그 대상이 뭐 어떤 서버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요. 거기서 얻어낸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약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웁니다. 위협 시나리오라고 해서 아,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지 않았다면, 검증하지 않았다면 해킹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가설들을 실제로 코드를 짜서 테스트를 해보고 침투 시도를 해보고요.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보통은 우리가 성공해서 들어가도 권한이 좀 적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권한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상승을 시킬 수 있을까? 관리자 권한으로 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유출시키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수평 이동 이런 것들 통해서 더 확산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발견된 공격 방법들과 또 취약점들을 고객한테 알려드려서 잘 고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이번엔 다행히 저희가 해킹을 했지만 나쁜 공격자들이 해킹을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잘 막힐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처음에는 서버나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관찰하고, 그 다음에
0: 맞습니다.
1: 시나리오를 짠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1: 제일 많이 뚫리는 그게 뭐예요? 그 시나리오에 흔한 1번이.
0: 사실 이제 많이들 막 되게 휘황찬란 어려운 기술일 거다라고 예측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되게 비교적 간단한 부분들에서 실수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뭐 1234, 뭐 이런 ABCD1234 이런 걸 쓰신다든지 아니면 권한 같은 것들을 제대로 분리를 하지 않아서 누구나 시스템에 들어오기만 하면 최고 관리자가 돼서 도는 이런 실수들이 많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 말고도 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석해서 익스포잇이라고 하는 공격 코드를 작성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1: 근데 그 우리 최근에 보면은 왠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 뭐 몇천만 건막 이런 일들이 번번이 있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그렇게 걔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뚫었을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렇고 몇천만 건씩 가져갔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걸로?
0: 사실 그 어떤 거, 왜 목적, 왜 이걸 해킹을 해서 이런 정보들을 뺏어갔을까, 가져갔을까는 사실 그 주체에 따라서 조금씩 의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체들은 돈이 목적인 경우들이 많고요. 가장 흔한 경우이긴 합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라든지 아니면 해킹을 통해서 협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돈을 주지 않으면 공개해버리겠다.
1: 그렇죠.
0: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돈이 목적인 것들.
1: 고전의 랜섬웨어는 뭐죠?
0: 랜섬웨어는 아마 개인들 중에서도 당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기업들도 요즘에 많이 당하는 공격인데 말 그대로 몸값을 요구하는

0: 소프트웨어입니다. 뭐냐면 들어와서 그 우리의 파일들, 되게 귀중한 파일들을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우리가 이제 어쩌면 자물쇠를 다 걸어 잠그는 거죠.
1: 그러니까 직원들이 못 보게만
0: 못 보게, 예, 일을 못 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거를 이제 풀어주려면 우리만 키가 있는데 그 키를 돈 주고 사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1: 아, 그러네요. 네,
0: 그래서 이런 이제 돈이
1: 그게 랜섬웨어
0: 맞습니다.
1: 그 다음에는 내가 정보 갖고 있으니 돈 안 주면 퍼뜨릴 거야.
0: 네,
1: 협박
0: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보통 돈이 목적인 곳들이 금전적인 이제 목적이 있는 조직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가 배후 이게 사이버 전쟁이라고 해서
1: 그렇죠.
0: 사실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쟁이 항상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습득, 이런 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뭐 정책들을 만들고 있을까, 아니면 이런 뭐 통신 관점에서는 누가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 엄청난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 정보의 습득 자체가 목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돈보다도.
1: 그거는 국가 대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 간의 전쟁이군요.
0: 그렇습니다.
1: 네. 그 어떤 목적인지는 결국은 당해본 다음에 알게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그걸 알아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개인정보를 가져갔는데 이걸로 어떤 걸 하려고 했는지 사실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공격자만이 알고 있고 또 그걸 판매할 수도 있고요. 정보를 팔아서 따르게 돈을 협박하지 않고도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2차, 3차 공격이라 그래서 우리가 해킹한 개인정보로 이제 가끔 아마 피싱 이메일들이나 아니면 스팸 문자 많이 받으실 텐데
1: 그렇죠.
0: 이제 예전에는 그냥 랜덤하게 뭐 이거 하세요 왔던 것들이 이제는 실명 누구누구님 내 이름도 알고 있고 내가 지난주에 뭘 했는지도 알고 그렇죠, 있고 어디에 어떤 구매 기록이 있는지 알고 있고 훨씬 더 정교하게 공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혹할 수밖에 없고 당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것들이면서 그 정보들을 획득해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 이런 것들은 뭐 100% 알 수는 없지만 실제 공격들이 일어나는 양상들을 봤을 때는 아 이런 목적이 있었겠구나라고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북한 같은 경우에 국가 단위에서 이 해커들을 양성해가지고 진짜 국제적인 도둑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가상자산 같은 걸 막 탈취해 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0: 네, 사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소위 예전에 외화벌이라고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의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말씀하신 대로 해킹이나 이런 침해들을 통해서 그런 또 외화들을 조달을 하고
1: 그러니까.
0: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공격도 북한 그 해커들이 많이 하죠?
0: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그죠? 네. 자, 이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방어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신다는데
0: 맞습니다.
1: 그 선제적 방어 전환이라는 게 뭡니까?
0: 선제적 방어 전환이라는 것은 방어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좀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를 막는 이런 행위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보안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1: 예.
0: 그것보다도 공격자들은 사실 기다려주지 않고 아니 우리 공격합니다 알려주고 들어오지 않거든요.
1: 누가 그래요?
0: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활용하는 기법들이나 수법들 그리고 기술들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실제로 그거를 우리 시스템에 테스트를 해봄으로써 실험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발견된 취약점도 막아야 되지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엔 공격자 관점에서 테스트를 함으로써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알아내게 되고 그걸 가장 또 단단하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1: 그게 바로 이 화이트헤드 해커들이 하는 일인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렇죠? 네. 공격자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뚫으려고 하는지를 계속 고민하시는 거니까.
0: 맞습니다. 왜냐면 이거 이제 보안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공격 기법이 나오면 그걸 막기 위한 방어 기법들이 나오고
1: 당연하죠.
0: 그 보호 기법을 또 우회하기 위한 공격 기법들이 새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온갖 기관이나 기업들에서 계속 방어 기제를 만들면 그걸 어떻게 뚫을까 어떻게 뚫을까만 하루 종일 고민하시는 거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 지금까지 뭐 굉장히 엄청난 액수가 달려있는 그런 걸 뭐 미리 방지했다. 뭐 이런 경험도 있으시다면서요?
0: 맞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가상자산 이런 것들은 한번 해킹을 당하게 되면 뭐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천억까지도 피해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사고가 날 때 바로 막아서 수백억 정도의 규모의 피해를 막은 적도 있고요. 실제로 국내
1: 사고가 날 때 바로 막았다?
0: 사고가 나고 있는 그 환경을 바로 포착을 해서 이 공격자들이 실제로 수백억을 빼어나기 전에 그걸 저희가 고치는
1: 어떻게 포착하셨어요?
0: 그 기술로 계속 저희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공격들이 왔을 때 그런 양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포착해서 공격자들이 실제로 공격에 성공해서 완전히 빼어나가기 전에 들어오기 직전에 저희가 막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런 기업하고는 이미 이제 제휴가 되어 있었던 거죠?
0: 그렇습니다. 네, 저희 고객사였던 거죠.
1: 고객사이고 네. 그쪽을 우리가 모니터링 대상에 두고 있는데 공격 조짐이 들어왔군요.
0: 맞습니다.
1: 이야, 천만다행이네요.
0: 천만다행입니다.
1: 그 회사 입장에서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랜섬웨어도 네. 얘기했는데 사실 기업들도 랜섬웨어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1: 그럼요.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을 못하게 되면 사실 하루하루 손실액이 엄청나게 크게 번지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그 악성코드라고 하는 랜섬웨어 그 악성코드를 분석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악성코드를 만드는 공격자들도 사람이고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들이 만든 그 악성코드에 있는 실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실제로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다 풀어내는
1: 그렇죠.
0: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기업을 또 도왔던 경우도 있습니다.
1: 랜섬웨어 해제.
0: 맞습니다. 네, 폭탄 해제하듯이 저희가 그 폭탄에 어떻게 보면 실수를 찾아내서 해제를 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1: 네.

0: 세계 각국의 정보기구나 국가기관하고도 협업 많이 하시죠?
1: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개적으로 어디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국가 안보와도 직결이 되는
0: 그러니까요.
1: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우리 국내 안보와도 연관이 되는 일도
1: 네, 같이 하고 있고 저희가 국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자, 이제 바야흐로 또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AI 시대가 되면서 이 해킹 공격의 유형도 또 변화가 있습니까?
1: 사실 큰 변화들이 여러 군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AI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뭐 아마 들어보셨을 딥페이크라든지 딥보이스, 즉 AI 기술을 활용해서 되게 그럴싸한 가짜의 이미지나 영상 그리고 목소리를
0: 네.
1: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는 편하게 아무나 쓸수
0: 그럼요.
1: 있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피싱 공격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0: 그걸 활용한 피싱이라면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1: 실제로 이제 그 홍콩에 지사가 있는 영국 기업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어떤 직원이 갑자기 연락을 받은 거죠. 이제 CFO로부터 그 재무관리자로부터 아 우리 지금 되게 극비의 어떤 재무활동을 해야 되니까 좀 도와줘라. 좀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한데 하고 좀 의심을 했는데 이제 화상 전화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화상 전화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참여자들이 다 자기가 아는 얼굴들이고 실제 목소리도 똑같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잘 얘기를 해서 당장 얼마를 보내라 해가지고 한 400억 원어치 정도의 금액을 보냈는데 나중에 본사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우린 그런 컨퍼런스 콜을 우리는 그런 회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고 봤더니 그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딥페이크로 그 CFO나 이런 사람들의 사진과 영상들을 가지고 만들어 가짜 영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상 통화를 해서 얘기를 했다면 내가 믿는 사람인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믿을 만한 정보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거를 믿을 수
0: 아이고,
1: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사장인 척하고 사장 얼굴과 사장 목소리로 전화까지 해서 지시를 했는데
1: 맞습니다.
0: 안 믿을
1: 사실은
0: 방법이 없죠.
1: 그렇습니다. 사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직원도 이거는 그냥 만약 문자로만 이렇게 해줘, 이메일로만 이렇게 보내줘 했으면 의심했고 이제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화상 채팅에서 내가 아는 얼굴들, 내가 아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더 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0: 또
1: 그래서
0: 어떤 유형이
1: 이런 이제
0: 있습니까?
1: 공격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충격적이었던 거는 작년 한 9월 정도 그리고 올해도 한 3월 정도에 그 AI 회사들에서 한번 성명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뭐가 담겼었냐면 실제로 이제 이런 공격자들이 AI 에이전트들을 활용해서 예전에는 사람이 어떤 공격 시도를 하고 기술을 만들고 해킹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에이전트들에게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해킹해서 이런 정보를 빼내고 싶다, 아니면 이런 긍정적인 이득을 취하고 싶다라는 그 목적만 전해주고, 그 해킹 과정은 AI가 다 알아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

0: 한 80, 90% 정도의 그 전체 프로세스의 80, 90% 정도를 이미 AI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성공을 했었고, 이게 실제 미국의 그런 30여 개 정도 금융회사나 또 정보기관 이런 데를 대상으로 공격에 성공적으로 했던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전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할 일을 AI가 다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킹 같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고 고도화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영역조차도 이제 AI가 많이 발달을 해서 알아서 공격하고, 알아서 해킹하고, 알아서 또
1: 하하.
0: 진화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럼 반대로 그거를 막을 어떤 그런 것도 AI한테 시킬 수 있잖아요.
0: 정확하십니다.
1: 그죠?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런 공격자들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1: 예.
0: 근데 그 속도와 규모를 사실 사람이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막아내려면 결국 우리도 방어자 관점에서 AI를 활용을 해서
1: 그러니까요.
0: 막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생각만 하고 계신 거예요? 뭐가 진도가 나가고
0: 진도가
1: 있습니까?
0: 꽤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그런 이상징후,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런 신호들이 있지? 하는 것부터 실제로 취약점들에 대해서 빠르게 먼저 공격자들이 AI 써서 우리를 뚫기 전에 먼저 해보는 것들. 그리고 취약점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지가 되게 힘든데, 그걸 고칠 인재들이나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고 있어도, 약점이 있는 걸 알고 있어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해킹을 당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1: 그렇죠.
0: 이런 패치라고 하는데, 이런 고치는 작업들 또한 AI들이 자동으로 할수 있도록, 이런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1: 화이트햇 해커용 AI를 개발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1: 그런 거죠?
0: 네. 사실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이 해킹이라고 하는 영역이 사실 뭐 착하고 나쁘고가 없이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휘두르냐에
1: 어디서 어떻게
0: 따라서
1: 쓰느냐에 따른 거죠.
0: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용되는 기술은 같지만 이게 우리가 방어 목적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공격하는 용도로 쓸 것인지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1: 자, 이제 우리 박 대표 개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중학교까지 한국에서 다녔고,
0: 네, 맞습니다.
1: 고등학교부터 미국으로 가셨다고.
0: 네, 그때 이제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제 고등학교부터 다니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때는 조금 철없이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면 이제 그 한국의 입시 생활에서 저도 이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면 시험을 좀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되나? 미국을 갈 거면?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철없는 생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가게 됐는데, 막상 가서 되게 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꼈던 것
1: 근데
0: 같습니다.
1: 우선 중학교 시절부터 컴퓨터를 좋아했어요?
0: 네,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사실 유치원 때부터 이런 시스템을 되게 좋아했어서,
1: 유치원 때?
0: 네,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그 게임기를, 지금은 후회하신다고 하시는데, 게임기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지금 많이 나쁜데, 어릴 때부터 이제 게임, 컴퓨터 이런 거에 되게 심취해가지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이제 선생님들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어떤 것들을 뭐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활용을 하시려고 할때 제가 많이 도움을 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1: 초등학생이 선생님 컴퓨터 사용 기법을
0: 아,
1: 알려줬다고?
0: 맞습니다.
1: 그건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0: 사실 그냥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1: 전부
0: 이러면서,
1: 독학으로?
0: 네. 그때는 자료가 많지 않아서 독학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래서요.
0: 그래서 이제 그렇게 컴퓨터를 좋아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고등학교 유학을 가게 됐는데, 이제 원래 한국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하루에 컴퓨터 1시간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집에 규칙이 좀 있었습니다.
1: 그랬겠죠.
0: 근데 이제 미국에 제가 혼자 가게 되면서 이제 그 규칙을
1: 깨고.
0: 깨고 저가 하루에 막 10시간씩 컴퓨터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좀 컴퓨터에 더 심취를
1: 그
0: 하게 된것
1: 10시간
0: 같습니다.
1: 동안 뭘 했어요, 그러니까? 게임만 했어요?
0: 처음에는 게임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만 진짜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이제 그걸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게임이 질릴 수 있구나를. 항상 1시간씩만 하다 보니까 항상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게임을 하루에 진짜 12시간씩 하니까 좀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눈길을 끌었던 게, 게임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실력으로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컴퓨터가 도와주는 보통 이제 게임 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총싸움 게임이면 항상 맞출 수 있도록 내가 제대로 조준을 못해도 무조건 헤드샷을 낼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불법 프로그램들이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궁금해졌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이제 그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컴퓨터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었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조금 수박 겉핥기 식으로 좀 이해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컴퓨터 과학이라고

0: 하는 전공을 공부하면서 이제 아 이런 것들이 실제 내부에서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구나.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게 된것 같습니다.
1: 그게 해킹인 거죠, 그러니까.
0: 그렇죠. 사실 해킹은 어떤 뭔가 컴퓨터 그리고 범죄랑 많이 연계를 해서 생각하시지만 사실 해킹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 그리고 이해를 통해서 기존에 할수 없었던 거를 할수 있게 만드는 그 과정을 사실 해킹이라고 부릅니다.
1: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도와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
0: 네.
1: 이 모든 게 코드를 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0: 사실은 그렇죠.
1: 그죠?
0: 어떤 컴퓨터에게 어떤 것들을 시키는 거다
1: 예.
0: 보니까 컴퓨터와 대화하는 방식은
1: 그러니까.
0: 저희는 사람끼리는 대화로 이야기를
1: 예.
0: 하지만 사실 컴퓨터랑은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딩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1: 그 코딩의 기초는 뭐예요?
0: 코딩의 기초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 그래서 컴퓨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언어들이 있는데 사실은 해커들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기계와 더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CPU라고 하는 그 칩에서 컴퓨터의 칩에서 동작이 되는 기계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셈블리라고 하는 기계어가 있는데 그 기계어를 이제 이해하는 수준까지 가야 컴퓨터를 정말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훨씬 더 이제 실력이 늘어나고 대학 때부터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한 겁니까?
0: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잠깐 돌아가면 사실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한국에서 보통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점심시간에 엄청나게 점심을 빠르게 먹고 나가서 축구를 같이 하죠. 그래서 축구에 좀 자신이 있었어가지고 미국 고등학교를 가서 축구팀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거기 저희 학교가 이제 2천 명 정도 되는 되게 큰 학교였는데 남미에서 온 친구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메시처럼 축구를 잘해서
1: 어이구.
0: 그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축구팀에 들어가질 못해서 아 어떻게 하지를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과학 그리고 뭐 물리 수학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틀면서 컴퓨터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전공으로 대학교까지 가게 됐어요.
1: 그렇죠.
0: 대학교를 가서 보니까 컴퓨터가 너무 재밌는 거죠. 이제까지는 왜 되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 되네를 알았다가 이제 왜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같은 수업들을 들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동아리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킹, 보안, 그리고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런 대회가 있대 해가지고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하고 퍼즐을 풀고 이런 것들이 재밌어서 우리 이걸 같이 동아리로 만들어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저는 저도 공부하고 있던 학생이다 보니까 아 이거를 제가 리더를 맡아도 되나?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주저했었어요. 어떤 팀에 내가 그냥 들어갈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학부생 당시에 연구실에서 조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계셨는데 지도 교수님이 그걸 들으시더니 꼭 1등이 팀장이 될 필요는 없다. 제일 잘하는 사람만이 팀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리더십과 이런 사람들을 모으는 게더 중요하고 그 관심이 더 중요하다, 애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조금 용기를 얻어서 동아리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친구들과 함께
1: 만들고 회장.
0: 회장을 맡은 거죠. 사실 제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사실 뭐 제가 제일 잘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네,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고 잘하는 친구들과 같이 또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저 안에서도 성장이 되게 많았고 성적도 상당히 좋았던 거죠.
1: 그러니까 대학생 때 만든 동아리로 데프콘에 나간 거예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대학 동아리였는데 사실 그 친구들이 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같이 대회를 나가다 보니까 대학은 이미 졸업을 한 거죠, 다들. 그래서
1: 그렇죠.
0: 이제 일하는 친구들 뭐 글로벌 빅테크에 있는 뭐
1: 각자 직장은
0: G사라든지 다
1: 다른데도
0: 다른데
1: 그렇죠.
0: 여전히 같이 모여서 대회를 하고 또 대회를 운영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1: 그게 이제 2025년까지 데프콘 참가가 계속 이어진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이제는 대회 안 나가시나요?
0: 사실 공교롭게 제가 하도 오랫동안 대회를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저도 나이도 들었고 사실 저희가 뭐 업계에서나 이럴 땐 되게 어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여전히 거기서는 고참이고 그래서 이제 지난 5월에 이제 좀 굳게 결심을 해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1: 이런 그 화이트 해커들 세계에서도 은퇴가 있군요.
0: 대회만
1: 그러니까
0: 대회에서 은퇴를 하는 거죠.
1: 국제대회에다 이제 더 이상 안 나간다.
0: 네.
1: 그 은퇴 선언을 아마 그쪽 세계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여길 것 같아요.
0: 그렇죠. 다들 근데 놀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원래 이제 은퇴를 훨씬 더 일찍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회를 한지 뭐한 5, 6년, 6, 7년, 10년 전에 보통은

0: 많이 하는데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할줄 알았는데 나이 막 백발이 됐을 때도 할줄 알았는데 이제 은퇴하냐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특히 AI가 이런 대회들을 많이 그림들을 바꿨어요. 하는 방식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변화들도 조금 느껴져서 겸사겸사 은퇴를 했습니다.
1: 뭐 최소한 대학생 학부 시절부터 저걸 어떻게 뚫을까를 고민해 온거 아니에요, 사실.
0: 맞습니다.
1: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오랫동안 범죄의 유혹을 느끼진 않았어요?
0: 사실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게
1: 그러니까.
0: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진짜 눈 한번 딱 감으면 뭐 몇천억 이런 식으로 해킹을 할수 있는 기술들은 다 갖고 있다 보니까.
1: 그러니까.
0: 근데 이제 사실 저희의 업계에서는 그런 실력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가치가 윤리의식입니다. 도덕성과 윤리의식인데, 감사하게도 저도 그렇고 저와 같이 하고 있는 팀원들, 회사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유혹이 있잖아? 라고 물어볼 때 그게 왜 유혹이야? 라고 되묻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이 기술을 이해하는 게더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이지, 그게 꼭돈 때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유혹을 받아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 자, 우리나라가 그 세계적인 해킹 공격자들로부터 아주 만만한 적이 되고 저그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요?
0: 사실 이제 해킹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최근에 좀 아마 많이 더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사고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고. 근데 사실 사고와 사건들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긴 했었습니다. 뭐 작년이나 올해같이 갑작스럽게 많아졌다는 느낌보다도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특히 한국이 왜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날까를 보면 일단 인터넷 보급률이 전
1: 높죠.
0: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곳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연결되게 됩니다.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고 있다면 들어오기 쉽다라는 이야기도 돼서 그런 이제 좀 공격적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가의 발전이라는 걸 봤을 때 금융이라든지 뭐 기술, IT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뛰어난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사실 매력적인 공격 대상인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던 공격자들도
1: 그렇죠.
0: K 문화, K 한류 이런 것들이 훨씬 더또 많이 알려지면서 한국 되게 좋은 나라고 잘 사는 나라고 또 이런 기술들이 하네? 그러면 돈도 있겠네. 이러면서 공격 대상이 되는
1: 한번
0: 거죠.
1: 뚫으면 먹을 게 많겠네. 이렇게
0: 맞습니다.
1: 그런 거죠.
0: 그래서 근데 이제 연결도 많이 돼 있고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공격에 조금 더 많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1: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저 종합 정리 삼아서 정부는 뭘 해야 되고, 기업은 뭘 해야 되고, 개인은 뭘 해야 되는지. 정부는
0: 네.
1: 우선.
0: 일단 정부에서는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특히 한국 정부에서는 망분리 원칙을 많이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망과 실제 업무망을 아예 물리적으로 분리를 한다면 해킹을 하나가 당했을 때 다른 곳까지 여파가 줄어들 것이다
1: 그렇죠.
0: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사용성에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다시 우리 업무망으로 가져오려면 이제 어떻게 가져오냐 이런 것도 이제 어렵다 보니까 데이터 등급별로 차등을 해서 어떤 것들이 정말 중요한 데이터라서 절대 나가면 안 되고 어떤 것들은 나가도 되고 특히 AI 시대에서는 그런 이제 망분리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의 데이터 분류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1: 데이터
0: 생각합니다.
1: 등급별로 차등 대응하자.
0: 맞습니다.
1: 알겠고요.
0: 네. 그리고 뭐한 가지 정도 더 하면 이제 완벽한 예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고 인정하고 좀더 빠른 탐지와 대응, 어떻게 하면 피해들을 격리시킬 수 있을까 빠르게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제도나 이런 전략들을 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그다음 기업은요?
0: 기업은 조금 더 다르게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 분명하다 보니까 핵심 자산들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자산 식별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핵심 자산 식별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1: 핵심 자산 식별.
0: 네. 그리고 그 자산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1: 연결 지도.
0: 네. 그리고 계정에 대한 권한. 결국에는 그냥 들어왔다라고 해서 최고 권한을 바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수 한 권한들, 최소의 권한만 주어지게 되면 해킹을 당하더라도 공격자가 할수 있는 것들이 제약적이게 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1: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개개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개개인이 사실 제일 어려운 영역인데요.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개인은 일단 우리가 간단한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하거나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다중 인증, 왜냐면 2차 인증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1: 그렇죠.
0: 단순히 아이디나 비밀번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1: 한번더
0: 한번더
1: 거치는.
0: 건치는 뭐 문자를 받는다든지 이마일을 받는다든지 이런 이제 2차 인증들을 활용을 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0: 비밀번호 자체도 고도화. 항상 보면 같은 비밀번호들 다 똑같 다른 사이트에서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각자가 다른 비밀번호를
1: 근데 그거 기억하기 힘들어가지고.
0: 맞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매니저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랜덤하게 만든 비밀번호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1: 예.
0: 좋고요. 그 다음에 되게 쉬우면서도 우리의 안전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업데이트. 네,
1: 업데이트.
0: 보면 아 이거 또 업데이트하면 껐다 켜야 되는데 미루시잖아요. 내일 하기 이런 식으로인데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나를 향한 공격이 올라오는 것은 어쨌든 링크 누르는 거는 무조건 안 해야
0: 맞습니다.
1: 된다.
0: 그걸 제가 빼먹었네요. 네,
1: 그죠?
0: 링크. 내가 보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의심스러운 링크가 있다? 안 누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안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자, 앞으로 계획 있으시다면?
0: 앞으로 계획은 어쨌든 저희가 사이버 보안 쪽에서 항상 이제 오랫동안 해왔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분야에서 큰 영향력들을 만들고 싶어요. 실제로 저희가 뭐 어떤 특정 기업이나 기관만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 예.
0: 세상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1: 그렇지.
0: 만들까 이런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고 또 기술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더 확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모든 해킹을 다 막을 수 있는 AI 하나 만들어 주세요.
0: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자, 개인 차원에서 숙지할 것, 의심스러운 링크 누르지 마라. 그리고 어디 들어가든지 가입하든지 이중장치를 이용해봐라. 비밀번호 제대로 좀 관리하라.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0: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5: 어느 순간 가까이 있는 게 안경 쓰면 잘 안 보입니다.
6: 노안이 시작되고 있다.
7: 아, 인간에게 눈이란 모든 것이다.
5: 이렇게 시각이 중요한데 아직 취미는과학에서는 시각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8: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김한모라고 합니다.
5: 아, 반갑습니다.
8: 네, 저는 시각을 연구하고 있긴 한데 초파리 연구를.
5: 갑자기 초파리가 나오고 뇌가 나와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거기 앉으셨어요?
8: 초파리가 뇌를 연구하기에, 시각을 연구하기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스트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5: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9: 진짜요? 색깔이 몰랐어요, 이것도.
8: 마치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예. 그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영상을 다 삭제를 해냅니다.
5: 뇌가요?
8: 네.
5: 편집을 해냅니다. 한다고요?
8: 네. 실제 행동 실험을 해보면은 그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는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10: 많이 움직여요?
5: 오, 진짜 많이 움직이는데?
8: 점이 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5: 딱 사라졌다. 깜빡깜빡거려요.
11: 안 보여요. 사라졌어.
5: 깜빡깜빡거려요.
12: 채널 관리가 지친 당신. 이제 EBS로 오세요. 토요일 저녁 6시 35분 한국기행. 토요일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토요일 밤 11시 5분 다이하드.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컨트롤러. 일요일 밤 9시 10분 시대 목격. 일요일 밤 11시 10분 신과 함께

0: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멋있게 오래된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와, 와, 와. 왜 안 되지? 나는? 아,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1: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0: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2: 잠깐만요, 나 못 갈 것 같아요.
1: 감동적이다, 그냥 좀. 미치겠네.
2: 와, 장관이다, 진짜.
1: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0: 이건 살인이에요.
1: 아, この中に 183人の皆様が
2: 人道上というかもう人権問題ですね。

0: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1: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2: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어머니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서울의 한 동네. 뭔가 꽤 분주해 보이죠?
4: 뭐 챙겨야 되지?
5: 기저귀 넣었어?
4: 아 맞다 기저귀.
2: 지금 이거 등산 가방 아니에요? 아기와 등산?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줄 분이 오시네요.
6: 오 등에 아기가 옆에 있네요.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저는 주호랑 같이 데이비아킹 클럽 하고 있는 엄마 오원주. 얘는 2024년 2월생 인주호입니다.
7: 저 안녕하세요. 해야지.
8: 주호야 가볼까?
7: 가자.
2: 일단 함께 가보시죠.

0: 이분들 참 부지런하네요. 아기까지 데리고 나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1: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저기에 유모차 부대가 딱 보이네. 누가 봐도.
0: 등산 좋아하는 엄마들이 아기와 함께 산에 올라가 보면 어떨까 싶어 만든 모임이 있습니다.
1: 우리 스쿼트 10개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유아차를 잡고 낙을 꼭 보시고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0: 혹시 눈치채셨어요? 배하클은 줄임말입니다. 베이비 하이킹 클럽. 앞글자 따서 배하클.
2: 여자들만 모이는 그런 모임에 나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3: 네. 원래는 엄마가 배하클 모임을 되게 많이 참석하고 오늘은 이제 엄마가 복직하게 돼가지고 네, 오늘 저 혼자 나오게 됐습니다. 저 퇴근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애기 안고 울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애기랑 이렇게 둘이서 말도 안 통하는데 둘이서 있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체력도 엄청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지금 성격도 많이 좋아지고
0: 나만 위해 살다가 아기 키우는 게 쉽나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없지요. 엄마는 더더욱 그렇고요.
4: 나 이뻐서 애기들이 이뻐서 그리고 엄마들이 이렇게 이 아침에 애들 데리고 나오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난 너무 처음 봤어요. 너무 예뻐.
1: 이 정도 속도로 뛸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겠습니다.
0: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체력 단련을 겸한 지상 훈련도 짬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엄마 곁엔 언제나 껌딱지처럼 아기들이 붙어 있습니다.
1: 아, 신났어. 신났어.
5: 감사합니다.
1: 천천히요.
0: 다른 누구의 응원보다 스스로 힘내라고 난 뭐든 할 수 있다고 하는 격려가 필요했다는데요. 그 이야기 사패산에서 계속 들어보시죠. 오늘도 새벽부터 뭉쳤습니다. 세상 제일 소중한 보물들과 함께 복더위도 젖혀버릴 요량입니다.
6: 안녕하세요, 야재.
2: 애들이 자다 깬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들 왜 집이 아니지?
6: 한계란.
2: 그치, 너무 귀엽지?
6: 서야, 삼촌 안녕하세요.
0: 세상 참 좋아졌죠. 아기와 엄마 모두가 편한 등산 가방. 문제는 무게.
2: 캐리어만 거의 3.5kg에 애들이 대부분 10kg, 한 10에서 12kg 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합치면은 거의 무게가 애기 짐까지 하면 15kg는 될 거예요. 애기한테 좋은 거 보여준다라는 생각 없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6: 안 가면 힘들어요. 안 가면 네, 아무래도 컨디션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안 가는 날 어쨌든 캐리어가 세워져 있어도 등산 캐리어 자꾸 올라가서 앉아요. 언제는 혼자. 네.
7: 생긴 지가 얼마나 된 거죠?
8: 이거 작년 9월에 생겼으니까 지금 10개월 정도.
2: 첫 멤버가 여기 고은님. 여기 첫 멤버거든요.
9: 그러니까 아차선에서 만났을 때는 10명? 요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꼭 애기까지 합하면 2,000명이고
10: 엄마!
9: 아! 네, 그래서 정말 거의 100배 늘었죠.
0: 그렇죠. 네. 10명의 엄마가 10개월 만에 무려 100배! 이 폭발적인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 아버지, 애기들이 엎혀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엎혀달라고. 왜 캐리어에 있는데 안 엎냐고. 가봅시다!
0: 출근 전 응원해주러 잠시 들르셨대요. 간혹 아빠들이 참석할 때도 있지만 이 모임의 주축 멤버는 아기 엄마들. 15kg의 무게를 오롯이 버텨냅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산행이라 무엇보다 안전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데크길이 깔려있거나 한두 시간 내에 완주할 수 있는 코스를 선호하는데요. 그래도 중간중간 짬을 내서 쉴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면 더 안심이 되겠죠. 오늘의 포인트는 시원한 폭포.
1: 안 내려서 폭포가 말랐어요.

0: 비가 안 왔네. 네. 딱 어저께 동가 서쪽만 지금.
1: 아, 애들한테 뽀뽀 같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
2: 여기를 보려고 사패산까지 왔는데 아쉽네요.
1: 그래도 물소리만 들어도 되게 시원한데요?
3: 네. 물 떨어지는 거 뭐지, 은혜야?
2: 뭐지?
4: 맞아.
5: 아, 많이 흘러. 그치.
2: 아기의 한마디에 환호성은 열 마디. 폭포에 온 보람이 있습니다. 사패산 코스 중 가장 짧은 길. 덕분에 경사도가 제법 가파르지만 엄마들의 높아진 텐션에는 이상무.
6: 언니 무슨 일 하세요? 아웃도어. 그래도 주행하고 싶다. 그래.
2: 반면 아기들의 산행 자세는 그야말로 제각각입니다.
7: 한 3-4개월? 이럴 때 잠태행기가 한 번씩 오거든요. 네. 6개월 정도에도 일부러
8: 화이팅, 화이팅.
7: 집에선 잘 못 자서 아기 띠 메고 막 둘레길을 가고 있겠어요. 그러면 잘 자요. 집에 나가서 자.
2: 저마다 이유는 달랐지만 숨 쉴 곳이 필요했던 거죠.
9: 소영이 아빠 옥수수 줄까? 아빠 옥수수 먹을 거야.
10: 가자 옥수수.
11: 옥수수.
10: 아이쿠. 자, 물. 짠.
2: 주는 엄마도 받는 아기도 호흡이 척척.
12: 이거 안 먹어?
13: 아니야, 이거 뭐야?
12: 뭐야?
13: 까까. 아이쿠 잘하네.
2: 근데 아기들은 안 내려요?
14: 일단 아기들이 내려놓으면 산속에 재미난 게 너무 많으니까 다시 안 타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사실 저희도 너무 힘들고.
15: 애기들은 여기에 있는 돌 하나, 나뭇가지 하나, 풀잎 하나가 다 장난감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키즈카페 온 것처럼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안전이 보장된 평지에서만 아이들을 좀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1: 완전 잠들었다.
16: 그건 뭐예요?
1: 이거 애기 자는지 안 자는지 뒤에 잘 못 봐가지고 이 거울로 애기 뭐 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보여요. 엄마
17: 예쁘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니는 거 봤는데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걸 처음 봤네요.
15: 보니까 어떠세요?
17: 아주 좋아요. 굉장히 반갑네요.
18: 대단하시다.
15: 화이팅! 화이팅이 돼요. 화이팅!
1: 화이팅!
15: 저는 에이아클 하면서 태어나서 들을 칭찬을 거의 다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애기 낳고 그러면은 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좀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애기랑 오면은 오시는 분들이 엄마 장하다, 이런 엄마가 어딨냐 이러면서 막 칭찬해 주시니까 엄마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엄청 자신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베아클이 몸도 단련시키지만 마음도 정신도 되게 건강하게 바꿔준다고.
1: 거의 나온 거예요? 걱정들도 많이 해주셨어요. 물론 그래서 너 임신하고도 또 산에 넘어지면 어떡하냐 막 이런 거 많이 걱정해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되게 제가 스스로 조심조심하면서 뭔가 이런 산에 가서 이제 제가 행복하니까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 그럼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마 길단길 경사가 가팔라진 여기서부터였을 겁니다. 아기 업은 엄마들보다 더 지친다는 이가 등장한 건 말이죠.
1: 아이고,
15: 저는 못 가겠어요.
1: 조심하세요.
19: 나무 있어. 나무 있다고 이모한테 얘기해주는 거야?
20: 화이팅!
19: 내가
20: 화이팅!
19: 소라 화이팅 해줘. 이모 화이팅!
1: 저희 때문에 늦나요? 저희 때문에 늦나요?
2: 상황 판단은 빠르시네요.
20: 여기서 잠깐 쉬어갈게.

0: 저희도 좀 더 타는 편이고 엄마들도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혹시 심각하게 되면 탈수증도 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름에 좀 짧은 산행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1: 그렇다고 동네 야산만 가는 건 아니랍니다. 돌잔치를 설악산에서 치르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2: 끝까지 다 보이네.
3: 와, 멋지다.
2: 와, 진짜 멋지다.
4: 날씨가 너무 와.
2: 저기 봐봐.
1: 아기 무게까지 고스란히 감당하며 한 발 한 발 밟아왔기에 정상에 섰을 때의 성취감이란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무엇이지요.
2: 와, 잘생겼다. 와, 진짜 고생했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1: 지금 이 순간의 감동을 나누고픈 존재는 물론 아기.
5: 따라 저기 봐봐. 따라 저 뭐야? 깜깜.
1: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아기들이 기억이나 할 수 있을까요?
5: 와, 너무 좋다.
1: 확실한 건 엄마의 행복이 아기들에게 두 배, 세 배로 돌아갈 거란 사실. 도장이라도 찍듯 확실한 증거가 남았습니다.
2: 아, 엉덩이가 분명 나왔어.
6: 어떡해.
7: 맞아.
8: 아직 안 했어?
1: 그럼요. 이런 행사는 꼭 치러야죠.
9: 이 등산 캐리어가 아기들 데리고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기저귀 갈 때
10: 있네요.
9: 네, 다용도로 잘 써요.
2: 오, 많이
9: 아, 이렇게 얻고 왔구나.
10: 네. 네.
2: 이뻐요, 좋아요, 대견해요.
6: 오, 대단해.
9: 아빠들이야, 이런 엄마들이.
10: 예, 이런 게 있었으면 하실 수 있었겠어요?
11: 못했어요. 못했어요.
6: 혼자 오는 게 힘든데.
11: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혼자 오는 것도 그냥 씩씩대고 올라왔는데.
1: 엄마의 수고를 먹고 자라는 아기들.
2: 물에 먹어.
1: 보고 듣고 맛보는 모든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겠죠.
9: 요즘에 아파트나 도심에 있는 놀이터에 흙이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처럼 애들이 이런 흙이나 돌을 만질 기회가 없더라고요.
6: 개미, 저 개미.
9: 저희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배아크를 산속의 문센이라 그랬잖아요. 엄청 얇아.
6: 나 다 먹었어?
12: 15kg나 되는 배낭을 메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른 것에 못할 게 없겠다.
9: 맞아.
12: 이런 생각이 이걸 하기 전에는 안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13: 이제 또 엄마들하고 같이 이제 공감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같이 하다 보면 아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또 거기에 또 이제 위안을 받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힘이 되게 많이 줬던 것 같아요.
1: 아기를 업은 채 누비고 다녔던 지난 1년. 아이가 크는 만큼 엄마도 부쩍 자랐습니다.
9: 저희가 이제 월에 한 번씩 산에 왔을 때 생일인 애기들 파티해주고 있어요.
1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윤우정아.
9: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이런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엄마가 되고도 하고 싶은 걸 계속할 수 있다고요. 그런 엄마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넉넉한 산이 있어 다행입니다.
15: 모든 선비 정신이 있어야 좋고
16: 오저기 한길만 보고 걸어왔습니다.
17: 따지고 보니까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무야, 너 때문에 내가 있다.
18: 이 마을이 아무 탈 없이 주시고 그저 다 모든 분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19: 승더벌류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5: 보험 하나로
4: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것.

0: 걸 가시나요?
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7: 딥이라면 됩니다.
8: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5: 승더블유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6: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0: 자랑스러웠죠.
1: 나팔바지 쓰러들며 모든 게 처음이었죠. 시작이었죠.
2: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3: 저는 노라노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뭐 그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5: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5: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4: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5: 080-860-9095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한의학 박사 이현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갱년기 증상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폐경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폐경은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폐경이 되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폐경 이행기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제 폐경이 올 거라고 몸이 신호를 내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경 이행기 초기에는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집니다. 이 폐경 이행기 후기에는 두 달 이상 생리를 건너뛰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제 무월경의 상태가 자주 오게 됩니다. 폐경 이행기는 사람에 따라서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기간이 다 다릅니다. 1년 이상 무월경이 지속되면 폐경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폐경 초기에는 안면홍조나 상열감, 수족냉증, 가슴 두근거림, 숨참, 관절통, 두통, 어지럼증, 불안, 불면, 무기력감 등이 오고 폐경 후 1 내지 5년 정도의 기간에서는 이때는 중기라고 하는데요. 피부 건조감, 손발저림, 질건조, 성교통, 성욕저하, 요실금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자, 폐경 5년 이상 경과되면 고지혈증, 체지방의 증가,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대체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은 개인차가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10년 정도의 갱년기 기간 동안 짧게는 3 내지 5년 정도 힘든 시기를 겪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기도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갱년기 증상을 10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가 25에서 30% 정도 있다고 하니까 갱년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치료의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2차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갱년기 증상의 지속기간은 개인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유전적인 요인, 생활습관, 건강상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갱년기 증상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갱년기 증상은 호르몬뿐 아니라 몸의 노화 단계와 함께하고 또 이 시기의 특성상 정신적, 육체적으로 담아온 취약성들이 증폭되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문제도 조금씩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성 호르몬 결핍이라는 공통 분모 이외에 자신이 평소 취약했던 장부 기능을 중심으로 증상이 발현되기 때문에 갱년기 당사자가 평소 약했던 몸의 기능이나 부분을 잘 점검하시고 그에 따른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 개선에 노력하시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보통 저는 갱년기를 설명할 때 인체를 땅에 비유해서 많이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도 황무지가 있고 옥토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체질도 강약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옥토라고 하면 수분과 영양이 충분해서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 할 수 있고 황무지라고 하면 반대로 수분도 부족하고 영양도 부족해서 생명이 잘 자랄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도 이와 같아서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주위에서 보면 특별히 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쉽게 그냥 약체질과 강체질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약체질인 사람이 열정이 있다고 해서 며칠씩 밤을 새거나 불규칙적인 식생활을 하면서 강행군을 하면 진액 소모가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질병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고 갱년기에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게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35세 이후가 되면 진액이 마르기 시작하는 시기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약체질인 분들은 35세 이후가 되면 더 관심을 가지고 생활습관도 바로잡고 나름 몸을 보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좀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진액 소모가 좀 가벼운 상태에서 갱년기를 맞으면 일반적으로 열이나 땀, 짜증, 질건조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증상은 호르몬이 줄어들고 결핍이 일어나는 것과 직결되는 증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액 소모가 더 심해진 상태에서 갱년기를 맞이하면 앞서 설명한 증상에서 또더 심각하고 다양한 증상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노화와 함께 우리 몸의 취약한 장부 기능 중심으로 증상이 발현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럼증, 관절통, 피부염이나 두드러기 발진 등 피부 질환, 불면, 우울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 정도 증상이 오면 아, 내가 심각하네. 면역 저하가 좀 심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증상이 발현되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액 고갈이 심한 경우에는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같은 증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갱년기 증상에서 주의할 점은 경미한 증상부터 발현하더라도 치료와 관리에 시간을 놓치면 심각한 증상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방치하지 말고 몸이 어떤 신호를 보여주면 바로 검진과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년기 치료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갱년기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자, 요즘 혼술도 많이 하시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갱년기가 되면 수면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수면 장애를 좀더 나름은 현명하게 극복하시려고 술을 한 잔씩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갱년기에 술은 정말 위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알코올의 경우 음주량이 많을수록 중등도 혈관 운동 증상이 초기에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는데요. 갱년기 증상을 가중시키고요. 갱년기가 되면 이 일의 정도도 좀 조절을 하셔서 과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사롭게 해왔던 이 불규칙한 생활, 아무렇게나 잠을 자고 아무 때나 먹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더 주의를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갱년기에서 또 증상을 가중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다이어트입니다. 20, 30대와 같은 다이어트를 진행하시게 되면 퇴행성 골관절염이 심해지거나 가슴 두근거림이나 어떤 수면 장애 등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의 방법을 잘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체중과 비만도 갱년기 증상 악화의 요인이 됩니다. 특히 요즘 추세가 비정상적으로 날씬한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40대 후반인지 뭐 30대인지 알수 없을 만큼 아주 날씬한 분들이 많은데요. 이 과한 다이어트는 갱년기 증상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적정 체중에서 5kg 이하가 되면 저체중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저체중인 분들이 특히 갱년기를 힘들게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갱년기가 되면 우리 몸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완충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지방에서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체중인 경우에는 체지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완충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안이나 공황 같은 가장 힘든 레벨의 갱년기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이 저체중인 분들은 특이하게 갱년기가 되면 살이 더 급격하게 빠지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식욕 저하는 기본이고 살이 너무 많이 빠지면서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갱년기를 앞둔 40대 초반이 되면 체중 관리에도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정 체중에서 더하기 빼기 3kg 정도가 가장 적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저 살이 또 찌면은 갱년기에 안전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비만인 여성의 경우에는 높은 혈중 에스트로겐이 자궁 내막암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성 호르몬이 많다고 해서 갱년기 증상이 완화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본의 사례를

잠시 저 소개할게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 갱년기에 대한 연구가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되게 재밌었던 것이 갱년기 인가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갱년기 인가 증후군. 자, 이건 뭐냐면 아직 갱년기는 아닌데 갱년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와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보통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생리가 규칙적인데도 상열감이나 불면 등의 증상이 시작되고 질건조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우울감을 느끼고 이게 갱년기인지 아닌지 혼란을 겪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분류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소의 기능이 다소 떨어졌어도 조기에 대처하면 정상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또 갱년기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갱년기인가 싶다면 케어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갱년기인가 싶을 때부터 바로 전문의와 상의해서 몸 관리를 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갱년기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노년재산관리와 관련된 법률 중 제3강 노년 피싱과 차명계좌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피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용어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피싱은 프라이빗 데이터, 즉 개인정보의 앞글자인 P와 낚시의 피싱을 합쳐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가짜 금융기관 웹사이트나 위장 메일을 이용해서 개인 인증번호나 신용카드 정보, 계좌 정보, 이런 개인정보들을 불법적으로 알아내는 사이버 범죄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보이스 피싱은 그 피싱의 앞에 음성이라는 의미의 보이스를 붙여서 만들어진 합성어이고요. 음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라는 뜻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그러한 사기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피싱은 우선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피싱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본인이 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거나 뭐 아니면은 나의 자녀나 손자녀로 행세를 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지인들이 유괴된 것으로 행세를 해서 속여서 돈을 뜯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대출 저금리 사기가 있는데요. 저금리 대출을 제안한 후에 휴대폰에 어떤 앱을 설치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앱은 이제 금융기관의 어플이 아니고 설치가 되는 순간 해당 핸드폰에서 입력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설치자의 컴퓨터로 전송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또한 사기에 이용이 됩니다. 또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범죄에 뭐 연루가 되어 있는 계좌라든지 뭐 이러한 등의 발언을 통해서 겁을 먹게 만들고 그리고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현금을 이출해서 어디에 전달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사기가 많죠. 그리고 문자 스미싱도 요즘 많이 유명합니다. 이제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택배나 금융기관 아니면 정부기관 이런 것들을 사칭을 해서 어떤 문자를 보내고 굉장히 눌러보고 싶은 멘트를 써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카드로 130만 원이 결제가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통해서 확인해라 하면서 링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 카드가 도용이 됐다고? 하면서 눌러보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링크를 누르는 순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앱 설치와 비슷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싱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해야 되는지 경찰청에서 제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자금이체 또는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면 이는 무조건 무시를 해야 되는 게 답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경찰, 검찰, 금감원 이런 곳에서는 문자메시지를 웬만하면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부 무시하면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금리 대출 위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선입금을 요구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는 응하지 말고 한번 의심을 하고 살펴볼 것을 권하고 있고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무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오는 링크는 반드시 인터넷을 검색해 보거나 아니면 자녀나 지인, 좀잘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확인을 한 후에 정말 믿을 수 있는 곳이라면은 확인을 해도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누르지 말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이 납치되었다거나 아니면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식의 전화가 왔을 때 당황해서 일단 요구하는 치료비 아니면 합의금 이런 것들을 줘버리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당황하더라도 다시 한번 침착하게 대응을 해서 우선은 112에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대응 방법이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경우에는 그 범죄의 주체가 되는 정범들이 대부분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대응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정범이 해외에 있더라도 현금을 운반하는 현금 수거책 아니면은 범죄 피해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유인책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국내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하위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에 있는데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범들인 하위 조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공동 불법행위자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연대하여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법에서 말하는 연대 책임이라는 것은 세 명의 공범이 있을 경우에 세명 모두에게 동시에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세명중한 명에게 전액을 청구하더라도 그한 명은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이스피싱으로 5천만 원을 잃었을 때 비록 하위 조직원이 책임이 일부 감경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감경되더라도 80%, 70% 수준까지는 그 하위 조직원인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미성년자거나 아니면은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라면 그 부모들이 대신해서 돈을 갚아주려고 할 것이고 그 사람이 오랫동안 범죄를 통해서 누적해 놓은 수익금이 있다면 그 수익금을 뺏어올 수도 있게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명 계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길 가다 보면은 뭐 통장 삽니다, 예금 통장 삽니다, 저축 통장 삽니다, 뭐 이러한 전단지나 뭐 명함 카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선 차명 계좌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명 계좌란 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계좌의 명의자가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되어 있는 계좌를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는 뭐 가족 간에 가족이 사업을 할때 필요한 계좌를 좀 빌려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타인의 계좌를 통하는 경우에는 보통 대포 통장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서 보이스피싱 범죄나 아니면 뭐 테러 자금, 그 가상 자산을 이용한 뭐 범죄 아니면은 마약 대금 이러한 중범죄까지 연루가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된 법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는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호 중 1호에는 바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가 되어 있고요. 3호를 보시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라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 매체라는 것이 바로 통장 아니면 통장에 접근할 수 있는 카드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의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계좌를 넘긴다는 것은 접근 매체를 양도를 하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또 관련 법률로 금융실명법이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에는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 재산의 은닉 혹은 같은 조 제5에 따른 자금 세탁 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특금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불법 재산 은닉 혹은 테러 자금 조달 행위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고요. 뒤에서 그 밖에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라는 문장을 통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금융 실명 거래를 타인 명의로 하면은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요.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위의 저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서 실제 형벌 조항까지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될 경우 내가 나도 모른 채 공동 불법 행위자가 되어서 역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만 있었어도 굉장히 큰 책임을 가지게 될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라 함은 이제 대법원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할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은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신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바로 이러한 마음이 미필적 고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계좌를 모르는 사람에게 100만 원, 500만 원을 받고 넘겼을 때, 아, 이게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라는 마음으로 넘어갔다면 나는 이제 그 범죄의 공범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보이스피싱이라, 뭐, 마약, 이런 온갖 중대한 사회 범죄의 공범자가 되어서 처벌이 되거나 혹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선 피싱은 다양한 수법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수법들을 잘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그 수법들마다 있는 예방법들도 미리 잘 숙지를 하셔서 좀 예방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만에 하나 그 사기를 당하실 경우에 이제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고 자녀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서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즉각 신고를 하고 법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명 계좌는 그 자체로도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인 계좌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돈을 받건 뭐 부탁을 받건 절대로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만에 하나 이미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금동현입니다. 오늘은 음식물 알러지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신체의 여러 곳에 닿게 됩니다. 먼저 입술, 입 주변 피부, 그리고 식도를 통해서 위와 장 점막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도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 자체의 자극, 그리고 이제 음식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나 음식 불내성, 그리고 드물지만 음식 자체가 가진 어떤 특정 성분에 대한 이상 반응에 의해서 알러지 반응처럼 보이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음식 불내성이라는 말은 이제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유를 드시고 나서 이제 속이 불편하거나 어떤 설사나 다른 증상 등이 생기는 분들을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과 맞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음식 불내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음식 불내성을 보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만성 음식물 검사, 그러니까 IGC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이상 반응이 생겼다고 하면 이제 먼저 음식의 pH나 온도, 그리고 음식의 자극 성분 등에 의한 자극 때문에 생기는 반응인지, 혹은 음식의 특정 성분에 대한 이상 반응이 아닌지를 먼저 보아야 하고, 이것이 아닐 때에는 이제 알러지 반응이나 음식 불내성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러지 반응은 처음 접촉 시에는 나타나지 않고 보통 두 번째 접촉 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은 알러지 반응을 혈액검사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혈액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스트 검사, 즉 IgE 검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 즉 IgG 검사가 있습니다. 음식물 알러지에 있어서 IgE에 대한 검사가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한 검사 방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마스트 검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스트, 즉 IgE 검사는 즉시성 또는 즉각성 반응에 대한 검사입니다. 네, 어떤 음식물을 먹었을 때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즉시 나타나는 반응을 IgE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비만 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특정 자극을 받게 되면 이 비만 세포가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히스타민은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투과도를 증가시켜서 그 부위가 붓고 가렵고 염증 반응이 생기도록 유도하는 물질입니다. 알러지 물질이 비만 세포를 자극해서 히스타민이 많아지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우리 몸에 히스타민이 많아지면 두드러기와 같은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를 피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비만 세포를 자극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을 높이지 않아야 합니다. 비만 세포를 자극하지 않으려면 자극하는 알러지 항원을 피해야 하고, 정확한 알러지 항원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 이 마스트 검사입니다. 마스트 검사에는 흔하게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108가지 항원들이 들어있는데, 검사 결과는 각 항원들에 대한 음성 반응과 양성 반응으로 나뉘게 되고, 양성 반응 중에서도 이 정도에 따라서 1에서 6단계까지 그 강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1단계 혹은 2단계의 양성 반응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참고 정도 하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이 정도의 항원은 노출이 돼도 크게 문제가 없다가, 면역력이나 컨디션이 저하가 되었을 때이 항원에 노출이 되게 되면 그때 알러지 반응을 약하게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3단계, 4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 3, 4단계 양성 반응을 보이는 항원은 우리가 정상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항원에 노출되게 되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1, 2단계에서 나오는 정도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생길 수 있고, 알러지 반응이나 지속 기간도 길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마스트 검사에서 5단계, 6단계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단계의 알러지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 역시 아주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은 단순히 가렵고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증상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는 점막까지 침범을 해서 입술도 붓게 되고 호흡도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아주 응급으로 가게 되면 아나필락시스라 그래서 쇼크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단계, 6단계의 양성 반응은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이 알러지 항원에 대한 노출은 최대한 회피를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마스트 검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몸에서 제 피를 뽑아서 한 마스트 검사 결과인데요. 클래스 1단계, 2단계로 나온 것들 중에 진먼지 진드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진먼지 진드기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흔하게 있는데요. 사실 1단계, 2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는 먼지가 많은 곳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아니면 이제 계절이 바뀌었을 때 새로 옷장에서 옷이나 이불을 보관해뒀던 걸 꺼냈을 때, 그럴 때 노출이 이제 진먼지 진드기 되게 되는데, 그런 정도로는 제가 컨디션만 좋다면 크게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할수 있을 건데, 만약에 제가 그때 밤에 잠을 좀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컨디션이 떨어져 있다면, 그런 정도 노출에도 어떤 식으로든 다양하게 이제 알러지 병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양성 반응이기 때문에 참고는 해야 돼서 이 부분들도 무시하시지 마시고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클래스 3, 3단계 양성 반응을 보이는 건 고양이가 있는데, 우리가 세부적으로는 이거는 고양이 털에 대한 검사기 때문에 고양이 침에 대한 검사는 또 따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흔하게는 우리가 고양이 침보다는 고양이 털에, 우리가 고양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접촉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 털에 대한 반응을 보면 3단계라는 거는 사실

사실 이 고양이 털에 장시간 노출이 되거나 많은 다량의 노출이 있으면 제 몸에 어떤 식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피부 병변이 생기고 가려운 증상이 생기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단계 양성을 보이고 있는 항목이 자작나무인데요. 보통 이제 이 자작나무가 개화하는 시기가 4월부터 6월 사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을 하면 알레르기 비염이 무조건 생기게 됩니다. 이 마스트 검사 이외에 이제 좀더 자세한 피 검사로 특이 면역 글로불린을 검출하는 혈청 검사가 있습니다. 이뮤노 캡 검사라고 하는데요. 마스트 검사가 조금 더 여러 가지 108가지 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선별 검사 차원에서 이 중에 뭐가 걸리는지 검사를 해보는 거라면 이 혈청 검사, 이뮤노 캡 검사는 조금 더 의심이 되는 우리가 이 특정 물질에 노출이 됐을 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어요라는 증상을 자주 경험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해보는 검사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의심이 되는 면역 물질을 하나씩 선별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정확도도 비교적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진료실에서 마스트를 검사하고 나서 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검사 결과랑 임상적인 상태랑 잘 맞지 않아서 좀 헷갈리고 이상하다 할 때는 이 이뮤노 캡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검사까지 했는데 추가로 더 확인을 해보고 싶다 할 때는 이 스킨 프릭 테스트, 피부 단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피부에 알러지 유발 의심 물질을 직접 주사를 해서 이 주사한 물질이 IgE와 결합하게 되면 나타나는 피부 발진 반응을 통해서 검사하는 방법인데 이 말은 알러지, 이 해당 물질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알러지 항원을 주사를 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IgE와 그 항원이 결합을 하게 돼서 피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 증상이 나오면 이제 아,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구나 라고 확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법은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히스타민이 높은 음식을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히스타민이 높은 음식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오래된 음식, 그리고 두 번째, 발효 음식, 세 번째, 식품 첨가물이 많은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원래 김밥을 드셔도 아무 문제 없는 분들이 상온에서 오랜 시간 놔둔 김밥을 드시고 나서 두드러기를 경험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음식이 상온에서 오래 되게 되면, 이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래 놔둔 김밥을 먹었을 때만 두드러기가 생기신 거고요. 통조림 식품들도 장기 보관을 해야 되니까 히스타민 함유량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드실 때는 좀 주의를 하는 게 좋고, 음식 자체에 히스타민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와인이나 치즈 같은 발효 음식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든 음식들도 히스타민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스크림, 유제품, 소세지 등이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음식물 알러지가 있을 때는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그 마스트 검사를 먼저 해서 우리가 흔한 것들 108가지에 대해서 선별 검사를 해보고 여기에서 이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보고 그 양성 반응도 그 강도에 따라서 우리 그 병력 청취를 통해서 알게 된 원인 물질과 비교를 해보고 임상적인 상태와 비교를 해보고 그거에 맞다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을 그 물질에 대해서 이제 회피를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마스트 검사 결과와 임상적인 상태가 맞지 않거나 조금 결과가 애매하고 뭐 추가적으로 좀 검사를 해보고 싶을 때는 이뮤노 캡 검사를 해볼 수 있고 여기서 더 이제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 단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이 특정 알러지 항원이 확인이 되면 이걸 당연히 잘 피해 주셔야 되고 증상이 있으면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아주 오래되거나 발효된 음식이나 식품 첨가물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알러지를 일으키는 히스타민이 증가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음식을 드실 때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만성 음식물 과민 반응 검사, IgG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 이 자리 변함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 옛날에 하던 솜씨가 있던데 하대.
4: 여기서 60년 했어. 요거는 한 30년 됐어. 10년, 20년 이렇게 단골 손님.
5: 저희가 뿌듯이 하고 있으니까
6: 전통을 잊고 있다는 자부심. 해놓고 나면은 뿌듯하고 이쁘거든요.

0: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1: 건강검진 때 발견을 했거든요.
2: 폐암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기변 폐암 환자 수가 그만큼 더 늘고 있다.
3: 폐암 수술을 하는 분들 중에 여성 환자가 더 많아요. 폐 속에 드리운 그림자, 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4: 민원 처리부터 발권 업무까지 잠시도 쉴 틈 없는 영무원.
5: Have a nice day here, okay? Just second police here, okay? Seoul Station Terminal 2.
6: 빨리 확인, 승하 차례.
4: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기관사와 정비사까지.
7: 서두릅니다.
4: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
8: 보안전분해 후 재조리도 작업하시네요.
4: 내열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실리콘 소재의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이곳. 용기부터 조리 도구까지 다양한데요. 종일 이어지는 고된 반복 작업.
9: 어디도 아파요. 나이도 아파요.
4: 쏟아지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사람들의 편리함과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10: 해도 용령이 나라셔.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11: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10: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2: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11: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5: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4: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5: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6: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00점 맞으면 걱정해요. 왜 걱정하죠? 다음에 100점 못 맞으면 어떡하지? 또 다른 과목도 100점 맞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은 지금 참 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짓 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삶대로 살기 위해서 이겨내야 할 감정은 수치심이에요. 안녕하세요. 청년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 정신과 의사 김현수입니다. 오늘 제가 청년들의 마음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청년 상담에 정말 흔한, 정말 자주 나누는 이야기인데 왜 나는 내가 좋지 않은가? 나는 내가 왜 미운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청년이 그렇게 말하진 않죠. 주로 이제 우울하고 힘든 청년들이 진료실에 와서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싫다. 자신에 관한 미움에 관해서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미워서 내가 싫어서 여기 왔다.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기도 쉽지 않다. 뭐 친구 만나서 야 나 내가 밉다? 이런 얘기 계속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아마 또 부모님한테 나는 내가 싫다 이런 얘기하면 또 부모님이 아마 걱정을 진짜 많이 할 거예요.
7: 엄마, 나 자신이 싫어요.
8: 무슨 소리야? 네가 왜 싫어? 엄마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6: 그리고 아마 뻔하죠? 네가 왜 싫으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고 너를 키웠고 너는 정말 소중하다 이런 얘기 하실 텐데 나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어쨌든 우울하고 힘든 그런 청년들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시작해요. 아마 세상에서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아마 나 자신일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상담의 많은 부분은 자신에 대한 실망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또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미운지 자기가 혐오스럽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 같아요. 왜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느냐? 왜 자기가 싫어졌을까요? 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자기가 싫었던 건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 도달했준 꿈에도 몰랐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요, 기대에만 있었죠. 청소년기 때 기대가 많이 부서졌죠. 청년이 되면 그 기대의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그 기대에, 뭐 부모님의 기대에도 못 미쳤지만 내 기대에도 못 미쳤다,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자기를 미워하는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더 자기를 미워할까요? 기대가 너무 컸던 사람들이에요. 능력 면에서도 굉장히 출중하고 그런 걸 전능하다고 하죠, 이렇게.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 그런 기대가 깨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기대를 계속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기대를 했나요? 영웅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저런 초능력이 있기를 바라기도 하셨나요? 또 동시에 비슷한 얘기지만 좀 다른 말로 기준도 되게 높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똑같은 식중을 마셔도 거기는 자긍심을 느낀대요. 100인 게 그냥 70점이면 자기 관리는 했다. 아시아. 이쪽은 똑같은 10점을 받았는데 정말 큰 죄를 저질렀다. 부모 얼굴을 못 보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한 것 같아요. 100점 맞았다고 쳐요. 너무 행복해요. 걱정이에요. 그렇게 물으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00점 맞으면 걱정해요. 왜 걱정하죠? 다음에 100점 못 맞으면 어떡하지? 또 다른 과목도 100점 맞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또 그 높은 기준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 둘씩 생활의 영역에서 자기의 이상적인 기대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자꾸 모든 게 싫어지죠. 마치 물감이 퍼지듯이 이거 하나만 여기까지만 내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모자라는구나, 기대에 못 미치는구나 하면서 실망하고 그 실망 뒤에는 사회적 비교를 하면서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너무 뒤처진 그런 열등감도 느끼고 또 수치심도 느낍니다. 그런 시간이 누적되면 결과적으로 나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 되어 있어요. 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나 자신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와 기준을 또 자신에게 바랬던 능력을 낮추기를 힘들어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자신의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게 안 될까? 라고 또 물어봤더니 거기에는 또 다른 사실이 있었어요. 위니컷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정신분석가예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는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의 참모습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참자기의 사람들이 있고요.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고 주변에서 바라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바라는 것, 부모가 바라는 것, 또 이 세상에서 비교의 기준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신의 진정한 바람인 줄 알고 사는 거짓자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참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짓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짓자기에 관한 이야기는 옛날에 우리 동화에서도 들었어요. 남의 털 다 모아서 제게한테 꽂고 그랬던 새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자기의 모습은 금방 드러나는 하지만 그 순간이라도 자기를 꾸미고 싶은 거짓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스트레스, 인생의 과업 이런 거를 만나면서 사실 실망하게 되는 일은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요. 자신의 실제 욕구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 사람들 아주 편한 얘기로는 폼나고 싶은 마음, 자기 혐오가 시작되는 이유는 바로 타인의 바람으로 가득 찬 거짓자기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점차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청년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가?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나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타인의 욕망을 우리 마음에 두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진짜 자신의 바람이 뭔지 욕망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황을 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또 그런 방황을 하는 자신이 좀 한심하게 느껴지거나 또 싫어지기도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아니, 인생에서 자신의 삶대로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대로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렵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은 정말 쉽지 않고 짜증나는 일이 많죠. 때때로 또 주변의 여러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네 진로를 찾지 못하냐?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냐? 라고 들으면 더 무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대로 있는 그대로 사는 게왜안 되고 이렇게 나는 나를 탓하고만 지낼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미국의 또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이 수치심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수치심, 또 부모의 수치심,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수치심, 이 수치심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진 그런 상태가 된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멋대로 사는 자기를 칭찬인데 이제 이게 마치 내 마음속에 내면화돼서 나를 굉장히 옥죄고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비난하고 막아섭니다. 타인의 기준, 타인의 바람을 빼내고 거기다 나의 기준, 나의 바람을 자기 안에 넣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있는 그대로 또 나를 보니까 좀 별로인 면도 꽤 있어요.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출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안 살려면 판타지로 살면 되죠. 동화 같은 삶? 하지만 그 삶에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을 거예요. 판타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수용하고 한 발짝씩 나간다. 조금씩 스스로 만들어가는 재미로 산다. 표현이 쉬운데 사실 이것은 어떤 시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면 계속 자신을 비난하고 못났다고 하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괴로운 채로 지내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남들에게 그런 격려와 응원을 많이 받아보지도 않아서 격려 응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시작은 부족하고 못났지만 나 자신에게 나라도 뭔가 격려하자라는 마음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을 때 사실 조금씩 변하는 시작이 돼요. 딴 거보다 나에 대한 비난은 멈추자. 이것만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냥 나는 내 식대로 그냥 해볼래. 이런 마음, 용기 있는 마음이고 변화가 일어난 상태인데 이런 마음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을 거야. 그냥 내 존재 그 자체로 밀어붙이고 한번 살아볼 거야. 남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진짜 바라고 하고 싶은 일을 해볼 거야. 이런 마음이 사실 되게 멋진 마음이에요. 이런 생각에 도달하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필요하죠. 제 청년들에게 제안하는 거,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 별건 아닌데요. 괜찮다와 잘했다, 응원한다. 이세 마디를 여러분이 한입 옆에 꼭 써주기를 바래요. 지금의 나 괜찮다. 내가 한일 잘했다. 그리고 나를 응원한다. 나조차도 나를 이렇게 미워하면 나를 누가 돌보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돌보기 시작한다.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괜찮고 잘했고 응원한다. 그런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격려, 이런 시간들이

0: 여러분들에게 생각보다 힘이 되는 시간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대단해져서 새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꿈이 있어서 새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긍정하면서 새 출발을 해보자. 이 청년들에게 희망 어떻게 생기냐 물어보면, 내가 나에게 괜찮다고 할 때 생기기 시작한다고 해요. 이렇게 내가 멋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한테 내가 괜찮다고 할 때 생긴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미워하는 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나다. 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과 만나서 여러분을 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멋진 출발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년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1: (목소리)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이었어요.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때 정해진 규율이라는 것 자체에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가면은 선생님이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 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힘들 때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규라고 합니다. 지금은 디자인을 공부하는 대학생이고요. 성평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은 되게 잘 살아온 사람처럼, 되게 반듯한 이력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이었어요. 그 뒤로도 몇 번이고 멈춰섰고, 방향을 또 잃기도 했고, 그러다가도 다시 걷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오늘 제가 여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저의 성공담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멈춰있던 시간도, 그리고 막 돌아가면서 자라온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사실은 전부 저를 만들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엄청 어릴 때, 그러니까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쯤 될 때 혼자만의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어요. 친구들도 별로 없는 편이었고,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밥도 혼자 챙겨 먹고, 또 집에서는 그냥 컴퓨터로 게임만 할 뿐이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쯤이 될 때, 제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뭐가 중요한 걸까, 왜 살아가는 걸까, 스스로에게 되게 고민이 많았고,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없는 시간들만 이어졌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뒤에 자퇴를 결심하게 됐어요. 저는 일단 학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이었고요. 저는 수업마다 그냥 잠만 자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가지고 뭐 컴퓨터 켜고 게임만 하기 일쑤였고요.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때 정해진 규율이라는 것 자체에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등교 시간이라거나 급식 시간, 아니면 자습 시간, 뭐 야간 자율 학습까지 하루가 그냥 온통 제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거였죠. 쉬는 시간에 소음이나 뭐 급식실의 줄이나 선생님의 잔소리나 전부 저를 좀 억압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냥 벽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께 자퇴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부모님이 우시더라고요. 말없이 그냥 우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되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좀 슬픈 감정이 들었는데, 그래도 생각을 바꾸진 않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네가 왜 자퇴를 해? 학교에서 뭐 잠만 자긴 하지만 다들 뭐 서로 싸우지도 않고 같이 밥도 먹고

어떻게 보면 재밌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왜 자퇴를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면은 뭐 취업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앞길을 제 발로 막는다던가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래도 저는 그때 되게 확신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스스로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그냥 자유롭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 제가 선택한 길인데도 학교를 나온 뒤에는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더 힘들었어요. 길에서 교복을 입은 또래 친구들이 보일 때나 아니면 하굣길에 학생들이 되게 우르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때 몸이 괜히 움츠러들더라고요. 저는 학교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좀 괜히 소외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제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한 흥미는 좀 컸던 것 같아요. 아무도 정해주지 않은 하루를 사는 게 무섭기도 한데 동시에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이었던 거죠. 그때 뭐제 방을 밖에서 보면은 그냥 정말 작은 닫힌 문이었는데 근데 그문 안쪽에는 넓은 제 세상이 있었던 거죠. 이제 헤드폰 끼고 누워서 음악을 들으면은 몇 시간이고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나와 음악만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가사가 꼭 재기 같은 노래를 만나면은 이상하게 좀 위로가 됐어요. 어딘가에 나 같은 사람 이또 있구나. 나의 마음을 노래로 만든 사람이 있구나. 또 아무하고도 말을 섞지 않는 시기였는데 음악이 대신 저한테 말을 걸어준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영화도 정말 많이 봤어요. 1년에 뭐 수백 편을 봤는데 그런데 남들은 보통 뭐 천만 영화 이런 걸 보면은 블록버스터 영화라던가 그런 게 많지만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영화들이 더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은 되게 별거 아닌 하루도 누군가에겐 찍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장면이구나. 뭐방 안에 누워있는 저의 하루도 완전히 무의미한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철학책도 파고 들었어요. 방 안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와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수백 년 전, 뭐 수십 년전 사람들이 저랑 똑같은 질문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물론 답을 찾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배워 나갔을 뿐인 거죠. 그래도 그 질문 자체를 해도 된다는 거,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질문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좀 배웠어요. 남들이 보면은 그냥 멈춰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정말 한량처럼. 오히려 이게 뒤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낭비한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아요. 그때 빠져들었던 음악이랑 영화랑 철학책들은 지금까지도 제 정체성의 뿌리로 남아 있어요. 겉으로는 멈춰 있어 보일 수는 있어도 제 안에서는 분명히 뭔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랑과 동시에 좀 한편으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기도 했어요. 우울증이 그 당시에 좀 심했거든요. 스스로 되게 위기감도 많이 느꼈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분명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찾아갔어요. 누가 너 한번 가봐라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저 스스로 살고 싶어서 문을 두드린 거였어요. 그런 저에게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는 가면은 선생님이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곳에서는 뭔가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게 그 시절 저한테는 되게 큰 위안이었던 것 같아요. 센터를 다니면서

저는 조금씩 사회로 나갈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한 기회로 사진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러가지고 손님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 걸었고 쓴소리도 정말 많이 듣고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을 정도로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그래도 조금씩 진짜 조금씩 사람들 사이에 좀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뭐 서툴렀던 인사도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손님들과 짧은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고 어느 순간 되게 편해졌어요. 손님들이 사진을 받아가시면서 이제 웃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오랜만에 정말 제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꼈어요. 아, 내가 누구를 웃게 할 수 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일을 계기로 좀 저는 사진이라는 매체 자체에 완전 빠지게 됐어요. 용돈을 모아가지고 사진집을 하나둘씩 사모으기도 하고 또 카메라를 사가지고 직접 사진을 찍으면서 구도랑 빛을 익히기도 했죠. 결국 저는 사진학과에 진학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제가 꿈꾸는 미래가 너무 크고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꿈이 그때 당시에는 명확히 아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는데 남들이 봐도 아 이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사진은 분명 흥미로웠고 여전히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매체이기도 한데 그래도 고민 끝에 사진학과도 자퇴를 하게 됐어요. 그 뒤로 사실 방황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꿈이 흐릿해서 무슨 꿈인지 제대로 보이지는 않고 나이는 이제 20살을 넘겨서 성인이 됐고 아르바이트든 뭐든 좀 돈을 벌고 있기는 한데 또 생활비를 벌면서 자립을 해나가고 있긴 한데 정작 이렇게 긴 미래는 그려지기 힘들었던 시간들인 거죠. 주변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아, 난 뭘 해야 되지? 스스로 이제 답을 아직 못 찾았던 거죠. 그게 조금씩 저를 지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순간에 번아웃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몇 년 전에 자퇴하던 그때처럼 저는 또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둔 셈이었죠. 잠깐 나아졌던 우울증도 예전처럼 다시 심해지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또 문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떠올랐어요. 고등학교를 자퇴한 직후에 그랬던 것처럼요. 그 기억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과거를 돌아보게 됐어요. 나 같은 청소년이 지금도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텐데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사람도 있을 텐데 나는 왜 지금 집에만 있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그때 문득 들더라고요. 몇 년 만에 센터를 돌아갔는데 여전히 익숙한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냥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 정말 담담한 환대에 저는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을 위한 뭐 학원 멘토링도 주도적으로 맡아서 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하고 뭐 크고 작은 행사에 정말 빠짐없이 모두 다 참여했어요. 제가 하는 이 작은 노력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거라 믿으면서 좀 하나씩 해나갔던 것 같아요. 저와 함께하는 멘티들이 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즐거웠고 함께했던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쌓인 덕분에 여러 기관에서 상도 받게 되고 어느 날에는 성평등 가족부에서 연락이 와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는 영광도 얻었어요. 한때 센터 문을 두드리던 청소년이었던 제가 이제는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0: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센터에 다녔을 때 크리스마스 날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같이 함께 활동했던 선생님들이 찍어주신 사진인데 아직도 이때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센터에서의 경험은 막연하게 크기만 했던 제 꿈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줬어요.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공공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알게 됐어요. 뭐 지하철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안내 표지판,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게 하는 낮은 인도의 턱, 밤길이 무섭지 않게 설계된 뭐 골목의 조명 같은 것들이요. 누군가는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 디자인이 있어서 오늘 하루가 좀 덜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공공 디자인이에요. 그 개념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센터가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 센터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온기 같은 것,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느낌이 공공 디자인이라고 느꼈어요. 그 순간에 되게 막연했던 제 꿈이 처음으로 이름이 생겼어요. 아, 나는 이걸 하고 싶었구나. 학교 밖에 있을 때 내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디자인이라는 언어로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저는 20대 후반이라는 결코 이르지 않은 나이에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 제 하루를 말씀드리면 평일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이 끝나면 그 길로 집에 들어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주말이면은 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어요. 손에는 늘 연필가루가 묻어있고 그랬죠. 입시학원이다 보니까 저보다 10살 가까이 어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실기 진도 같은 경우도 그 친구들이 훨씬 빨랐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제 꿈이 명확해졌기 때문이에요. 가고 싶은 곳이 분명해지니까 어색함도 뭐 부족함도 그냥 지나가는 과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인연을 매달렸고 저는 그 시간들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지금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대학에 합격해서 이제 서울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은 아, 이 길은 결코 되돌아온 길이 아니었어요. 자퇴도 뭐 방황도 번아웃도 전부 제 길을 정확히 찾기 위해서 더듬으며 걸어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학교 밖에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그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였고요. 다시 그 문을 두드렸던 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두 번이나 바꿔놓았어요. 저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지금도 매일 흔들리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확실한 건 그때 학교를 떠났던 선택도 그 뒤로 몇 번이나 멈췄던 시간들도 제 인생을 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던 거죠.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차례예요.
1: 제가 직감적으로 왔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거죠. 병원에 온갖 참치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을 해야겠다.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매일 한강에 나가서 3시간 이상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정해졌어요.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2: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3: 어느 순간 가까이 있는 게 안경 쓰면 잘 안 보입니다.
4: 노안이 시작되고 있다.
5: 아, 인간에게 눈이란 모든 것이다.
3: 이렇게 시각이 중요한데 아직 취미는 과학에서는 시각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6: 오카리스트 뇌인지과학과 김한모라고 합니다.
3: 아, 반갑습니다.
6: 네, 저는 시각을 연구하고 있긴 한데, 초파리 연구를.
3: 갑자기 초파리가 나오고 뇌가 나와요. 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거기 앉으셨어요?
6: 초파리가 뇌를 연구하기에, 시각을 연구하기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스트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있어요.
3: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5: 진짜요? 색깔이? 몰랐어요, 이것도.
6: 마치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예. 그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영상을 다 삭제를 해냅니다.
3: 뇌가요?
6: 네.
3: 편집을 한다고요?
6: 네. 실제 행동 실험을 해보면은, 그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는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1: 많이 움직여요?
3: 오, 움직였어. 진짜 많이 움직이는데? 진짜?
6: 점이 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7: 딱. 사라졌다, 깜빡깜빡거려요.
5: 안 보여요, 사라졌어.
7: 깜빡깜빡거려요.

0: 왜?
1: 뭔데? 아.
2: 밥은 깨기, 인형 물어뜯기, 신발 장화 다 물어뜯기. 말 안 듣는 직원이죠.

0: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건가? 둘만 또 게임을 하려고 그런 건가?
1: 이제 채팅창 위험하다. 보니까 안 맞는데 마음에 든다 연락이 더 와가지고
2: 너무 위험한 거죠.
1: 좀 무서웠어요.
3: 부모님 같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면서 금방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2: 또 너무 귀엽다. 사진 한 장만 보내줘.
4: 안 돼.
5: 완벽한 범죄다라고.
0: 지금 너무 소름 돋아서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860-9095.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모두 함께 부순우가 방송됩니다.
1: 온 가족이 모두 모이는 시간. EBS와 함께해요. 아빠를 만나러 한국을 찾아온 아이들의 가슴 벅찬 여정.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손주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일주일. 왔다 내 손주.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마법같은 솔루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알다가도 모를 반려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고양이를 부탁해. 가족과 함께 EBS.

0: 시간을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인하공주님이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2: 머리색이 변해.
1: 와, 꼬리색도 핑크.
2: 인하공주님이
1: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하공주.
2: 인하공주님이
3: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Brisne.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말랑물질팩 네이버.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쿡. 물질팩이 화들화.

0: 이어서 무지개 강아지 딜런의 모험이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0: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1: 4 little alpha blocks jumping on the bed, 1 fell off and bumped his head.
2: I need a cuddle before I can sleep.
1: H-U-G held hands and said,
3: hug.
1: One more alpha block went off to bed.
4: 3 little alpha blocks jumping on the bed. 1 fell off and bumped her head.
5: Actually, I just can't get to sleep.
1: An AP held hands and said,
3: Ah,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자,

0: e스포츠 아나운서.
1: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야, 오늘은 같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중계를 해볼 거야. 아, 필요한 건 이거야. 마이크를 들고 경기를 중계하면 정말 신나겠죠. 네, 출발합니다. 블록 선수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하지만 구슬이 따라잡네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네, 구슬 선수 우승! 와!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 스포츠 아나운서거든! 너희도 스포츠 아나운서 놀이할래? 같이 할 거지? 우와, 좋다고? 그럼 우승 선수한테 질문해보자. 알았지?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친구들은 마이크 대신 뭘 쓸 건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요. 우와, 정말요?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스포츠 아나운서 놀이! 스포츠 경기 보러 가자!

0: 준비합니다. 좋아, 자 간다. 대슛! 디시 선수 막아냅니다. 잘했어. 안녕 디런. 안녕 데이지. 안녕 디시. 안녕 오지. 우린 스포츠 아나운서야. 같이 할래? 예! 오, 그럼 우리 경주할까?
1: 장애물 경주 어때? 장애물은 내가 만들게.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전 으쌰으쌰 경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선수들 등장! 먼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지 선수!

0: 세상에 단 하나뿐인 메시 선수!
1: 네, 좋아요 선수들. 모두 제자리에 준비! 눈 꼭 감고 깡충깡충 뛰고! 빙글빙글 세 바퀴 돌고 눈 뜬 다음에
0: 출발합니다!
2: 근데 뭐죠? 둘 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요?
0: 어? 엄마야! 네, 이제 제대로 갑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장애물, 돼지!
1: 바로바로 균형 잡기 나무! 여기에 떨어지지 않고 다 건너는 거야.
3: 으아, 미씨 조심해.
1: 난 바로 바람개비야. 빙글빙글빙글빙글.
0: 미씨 선수 재빨리 돼지 위로 날아갑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군요. 다음은 오지 선수. 과연 어떻게 할까요? 오지 선수 밑으로 갑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3: 그럼 당연하지.
1: 예!
0: 현재 BC 선수가 선두입니다.
1: 다음 장애물은 타이어 그네. 이 타이어 구멍을 통과해야 합니다.
3: 그건 쉽지.
1: 그것도 흔들리는 동안에요.
0: 잊지 마세요. 이번 으쌰으쌰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힘내세요.

0: 오지, 선수들 상황은 어때요?
1: 오지는 들어가는 게 힘들고 비씨는 빠져나오는 게 힘들어요.
2: 됐다! 네, 총과! 오지가 앞서갑니다!
3: 내가?
2: 예!
0: 기분이 어떤가요?
3: 우와, 너무너무 신나요.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좀 심심해.
0: 근데 오래 못 가네요. 비씨가 떨어졌습니다.
2: 예, 같이 가자.
0: 어? 이제 비씨가 앞서갑니다.
3: 어, 비씨 같이 가. 혼자 가면 심심할걸.
1: 다음 장애물은 나뭇가지. 선수들은 이 나뭇가지를 타고 끝까지 가야 해요.
0: 우와, 어렵겠는데요?
1: 맞아요. 특히 떨어지면 큰일이죠. 엉뚱한 모래밭이 있거든요.
3: 엉뚱한 모래밭? 으아!
0: 선수들이 저 엉뚱한 모래밭에 빠지면 아주 엉뚱해질 텐데요. 그 모래밭에 빠지니까 어때요? 역시 엉뚱하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3: 나 먼저 간다.
0: 잘해봐. 네, 오지 선수가 앞서갑니다. 비씨 선수, 이제 엉뚱한 모래밭에서 벗어날 방법은 진지한 막대를 찾는 것뿐인데요. 오, 맞아. 제일 진지한 막대는 바로 스포츠 아나운서의 마이크죠. 진지해졌군요.

0: 어디 갔지? 아나운서 친구들, 손상안경으로 찾아보자. 내 마이크가 어디 있을까? 저기 있어!
1: 오, 결승선이 보여! 들판 저 반대편이야! 하지만 평범한 들판이 아니지! 여긴 바로 대파리가 사는 바닷속이라고!
0: 조심해! 저기 데이지 해파리가 온다!
1: 우와!
0: 엄마야, 나서요! 선수들 나란히 달립니다! 아니, 어깨 위에 올라탔군요!
1: 찌리!
0: 내 우승자는 바로! 잠깐, 그게 누구지? 알았다! 다시 천천히 되감아 볼까요? 여러분, 뒤로 가봐요! 자, 이제 다시 천천히 원래대로!
2: 누가 이겼어?
0: 오지 승리! 모자방울 덕분이야!
1: 예! 모자방울아 고마워!
3: 반지!
1: 오지 승리!
0: 축하해요, 오지 선수! 정말 최선을 다했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르곤졸라 치즈 좋아해요?
1: 그 치즈 말이야! 완전 좋아하죠! 좋은 질문인걸!
2: 그거 물어보길 참 잘했다!
0: 좋은 질문이라고? 우리가 해냈어!
3: 예! 성공!

공부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 메달 B씨랑 나눠 가질래.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거든. 휘!

0: 그럼 또 만나?
1: 다음 종목은 빙글빙글 아무렇게나 돌기! 제과 제빵사!
0: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부엌에서 일할 거야. 쿠키 재료를 잘 섞어서 반죽을 만들려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반죽을 펴려면 밀대로 밀어야 하잖아.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 제과 제빵사거든. 너희도 나랑 같이 쿠키 만들기 놀이할래? 우와, 정말? 아우! 자, 그럼 다 같이 맛있는 쿠키를 구워보자. 잔뜩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쭉, 쭉, 밀고, 밀고. 난 무지개 사탕가루 뿌린 쿠키가 좋아. 너희는 어떤 쿠키가 좋니? 그래? 맛있겠다.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제과 제빵 사놀이. 그럼 맛있는 쿠키를 구워보자.

0: 모두가 기다려온 그 경기 시작합니다. BC 선수 오른쪽으로, AG 선수 왼쪽으로. 자, 갑니다. 과연 들어가나요?
1: 얘들아 안녕. 제과제 빵사 놀인데 같이 할래?
2: 좋아.
3: 당연하지. 나도 제빵사 할래. 반죽 토닥토닥 펴는 거 잘하거든. 이 꼬리로 말이야.
1: 쿠키 장식 전문가? 좋아.
2: 자, 그럼 난 누구냐 하면 바로 첫 번째 손님이야. 그게 나라고. 쿠키 하나 주실래요?
1: 금방 나와요.
3: 밀가루,
1: 사탕가루. 어, 근데 사탕가루가 어디 갔지? 제빵사들, 손상안경 준비. 쿠키 장식할 때 쓰는 알록달록한 게 보이니? 저거야. 귀적.
3: 우와, 딱 좋아. 이제 반죽 나눠줄게.
1: 자, 밀어보자.
3: 근데 나 밀 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1: 아무거나 써도 돼.
3: 밀 데가 어디 있지? 밀 데야 어디 있니?
2: 우와, 찾았어. 딱 좋아.
3: 쭉쭉쭉쭉쭉쭉.
2: 쿠키 트리야. 턱턱턱. 쿠키.
1: 쿠키.
2: 쿠키.
1: 와우. 아직 덜 익었어. 곧 될 거야.
2: 오, 알겠어.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다고.
1: 이제 쿠키를 오븐에 넣어보자.
3: 내가 오븐 가져올게.
1: 자, 오븐 속으로 쏙. 그럼 기다리자.
3: 얼마나 걸리는데?
1: 다 구워지려면 홀짝뛰기 5번.
4: 하나, 둘, 셋, 넷, 다섯.
1: 띵!
2: 다 구워졌어!
1: 이제 꺼낼게. 먼저 오븐 장갑 끼고. 조심조심. 아직 뜨거워.
3: 쿠키 냄새가 어때?
1: 이제 가서 팔면 되겠다. 봐봐.
2: 쿠키 하나 주세요.
1: 여기요. 맛 한번 보세요.
2: 우와, 이건 내가 먹어본 쿠키 중에 최고예요. 들판 친구들한테 알려줘야겠네. 야호!
5: 쿠키 하나 주세요.
1: 또 손님인가 봐. 예.
2: 나도 하나 주세요.
1: 그럼요. 자, 여기요. 다들 쿠키가 마음에 드나 봐.
3: 오, 손님이 잔뜩 몰렸어.

0: 쿠키 아직 안 나왔어요. 엄마가 아기 낳는데 갖다 드리기로 했다고요. 띵.
1: 빨리 크림 뿌려줘.
2: 주세요.
1: 쿠키를 더 빨리 구워야 해. 이게 제일 빠른 속도야. 우리보다

0: 거라면 딱 하나 있지.
1: 로봇 어때?
2: 삐빅, 나는 쿠키 만드는 로봇 삐뽀삐빅.
0: 그럼 이게 시작 버튼인가?
2: 쿠키 로봇 자동 삐뽀삐빅.
0: 이건 뭐 하는 버튼이지?
2: 삐! 초고속 쿠키 만들기 가동. 반죽 밀기 찍기 쿠키 빠뽀 삐! 반죽 밀기 찍기 쿠키 빠빠빠 삐 빠뽀 삐! 로봇 굽는 중. 땡!
1: 따끈따끈 쿠키 나왔어요! 유후!
3: 냠냠냠냠. 기다린 보람이 있네. 12개씩 12줄 주세요.
0: 12개씩 12줄? 그건 너무 많은데. 쿠키 로봇 더 빨리 할 수 있어?
2: 슈퍼 초고속 쿠키 만들기 가동. 드리프트 띠빠뿌빠.
1: 너무 빨라.
4: 그럼 다른 버튼 눌러봐.
2: 쿠키 먹기 가동.
1: 쿠키 먹기?
2: 냠냠냠냠. 빅. 쿠키 로봇 쿠키 먹고 배부르다. 가만히 못 있겠다.
1: 이제 쿠키를 어떻게 빨리 굽지?
0: 맞아! 쿠키가 작으면 훨씬 더 빨리 구워질 거야. 그리고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좋았어, 빛이. 이제 빨리 오븐에 넣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됐어.
4: 예.
0: 휴. 근데 뜨거워서 크림을 못 바르겠어.
4: 안 기다릴래. 안 기다릴래.
2: 쿠키가 없으면 손님이 왜 있겠어?
0: 어떡해. 손님들을 어떻게 붙잡지?
2: 빕빕빕빕빕. 쿠키 시키는 로봇 춤 나랑 같이 추자.
4: 와, 재밌겠다. 나도 할래.
2: 빕빕빕 그리고 빕빕빼. 이제 쿠키가 전부 다 식었다. 만세.
0: 쿠키가 다 됐어.
4: 다 같이
0: 먹을 만큼 충분하다고?

쿠키 로봇 배부르다.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다 같이 쿠키 로봇 해보자.

0: 이어서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방송됩니다.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보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신기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놀라운 생각들. 어린 철학.

0: 지구영웅 헌개맨.
1: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2: 오늘의 주인공? 그럼 난 뭐냐?

0: 정성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말랑물질팩 네이커.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이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콕. 모찌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쫀득쫀득. 모찌팩 하우스에 쏙. 말랑모찌팩 네이커.
3: 변신 작전. 이렇게 하면 돼.
4: 할 수 있어.
3: 성공이야. 잘했어.
4: 와. 보근이 물벼락 맞았네.
5: 윤호야, 물놀이 그만하고 자야지.
4: 어, 네네. 안녕히 주무세요.
6: 그래, 잘 자라.
3: 아라리오.
4: 해치, 잘 자.
3: 너도.
4: 보근이도.
7: 밀리리요? 와, 윤호잖아?
8: 어땡? 똑같아?
7: 완전 똑같아요.
8: 목소리만 빼고. 또 보여줄게, 밀리리요.

0: 아, 이거 작전에 써먹으면 좋겠는데.
1: 안 돼. 걔들은 금방 알아차릴 거야.
0: 괜찮아. 내가 특별한 걸 만들어 놓았걸라.
1: 특별한 거? 뭐가 특별하다는 거냐? 그거 지난번에 본 거잖아.
2: 난 또 뭐라고.
0: 지난번 그거 아니고 완전 신제품이야. 위험하니까 오리랑 냥이들은 숨어있어.
3: 난 저쪽에서 좀 쉬어야겠다.
4: 나도.
5: 엄마 같이 가.
1: 이그 겁쟁이들.
0: 공개! 그래, 봤자다. 그렇지. 광선을 맞으면 이렇게 굳어버리거든. 못 움직이겠지? 네가 변신해서 하나씩 유인해. 그럼 내가 처리할게, 좋지? 그럼 출동!

0: 마법 기운이야.
1: 무슨 일이야?
2: 아니야. 난 나가볼게. 다녀올게. 자.
3: 윤호, 잘 잤니?
4: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5: 아빠가 엄마랑 외출해야 해서 빵 만들어놨어.
4: 네.
3: 다녀올게.
4: 다녀오세요.
6: 오예! 조윤호!
7: 포근아, 다녀올게.
4: 안녕.
6: 안녕. 가자.
4: 응.
6: 마법 기운이? 미아야, 안 가고 뭐해?
8: 아니야, 가자.
6: 뭐 이상한 거 있어?
8: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6: 밀리비야. 아차, 아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0: 포근한 이리 와볼래? 밀리야!
8: 국어 숙제 같이 할래? 좋아.
4: 난 포근이 산책시켜야 해.
8: 그래?
1: 나타날 때가 됐는데. 오리야, 너 잘 보고 있지? 졸면 안 돼.
7: 잘 보고 있다고. 아휴, 잔소리.
8: 산책 같이 가줄까?
4: 아니, 괜찮아.
8: 아유, 고맙긴 뭐.
7: 온다!
1: 작전 개시!
4: 어? 포근이 소린데?
8: 저기!
4: 포근아!
8: 잠깐! 마법 반응이 함정인 것 같아!
4: 함정?
9: 무슨 소리야?
0: 포근이 안 구해주냐? 너 어떡하냐?
4: 포근아!
8: 가면 안 돼!
1: 발사! 좋았어!
10: 어, 마법 반응이야! 저쪽이야! 아라리오! 아자자!
0: 나타났어!
1: 가자!
0: 이 근처야!
7: 정확하네!
0: 바로 알아차리면 숨어있는 보람이 없잖아.
1: 쓸데없는 소리 말고.
0: 잠깐! 어? 뭐가 그렇게 급하냐? 먼저 보여줄 게 있는데. 저기. 잘못하면 쟤들이 다칠 수 있는데 괜찮겠냐?
1: 구해야 해. 얼레리오!
0: 꿀레리오!

0: 괜찮아?
1: 아?
2: 그쪽에 뭐가 있는데?
1: 응? 발사! 성공이다!
3: 오, 예!
4: 이제 해치만 남았다.
5: 이 근처 같았는데, 응? 어? 저쪽으로 이동했군.
4: 해치가 오는 것 같다. 숨어.
1: 이번엔 꼭 잡겠다.
5: 어? 윤호. 그렇다면. 찾았다.
1: 나타나기만 해봐.
5: 하라리요?
1: 해치 오는데 숨어 있지 않고 여기로 오면 어떡해?
4: 어디 숨어?
1: 어디는 어디야? 저쪽이지? 근데 그걸 왜? 너 혹시...
6: 아라리오!
4: 아, 무슨 소리냐?
6: 아라리오!
2: 뻥 소리가 났는데...
0: 몽박사가 반개 꼈나?
6: 뭐냐? 어디 있어?
4: 숨어있지 않고 여기 오면 어떡하냐?
6: 거기 있었구나.
4: 응? 마법 반응이? 너! 해치구나!
6: 알아차렸군. 알아리오!
4: 해치!
0: 우린 일단 후퇴!
3: 후퇴!
4: 좋아! 상대의 주망! 닐리리야! 으아!
6: 알아리오!
4: 닐리리야!
6: 아라리오!
4: 으라차차차차차차차차!
6: 아라리오!
4: 밀리리아!
6: 아라리오!
4: 해치!
0: 살았다. 어? 괜찮아요?
1: 시끄럽고 일단 출발! 발사!
4: 밀리리야! 이크!
5: 어?
1: 잡았다!
0: 두목!
2: 두목이 맞았잖아!
0: 어떡해!

나도 그럴 처지가 아니라고.

0: 이어서 로보카 폴리가 방송됩니다.
1: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로로 코딩 커트 따 마우스로 하는 그림
3: 클릭 같은 글자 찾기
2: 마우스로 코딩을
3: 클릭 코딩으로 문서를 만든다
2: 로로가
3: 컴퓨터
2: 선생님 로로 코딩 커트 따
3: 미미월드.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6: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구조대가 작아졌어요.
1: 모든 대원들은 지하 연구실로 모여주세요. 지하 연구실로 모여주세요.
2: 다들 보면 깜짝 놀라겠지?
3: 진, 우리 왔어.
2: 어서 와, 얘들아.
4: 오늘 또 무슨 일이야?
2: 모두 기대해. 내가 엄청 신기한 기계를 발명했거든. 짜잔! 이름하여 매직 광선 기계!
3: 매직 광선 기계?
2: 여기서 나오는 광선이 물건을 커지게도 작아지게도 할 수 있거든.
4: 정말?
5: 그런 게 가능하다고?
2: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저 곰인형을 작아지게 해볼게. 기대하라고. 모두 잘 봐. 작아져라, 얍!
4: 우와! 정말 작아졌잖아!
5: 진짜 신기한데?

거봐, 내가 된다고 했지. 이게 왜 이러지? 얘들아, 어서 피해!

0: 얘들아, 너희 어디 있어?
1: 어지러워.
0: 왜?
2: 머리야.
0: 얘들아! 진, 너 왜 그렇게 커졌어? 그게 내가 커진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작아진 거야.
3: 뭐라고?
0: 난 몰라. 자. 정말 미안해, 얘들아. 내가 빨리 기계를 고쳐서 너희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을게.
4: 진, 우리 정말 다시 커질 수 있는 거지?
0: 그럼, 그럼. 나만 믿어. 어? 휠러 씨, 무슨 일이세요?
5: 진, 가게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 같은데 와서 고쳐줄 수 있을까?
0: 아, 그게...
5: 좀 급해서 말이다.
0: 네, 곧 갈게요. 얘들아, 휠러 씨에게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6: 우린 걱정 말고 다녀와.
0: 알았어.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올게. 아! 밖은 너희들한테 위험하니까 절대 나가면 안 돼.
7: 알았어.
0: 다 된 것 같아요. 문이 제대로 열리는지 확인해 볼게요.
5: 오, 그래. 오, 이제 되는구나.
0: 별 문제가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그럼 휠러 씨, 전 급한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문제가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5: 그래, 고맙다, 진. 뭐가 저렇게 급한 거지?
2: 진은 금방 온다더니 왜 이렇게 늦지?
6: 휠러 씨 일이 생각보다 길어지나 봐.
8: 그러게.
4: 책상 위에서 도대체 몇 시간째냐고!
8: 진이 일부러 늦는 건 아닐 테니까 좀 기다려보자.
6: 그래, 헨리. 진, 휠러 씨 일은 잘 해결됐어?
0: 응, 그건 해결했는데 지금은 포스트의 부탁으로 우체국에 와 있어.
9: 뭐?
2: 거긴 또 무슨 일인데?
0: 우체국 기계가 고장나서 급히 살피러 왔는데 이제 겨우 문제를 발견했지 뭐야.
4: 그럼 언제 돌아오는데?
0: 그게 문제를 찾느라 우편기계를 전부 분해해서 말이야.
2: 그럼 다시 조립해야겠네.
0: 이것만 조립하고 금방 갈게.
6: 알았어.
8: 진이 오기 전에 마을에 별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 긴급 상황이 생겨도 이런 모습으로는 출동할 수 없잖아.
2: 그러게.
4: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나갈래.
2: 헨리, 진이 밖은 위험하다고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8: 그래, 우리가 아주 작아진 걸 잊었어.
4: 그래서 나가보고 싶은 거라고. 이렇게 작아진 몸으로 구경하는 커다란 세상 정말 신기하겠지? 나 다녀올게.
10: 헨리!
6: 안 돼.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4: 걱정 마. 조심해서 다녀올게. 우와! 본부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네. 아니, 내가 작아진 거지? 우와! 신기하다. 우와! 나비다! 나비가 이렇게 꽃구를 먹는구나. 어? 여긴 개미굴이 있네. 어서 들어가시죠. 전 바빠서 다음에 다시 놀러 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나기만 한데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여긴 또 뭐가 있을까? 어? 사마귀? 엄마야! 이겼다! 나 먹잇감이 아니라고! 나 노란 말이야! 날개가!
8: 헨리를 어떻게든 말렸어야 하는 건데 너무 걱정돼.
6: 그러게 말이야.
1: 얘들아, 나 좀 도와줘.
6: 무슨 일이야, 헨리?
4: 방금 새한테 공격을 받아서 날개가 망가졌어.
6: 뭐?
1: 나 지금 나뭇가지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데
4: 곧 떨어질 것 같아. 위치를 전송할 테니까 빨리 좀 와줘.
6: 알았어, 헨리. 우리가 구하러 갈게. 밖으로 나가야겠어. 모두 날 따라와.

0: 헨리의 위치를 확인했어. 가자. 응. 애벌레잖아.
1: 헨리,
0: 몸이 풀 속에 끼인 것 같아.
1: 우리가 도와줄게. 자, 그럼 서두르자. 응.
0: 저기, 저 나무 위야.
2: 헨리! 얘들아!
0: 금방 구해줄게. 조금만 참아.
2: 응, 알았어.
3: 근데 로프가 너무 짧아서 나무에 닿지 않을 것 같아.
1: 그러게.
0: 어? 저 수레 위로 올라가서 시도해보자.
2: 좋아.
0: 모두 날 따라와.
2: 응.

0: 응?
1: 헨리 살려!
0: 헨리! 나뭇가지를 잡아! 금방 올려줄게!
1: 얘들아!
2: 이 정도면 겉들이 버틸 수 있을 거야!
0: 좋아! 내려가자, 앰버!
1: 폴리! 앰버! 이제 안심해, 헨리!
0: 자, 어서 올라가자!
3: 뭐라고? 새가 헨리를 잡아가려 했다고?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말했었잖아.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4: 내가 잘못했어. 나만 밖에 나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진, 많이 화났어?
3: 내가 어떻게 화를 내겠어. 전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너희들이 정비실에 없어서 정말 깜짝 놀랐단 말이야.
5: 미안해.
2: 그나저나 진, 이제 우리를 원래대로 좀 돌려놓아 주지 않을래?
1: 응, 제발!
3: 알았어, 걱정 마. 자, 수리는 다 된 것 같은데. 됐다! 모두 준비됐지?
5: 응, 준비됐어.
3: 자, 거절아, 얍!
5: 야호! 돌아왔다!
3: 얘들아, 도망가! 이게 이러면 도망간다! 이야!
6: 거품 소동!

0: 기복이 평소 같지 않네.
1: 그러게. 너희들 오늘 무슨 일이 있어?
2: 아니, 트랙이 많이 더러워져서 속도를 내기가 어렵더라고.
0: 트랙을 청소할 때가 된 것 같아.
1: 그래? 어? 정말이네. 트랙이 엄청 지저분해. 진, 아무래도 트랙 청소를 빨리 하는 게 좋겠어.
0: 얘들아, 말이 나온 김에 오늘 하는 건 어때?
3: 좋아.
4: 그럼 청소 도구를 가지고 다시 모이자. 지금 상태로는 세제를 써서 깨끗이 닦아내야 할 것 같거든.
0: 맞다. 세제가 없을 텐데. 지난번 청소 때 다 썼거든.
1: 그건 걱정 마. 내가 휠러시 가게에 가서 사올게.
5: 유후! 오늘은 꽤 한가하네.
1: 틴팅! 안녕!
6: 안녕, 캡!
1: 그런데 너 왜 이렇게 더러워진 거야?
6: 아, 창고 청소를 하느라 먼지를 잔뜩 뒤집었었지, 뭐야.
1: 틴팅! 그럼 당장 세차장에 가야지!
6: 안 그래도 지금 가는 중이야.
1: 그래? 가만히 있자. 지금 네 상태를 보니 당연히 특별 세차를 하러 가는 거겠지?
6: 특별 세차? 그게 뭐야?
1: 모를 줄 알았어. 특별 세차는 말이지. 네가 직접 세제를 가져가서 원하는 만큼 넣어놓고 구석구석 더 깨끗이 씻을 수 있는 특별한 세차라고.
6: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네.
1: 걱정 마. 내가 같이 가서 도와줄게.
6: 정말? 고마워, 캠.
1: 전만해. 그럼 일단 세제부터 사러 가자.
6: 응.
1: 필러씨. 안녕하세요.
7: 헬리, 어서 오렴. 오, 저기 캡과 틴틴도 오는구나.
6: 안녕하세요, 필러씨. 안녕, 헬리.
1: 안녕, 얘들아. 다들 여긴 어쩐 일이야?
6: 세차장 가는 길에 세제를 사려고 들렀어.
1: 난 틴틴이 세차하는 걸 도와주러 같이 가는 길이고.
8: 그렇구나.
1: 필러씨, 먼지를 아주 깨끗이 닦아낼 만한 좋은 세제 없을까요?
7: 물론 있지. 마침 오늘 성능이 좋은 신제품이 도착했단다. 바로 버블버블 클리너.
9: 버블버블 클리너요?
7: 이 제품으로 말하자면 아주 조금만 사용해도 부드러운 거품이 몽글몽글 나오면서 때가 말끔하게 씻겨 내려가고 기분 좋은 꽃향기가 오래오래 감돈다는구나.
0: 거품의 향기까지요?
6: 그거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7: 그뿐만이 아니란다. 이 세제는 말이지, 청소할 때도 세차할 때도 빨래할 때도 어디든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세제를 여러 개 살 필요가 없어요.
1: 우와, 정말이야? 트랙에 떼도 잘 지워질까요?
7: 그럼 물론이지. 이건 다른 세제보다 10배나 깨끗이 닦이거든.
9: 빨리 주세요.
7: 자, 여기 틴틴.
1: 저기요.
7: 여기 있다, 헨리. 야, 주의할 점이 있단다. 세제를 쓰기 전에 다들 사용법을 잘 읽어보도록 하렴.
9: 네.
10: 버블버블 클리너?
1: 휠러시 가게에 새로 들어온 제품인데 다른 세제보다 10배나 깨끗이 닦인대. 그리고 엄청 좋은 향기도 난다고 했어.
0: 그래? 정말 기대되는데?
2: 그럼 준비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훈련장 청소를 시작하자.
0: 나는 헨리랑 엠버랑 흩어진 타이어를 정리할게. 폴리와 로이는 트랙 물 청소를 맡아줘.
2: 알았어?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할게. 우와, 정말 쉽게 지워지는데. 로이, 이제 물을 뿌려줘.
11: 알았어.
2: 거품이 점점 많아지네. 루이, 물을 좀 더 세게 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11: 폴리, 거품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청소를 잠깐 중단해야겠어.
2: 이러다 거품에 완전히 갇히겠어.
11: 폴리! 괜찮아, 폴리?
2: 괜찮아.
1: 얘들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11: 이 세제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거품을 씻어내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
0: 뭐? 혹시 우리가 사용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
3: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주의사항! 조금만 사용해도 거품이 많이 나오니 정해진 양만 쓰시오. 미안해 얘들아. 휠러 씨가 꼭 사용법을 보라고 하셨는데 확인하는 걸 깜빡했어.
2: 괜찮아 헨리. 우리도 사용법을 읽어보지 않았는걸.
8: 그나저나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미끄러워서 움직이기가 어려워.
0: 큰일이네. 물을 뿌리면 거품이 더 늘어날 텐데.
11: 내가 흡입기를 한번 사용해 볼게.
0: 우와! 거품이 사라진다! 응!
12: 어서 오세요. 세차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원하는 세차 방식을 말씀해 주세요.
13: 특별 세차!
12: 특별 세차를 선택하셨습니다. 선반 위에 세제를 올려주세요.
13: 우와!
12: 세제는 얼마나 넣을까요?
6: 얼마나 넣으면 좋을까?
13: 넌 지금 엄청 더러우니까 몽땅 넣어줘.
12: 네, 몽땅 넣겠습니다. 몽땅 넣었습니다. 그럼 즐겁게 세차하세요.
13: 우와, 드디어 시작이다. 티팅,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가면 돼. 난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6: 응, 알았어.
12: 세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6: 따뜻해. 향기 좋다.
13: 좋은 향기. 틴틴이 오늘 날 만난 건 정말 행운이야. 오빠 앞서서! 틴틴!
6: 자, 거기서
13: 시선을 도와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11: 이제 다 끝났어.
9: 수고했어, 로이.
11: 천만에.
3: 그나저나 틴틴도 이 세제를 사갔는데 괜찮을까?
0: 그러게. 사용법을 잘 읽어봐야 할 텐데. 왠지 불안한데.
14: 네, 구조대 진입니다.
15: 진, 큰일 났어. 지금 틴틴이 세차를 하는 중인데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
13: 뭐라고?
15: 틴틴이 세차기 안에 갇혀 있어. 빨리 도와줘.
0: 캣! 상황이 심각해 보여.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16: 알았어.

0: 달리 서둘러서 캡을 도와줘.
1: 알았어.
0: 앰버, 세차기 전원을 차단해줘. 로이는 나랑 틴틴을 구하자.
2: 알았어.
1: 난 꺼내줄게.
3: 거품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거품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거품을 씻...
1: 폴리, 세차기 전원을 차단했어.
0: 좋아. 틴틴, 우리가 곧 구조해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4: 폴리, 내가 길을 만들게. 내 뒤를 따라와.
0: 알았어.
4: 틴틴! 어디 다친 데는 없니?
5: 그런데 이렇게 몸이 꽉 껴서 움직일 수가 없어.
0: 걱정 마. 우리가 금방 꺼내줄게.
5: 부탁해.
0: 틴틴, 천천히 앞으로 나와볼래?
5: 응. 고마워, 얘들아.
4: 천만에.
0: 그럼 어서 나가자.
1: 모두 이만하길 다행이야. 정말 큰일 날 뻔했어.
6: 틴틴, 미안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5: 아니야, 날 도와주려다 그런 건데 뭐. 그래도 덕분에 엄청 깨끗해졌어.
1: 그러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0: 그리고 아주 좋은 향기도 나.
4: 맞아.
5: 나도 깨끗해져서 기분 좋아.
1: 그럼 우리 내일도 세차하러 올까?
5: 당분간 세차는 안 하고 싶은데 나 거품에 완전히 질렸거든.
1: 그건 나도 그래.
7: 우리도.

0: 이어서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2: 저 중장비들 좀 봐!
3: 정말 멋져!
1: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과연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던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트렉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렉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진정해. 우린 길을 가다가. 내 냄새.
1: 왜 그러는 거야? 우린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야.
0: 곤충들을 도와주러 왔다고. 고고다이노? 어? 나는 폭탄 먼지벌레야. 깜짝 놀라면 나도 모르게 방귀를 뀌어. 정말 미안해.
2: 괜찮아. 놀래킨 건 우리가 먼저니.
1: 그런데 넌 방귀 냄새를 맡아도 괜찮아?
0: 어? 아, 난 어릴 때부터 익숙해서.
2: 그런데 왜 놀란다고 방귀를 뀌지?
3: 스캔해보자. 고고 스캔! 폭탄 먼지벌레는 뱃속에 화학물질을 만드는 두 개의 샘이 있대. 위험을 느끼면 두 물질을 합쳐서 심한 냄새가 나는 고온 화학기체를 발사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거지. 1초에 500번이나 쏠 수 있다는데?
2: 1초에 500번이라고? 그 정도면 방귀 대장인데?
0: 그런 말 하지 마. 난 방귀 뀌는 게 싫단 말이야.
2: 어?
0: 내 방귀 때문에 같이 놀려는 친구가 없거든. 아까도 방귀를 낄까봐 조심조심 다니고 있었던 거야.
2: 그랬었구나.
0: 아, 좋은 생각이 났어. 너희들 곤충을 돕는다며? 그럼 내가 방귀를 끼지 않게 도와주라.
2: 어?
1: 먼저 놀라지 않는 훈련을 해보자. 시작할게. 5, 4, 3

0: 막을 수 없다면 밖으로 안 나오게 하면 되지. 나의 발명품으로 대용량 풍선. 우와. 이걸 달면 마음껏 방귀를 뀌어도 돼.
1: 정말로? 신난다.
2: 테스트를 해봐야지. 우와. 우와, 가스도 안 나오고 냄새도 안 나.
0: 말했잖아, 얼마든지 끼워도 된다고. 우와. 어떡해.
1: 큰일 났다, 얼른 쫓아가.

0: 물에 떨어져서 살았다. 날개는 좀 다쳤지만. 저기 괜찮아? 거긴 위험하니까 얼른 도망쳐.
1: 메뚜기잖아? 위험하다니? 뭐가? 어?
2: 맛있는 벌레다. 잡아라. 뭐하는 거야? 어서 쫓아가!
3: 살려줘!
4: 얘들아, 폭탄 먼지벌레가 위험해! 변신하자!
5: 페이스! 일루타 변신!
6: 이쪽 발사!
4: 어서 타!
0: 지금은 방귀 좀 참아줄래?
1: 아, 미안해.
7: 폭탄 먼지 벌레를 데려갈게. 퀸 파워 줄게. 개구리 네가 아니라고.
1: 이제 못 참겠어.
4: 지금은 안 돼.
8: 이럴 때 방귀를 뀌어버리면 어떡해.
1: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6: 잠깐만, 개구리들이 가까이 못 오고 있어.
4: 아, 방귀 가스 때문이야. 그렇다면 방귀를 이용해서 도망가자.
6: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괴로운데.
8: 아, 나에게 딱 맞는 발명품이 있어.
4: 우리는 고고다이노
5: 방귀 돌격대.
2: 뭐야 저건? 얼른 혼쭐을 내줘라.
8: 오른쪽 발사.
6: 이번엔 왼쪽 발사.
2: 감히 내 부하들을.
4: 좋아, 지금부터는 방귀를 참아봐.
1: 네? 알았어. 근데 더 이상 못 참겠어.
4: 안 돼, 조금만 더 버텨줘.
2: 도망만 칠 거냐.
4: 지금이야, 발사.
1: 해냈다, 이겼어. 내가 대왕개구리를 이겼다니 믿을 수가 없어.
9: 응, 정말 대단했어.
1: 괜찮아. 미안해. 난 놀라면 방귀를 뀌어서.
9: 미안하긴, 정말 멋진 방귀야.
1: 어? 내 방귀가 아무렇지도 않아?
9: 당연하지. 이 방귀 덕분에 개구리들을 물리쳤잖아. 여긴 원래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구리들이 나타나 모두 도망갔어. 나만 혼자 남아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1: 그렇구나. 나도 혼자라서 그 마음 잘 알아.
9: 정말? 우리 친구하자. 응? 너와 함께 있으면 재밌고 든든할 것 같아. 오늘부터 친구 1일.
1: 진짜로? 좋아.
4: 역시 자연에 존재하는 것엔 다 이유가 있어.
6: 응, 맞아. 폭탄 먼지벌레야 방귀가 싫지 않지?
1: 당연하지. 나는 방귀를 끼는 내가 엄청 좋아.

0: 이어서 도토리 문화센터가 방송됩니다.
1: 잘 지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줄까? 숨차? 자아산소?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0: 소스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수께 치킨 크크크.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다람쥐 상수리로 10-15. 이 집이군.
1: 할머니, 여기 다음 달 월주차비요.
2: 아이고, 성금해도 되는데.
0: 마당에 벽을 헐어서 주차 공간을 만들었군. 다달이 월주차 임대 수익을 얻고 있어.
2: 2층 202호 청각이지요. 보일러 고장난 거 고치줄라 하는데.
0: 2층엔 두 집에 세를 줬다는 소리군. 벽을 쳐서 두 각으로 나눈 거야.
3: 오길 씨, 잡숫고 해요.
2: 들어가요, 모건 씨.
4: 쌤은 돈 욕심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0: 욕심이 없는데 이렇게 능숙할 리가요, 오소은 씨.
5: 깨진 시계는 노란 상자, 고장난 워크맨도 노란 상자, 이것도 노란 상자, 그리고 이건?
2: 그게 와, 그 있노? 분명 장롱에 넣어뒀는데.
5: 부군 얼굴을 처음 뵙는군요. 오길 씨와 함께한 분이니 좋은 분이셨겠죠?
2: 좋은 사람이었지요. 집에서 정해준 결혼이었지만 내한테 참 잘해줬어요. 이게 뭔데요?
6: 제가 그 말주변이 없어가 편지를 써봤는데 가방끈이 짧아가 어설플 낍니다. 보고 엉망이 뭐 버리피도 되고.
7: 나중에 응? 읽어볼게요.
6: 그럴래요?
8: 주문하시겠어요?
7: 그냥 아무거나요. 여기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걸로요.
6: 옥길 씨, 28번 바람버스 보이지요? 내릴 때는 돌이 방지, 빨간감 반 도토리 그려진 거 그거 딱 보고 내리면 됩니다. 돌아올 때는...
7: 전종국 씨, 여기 다니는 버스 저거 하나인데 헷갈릴 게 뭐가 있어요? 내는 올라가 아이예요. 바보도 아이고. 이제 출퇴근할 때 이래 따라오지 마세요. 숨 막힌다, 가이.
8: 내일 보자.
7: 기사님, 이거 28번 버스 아닙니까?
9: 28-1번 아인겨. 젊은 세대가 와 이래 정신이 없노?
10: 아이고, 오길 씨.
2: 타일 기술도 남편한테 배웠지요. 맨날 실수하면서 자존심은 하늘 꼭대기에 있는 내한테 면박 한 번 안 주고 참 차근차근 잘 가르쳐줬지. 차장암 걸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둘이서 전국에 집을 몇백 개는 지었다인교. 우리 센터 1층 어린이집 안 있어요. 거기 꽃무늬 벽타일도 우리 둘이서 한기라. 그 깨라 고마해라. 아무도 없다.

0: 가벼한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장소라 집착하는 건가? 유독 도토리 문화센터에만...
1: 보고 씨, 센터 좀 다녀올게요.
0: 오늘은 수업이 없는 날일 텐데 또 무슨 일로... 도대체 도토리 문화센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2: 성님, 얼른 타셔이.
1: 무슨 노치 빼는 줄 알았다.
0: 꿀밤 문화센터. 개관한 지 1년 차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 복합 문화센터. 연면적은 도토리 문화센터의 3배 이상, 전면 통유리층으로 둘러싸인 수영장과 멀티플렉스 영화관까지. 확실히 도토리 문화센터에 비해 시설도 쾌적하고 강좌 구성도 트렌디해. 하지만 비싸다. 이런 강좌 우리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우리라니, 나 참... 저기 있었군, 지옥길씨. 근데 저 가방은 뭐지?
3: 아, VIP 멤버십 전용 스위밍백 말씀이시죠? 저희 수영장 1년 회원권 구매하시면...
0: 아, 괜찮습니다. 수영장은 5층이죠?
3: 네.
0: 지옥길 선생, 타면 팔수록 황당한 게 튀어나오는군.
1: 꿀밤 문화센터, 여기 압실한 놈들을 봤나? 동네 문화센터가 무슨 청사를 쳐 알라두노?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우리 도토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이가? 불매! 불매! 불매!
0: 여기서 더 파버리면 소은씨가 필요하겠어. 지옥길씨가 꿀밤문화센터 VIP라는 걸 알게 되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군.
4: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0: 이상하네. 사무실에 있을 시간인데.
1: 뭐고? 응? 어디서 많이 보던?
2: 아따 성님 아는 아가씨요?
1: 아니, 그게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구경만 하락했어요. 자꾸 회원들이 꿀밤으로 갚으니까 보고 좋은 건 좀 배우려고 했는데.
2: 채광이 정말 멋지죠. 우리 꿀밤 수영장의 하이라이트. 관절염 있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운동이에요.
1: 도토리 문화센터에 수영장만 있었어도 내 여기 안 왔다. 믿어주이소, 둘이 회원님. 진짜로 내한테는 도토리 문화센터밖에 없다.
0: 예.
1: 그래서 말인데, 거두리 회원님.
0: 알겠습니다. 비밀 지켜드리죠.
5: 또다, 또! 저번에 온 신입 홀랑 꿀밤으로 갚았단다. 도토리 그만두고 오모 꿀밤이 특별 할인을 해준다니까나. 뭐고? 언니 아는 화도 안 나나?
1: 어? 어? 화나지 그러면 그 꿀밤이 나쁜 것들 에라이 홀랑 망했비라.
5: 아니 소은 총각은 와 안 왔노?
0: 적반 하장도 유분수지. 뭘 잘했다고 도망쳐.
1: 아니다, 소은 총각 몸이 아파가 이번 주 못 온다고 내한테 전화 왔다.
0: 수혜 교실엔 전화까지 해놓고 상사인 나한테 사직서만 덜렁 던져도.
1: 우리 회원님 하늘 무라지겠네.
0: 아예
5: 오야, 추석에 못 온다고
2: 많이 바쁘나? 그럼 네 좋아하는 잡채 좀 애가 보내줄까?
4: 됐어요. 저 사무실 들어가 봐야 해요.
2: 야야! 에이, 정없는 가스나.
5: 언니야, 시작됐다!
1: 아이고, 보청기 깨지겠다, 가스나야. 뭘가 시작됐는데?
2: 뭘 시작했다고?
1: 설마, 모기 특공대 뭐지?
6: 모기 특공대?
1: 모기 방역하는 주민 참여 활동이 딸려. 이게 은근 꿀알방기라.
6: 돈도 주나요?
1: 하모! 아침에 딱 3시간만 약 뿌리고 댕기면은 인당 2만원!
7: 아, 쌤, 그게 무슨 꿀알바예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1: 아이고, 봉사인데 돈도 주면 꿀알바, 아이가. 내랑 정순이랑 같이 갈 사람 두 명한테만 기회 있대. 아침에 가면은 크림빵이랑 커피도 준다.
2: 언니야, 모기특공대 명예훈장 주는 거는 왜 빼는데?
8: 명예 모기특공대 자원해주신 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해충방제 활동 운영을 맡게 된 소스코의 김매미 팀장입니다.
1: 둘이 회원님, 같이 해주가 땡큐예요. 저번부터 내가 신세를 많이 지네.
0: 아닙니다.
6: 지옥길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알아내.
0: 저도 용돈도 벌고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
1: 그자, 꿀알바라니까.
5: 게다가 진짜 재밌어요, 둘이 회원님.
0: 재미 회원님?
5: 옥길 언니가 나 불러준 거 처음이잖아. 완전 감동.
1: 부를 사람이 통 없어가.
8: 작년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방제활동에 토리구에서 들어온 모기 민원이 20%나 감소했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활동비를 3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자, 그럼 구호 시작!

0: 아이들이 모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모기 특공대가 와주시면서 몇 년 사이에 모기가 많이 줄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 감사합니다.
2: 아이고, 너무 귀엽대.
1: 오리 깨깨 영아리 삐아 삐아.
2: 자, 이쯤에서 부호 한번 갈기고 가야겠지.
3: 우리는 용감한 모기 특공대. 우리의 목표는
4: 어떻게 저없이 그렇게 잘 지내시는 건데요?
2: 자, 묵자.
5: 역시 우리 언니 김치 지짐이가 최고다.
6: 맛있습니다, 선생님.
2: 그렇지. 날도 꾸물이 한 개 비도 올 것 같고 딱 좋다. 그러고 보이 인자 쌤이 니도 금방 70이네. 니도 운동 좀 해야 된대.
5: 아유, 난 언니처럼은 못 살아. 하루에 스케줄이 몇 개야?
2: 야, MZ 세대가 내같이 사는 걸 뭐라 카니지 니 아나? 갓생 산다 간다. 갓 G.O.D.
5: 남들보다 빨리 갓 만나러 간다고. 갓생 아니고
2: 뭐라 가노 이 갓은 아가.
7: 독립해서 각자 삶을 잘 꾸리고 있는 자식들, 가까운 친구들, 새로운 연애, 고정 수입과 나이에 비해 건강한 몸까지. 어쩌면 유니버스가 제시한 거액의 돈을 거부한 건 지금의 안락함이 현실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인지도.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걸 살짝 일깨워주면.
2: 수지는 잘 살더나?
5: 그럼요. 이제 유니버스에 땅도 팔고 노후 걱정도 없지 뭐.
2: 유니버스?
5: 유마트 만든 회사.
6: 잠깐요.
5: 그래서 언니 땅에도 관심 있잖아요. 벌써 4분자 교실 노라 회원님, 갱년기 교실 모미란 회원님이랑 수지까지 전부 거기에 땅 넘겼어.
6: 그만, 제발 그만해.
5: 내가 듣기로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 정신이 좋으면 다들 믿고 땅을 넘겼겠어. 유니버스가 아주 괜찮은 기업이더라고. 도토리 문화센터 없애는 일 절대 없다고 계약서에 딱 명시를 해줬다니까. 그러니까 언니도
2: 이 그 회사에서 뭐 받아먹었나? 대기업 놈들이 바보도 아니고 돈 쓰면서 내 좋은 일을 와 해주겠노?
5: 이 세상에 나쁜 회사들만 있다는 것도 편견이야 언니. 안 그래요 두리 회원님?
6: 이윤과 함께 공공이익을 추구하려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선생님.
8: 맞다, 언니야. 쌤이 말 들으니까 괴하는 것 같구만. 연락 오면 한 만나나 봐라.
9: 아, 여보세요.
7: 역시 방심할 수가 없군, 남삼씨.
5: 네,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가! 날 더운데 땀 뻘뻘 흘리가며 네 좋아하는 잡채비비가 보냈는데 뭐 누가 보내달랬냐고. 이 못된 가수나. 내가 네한테 뭐 잘못했다고 맨날 엄마한테 툴툴거리노.
10: 엄마는 진짜 하나도 기억 못하는구나.
5: 뭐?
10: 나 잡채 좋아한 적 없어.
5: 그게 무슨 소리고? 잡채 묻혀놓으면 지가 드뭇게 닦고 지구 오빠랑 맨날 첫날 싸워놓고.
10: 그거라도 뺏기기 싫어서 그런 거지. 어차피 아빠랑 오빠만을 위한 밥상이었잖아. 내가 먹고 싶은 거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5: 오빠는 잡채 만들지도 않고 왜 많이 가져가?
8: 니는 오빠야가 더 먹는 게 그래 안구나.
10: 난 최소한 공평하게라도 먹고 싶었어. 근데 다들 나한테 뭘 했어?
8: 저 욕심 많은 거 봐라.
10: 나 엄마 반찬 하나도 안 반가워요. 나 먹고 싶은 거 내 돈으로 사 먹는 게 편해.
5: 이뻐해 준 건 다 이자 먹고 그런 건 언제 그리 잘 기억하노? 내 딸내미라고 혼낼 때도 궁뎅이 한 대 안 때리는데 쥐는 말로 내를 막 혼으로 뺀다.
2: 공은 없고 과만 남는다.
5: 그래, 정순 언니. 자식들은 부모 마음 절대 알 수가 없어. 누리 회원님도 엄마한테 잘해드려요. 부모도 다 처음인데 실수 한두 번 할 수도 있지 뭐.
7: 힘든 거 압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간단히 미워할 수가 없어서.
11: 안녕하세요, 아줌마. 이거.
12: 스티커판 다 채웠구나. 중간에 선물로 안 바꾸고 끝까지 다 채운 학생은 처음 봤어. 넌 나중에 뭐가 돼도 되겠다. 가서 5,000원어치 학용품 골라오렴.
13: 언니, 나 이거 향기 나는 볼펜.
11: 안 돼.
13: 왜?
11: 3학년 되면 새 공책도 사야 하고 살 거 엄청 많단 말이야. 하나야. 향기 나는 볼펜이 없다고 당장 죽을까?
13: 죽어! 내 마음이 부서져서 죽어!
5: 알았어, 언니. 공책은 다 내 맘에 드는 것만 고를 거야.
11: 엄마, 오늘 공휴일인데 출근해?
14: 마트가 쉬는 날이 어디 있어. 크리스...

0: 무슨 이분지 뭔지 백화점이고 마트고 사람이 미어 터지더라. 다들 아주 돈이 썩어 넘치지. 그렇게 정신 빠져서 쓰다간 네 아빠처럼 쫄딱 망하는 거 순간이야. 둘이 응? 너도 정신 단단히 챙기고 무조건 아끼고 저축해, 알았지?
1: 응. 아니, 우리 집에는 산타 할아버지 안 오지. 응? 연주가 그러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트리에 양말을 걸어놔야 자기를 반기는 줄 알고 선물을 두고 간대.
2: 언니랑 트리 주우러 갈까? 밖에 누가 조그만 트리 버려놨더라. 좀 더럽긴 한데.
1: 언니 빨리 빨리! 어? 누가 주워가면 어떡해! 우리 집안도 크리스마스 트리 생겼다! 산타 할아버지 오시겠지?
2: 우리 번개문구 가자.
1: 언니야, 카드에서 노래 나와.
2: 반짝이 풀이야.
1: 입체 카드 만들기도 있어. 우와, 도로마블도 사자, 언니! 안개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길.
3: 퇴근 준비하세요. 4번 버스 캐셔.
0: 전데요, 점장님?
3: 잔액이 안 맞아요. 1,000원 비잖아.
0: 언니, 찾았대. 돈통 박스 뒤쪽으로 넘어가 있었대. 4번 버스가 자주 그러더라. 언니도 독하다, 진짜. 그깟 1,000원 더러워서 내 돈 주고 말지. 얼른 가서 쉬어. 점장이 미안하대.
4: 메리 크리스마스!
0: 돈이 썩어 빠졌냐? 엄만 돈 1,000원에 지금까지 온갖 치욕 다 겪고 왔는데 집에 퍼져서 이 난장을 버려? 이 정신 빠진
2: 엄마.
0: 거... 게임! 너는 예비처럼 도박에 빠지려고 해?
2: 엄마, 죄송해요.
0: 나 뭐라고!
5: 이걸 바꿔달라고요? 교환권으로 가져간 건데 그냥 두시죠. 크리스마스잖아요. 애들이 스티커 힘들게 모아서 얼마나 신나게 가져가...
6: 상처 준 쪽은 기억 못해요. 주고 나면 손에 안 보이니까. 받은 사람만 손에 든 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내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죠.
1: 사과하모. 가가 받아줄까요?
7: 둘이 회원님 같으면 받아줄 수 있겠나?
8: 안 받아주면 사과 안 할 끼가. 니는 어찌했었노, 쌤이야? 장수가 니 때문에 사춘기 때 막 상담도 다니고 그랬다며.
1: 아이, 뭐야, 언니. 그 얘기를 왜 지금 해요? 사과하고 혼자 방에 있게 가만 내버려뒀죠. 미워할 만큼 하고 나면 나오더라고요. 그럼 또 내가 사과하고. 그러고 보면 아이들이 참 가여워요. 기회만 되면 부모를 용서하고 싶어 하니까.
0: 말 못하는 식물들도 아 예뻐 하면 줄기가 꼿꼿해져.
6: 엄마가 식물을 그렇게 잘 키울 줄 몰랐어요. 나한텐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귀에 못 박히게 잔소리하더니.
0: 좋아. 해보니까 참 좋더라. 엄마가 너한테 그랬던 거.
6: 가요. 너...
9: 야, 고부장! 손이가 왜 잠수 탄 건데? 나한테 단련돼서 웬만해선 꼼짝도 안 하는 놈인데? 얼마나 갈궜길래? 밑에 딱 하나 있는 것도 관리 못해서 난린데 본부장 돼서 몇백 명을 어떻게 지휘할래?
6: 면목 없습니다, 사장님.
9: 비서실 일도 아직 손이 손 가는 거 있고 나도 필요하니까 본부장이 책임지고 손이 제자리에 갖다 놔! 도사님 말이 맞아. 이상하게 고부장이랑 둘만 있으면 긴장되는 게 꼭 날 뜯어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불쾌하단 말이야. 손이 오면 안전빵으로 부적 몇 개 더 심어둬야. 뭔데 이거? 내가 보낸 건 눈치챘을 거고 지금 사장 매기는 거냐?
6: 사장님께서 주신 거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 나름 알아봤습니다. 제 부족한 기운은 채우고 넘치는 기운은 누르는 훌륭한 부적이라더군요.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기운 받으라길래.
9: 자넨 잘 몰라. 도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분이 홍수 난다면 나고 코스피 폭락한다 하면 해. 그분이 불난다고 하면 불나는 거야. 도사님 문제로 나 도발하지 마라. 우린 그냥 그분이 주는 데이터를 믿으면 되는 거야.
6: 제 사주를 아시고도 내치지 않으신 건 제 능력이 필요해서 아니십니까? 부적이고 구시고 모두 응하겠습니다. 저를 제자리에만 둬주십시오.
9: 네 자리?

0: 난초 살려놔라.
1: 토리시다더니 완전 시크해졌는데 간만에 완전체로 놀아보자. 오늘 내가 힙한 데로 모실게.
2: 호텔?
3: 요즘 여기 풀파티 진짜 최고야. 가끔 연예인도 온다.
1: 아, 뭐해 빨리 안 오고.
2: 여긴 카드 할인이랑 포인트 적립이 안 되는데. 어? 오늘 배추 호텔 라운지부터 눈치 평일 할인 30%나 된다. 대박! 4시 타임은 아메리카노 2잔 서비스래.
4: 방금 제 정립이라 그랬나?
5: 서비스 아메리카노 2잔 나왔습니다. 사진 찍어서 SNS 인증하시면 추가 할인 5% 들어가는데 하시겠어요?
2: 할게요. 정가로 하면 우리 주문한 거 10만 원 넘는데 거의 반값밖에 안 나왔어. 할인받은 금액은 따로 적금 통장 만들어 모으면 숫자가 눈으로 보여서 돈 모을 때 더 동기부여가 돼.
6: 적금을 넣어? 네가?
2: 우리 부장님이 알려주셨어. 재테크 지식이 엄청나시거든. 이거 말고도 꿀팁 많은데 궁금하면
1: 공... 저기 소은아, 너 혹시 뭐 투자하다가 망한 적 있냐?
2: 에? 뭔 소리야?
1: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돈 가지고 이러는 게 이상하잖아.
4: 맞아. 눈만 뜨면 쇼핑하러 가던 놈이 변했어 너?
7: 얘들아, 이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어른이 된 거란다.
4: 뭐래? 돈 모으겠다고 쿠폰 찾는 게 어른이냐?
1: 너처럼 돈 많은 놈이 그러는 거 완전 기만이다.
2: 너네 말이야. 화장실 휴지 36롤짜리 사서 수납장에 꽉 채워본 적 있어? 화장실 휴지통 비우고 비닐 씌워본 적은?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건 말이다.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처리할 줄 알게 되는 거란다.
1: 웃기고 있네. 야, 우리 뭐 집에서 노냐? 부모님 재산 지키느라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니거든. 옷자랑할 데 없어서 회사 간다던 주제에 진정한 어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2: 그게 진짜겠냐? 나도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대충 대답한 거지. 너네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없냐? 뭔가를 미친 듯이 원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기분. 거래처를 저랑 같이요?
8: 제대하고 2년 놀았으면 엄마 많이 기다려준 것 같은데. 아니 뭐 따로 하고 싶은 거 있어? 있으면 엄마가 도와주고.
2: 그런 건 아닌데.
9: 유마트랑 재계약했다면서? 아드님까지 합세하면 더 잘 되겠어. 아, 이게 무슨 복이야?
8: 복은 무슨?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아시면서. 그래도 내 새끼 살아갈 기반은 만들어놨으니까 부모 숙제는 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냥 내가 만들어둔 거 잘 지키기만 하면 돼.
9: 복은 아드님이 받으셨구만. 네.
2: 나도 알아. 감사해야 한다는 거. 그런데 그땐 그냥 다 답답하고 흐릿했어.
1: 오, 사업가 데뷔한다고 쏘는 거야?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2: 내가 뭘 원하는지 단숨에 고를 수 있는 게 옷밖에 없더라. 나도 잘 몰라. 내가 왜 굳이 집을 나간 건지. 그냥 흐린 안개 밖으로 나가면 뭐라도 있을 것 같았어. 그러다 드디어 만난 거지. 누구보다 선명한 사람을.
8: 취미는 인간을 아둔하게 만듭니다.
2: 모든 게 그렇게 명확한 사람은 처음 봤어. 좋은 것과 싫은 것이 확실하고. 그래도 음악은 좋아하시죠?
8: 집중을 방해해서 안 됐습니다.
2: 영화는요?
8: 3시간 너무 길어.
2: 여행은?
8: 내 돈 쓰고 모은 고생?
7: 어떤 질문에도 늘 자신만의 대답이 있는 사람.
2: 부장님은 제일 좋아하는 명절이 뭐예요?
8: 크리스마스.
2: 오, 부장님 의외로.
8: 대목이니까. 소은 씨, 마케팅 업무에 뜻이 있었군요.
2: 네? 아, 네. 재밌어 보이긴 했습니다.
8: 소은 씨는 그쪽에 재능이 있어 보였습니다.
7: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8: 어여 잡으시게!
7: 절대 헷갈리게 하지 않는 사람.
2: 부장님 최고!
7: 그게 바로 우리 K 부장님이신 거지.
1: 너 설마 우냐?

0: 이어서 자이언트 팽 TV가 방송됩니다.
1: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2: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3: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0: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쓰리린 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6: 알고 싶지 않아.
7: 죽을 무서운 거
8: 이제 선택한 한 시간.
9: 뇌를 바꿀
10: 도대체 예술이 뭔데.
1: 선택해라.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4: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11: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11: 답답해.
4: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4: 다이빙 해볼까?
11: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4: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11: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첩첩 첩첩 첩첩 첩첩 첩첩 첩첩.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아티스트 왔습니다.
1: 아니, 오늘 컨디션 좀 어때요?
0: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또 한 번에 또 전설을 써보시죠. 또 어떤 레전드가 써질까?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2: 위 아래로 요성 치는 하루가
1: 하면서 앞으로 뉴욱 해봐봐요.
0: 내가 안 된다고 분명 말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줘서.
1: Your hair만 갖다 붙여볼 수 있을까요?
0: 이는 그년이 많이 오늘을 놓치자냐.
1: 완벽하다. 들어볼게요.
0: 너 리스처럼

0: 안녕하십니까. 전 지금 시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이 빠듯한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시간이 남아서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먼저 이렇게 바나나랑 토마토 아주 맛있습니다.
1: 혹시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먹어서?
0: 아, 근데 제가 아침을 아주 든든하게 먹었기 때문에 제가 아침 마라탕 먹고 왔거든요. 자, 지금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신곡 어떻게 들으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한번 홍보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엄청난 분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같이 합주를 할 겁니다. 이게 다 선배님들을 제가 보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돌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흐름 따라가! 안녕. 자, 여러분,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엄청난 분들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이곳을 왔는데요. 자, 나와! 조사! 조사!
2: 어?
0: 옵니다! 어? 이야, 저도 처음 보는 게, 와!

0: 음악대! 오늘 제 신곡을 또 이렇게 홍보해 주시기 위해 와주셨는데요.
1: 아, 그럼요. 아, 저희가 이미 합주를 한 200번 했고요.
0: 이야.
1: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작에 앞서 펭수님의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0: 어머!
1: 전시사 기다리세요.
0: 설마!
1: 자,
0: 설마!
1: 자,
0: 일심 통치!
1: 하여튼 저희 복장 입고 오늘 한번 신나게 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와, 저도 같이 음악대가 돼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어울려요, 저?
2: 아,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너무
0: 아,
2: 잘 어울려요.
0: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 일심 동체의 마음으로 네. 타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여기 한번 타보세요.
0: 네. 이야, 제가 이거 얼마나 타고 싶었다고.
3: 몇 킬로?
2: 나이스, 나이스.
0: 아우, 오케이.
2: 됐다. 괜찮았다.
1: 좋은데?
2: 나이스, 나이스.
1: 어, 좋은데? 갈라!
0: 여러분, 저 신곡 나왔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그냥 당장 좋아! 가면 안 될까? 아싸!
1: 아싸, 나. 도가 왜 이렇게 안 나냐? 미치겠네?
2: 갑자기?
1: 도가 안 나, 소리가. 합주를 한 200번 했고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고마워요. 고마워요. 무거워서 텐데. 아, 그 신곡 홍보가 완벽하게 된 것 같고. 저는 그렇다면 다음 스케줄을 소화하러 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은 저는 위기 영스트리트 라디오 하기 전에 지금 선민님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1: 팬수죠?
0: 그냥 제가 선배님보다 한참 후배인걸요.
1: 아, 너무 귀엽다.
0: 아니, 이게 꿈이야, 생수야. 야, 저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1: 아, 너무 감사해요, 와주셔서.
0: 그리고 네. 선배님도 신곡 나오시더라고요.
1: 어, 맞아요.
0: 8월 3일에?
1: 맞아요.
0: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에서는 라이벌이네요.
1: 어, 라이벌이죠.
0: 어? 방금 이 저 그 사이 뭐죠? 제가 아무리 선배지만 청춘 어란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0: 네, 화이팅.
1: 라이브도 화이팅.
0: 아, 선배님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펭수입니다. 펭하.
1: 맞습니다. 아니, 영세도 첫 출연이시잖아요.
0: 맞습니다, 선배님. 드디어 만나 뵙게 됐네요.
1: 드디어요, 우리 펭수씨.
0: 네, 보고 싶었어요.
1: 저도요. 저도 이렇게 만나서 펭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노래 진짜 좋은 기운 가득 받아가요.
0: 저도요.
1: 신곡 활동, 그 음방 있잖아요.
0: 네.
1: 잘 마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본받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1: 꼭 들어주세요.
0: 화이팅! 네. 선배님 갈게요. 감사해요. 즐거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두 번째 음악방송 출연을 위해서 미스 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출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세계 역할.
1: 무슨 역할?
0: 사전 녹화.
2: 사전 녹화.
1: 사전 녹화.
0: 사전 녹화요. 야, 지금 다 저를 기다리시는 팬분들 같거든요. 역시 팬커야.

0: 자웅선 도착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리허설을 해야 돼요. 지금 리허설 하기 전에 마사지부터 해야 되는데, 카메라 마사지? 짜잔! 이러고, 지금 이러고 있으면 한쪽에 붙이면 한쪽이 뜨고. 머리 쪽에도 정리 중입니다. 이렇게 머리 옆에 자, 구린나루도 보이시죠? 구린나루 잘 말려주세요. 구린나루
1: 펜스 스케줄 엄청 많은데 안 피곤해요?
0: 피곤이 죽겠는데 피곤하다고 물어보면 나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냥.
1: 네.
0: 이제 마스크도 없대. 샤방샤방 외모 체크는 됐고요. 무대 의상입니다. 오늘 혹시 낚시 스킬인가요? 담가! 입에서기 때문에 너무 입에 쓴 느낌 나요. 다음. 오! 아, 이거 놀이터네요. 자, 이걸로 가겠습니다.
1: 어, 잘해.
0: 파이팅!

0: 감사의 영광이에요.
1: 저도요. 진짜 대박.
0: 형님 제 노래 이거 들어보셨어요?
1: 네.
0: 오! 어때요?
1: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0: 이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선배님 이따 뵙겠습니다. 예, 어머, 어디 계세요? 아, 여기 계시구나. 맞아! 이 하늘이 돕는다는 말이

0: 하시죠. 제 첫 산옥에 무려 방기민 선배님께서 제 무대를 함께 해주시다니 이거. 나는 재수가 좋아. 정말 재수가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우리 팬분들 응원법 엄청 열심히 연습하셨대요.
0: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기대해보겠습니다.
2: 이거지.
0: 휴!

0: 좋아 좋아.
1: 네, 감사합니다.
2: 네.
3: 자, 이 리허설 했고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기다려야지요, 계속. 근데 제가 저번에도 했지만 원래 음악방송이 이렇게 좀 대기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좀 남을 때 또 우리 선배님들과 같이 챌린지도 찍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심심하니까. 자, 여기가 만남의 장소예요. 다들 대기하시거나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 눈 마주치고. 오케이, 그러면은 바로. 아이고, 군대 축하드립니다.
4: 아, 군대 축하드립니다.
5: 내가 어디서 자라 미성일 수 있게.
3: 저 챌린지 좀 도와주세요.
4: 오케이, 렛츠고.
6: 두 눈이
4: 에이.
6: 마음이 오늘을 또 찌찌자너
4: 안어.
3: 그리고 뭐죠?
4: 괜찮아, 나 영상 봤거든.
3: 진짜로?
6: 뭐야? 와, 이야.
4: 같이 한번 가보자고.
3: 좋아요.
4: 오케이.
3: 가자.

0: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댄스팀.
1: 대한민국 최고의 댄스팀 데이식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0: 데이식스 화이팅! 영탱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녕.
0: 안녕.
2: 안녕.
3: 놀입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제가 영역 표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0: 귀염둥이 펭수와 방행장이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
1: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영케이 씨를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0: 어서 어머 어디 어.
2: 펭하
0: 컴백 축하드립니다.
2: 얼른 집에 가서 쉬어요. 이거 음악 방송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떻게 해야지.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오! 오! 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두 번째 음악 방송이 끝났습니다. 길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식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당장 퇴근하면 안 될 거야. 다음 편.
3: 뱅하.
2: 원하.
3: 휴가 가려면은 템을 준비해야 돼.
2: 다다모.
3: 쓸어 잡아.
2: 다다모. 나도 멈춰줘.
3: 그만 잡아.
2: 그만 잡아.
3: 모자를 파네. 야, 이제 모자도 귀엽지.
2: 야.
3: 우와, 엄청. 이거 내 스타일이야. 이거 좋다. 야, 펭수야.
2: 지금 제가 훈청이 들리나요?
3: 아, 이건 좀 멋있어.
4: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5: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6: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 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5: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860-9095.
2: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EBS 뉴스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무당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객관식 중심의 평가 체제를 바꾸자는 취지지만 채점의 공정성과 교사의 업무 부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서논술형 평가가 교육 현장에 안착하려면 무엇이 뒷받침돼야 하는지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공동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지난 5월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또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내용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이번 국가교육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교육계의 오랜 숙원 과제인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도입 의지가 명확해진 점은 참 다행입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채점 지원이나 국가 인증제를 통한 신뢰도 확보 방안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도 있습니다. 바로 학생 맞춤형 피드백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서논술형 평가는 객관식과는 달리 학생 스스로 생각과 의견을 작성해야 하므로 교사의 충분한 지도와 수시, 피드백이 절대적입니다. 이러한 현장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객관식 시절보다 사교육비가 폭증할 위험성이 큽니다.
0: 네. 그동안 이 대입과 학교 내신에서는 객관식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지금 이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 의외로 현재 대입과 학교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꾸준히 적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학교 알림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미 수행평가로 서논술형 문항을 출제하고 있고 또한 집필평가에서 일부 문항을 서논술형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7년부터 일부 대학에서는 논술 전형이 서논술형 평가의 형태로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객관식 문항은 변별이 빠르고 채점이 간편하지만 찍어서 맞힐 가능성이 있어 학생의 실제적인 지식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서논술형 문항은 학생의 사고력과 지식 확장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식 평가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서논술형의 강점을 보이는 다양한 학생들의 잠재력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위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0: 네, 이제 예상되는 우려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할 때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가 이 채점의 공정성입니다. 이 채점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줄이려면 좀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1: 공정성 우려 해소를 위해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답안이 수렴되는 조건 통제형 문항 출제입니다. 당장 자유로운 에세이 방식을 도입하기보다는 현재 대학의 약술형 논술과 같이 제시문과 명확한 조건을 주어 답의 방향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뢰도 확보를 위한 다중교차 채점 체계 구축입니다. 교사들은 이미 오랜 수행평가와 2012년 니트 국가영어능력평가 채점 인증 교사나 IB 인증 교사 등을 통해 역량을 갖춰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2인에서 3인이 교차 채점을 진행하고 결과에 격차가 생기면 제3자가 개입하는 채점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셋째,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에 대응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공신력 있는 서논술형 민원 전담 심사 기구를 신설하고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0: 네. 교육부도 이 서논술형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AI를 채점 과정에 활용한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1: AI 채점 도입은 매우 효용성이 높다고 봅니다. 단, AI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교사의 채점 전후에 결과를 교차 검증하는 하이브리드 채점 보조 시스템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논술형 문항의 경우 명확한 키워드와 조건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AI가 1차 스크리닝이나 채점 오류를 잡아내는 역할을 충분히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AI 수용성도 이미 준비된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학생의 수행평가 결과물을 바탕으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작성할 때 AI를

0: 훌륭한 초안 작성 및 데이터 분석 어시스턴트로 적극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1: 네, 현장 교사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 평가를 설계하고 채점을 해야 될 교사들의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교원단체들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 도입에 앞서서 좀 어떤 지원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교원단체가 우려하는 핵심은 평가 도입에 따른 업무 과중과 심리적인 압박일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첫째, 물리적 시간을 벌어주는 AI 통합 지원이 필요합니다. AI 채점 보조를 넘어 서원 논술형 문항의 초안 출제부터 난이도 자가 점검까지 도와주는 AI 시스템이 고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과감한 행정 업무 경감이 필요합니다. 전문성 신장 연수에 참여하거나 평가를 진행하는 기간에는 교사들의 다른 행정 업무를 대폭 축소해 오직 평가와 맞춤형 피드백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내신평가 민원을 방어할 교육청 단위의 보호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단위 학교의 내신 서논술형 평가에서도 교육청이나 지역 단위에서 민원을 함께 대응하면서 필요한 경우 법적, 행정적 공동 대응하는 단단한 울타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네, 서논술형 평가는 학생의 답안을 읽고 또 피드백하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이 현재의 학급 규모나 교원 여건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 평가 방식의 변화가 실제 수업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교육 여건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0: 예, 국가 차원의 서논술형 평가 도입 의지가 확고하다면 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국가적 투자도 당연히 병행되어야 합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서논술형 평가의 본질인 과정 중심 쓰기와 맞춤형 피드백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이는 학생 수 자연 감소를 고려하여 정규 교원, 정원의 기간제 교원, 시간 강사 등 다양한 형태로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수능 개편 논의가 단순한 시험 방식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미래형 공교육 환경을 완성하는 진정한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장의 가장 강력한 요구일 것입니다.
1: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재정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지금 한창인데요. 이 평가 혁신에 필요한 재원은 좀 어떻게 확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0: 평가 혁신과 예산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서논술형 평가의 핵심인 맞춤형 피드백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12명에서 15명 정도로 감축하고 AI 평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가 불가피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맞춤형 질적 교육으로 전환할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세 20.79% 연동 교부금 비율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평가 혁신 완수를 위한 별도의 추가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 예산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하고 당위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단순히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한 주간의 문화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10분 문화톡입니다. 무거운 소재를 다룬 독립 다큐멘터리 한 편이 조용하지만 뜨거운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현병 증상이 나타난 누나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부모, 그리고 가족의 시간을 25년에 걸쳐 기록한 영화 어떻게 해야 했을까인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1: 両親が研究者をしていたので、姉は研究者になろうとしていました。姉は面倒見が良くて、よく遊んでくれ。

0: 오늘 10분 문화톡에서는 이 영화를 수입 배급한 N9필름 주희 이사와 함께 작품이 던지는 질문과 흥행의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영화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는 어떤 작품일까요?
1: 네. 24세 조현병 증상이 나타난 누나를 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의사인 부모님은 병원을 가는 대신에 현관문에 자물쇠를 채웠고요. 그렇게 20여 년간 누나의 병을 직시하지 못한 채 나름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자 그리고 남동생인 후지노 토모아키 감독님이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카메라를 들고 25년에 걸쳐 가족의 기록 한 작품입니다. 처음부터 이 영화를 영화하려고 생각하셨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고발도 폭로도 아니에요. 그리고 감독님은 자신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조현병이라는 질환 자체보다는 그것을 둘러싼 사회의 편견과 무지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가족의 기록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0: 네, 무거운 소재를 다룬 독립 다큐멘터리인데도 관객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 현재 흥행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1: 너무 감사하게도 흥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전국 한 처음에 개봉 당시에는 60여 개 예술 영화관 위주로 개봉을 했었는데요. 7월 29일 개봉 전 사전 예매만으로도 1만 명이 넘는 예매를 기록하며 아주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첫날 대부분의 예술 영화관에서 전 회차가 매진됐고요. 개봉 5일 만에 2만 명, 그리고 6일 만에 3만 명, 그리고 오늘 개봉 9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4만 명의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러 와주셨습니다. 일본에서는 단 4개의 극장으로 시작해서 100개관 이상이 넘는 극장으로 확대된 작품인데요. 한국에서도 그 저력을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이고 그것도 조현병을 다룬 이야기가 이 정도 반응을 얻는다는 게 저희도 놀랍고 당황스럽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 기쁜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일본에 이어서 국내에서도 이례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극장을 찾는 관객들은 주로 어떤 분들일까요?
1: 네, 처음에는 예술영화관 위주로 개봉을 하다 보니까 예술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즐겨보시는 분들 혹은 정신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주로 오실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다양합니다. 가족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그리고 그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분들, 그리고 뜻밖에도 젊은 20, 30대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여성 관객들이 많이 오십니다. 내 이야기 같다. 함부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특정 관계층이 아니라서, 뭔가 가족이라는 경험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와닿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0: 네, 예상보다 훨씬 다양한 관객들이 영화를 자신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 처음에는 사실 흥행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작품이었을 텐데, 이 국내에 소개하기로 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1: 네, N9필름의 직원이 일본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일본 미니시어터에서 아, 이사님, 노란 포스터가 눈에 띄어요. 이 작품 뭔가 이상해요.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검토를 제안을 했었고요. 이후 현지의 미니시어터 관계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같은 작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사실 조현병을 다룬 그리고 다큐멘터리라 아주 큰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조현병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어떻게 소비돼 왔는지 잘 알기 때문이죠. 잘못 소개되면 감독이 25년간 걸쳐서 담아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뭉개져 버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케팅 원칙 세 가지를 정했는데요. 한 가지는 등장인물의 이야기가 결코 자극적으로 소비되지 않을 것, 그리고 관객이 영화를 보기 전후로 조현병에 대한 어떠한 오해도 갖지 않을 것, 그리고 극장을 나서는 관객이 이 질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담론을 제공할 것. 이 이야기는 감독님께도 전달했는데요. 감독님이 깊이 이 저희의 태도에 공감해 주셨고 그게 이 영화를 끝까지 책임지게 한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조현병을 다룬 작품인 만큼 좀 관객에게 어떻게 소개할지도 세심하게 고민을 하셨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조현병이나 또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도 좀 돌아볼 점이 있을까요?
1: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조현병이라는 단어는 주로 범죄 뉴스와 함께 등장해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현병 환자는 위험하다, 공포스럽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는데 사실 꾸준히 치료를 받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편견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 있는 부모님들도 결코 나쁜 분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거든요. 당시 사회 상황에서 조현병에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서 혹은 정보가 없어서 편견이 두려워서 문을 닫은 것입니다. 감독님은 이걸 우리 가족이 25년은 조현병 대응에 실패한 사례다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 고백이 이 영화를 단순한 그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들어야 할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네, 끝으로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한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1: 네, 이 영화는 감독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OTT나 부가 서비스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직 극장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무겁지만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게는 아니에요. 극장에서 함께 앉아서 그 무게를 나누는 경험이 이 영화를 보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현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한 가족의 이야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극장 문을 나서실 때 분명히 하나의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나였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 질문이 오래 담는 영화입니다. 저는 그 질문이 우리 사회를 조금은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이 영화와 함께 그 질문을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네, 영화의 제목처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인데요. 이 질문이 정신질환과 그 가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8월 7일 금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왜? 뭔데? 아.
1: 밥은 깨기, 인형 물어뜯기, 신발 장화 다 물어뜯기. 말 안 듣는 직원이죠.
2: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3: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2: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 몸이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4년째 함께 살고 있지만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고양이가 있다. 일단 이 녀석은 확실히 아닌 것 같죠? 이때 또 다른 고양이 포착. 잔뜩 겁을 먹은 모양새가 딱 우리가 찾는 녀석인 것 같은데요. 어? 이 고양이도 아니라면 털끝 하나 만질 수 없는 고양이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좀 알려줄래? 이때 조용히 따라오라는 듯 사인을 보내는 녀석. 녀석을 따라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가자 몸을 한껏 웅크린 채 철통 경계 중인 고양이 발견! 주특기는 숨바꼭질, 집사를 보고 달아나는 속도는 우사인 볼트 저리가 랄 정도. 무려 4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집사와 녀석의 숨바꼭질.
5: 난이도 1000원인데.
4: 그 어떤 접근도 거부한다. 야옹심마저 혀를 내두르게 만든 역대급 철벽 고양이. 지금 만나러 가봅니다. 귀여운 고양이들과 남자 집사가 알콩달콩 살아가는 집. 즐거운 사냥놀이가 한창인데요.
6: 너 발톱이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나 너무 아파. 네, 감사합니다. 발톱 너무 많이 긴 거 아니냐? 아, 가만히 있어봐. 발톱 좀 깎자. 여기 너무 많이 길었다. 우리 공주는 지금 나이가 지금 11살, 12살 정도 됐고요. 이제 우리 입에서 나이는 제일 많지만은 제 애기 같은 존재.
4: 얼굴도 아기 같은데요. 이 집의 첫째 공주고요. 그리고 여기
6: 치카치카 한번 합시다.
4: 공주 못지않은 순둥이.
6: 공주 많이 문대야 돼. 짬순이라고.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화나면 얘도 하악질해요.
4: 집사 앞에서만 애교쟁이라는 이 집 셋째 짬순이.
7: 안녕, 반가워.
4: 집사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녀석들, 서로 쓰다듬어 달라고 난리네요. 역시 집사 손길만한 게 없죠.
6: 짬순아. 장난감.
4: 그런데 여기 무려 4년째 집사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다는 고양이.
6: 얼굴 엄청 이뻐가지고 우리 삼순이. 어? 얼굴만 보면 미소거릴 거 아니야.
4: 후근하고 친근한 이름과 달리 찬바람 쌩쌩인 이 녀석. 오늘의 주인공 삼순입니다. 그런데 잠깐! 두 고양이가 닮아도 이렇게 똑 닮을 수가? 주인공 얼굴 한번 다시 봐야겠는데요.
6: 삼순아. 잠깐만 이리 와볼래? 얼굴 좀 봐보자. 어? 또 화났어? 내가 너 뭐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응? 잠깐만 나와볼래? 얼굴 좀 보자.

0: 여준아.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1: 그저 얼굴 한번 보자는 건데 불러도 못 들은 척 눈 마주칠 틈도 없이 줄행랑을 치는 삼순이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0: 어? 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알았어. 아니 내가 어디가 어디고 그리고 다시 들어갈 거야. 알았어, 미안해.
1: 무슨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닌데 무려 4년째 이런 상황이라니. 아, 답답할 노릇입니다.
0: 그리고 지금 이게 보시면 침 흘리고 있잖아요. 보이세요? 여기 옆에 침 흘리는 거. 네, 저게 이제 그 무서운데 좀 예민해져가지고 거울 먹었을 때 이렇게 침을 흘리는 거거든요. 항상 일상이 이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평소보다도 이제 좀 낯선 환경이고 이제 좀 변화가 있다 보니까
1: 그렇게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찾아온 식사 시간.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밥 앞에 다들 모여드는데요. 처럼 보이지 않는 삼순이 식사 시간에도 녀석의 거리두기는 계속되는 걸까요? 삼순아, 배도 안 고프니? 도통 움직일 기미가 없는 녀석을 위해 집사 인재 씨가 따로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밥을 따로 주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0: 삼풍이가 고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첨가물이 많이 없고 순수 자체 고기. 그러니까 생고기라든가 아니면 동결 건조해가지고 첨가물이 안 들어가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만 좀 먹으려고 해요.
1: 밥그릇을 들고 배달까지 하는데 어? 이게 무슨 상황이죠? 집사가 챙겨주는 밥까지 거부하는 걸까요?
0: 삼순아, 자. 아유, 알았어. 밥 먹으라, 밥 먹으라.
1: 이번엔 기다란 막대기까지 동원해 밥그릇을 밀어놓는데 손을 가져다 댔다가 할퀴을 당한 적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0: 떼면 안 돼, 떼면 안 돼. 주먹질 하면 안 돼. 됐다. 다행히 안 쏟아졌다. 자, 미나 또 갈게, 먹어. 갈게. 이따 올게, 먹고 있어. 불 꺼줄게. 먹고 나와.
1: 집사의 인기척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천천히 허기를 달래는 삼순이.
0: 항상 이렇게 놔두고 멀리 떨어져서 이제 지켜보거나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밥그릇 그 주는 것조차도 눈치를 보면서 공격 당할지 안 당할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줘야 되니까.
1: 삼순이가 도망만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2: 삼순아, 마이크 빼야 돼. 삼순아.
1: 아이고, 간식 주려다 이게 웬 동변인가요? 결국 10초만 남았는데요. 긁히고 물린 자리는 아물었지만 삼순이와의 거리는 4년째 그대로.
3: 삼순이를 제대로 만져본 적이 있으세요?
0: 이렇게 머리 쓰던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만지려고 한다, 의욕을 가한다 하면은 바로 공격을 하는 거죠.
1: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0: 괜찮아?
1: 다가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하는 삼순이. 대체 녀석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0: 삼순이가 처음 만났을 때 약간 그런 모습이었어. 얼굴 지저분해가지고 몸도 완전히 깨질듯 해가지고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고 다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픈 아이다 보니까 옆에 가기 싫고 냄새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게 너무 좀 짠했던 거예요.
1: 안타까운 마음에 구조한 삼순이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고 합니다.
0: 눈살이 많이

0: 손상이 됐었고 이제 구내염 때문에 그입 안이 전부 다 피범벅이고 염증으로 인해서 그 혓바닥 궤양까지 녹은 상태였었어요. 병원에서 한 3시간 정도 수술해가지고 전발치를 하게 됐고요.
1: 이빨은 없어졌지만 야생성은 그대로. 다가갈수록 사나움만 더해졌다고 하는데요.
0: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많이 미웠죠. 그러니까 약간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약간 애증의 존재잖아요. 그냥 그 아픈 손가락이라 그럴까요?
1: 스스로 쌓은 철벽에 갇혀 살고 있는 녀석. 과연 집사가 없을 때도 같은 모습일까요? 현관문이 닫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습을 드러내는 삼순이. 현관 앞에 나와서 정말 나간 건지 확인까지 하는데요. 집사가 그렇게 나오랄 땐 꿈쩍도 안 하더니 아우, 이게 무슨 심보죠? 곧장 거실로 나오긴 했지만 경계심은 풀지 못한 모습.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거실 한복판까지 나와 자유를 만끽하는데요. 그렇게 잘 있다가도 집사만 왔다 하면 도망가기 바쁜 녀석. 이런 탓에 집사는 집에 올 때마다 불청객 신세랍니다. 고양이들과는 잘 지내면서 오직 집사에게만 거리를 두는 삼순이.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 마주치는 법이 없는 이 기묘한 동거. 집사가 하루빨리 이 불편한 관계를 끝내야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0: 삼순아, 오늘 병원 가야 돼, 응? 삼순아, 나 봐봐.
1: 이 동장을 보자마자 걸음아 나 살려라 줄행랑을 치는 삼순이.
0: 병원 가게, 응? 네,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그리고 원래 구내염도 있는 친구다 보니까 삼순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에요. 이제 올해 한 8살 이상 추정하고 있거든요. 8살, 10살 사이 추정하고 있다 보니까 야, 삼순아, 나와. 아이고, 그러니까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항상.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얼굴에 막 피가 날 때도 있고 뭐 피부병 때문에 문제 생길 때도 있었고 한 번은 기생충이 감염돼가지고 기생충 토로한 적이 있어요. 병원을 데리고 가더라도 그냥 질려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취하지 않는 이상은 진정제를 놓거나 마취하는 진료를 보지는 못해요.
1: 아파도 그저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집사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0: 삼순이를 딱 봤을 때 나보고 하악기 좀 이제 안 하고 그리고 공격 같은 것도 안 하고 앉는 것도 안 해도 되니까 머리 한번 쓰다마 줄 수 있는 그렇게만 좀 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1: 함께 산 지 무려 4년. 하지만 단 한 번의 손길도 허락하지 않는 철벽 고양이.
0: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아니 내가
1: 다가가면 냅다 도망가기 일쑤. 가까이 할수록 더 멀어지고 만지려 했다가는 거침없는 공격까지. 그 어떤 접근도 거부한다. 무려 4년째 곁을 주지 않는 철벽냥 삼순이는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연을 듣고 순천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나응식 수의사.
2: 안녕하세요. 고양이 부탁의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여기 순천까지 오느라고 꽤 남쪽에 있는 도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애드부터 한번 봐볼까요? 있을까요?
0: 네네.
2: 애들이 어디 있나요 지금?

0: 지금 저희 첫째 공주라는 친구고요.
1: 오, 공주. 네,
0: 이제 나이는 이제 올해 한 11살 정도 된 친구.
1: 11살이에요?
0: 네네.
1: 엄청 동안이네요.
0: 네, 2015년생 정도. 오. 네, 저 친구가 이제 제 셋째인데.
1: 네.
0: 저 친구는 한 5살, 6살.
1: 제 이름이?
0: 쟤는 이름은 짬순이에요.
1: 짬순이?
0: 네.
1: 삼순이라는 친구가 네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듣고 네네. 왔는데 그 친구는 어딨죠?
0: 지금 이제 방에 좀 숨어 있는데요. 좀 겁이 났고
2: 조심스레 삼순이가 있는 방으로 가봅니다.
0: 하고 그리고 이제
1: 잠시만요. 얼굴 한번 볼게요.
0: 네.
1: 완전히 지금 무서운 상태는 아닌데
0: 네네.
1: 약간의 다가가면은 한 대 때릴 것 같은.
0: 네 맞습니다.
3: 맞기 싫으면 저리 가라오!
1: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보면서 얘기할 것 같은데요.
0: 네네.
1: 둘이 되게 잘 노네요. 애가 공주고.
0: 네네.
2: 삼순이와는 달리 집사와 능숙하게 교감하는 고양이들. 집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참 편안해 보이죠?
1: 우리는 되게 누워있는 게 되게 편안하게 누워있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가 라운딩 자세라고 해서 사람들이 소파에서 편하게 누울 때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잖아요. 그런 자세는 아이들이 편안할 때 있는 자세인데
0: 이 친구예요. 방금 나왔던 친구.
1: 그래도 되게 막 무서워하진 않는데.
0: 네.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막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아요. 근데 일정 거리를 다가가면은 도망가는 거죠.
1: 고양이들이 감정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얼굴을 봤을 때도 감정 표현하는 걸 읽을 수가 있어요. 수염인데 수염 자체가 되게 뒤로 갔을 경우에는 보통 무섭다라는 얘기고 앞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호전적이다라는 거고 편안할 때는 밑으로 좀 약간 쳐져 있거든요. 근데 수염 자체는 그냥 조금 밑으로 처진 편이고 되게 공포스럽지는 않고 특히 눈도 눈동자라고 해서 홍채가 있는데 홍채가 이제 완전 공포심일 경우에는 완전히
0: 네네.
1: 동그래지거든요. 보면 눈도 약간 아몬드 형태라서 그냥 주시하는 정도?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은 되게 공포심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를
0: 네네.
1: 구조한 건가요?
0: 네네.
1: 데려오신 건가요?
0: 네네. 아파서 이게 피침을 질질 흘린 고양이 한 마리를 보게 된 거예요. 아파서 이렇게 얼굴 쓰다마 내리는 고양이 처음 봤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할까 그게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뭐 길에서 생활하는 특징이 아이들이 이제 구내염이라든가 뭐 치과 문제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2: 결국 모든 치아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삼순이.
1: 치아 문제가 있는 애들이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사회성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0: 네.
1: 치과 치료가 안 된 경우에 이빨이 아픈 애들은 얼굴 만지는 거 엄청 싫어요. 그렇죠. 왜냐면 얼굴에 얘는
0: 네네.
1: 특히 치아 문제가 있었어요.
0: 네.
2: 얼굴 근처에만 손이 가도 유독 거칠게 반응했는데요.
4: 삼순아. 오. 오. 얘는 이렇게 손가락을 닿았어. 아프네.
1: 기본적인 공포심도 깔려있고 사람에 대한 사회화 시기를 놓치다 보면 길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 중에 하나가 사회성 부족 공격성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통증이라고 해서 치아에 문제가 치료했다고 하더라도 남아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통증 반응성 공격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2: 치과 진료가 필요하지만 지금으로선 다가가기도 힘든 상황. 집사와 삼순이의 거리를 좁힐 방법이 있을까요?
1: 그래서 거리 좁혀가는 거는 일단은 내가 다가가는 것보다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먼저 오게끔 하는 거. 네, 돌려주세요. 네. DIY라고 할 수 있죠.
2: 기다란 막대에 고양이 간식을 연결해 고정하는데 대체 뭘 만드는 걸까요?
1: 이렇게 쭉 누리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줄 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0: 저렇게
1: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짬순이한테 먼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0: 네네.
1: 저 처음이니까 짬순이 생겼잖아요. 짬순이한테 가서 눈을 쳐다보지 말고
0: 네네.
2: 멀찍이서 경계하는 고양이에게

0: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간식을 줄 수 있는 간식봉. 역시 경계심 푸는 데는 간식만 한 게 없죠.
1: 여기지?
0: 고양이가 간식봉에 관심을 보였다면 다음 단계 돌입.
2: 클리커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클리커라는 게 클릭 소리로 내가 너하고의 약속 교육이거든요. 네.
0: 클릭 소리와 간식을 연결해 고양이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클리커 교육. 간식을 주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공주를 상대로 예행 연습.
2: 기대배. 정확하게 코터치를 했을 때. 그래서 클릭, 보상. 클릭, 보상. 네네. 거리를 계속 처음엔 엄청 길었던 거 지금 많이 줄였잖아요.
3: 네네.
2: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삼순이한테 삼순 이라고 부른 다음에 차면 거리 좁히기 교육의 기본이거든요. 아... 네, 일단 네. 삼순이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순이한테 테스트 해봤으니까.
0: 집사가 보는 앞에선 밥도 먹지 않던 삼순인데 과연 이 교육이 삼순이에게도 통할까요?
3: 푸른 게 이렇게 좋아하는
2: 거 없어 좀 볼게요. 네.
0: 먼저 간식봉으로 관심부터 끌어봅니다. 하지만 미동조차 없는 녀석.
3: 연준아, 자 먹어보자.
0: 다행히 공격성은 없지만 이렇다 할 반응도 없는 삼순이. 오늘 솔루션 쉽지 않아 보입니다.
3: 응, 괜찮아. 나 안 먹을게.
2: 보통 극도의 공포심이 있는 경우에는 네. 사람도 그렇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죠? 입맛이 싹 떨어지잖아요.
3: 네.
2: 또 안 먹을 수 있어요. 네.
0: 어느덧 솔루션 촬영 2시간 경과. 이제는 보는 사람 속까지 다 들어갈 지경.
2: 얘는 오늘 진짜 안 먹을 것 같은데요?
3: 예.
2: 어떻게 할까요?
4: 숨어버려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2: 요건 잠깐 논의를 하시고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예.
0: 긴급 작전 회의 결과! 경계심 강한 삼순이의 성향을 고려해 보호자만 남기고 모두 철수하기로 결정! 과연 솔루션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다행히 모습을 드러내는 삼순이. 저 비좁은 공간에 웅크려 있느라 녀석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삼순이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가진 후 다시금 솔루션에 도전해봅니다. 야옹신에게 배운 대로 차분하게 시도하는 집사. 하지만 삼순이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할 뿐.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솔루션을 이어가던 그때 삼순이가 간식에 관심을 보이는가 싶더니 움츠렸던 몸을 조금씩 풀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는 법.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삼순이와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을 이어온 집사.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 와, 보호자님 제가 지난번 갔다 온 이후로 진짜 열심히 꾸준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삼순이 같은 경우는 지금 치과 치료가 조금 필요한 아이라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노력하시면 충분히 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병원도 데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계속 꾸준히 이런 노력 해주시길 바랄게요. 보호자님 화이팅!

0: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1: 건강검진 때 발견을 했거든요.
2: 폐암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기변 폐암 환자 수가 그만큼 더 늘고 있다. 폐암 수술을 하는 분들 중에 여성 환자가 더 많아요. 폐 속에 드리운 그림자, 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3: 민원 처리부터 발권 업무까지 잠시도 쉴틈 없는 영무원.
4: Have a nice day, okay. Just second, please here. Okay. Seoul Station to Terminal 2.
5: 빨리 확인. 승하 차례.
3: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기관사와 정비사까지.
6: 차들어옵니다.
3: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
7: 완전분해 후 재조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내열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실리콘 소재의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이곳. 용기부터 조리 도구까지 다양한데요. 종일 이어지는 고된 반복 작업.
8: 어디도 아파요. 많이도 아파요.
3: 쏟아지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사람들의 편리함과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9: 어? 이거 실화야?
10: 에이, AI 같은데.
9: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0: 0800-1725 굿네이버스.
1: 5, 4, 3, 2, 1.
2: Allumage de CAP, décollage.
3: History is going to bifurcate along two directions. One path is we stay on Earth forever, and then there will be some eventual extinction event. What I really want to achieve here is to make Mars seem possible.
4: We choose to go to the
5: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4: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을 지나 오늘날 스타쉽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언제나 우리가 속한 행성 지구 그 너머의 세계를 꿈꿔왔습니다.
6: How do we live off of the earth? This group of people got together and started having conferences about different biomes of the earth and how would we do this and eventually there were drawings.
4: 30여 년 전 그 답을 찾고자 대담한 도전에 나선 이들이 있죠.
7: Yesterday, eight people were chosen to be pioneers for the rest of us. They are eight scientists who have agreed to become modern Adams and Eves.
8: In a real sense, it's a journey into another time, the future.
9: I take my last breaths of this atmosphere knowing that I will take breaths from a different atmosphere from all of you for 2 years.
10: Texas billionaire Edward Bass, a financial backer, said goodbye.
11: Bon voyage. Fly your spaceship well.
4: 과학, 철학, 생태, 그리고 어쩌면 신의 자리까지 시험한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과학 프로젝트. 달, 화성, 아니면 또 다른 행성으로 향하는 우주선일까요? 사실 이들이 들어간 곳은 지구에 지어진 인공행성, 바이오스피어 2입니다. 1987년 대범한 도전 정신과 과학기술로 무장한 인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직접 창조해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드넓은 사막 한가운데 강철과 유리로 된 지구를 짓기 시작했죠. 세계의 지구 창조 프로젝트를 주도한 건 미국의 두 남성. 예술가이자 시스템 이론가였던 존 앨런과 억만장자 에드워드 베스였습니다.
12: How we're going to live off world and what it's going to take to do it. And this is the closest thing we can do to simulate, okay, a human in the loop, right? So Biosphere 2 was built exactly for that reason, to see how humans live in the loop in a condensed, you know, biosphere. So
4: 수백 명에 이르는 과학자와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당대 최고의 과학 기술을 총동원해 인공 밀폐 생태계를 건설했는데요. 크기가 무려 축구장 두 개 반, 높이는 9층 건물에 달했죠. 6,500여 장의 유리창과 8만 6천여 개의 철골 구조대가 촘촘히 맞물리며 공기가 통하지 않는 견고한 철옹성이 탄생했습니다. 바닥에는 약 500톤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깔아 지구의 토양과 완전한 분리를 시도했죠. 인공행성 안에는 열대우림, 해양, 사바나, 가시덤불, 맹그로브 습지, 사막 등 지구 생태계가 순환하고 유지되는 데 필수적인 생물군계를 재현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닭, 염소, 돼지와 같은 가축을 비롯해 어류, 곤충 등 3,800여 종의 동식물을 인공행성의 구성원으로 초대했죠. 공기, 흙, 물, 불. 세상의 모든 원소를 담아 인간이 만든 두 번째 지구. 그들은 이곳을

바이오스피어 2라고 불렀습니다. 신화 속 태초의 낙원에 아담과 이브가 살았다면 인간이 창조한 두 번째 지구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0: So 2 years inside a closed system with seven other people, working face to face with the things that are producing your oxygen.
1: 지구 밖 미래를 향한 인류의 오랜 염원을 담아 인간의 손으로 다시 써내려간 창세기. 지구를 통째로 축소한 밀폐 생태계에서 살아보겠다고 과감한 도전장을 내민 이들은 남자 넷, 여자 넷, 8명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0: Hi, my name is Linda Lay. I was one of the first biospherians during the two-year closure. Honestly, when I give talks now and I say, how many of you would like to live in a biosphere like this? Everybody raises their hand. At that time, nobody wanted to be in here. And that was, you know, in the late 1980s. And people just thought it was such a ridiculous idea and kind of scary and like that. So there are 9 of us who applied, I think, or maybe 10 for 8 positions in the biosphere.
1: 인류 최초의 폐쇄 생태계 주민. 사람들은 그들을 바이오스피리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외부에서 공기나 식량, 물 한 방울조차 공급받지 않는 고립된 세계에서 8명이 2년간 자급자족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실험이었죠.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된 밀폐 공간. 그 안에서 태양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자원이 순환하고 어느 것도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고 인간의 호흡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식물과 미생물의 탄소 순환 과정을 통해 다시 생태계로 돌아갑니다. 물의 순환이 특히 중요한데요. 물은 폐쇄 생태계 전체의 기후와 영양, 생명활동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시스템은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작동합니다. 태양에너지가 지표를 데워 대기를 움직이고 물이 증발해 구름과 비가 만들어지며 빗물이 땅을 적셔 영양분을 순환시키죠. 인류의 보금자리인 지구 생태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파악해 그 복제본으로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지구를 창조한 것입니다.
2: The biospherians had looked at this whole system as controlling itself, right? They sealed it, and the plants and the atmosphere and the ocean and everything, just like our Earth, was going to control itself.
0: A system that's closed to any material input from the outside, where you can actually study how things travel through or cycle. Through an entire system.
1: 지구 위에 지어졌지만 지구와는 철저히 분리되어 스스로 숨쉬는 생태계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실제로 바이오스피어 2는 매우 성공적으로 밀폐되었고 공기 누출률이 연간 10% 미만으로 유지됐는데요.
3: When we look at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yes, the leak's a little bit lower than that, maybe as low as 7 or 8%, but sometimes it's higher. So the leak rate of Biosphere 2, in some respects, actually rivals that of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nd it was one of the most remarkably sealed structures of this size and complexities.

0: 이곳에는 폐쇄 생태계를 유지하고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어놓은 특별한 시설이 있는데요. 두 개의 폐가 바이오스피어 2 내부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기가 태양열에 의해 가열되면 부피가 팽창하는데 유리와 금속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은 그 압력을 버틸 수 없죠. 그래서 밀폐시설 내 압력을 완충해주는 폐를 고안한 겁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같죠?
1: It's extraordinary, isn't it? It's the largest experimental facility in the world. I would say the biosphere is a theater of all possibilities.
0: 쏟아지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8명의 바이오스피리언이 밀폐 생태계 안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 The animal area. And you can see this is barred rock chickens. So these are all the hens and so forth. This was from 1992. So this was actual data from inside when we were living inside. How much we fed, on what day, what time, and who did the feeding. Was it fun? Sometimes. Sometimes it was a lot of fun. Sometimes it was horrible. Breakfast, we almost always had hot cereal. And that was usually sorghum. We might have some papaya with that. And we had a lot of bananas, both green bananas and ripe yellow bananas. Occasionally we had coffee. We grew coffee in the biospheres. But that was infrequent. So that would pretty much be our breakfast with tea, different kinds of tea.
0: 식물을 가꾸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생존을 위한 모든 자원을 직접 충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듯했죠. 인간은 드디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데 성공한 걸까요? 인간이 만든 인공지구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이 싹텄습니다. 그 작은 지구가 가진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0: 바이오스피어 2 내부의 산소 농도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 4,000m 히말라야에서 숨을 쉬는 것과 비슷했죠.
1: We were treating it as a problem in the life systems, and it wasn't.
0: 바이오스피리언들은 각종 원인을 추측했지만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식물 상태를 점검하고

0: 공기순환 시스템을 조정해도 산소 농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편 줄어드는 산소 농도와 반비례해 이산화탄소 농도는 치솟고 있었죠.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찾아낸 원인은 등잔 밑도 아닌 그들의 발 밑에 있었습니다.
1: The ability of these newly planted plants inside Biosphere 2 to conduct photosynthesis.
0: 인간이 만든 완벽한 돔 안에는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자연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미생물의 들숨과 날숨은 인류보다 오래된 생명의 순리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1: But not only did this soil respiration and lack of photosynthesis taking place, there was another component happening inside. There's massive amounts of concrete that was laid inside the stainless steel liner. These CO2 molecules inside, which is a carbon and an oxygen molecule, they were actually reacting with this newly formed concrete. So CO2 plus calcium hydroxide concrete actually becomes calcium carbonate. And so it was actually being bound in the concrete.
0: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불안정하면 식물은 정상적으로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식물이 만들어내는 산소의 양도 줄어들죠. 인간이 만든 지구가 인간의 숨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대기 균형이 무너지자 작물도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확량이 줄고 저장고는 빠르게 비어갔죠. 식사를 하루에 세 번에서 두 번으로,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2: We're a little bit short on food, so we're a little bit hungry a lot of the time. Oftentimes didn't really have all the calories we needed to do all the work that needed to get done. This is the percent of the recommended daily allowance for a person. And some stuff, vitamin D, we hardly got any out of the food that we were eating.
0: 상황이 나빠지면서 대원들 간의 관계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 If I look back, I can see that I was crabby. I was a lot. I was not a happy person, you know. And I attribute that to being hungry a lot of the time and also not having enough oxygen to breathe.
0: 서로가 서로를 숨 막히게 하는 사이가 되어갔죠. 바이오스피어 2는 자급자족 실험실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생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간의 실험이 막을 내리고 세상은 이들에게 실패라는 매몰찬 딱지를 붙였죠.
1: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ailed experiment. Not the fact that the experiment didn't go as they had planned, and a tremendous amount has learned. 'So, I started in October of 1995. I just thought, wow, this is so incredible. I had no idea that nearly 30 years later, I would still be here.
0: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 바이오스피어 2는 한동안 목적을 잃은 채 멈춰서 있었는데요. 한 대학이 시설을 인수하며 새로운 막을 열었던 1995년, 존은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3: I believe that Biosphere 2 still has unique contributions that haven't been realized for us as a human race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our systems that we're all so dependent on.
0: 1993년 세기의 프로젝트가 막을 내린 후 바이오스피어 2는 사람들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황무지에 덜렁 버려진 줄 알았던 이 시설은 사실 사막 속에 피어난 오아시스였죠.
2: The first thing I would ask a person who said it was a failure, I would say, well, what do you consider a failure? What failed about it? So to me, a failure would be if we had done this entire Biosphere 2 for 2 years and didn't learn anything from it. We learned a lot from it. So to me, it was not a failure.
0: 1991년의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대기, 바다, 땅, 생명. 그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순환하고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인간 또한 그 순환의 고리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가 지구의 일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작은 지구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지구 시스템 과학을 연구하는 시설로서 진화를 거듭한 바이오스피어 2. 지금 이곳은 기후 위기 시대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연구하며 과학적 해법을 모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생태 실험 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3: So we collaborate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We have folks who are physiologists, we have folks that are geochemists, we have folks that are hydrologists, we have folks that are atmospheric chemists who are modelers, we have individuals who are soil scientists. So there is just about every discipline you can think of that's important in the environmental sciences.
0: 1995년 이후 바이오스피어 2를 기반으로 100여 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4: There's a common vision of everybody that works at the biosphere. And the common vision is that through the biosphere, we can better understand how the environment works, how it's going to work in the future, and how we can protect it. I do believe that it is our responsibility to leave the Earth better than we took it.
3: What we're predicting is coming our way in the future. So Biosphere 2 is very much a time machine.

0: 여러분이 딛고 선 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기 오랜 시간을 들여 토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If we were in this space 30 years ago, I'd probably be covered in agricultural soil. This is where the biospherians grew their crops. This was what they called the intensive agricultural biome, or IAB.
0: 2년간 8명의 식량을 책임졌던 집중 농업 구역이 새로운 목적의 땅으로 탈바꿈했는데요.

0: what we are doing here is something completely new, which is to understand all kinds of different processes come together to make bare hill slopes, barren soil into a living landscape. So LEO is, in some ways, the largest laboratory on Earth for studying the Earth system.
1: 폭 11m, 길이 30m에 이르는 경사면 3개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토양과 수문학을 연구하는 실험장이죠. 이 거대한 인공 경사면에는 100만 파운드 이상의 분쇄 현무암이 채워져 있는데요. 초기 단계의 토양을 재현한 겁니다.
0: landscapes terraform themselves.
1: 경관 진화의 첫 단계는 생명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끼와 같은 비관다발 식물이 자라나죠. 식물들이 지표를 덮어 토양을 보호합니다.

0: time. Sounds dangerous, but it's not. We've already done the calculations. It'll be within a safe level, approximately what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has been operating at on a regular basis for 20 years.
1: So it's very important to figure out exactly how we're going to live off-world and what it's going to take to do it. And this is the closest thing we can do to simulate, okay, a human in the loop, right?
2: 밀폐 실험을 진행할 때마다 선배 연구자인 린다가 배웅을 해주는 것이 이곳의 전통인데요. 닫힌 세계,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후배 연구자를 배웅합니다.
3: Bye. Well, see you, Earth. Hello, Mars.
4: See you in 2 weeks.
5: Bye.
3: Yes. Bye. Bye.
5: Toodaloo. You're in for 2 weeks.
2: Okay, I want to take a... 우리는 살면서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또 식물은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까요? 이들이 진행하는 연구의 최종 목표는 화성과 같이 대기가 부족한 행성에서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밀폐 실험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0: 헤이, 마티아스. How's it going?
6: Pretty good, Kai. How about yourself?
0: Doing well, but I'm not the one who's been locked inside of this place for a week. How's it feel?
6: It's different. But it's not bad, man. Like, it's not. It's been 8 days now, and I'm finally getting a routine and stuff down.
2: 다른 공기에서 숨 쉬고 있는 벽 너머의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중요한 업무에 돌입하는데요.
7: Let's just start with the first two, see how far we get. I don't think you're going to be able to process more than the first two today anyway. So I think it'll work.
6: Oh, okay. Yeah, I didn't realize how really time-consuming this is, for sure.
7: All right, Attila.
2: 지난 일주일간 밀폐 공간에서 마티아스가 뿜어낸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식물을 외부로 반출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입, 줄기, 뿌리에 고체 유기물 형태로 저장되어 식물의 무게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식물의 건조 무게를 측정하면 누적 탄소량을 파악할 수 있죠. 그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합니다. 역사가 깃든 공간에서 이들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We are the next generation of biospherians, and unless we learn our lessons from here on Earth and take those lessons to space, I'm afraid we're going to see the same thing happening everywhere. I'm not, and especially on the moon or Mars, there's no resources. The resources are very, very finite. So it's even worse than what it is on Earth.
2: 그런데 바이오스피어 1은 어디에 있을까요?
8: This is a question that we're often asked. Where is Biosphere 1? Biosphere 1 is the Earth.
2: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겠다는 꿈에서 출발한 바이오스피어 2. 그런데 그 역사는 우리에게 역설적인 가르침을 건넵니다. 바로 바이오스피어 1이야말로 인류를 위한 가장 완벽한 도움이며 흉내내려 해도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집이라는 사실이죠.
9: I'm a living in the biosphere. I'm living in both biospheres. I'm an integrated biospherian.
10: I think we need to reclaim the word biospherian because we're all biospherians. We live in the biosphere.
8: Yeah, I would say that I'm a biospherian.
11: So, thank you for asking me that question. From now on, I will consider myself a biospherian. Very good.
2: 밀폐 생태계의 문 넘어 진짜 실험은 바이오스피어 1. 이 지구의 발을 딛고선

0: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1: 어느 순간 가까이 있는 게 안경 쓰면 잘 안 보입니다.
2: 노안이 시작되고 있다.
3: 아, 인간에게 눈이란 모든 것이다.
1: 이렇게 시각이 중요한데 아직 취미는 과학에서는 시각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4: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김한모라고 합니다.
1: 아, 반갑습니다.
4: 네, 저는 시각을 연구하고 있긴 한데 초파리 연구를.
1: 갑자기 초파리가 나오면 뇌가 나와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거기 앉으셨어요?
4: 초파리가 뇌를 연구하기에, 시각을 연구하기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스트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5: 와, 진짜요?
6: 색깔이?
5: 몰랐어요, 이것도.
4: 마치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예. 그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영상을 다 삭제를 해냅니다.
1: 뇌가요?
4: 네.
1: 편집을 내가 한다고요?
4: 네. 실제 행동 실험을 해보면은 그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는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2: 많이 움직여요.
7: 진짜 많이 움직이는데?
4: 점이 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8: 딱 사라졌다. 깜빡깜빡거려요.
9: 안 보여요. 사라졌어.
8: 깜빡깜빡거려요.

0: 자랑스러웠죠.
1: 모든 게 처음이었죠. 시작이었죠.
2: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3: 저는 노라노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뭐 그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0: 있죠? 야! 또 왜? 왜?
1: 뭔데? 아.
2: 밥은 깨기, 인형 물어뜯기, 신발 장화 다 물어뜯기. 말 안 듣는 기분이지.

0: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1: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2: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0: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860-9095.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 적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육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일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0: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이 멋들어진 대숲이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선산이래요. 야, 부럽다.
2: 그게 계속 귀에 맴돌았었어요. 아, 우리 장소원 이제 할아버지가 힘들지 않게 도와줄게 라고 했던 그날의 그 말씀이 하는 내내도 귀에 계속 은은하게 맴도는 것 같아요.
1: 선산에다 집을 지으신 거예요?
3: 얼굴도 못 뵌 시할아버님 덕분에 제가 이런 후사를 다 누리네 싶은 생각에 진짜 끝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엄마야, 여기는 또 어느 집안 선산이래요?
4: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5: 글쎄, 제가 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조상님께서 이 터를 주셔서 지금은 뭐 약주 한 잔 못 드시고 이렇게 누워 계시지만 이분들이 편히.
1: 할아버지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손자가 눈물로 지은 집이랍니다.
6: 많은 현대인들은 가장 좋은 자리에 자기 집을 짓거든요. 그 오늘 건축주 분께서는 참 더 대단한 거는 가장 좋은 자리에 이 집보다 먼저 조상님들의 터를 잡았다라는 거죠.
1: 오늘은 조상들과 떼일래야 뗄 수 없는 사연으로 집 지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충남 논산으로 먼저 갑니다. 소장님, 조상 덕 보고 지은 집 찾으러 가는 길이시죠? 와우, 바다만 넘실대나 했더니 논도 넘실대는구나.
6: 아, 오늘 논산에 아주 논밭이 아주 푸르르고 좋은데요. 그나저나 오늘 힌트 뭐죠?
7: 선산에 진 양철 오두막을 찾으신대요.
6: 선산에 양철 오두막이요? 그럼 뭐 현대판 심효사리? 뭐 이런 건가요?
1: 요즘 세상에 그런 효자가 있으려나요? 어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를 해. 하여튼 선산에 지은 집이라고 했으니까 산으로 가보자고요. 저기 양철 집 같은데?
6: 이 집이네. 이 양철 오두막이 아니라 예쁜 카페 같은데?
1: 그러게요. 카페는 저리 가라. 감성도 꽤 잘 지어놓으셨네.
8: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8: 먼 길 오셨죠?
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 안녕하십니까?
6: 모자까지 벗으시고.
9: 반갑습니다.
6: 근데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카페같이.
8: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10: 감사합니다.
6: 아니, 근데 거기다가 이게 선산에 지은.
10: 저희 선산이었었고요. 6년 전에 이제 다 저희 집안 모두를 다 이장을 해서.
6: 빈터에다가 그러면은 네네, 이게 맞습니다. 집을 지으신 거군요.
10: 네, 맞습니다.
6: 와.
11: 안녕하세요.
12: 버려진 선산에 집 지어달라고 조른 아내 서민숙입니다.
13: 그런 아내에게 1년 동안 제사를 15번 선물한 남자 김선희입니다.
12: 저희 어머니가 좀 무뚝뚝하세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고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어머니가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가정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참고 해주는 거 엄마가 고맙게 생각한다고 어르신들도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또 그 말 한마디에 또 갑자기 울고 가지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1: 1년에 15번이면은 돌아서면 제사, 또 돌아서면 제사란 이야기인데 고생했다고 할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산이구먼요.
13: 어렸을 때 이제 다른 분들이 뭐 선산을 물려받았다고 하면 되게 부유하게 자란 줄 아시는데 저 되게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그 다음날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아버지가 제가 먼저 이렇게 여의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결리셨는지 이제 우리 장소원 제대했으니까 할아버지가 많이 돌봐주면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며칠 있다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여기를 이렇게 많이 혼자 돌아다녔었거든요.
12: 진짜 사람도 잘 지나다닐 수 없는 빼곡한
3: 퍽퍽한 대나무였거든요. 그냥 산이 아니라 그냥 대나무 숲도 아니고 이건 무슨 방치된 대나무 산? 근데 그 와중에 제가 한 몇 발자국 이렇게 헤치고 들어가서 딱 봤는데 햇살이 쫙 대나무를 비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따뜻함이 그냥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여기 괜찮다.
1: 그런데 그토록 감성 돋던 대나무가 집 짓는 데는 최고의 적이더래요. 뿌리가 집 아래를 파고들거든요. 허목한데 좀 먹었겠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 있었대요.
10: 몇 년 전에 부도 맞고 막 힘든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 시간에 여기를 가끔씩 왔었어요. 제 마음 좀 저 다스릴 겸 왔을 때 주변을 계속 돌아봤었는데 나무들을 계속 기억해냈었거든요.
3: 근데 너무 신기하게 네? 저희 남편이 그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 라인대로 잘라주세요 한 그 그림이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빼곡한 대나무가 있을 때 네? 스케치를 하셨었던 게 있어요. 근데 그대로 나왔어요.
1: 진짜 이 그림이 먼저라고요? 이 산을 토목한 게 먼저가 아니고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조상님들이 돌봐주는 집인가요? 선산에 지은 양철 오두막집 본격적으로 탐구 시작해봅시다. 우선 외장은 골강판인데 내부는 다 합판으로 두르셨네. 안만 보면은 영화 속에나 나올 것 같은 나무 오두막집. 아우 이쁘긴 이쁘다. 거기다 창은 뭐 이렇게 많아요. 오 모양은 다 달라요. 더 놀라운 건 이 집이 원래 컨테이너였다는 사실. 컨테이너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군요.
6: 이 집이 원래 컨테이너였다고요?
10: 네, 맞습니다. 예, 컨테이너였습니다. 저한테는 예, 재수 좋은 컨테이너였습니다.
13: 저희 부부는 그 서울 반지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잘 살아보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도도 한 두 번 맞고 그 힘든 시기가 좀 사실 있었습니다. 좀 제가 힘들 때 힘들고 다시 그 기운을 내서 시작할 때 같이 함께했던 컨테이너거든요.
1: 날디 낡은 컨테이너 같아도 건설업하는 선희 씨가 부도 맞고 맨주먹으로 일어설 때 같이 일어서준 동지래요. 그러면 못 버리죠. 아무녀. 그 의리의 컨테이너가 요래 바뀌었답니다. 아, 뭔 요술을 부리셨나. 진짜 못 알아보겠는데요.
6: 아니, 저도 뭐 이런 현장 사무실 많이 쓰고 네. 뭐 저도 하나 갖고 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아는 치수보다 조금 더 넓고 높아 보이는데 네. 뭘 어떻게 하신 건가요?
1: 뭐야, 천장을 그냥 뚫으신 거예요? 아, 각관을 세워서 높이시겠다. 그러면 바닥은 또 왜 뚫으셨을까?
13: 기존의 천정고가 너무 낮고 그다음에 이 컨테이너의 그 단점이 특히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부는 이제 샌드위치 판넬로 그 넣고 밑에서 또 하부에 80mm짜리 또 단열재를 넣어서 그래서 단열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1: 덕분에 단열장장은 세상 하나뿐인 양철 로드막이 탄생했대요. 그런데 단열에 그렇게 목숨을 거신 분이 굳이 나무 창호를 고르신 이유는 뭘까요? 난 그것이 가장 미스터리네. 말 좀 해줘 보세요.
3: 근데 목창호를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 갔는데 다 미송만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네. 다 미송인데 너무 예쁜 나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저 나무는 뭐예요? 그랬더니 저건 홍성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저걸로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두 배요? 그러시는 거예요.
13: 공장 사장님이 갖고 계셨던 홍성은 이제 중국산 홍성이었고요. 그래서 문틀재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저보러 이제 북미산 홍성을 구해오면 이제 만들어주겠다. 근데 아마 못 구할 것이다.
1: 아누라 소원 들어주기 위해서 전국 팔도 홍성 찾아 산만리. 결국 선희 씨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답니다.
6: 거의 저도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게 틀어짐이 덜한 거 보죠?
2: 아, 네네. 이게 틀어짐이 더

0: 하고 향도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올라오듯이 그냥 놔두면 나중에 붉은빛이 약간 더 돌거든요. 은은하게.
1: 오. 야, 잘 열린다. 야, 그러니까 이 홍성 목창으로 감성을 지키고, 야, 이 폴딩 도어로 열을 지키고. 아, 참 대단한 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2: 머리 잘 쓰셨네. 안은 감성 돋는 오두막이고, 밖은 사방이 자연. 근데 절대 안 춥고 안 덥다는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 집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면은 탐이 좀 나는데요? 그나저나 난이창 말고도 눈이 가는 창이 많던데, 미닫이 창에 베이 윈도우 창에 픽스창까지 창 전시장이 따로 없어요. 특히 저 수직창은 대수만은 제대로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창이래요.
1: 아니 근데 저거 이렇게 수평으로 봐도 예뻤을 것 같은데.
3: 아니에요. 대나무가 이렇게 쭉쭉 뻗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수직창으로 보면 대나무 위에 풀만 보여서 이게 대나무 같지 않고, 근데 대나무가 딱 보이게 수직창으로 길게 같이 보고 싶었어요.
2: 그러네. 수평창이었으면 대나무가 동강 잘릴판, 수직창이었으니 길고 곧게 뻗은 저 고고한 자태를 직관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처음부터 다 계산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베이 윈도우 창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아, 미리 창 부분만 덧붙여 외부로 돌출시켜 놨구나. 덕분에 이런 독특한 외관이 탄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집 손바닥만한데 뜯어볼수록 매력 있네.
1: 오, 와, 풍경 좋다.
3: 좋죠.
1: 근데 저 앞에 있는 저 돌식탁 설마 자연석인가요?
3: 자연석이죠. 저희
1: 네?
3: 대나무 뿌리까지 팔때 저런 돌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2: 돌 놓을 자리까지 미리 계산한 아내 덕분에 선희 씨가 많이 바쁘셨네. 그래도 보람 있네요. 완벽한 캠핑 감성의 야외 다이닝 룸을 얻었으니.
1: 그렇게 머릿속으로 페어링이 탁탁 되던가요?
3: 네네.
1: 예? 얘는 쟤, 쟤는 쟤?
3: 네.
1: 이야, 그래요?
0: 제일 어려운 거는 이 친구
1: 네.
0: 오더?
1: 아, 오더.
0: 네. 지시가 힘들었습니다.
1: 아, 지시로 인해서 돌도 옮기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0: 예.
3: 아들, 이리 와.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집 둘째 아들 김기범입니다.
5: 이렇게 순종적인 아빠 이해되세요?
4: 저희 아버지도 뭐 처음부터 그러신 건 아니고요. 일하시면서 좀 아팠던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사실 생명의 은인처럼 또 아버지를 잘 케어해 주시고
3: 35세 한 번, 38살에 한 번, 그리고 이제 52살에 한 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뇌염이라는 증상으로 이제 쓰러졌는데, 그렇게 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정말 팔다리가 다 묶여서 침대에 팔다리가 다 묶인 상태에서 사람을 못 알아보고 그랬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남편이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선이야, 너 이름 뭐야? 이름. 어? 이름 뭐냐고. 그럼 내 이름은 뭐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 선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4: 의식은 거의 없고 이제 못 알아보는데 거기서 자기 이제 제 어머니 성함을 얘기하시면서 가야 된다고 이제 제 어머니가 미나라고도 불리는데 미나한테 가야 된다고 기다린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전해 들었는데 아 죄송해요 진짜
2: 가정이 세 번이나 죽다 살아났으니 오죽.

0: 됐을까요?
1: 좀 긴 잠을 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죠. 사실 아픈 사람은 기억은 없는데 그 아팠던 그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몸에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0: 치사율 30%. 잠든 듯 쓰러졌을 때 발견 못하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무서운 병이래요. 그때마다 손쉽게 살려낸 거는 아내였죠.
1: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이 단어만 자꾸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2: 야,
3: 이거 맛있게 들었네.
4: 먹어보지도 않고 드세요. 맛있다고? 자기는 어때? 자기 삶이 싫어하잖아. 난 너무 맛있는데.
0: 두 분 웃음소리가 너무 듣기 좋네요.
2: 아, 근데 이 풍경에서 커피 마시니까 너무 좋다. 아, 앞에 산 너무 예쁘네.
4: 너무 좋다.
2: 진짜.
4: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0: 잃어버릴 뻔했던 사람은 알죠. 이 공기가, 이 하늘이, 이 숲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 줄이요.
1: 아, 그럼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까? 그러면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어떤 걸 소중하고 가치 있게 써야 되나를 생각했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이 친구였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어찌 보면 와이프가 계획하고 제가 꼭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0: 꼭 은혜를 갖고 싶었던 남편의 선물 같은지. 두 분 다 고생 많았어요. 이 집 눈빛은 이유가 있었네.
1: 항상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5: 아, 그러셔야 되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1: 아, 그러니까요.
5: 와.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집이 누가 봐도 이거는 남성 감성은 아니거든요.
4: 네. 거의 다 제 취향이죠.
5: 그죠?
4: 네.
5: 와, 그래서, 아니, 정말, 특히나 이 외장재가, 그렇게 또 많이 쓰는 외장재는 아니어서.
4: 원래 이렇게 약간 빈티지한 거 좋아해서, 얘가 그냥 시간이 흘러서 약간 녹이 나고, 때도 묻어나고, 이런 느낌을 빨리 받길 원해요.
0: 감성의 여왕에겐 그런 큰 그림이 있으셨구만.
5: 결국 감성은 감성 같지만, 시간을 살려고 하시는 그런 거 아닐까.
4: 그치, 맞은 것 같아요.
5: 지금도 남편의 시간을 사주신 거잖아요.
2: 그렇죠.
4: 그렇죠, 진짜. 어쩌면 지금 없었을 수도 있는 정말.
1: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소중하죠.
5: 네.
0: 감사하고 소중한 순간을 간직한 양철 로드막집 탐구 계속해 봅시다.
6: 아까부터 야, 요 참 마루가 뭐 인상적이던데요.
0: 이거 혹시 그 옛날 학교 바닥에 썼던 폐교 마루 아닌가요?
6: 와, 아니 그 옛날 느낌을 내기 위해서 폐교 마루까지 갖고 오신 거예요?
4: 네네.
1: 그래서 오더가 왔던 장소가 포천이었어요.
6: 포천.
1: 네, 그래서 또
6: 논산에서 포천까지
1: 화물차 몰고 가서 싣고 갖고 와서 네. 시공하게 됐습니다.
6: 생고생.
5: 하셔야죠.
1: 에, 암만유. 에, 해야죠. 에.
5: 시간을 벌어줬잖아요.
1: 그럼요.
4: 어디세요?
0: 사포질하고 흰 거 골라내고 모양 맞추고 바닥부터 벽까지 온통 나무로 두르느라 선희 씨가 고생 좀 했답니다.
4: 완전 마음에 들죠. 완전 마음에 들어요. 남편도 마음에 들어 하던데요.
5: 아까 제가 이 부엌 창문 보느라 부엌을 눈길을 못 줬었나 봐요. 야, 이거 한감성 하는데, 여기도?
0: 주방은 유럽 시골집 감성인데요. 나무로 직접 짜신 거예요? 그 무겁다는 세라믹 독이 맞죠? 이거는 곡면 타일이고요. 부엌이야말로 감성 끝판왕이네요.
4: 집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 세라믹 개수대를 쓰는 게 개수대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일반 싱크대 하는 걸로 자재로 올리면 무너지고 오래 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는 금속이고 금속이 보이는 게 좀 보기가 싫으니까 또 이제 그 목수 팀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 카바를 또 원목으로 다 카바를 해주셨어요.
5: 설마 이것도 직접 하신 거예요?
4: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작은 타일이잖아요.
5: 네.
4: 근데 제가 이 브릭 색깔이랑 민트랑 크림 색깔이 이제 요즘 유행 컬러이기도 하고 제가 의류 제형업 지금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또 폐교마루랑 어우러지는 색깔을 찾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색깔을 선택을 했고 가게에서 이제 손님 없을 때 짬짬이 가게 테라스에 나가서 하나하나 다 짜맞춰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다 해보고 마지막에 완성된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0: 그러나 디자인은 시작에 불과했대요. 직접 타일 시공에도 동참을 했거든요. 덕분에 현관이 따로 없는 집에 비가 오면 신발 신고 드나들어도 되는 타일 바닥이 탄생을 했답니다. 민숙 씨를 누가 말려요. 근데 이것도 진짜 이쁘긴 이쁘다.
5: 그 농촌 체류형 쉼터?
7: 네.
5: 그 허가를 신청하신 건가요?
7: 아, 네. 신청했고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농막으로 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서 승인까지 네. 받은 상태였었고 지금은 이제 체류형 쉼터로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5: 그러니까 이제 농막은 이제 정화조가 옛날 되네 만에 지자체마다 달랐는데 그냥 확실하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7: 네.
5: 농촌 체류형 쉼터는 정화조도 되고
7: 네.
5: 부엌도 되고
7: 네.
5: 거기서 주무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0: 촬영 후 체류형 쉼터 허가가 나서요. 이제 집안에 화장실까지 들여놓을 참이랍니다. 그런데 양철로 오두막 옆 캐라반은 정체가 뭐죠? 바퀴가 달린 거 보니까 언제든 달려나갈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산속에 오두막까지 지어놓고 캐라반으로 또 전국을 누비실 참이에요?
5: 오.
4: 네, 오. 저희 남편 쓰러지고 나서
5: 네?
4: 캠핑을 다니는데 제가 텐트 생활이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캐라반을 사자고 해서 캐라반을 사게 된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동 음식, 침실이죠.
0: 그런데 저기 저 대수반에 있는 저건 또 정체가 뭐예요?
5: 야, 여긴 거의 등산로 만드셨는데요?
4: 근력이 키워지죠.
5: 네. 야, 근데 그래도 확실히 뭔가 이렇게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 난다.
4: 맞아요. 요새 안으로 싹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5: 와, 대박. 야, 무슨 뭐 무릉도원 같은데요, 여기? 카라반이 탁 하니 있네.
4: 올라오니까 또 시원하시죠?
5: 오, 훨씬 시원한데요?
4: 저희도 일하다가 힘들면 와. 잠깐 올라와서 쉬고 했어요.
0: 양철 오두막 지을 때 쓴 이동식 카라반이래요.
5: 좀 오래된 것 같긴 하네요. 아,
4: 한번 보시겠어요?
5: 네. 오.
4: 직접 칠하고 남편이랑 네. 같이 바닥 사포하고 해서 해놨는데 괜찮으세요?
5: 그냥 온전한 방인데요?
4: 그죠.
0: 임시 쉼터의 이 넘치는 감성은 또 뭔가요?
5: 아니 이렇게 가파른데 이거 어떻게 카라반을 위로 올리신 거죠?
7: 포크레인에다가
5: 매달았어요.
7: 네, 와이어를 걸어가지고
5: 네.
7: 네. 그리고선 끌고 올라왔습니다.
4: 집 밑에서 막 기도했어요. 막 밑에 카라반이 막 흔들흔들흔들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너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0: 고생 고생해서 끌고는 왔는데. 갈 길이 구만리 살랑살랑 저 매력적인 뒤태를 어쩌면 좋아요. 그래도 절대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답니다. 들리시나요?
7: 대나무 잎이 막 이렇게 눈꽃처럼 날리는 그런 광경하고 그 새소리,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주시는 선물이구나.
0: 어머나,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4: 생일.

0: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아들.
1: 이렇게 멋진 곳에서
2: 이렇게
1: 할아버지 덕분에 26번째 생일을 여기서 할 수 있고.
2: 그러니까 할아버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일로 할아버지가 더 보고 싶어지네.

0: 진짜 조상도 보고 지은 집 맞네요.
1: 사람은 참 신기한 게 건물이 아예 없어도 집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탄 흔적들이 남은 문화재들이 꽤 많거든요. 그걸 우리가 부를 때 뭐 황룡사지라든가 뭐 정림사지라든가 이 지라는 게 땅지자가 아니고 사실 터지자예요. 오늘 건축주는 세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생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마 이 땅에 대한 그 기억들이 더 되살아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집이란 물리적인 어떤 물질적인 돈을 들여서 만드는 거 외에도 기억과 추억, 턱, 땅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대인에게 우리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에 대한 의미를 좀 가르쳐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선씨를 살린 건 민숙 씨지만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긴 둘을 품은 거는 할아버지의 선산. 이보다 고마운 집이 또 있을까요? 이번에는 충청부터 청주로 갑니다. 여기는 이발소 아닌가요? 조상 돋본 집이랑 이발소가 뭔 상관이래요? 야, 그나저나 노포인가 봐요. 저게 언제쯤 물건이야? 엄마야, 소장님. 조상 돋본 집 안 자꾸 한가롭게 면도나 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
2: 자, 좀 따올 수도 있어요.
3: 그러네요.
2: 네, 예. 스킨이라. 네. 예, 예.
3: 아니, 근데 선생님, 그 혹시 이 동네에 그 진주유 씨 대종손 분이 계시다던데 혹시 아세요?
2: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주희 씨 대종손입니다.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아, 선생님이요?
2: 예, 예, 예.
3: 아니, 그러면 그 손님이 아니고 선생님이
2: 예, 예.
3: 대종손님이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0: 아, 오늘 탐구할 집이 대종손님 댁이구나.
2: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당신이 이렇게 마중 나와서 계시네요.
3: 아유, 안녕하세요, 며느님.
4: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3: 그러니까 우리 제 어머님께서 대종선 며느님이신 거죠?
4: 네.
2: 안녕하세요. 조상님 덕에 집을 짓고 사는 진주희 씨 27대 대종선 유만형입니다.
4: 대종선 며느리로 1년 12달 제사를 모셔온 권영애입니다. 1년에 12번은 제사로 방 안에서 지내던 모시던 제사가 4대까지 모셔야 되니까 8번. 그리고 구정, 추석, 그러면 10번. 그리고 이제 우때 조상님들은 다 그냥 산식 때 또 한 번 더 지내고, 시제 때는 이제 그 4대 이상 그 우때 조상님들 제사를 모시는 거죠.
5: 엄청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 예, 잘해드리고 있습니다.
0: 300년터의 지푸라기 흙집을 수도 없이 고쳐 쌓은 게 반백년. 할아버지가 직접 지은 집을 허무는 대신 덧대감에 버텨왔던 거죠.
2: 원래 이제 불태는 집이었어요. 원래 고래가 있는 집인데 그 고래를 안 메우고 그냥 그 위에다가 그 미장을 하고서 했더니 이 쥐가 밑에도 다니고 천장에도 다니고 그래. 밤에는 천장에서 우당탕탕 거리고
4: 방짱이라고 모기장 있잖아요. 이렇게 치는 거 옛날에. 그걸 갖다 쳐놓고 이제 여름에 문을 열고 자잖아. 그러면 뭐가 여기서 스물스물스물 이렇게 돌아다니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네가 그런 환경에서 살았었어요.
3: 거기에 1년에 12번 제사?
4: 네, 그래요. 명절까지 끼어서요.
3: 야, 그럼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인데, 대단하시네요.
2: 우리 부인이 이제 없는 집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죠.
3: 아이고, 벌써 눈물이 나시려고 그런다. 아이고, 어떡해.
4: 집 짓기 전에요, 조상님들 먼저 이제 다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이장을 다 해놓고 저희가 이제 집을 짓은 거죠.
3: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집 터를 제대로 잡기 전에 조상님들 터를 잡았다. 이 말씀 맞나요?
0: 산 사람 집 짓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 집을 먼저 챙긴 셈이네요. 그래서 조상님들이 내려다보는 명당 자리에 짓게 된 집, 탐구 시작해봅시다.
3: 오, 현관 엄청 넓은데요? 이게 뭐야? 야,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복도네요?
4: 네, 복도예요.
3: 근데 뭐야? 이거 왼쪽, 오른쪽 다 있는데?
4: 오른쪽으로 가자.

0: 네.
1: 오른쪽부터 먼저 봐요?
0: 네.
1: 어, 왼쪽도 밝은데? 이야, 복도 길다.
2: 복도가 좀 길어요.
1: 아, 진짜 길다. 마치 옛날 정말 뭐 퇴마루 같은데요?
2: 애들이 마라톤도 해요, 여기서.
3: 이 정도 길이면 집에서도 만보 찍는 건 시간 문제겠는데요.
1: 오, 이제 방이 나오네.
0: 네네네.
1: 이 방 혹시?
0: 아, 네.
1: 누구 방이에요?
0: 손녀딸.
1: 아, 손녀 방. 네. 와, 넓고 좋은데요? 오, 그럼 이 방은요?
0: 손자 방이에요.
1: 아, 이 방은 손자?
0: 네네.
3: 아, 손자, 손녀랑 같이 사시는구나. 대종손집답다. 그런데 뒷마루 닮은 꼴인 긴 복도를 지나면 본 적 없는 공간이 나온답니다.
1: 이거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게 퇴마루로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예, 이게 실내화를 시킨 거죠.
4: 또 기른 것만큼 또 우리가 저기 하는 게 있어요. 또 이렇게 재미가 있네.
1: 어, 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와서 보니까 알겠네. 전이 공간이구나.
3: 이렇게 길면 숨 돌릴 공간 필요하죠. 방이 세 개의 작은 거실까지. 그럼 저 끝방이 두 분 주무시는 방인가요? 어머야, 놀래라. 이분 누구셔?
1: 어, 안녕하세요. 어?
2: 우리 아들이에요.
1: 아, 아드님. 아유, 반갑습니다. 아.
2: 청주서 사는 걸 네. 일로 데리고 왔어요. 옆에다 두고 살려고.
1: 아이, 뭐야. 그래요?
4: 네. 같이 야, 함께 살고 있습니다.
1: 너무 부럽다.
4: 전 가족이.
5: 안녕하세요.
6: 여기 앞에 오는 우리 큰딸이고요. 뒤에는 우리 아들, 같이 사는 우리 아들입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오른쪽에서 살고 있는 아들 유승복입니다.
5: 저는 집 설계비를 대고 집 짓기 전까지 가족들의 의견을 조율한 딸 유하나입니다. 집 허물 때 이렇게 울먹울먹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추억하고 또 저희 아빠가 갖고 있는 추억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옛날 추억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울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그냥 했어요. 그렇게.
6: 할아버지 뒤에를 쫄랑쫄랑 쫓아다닌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조 약수로 가면 꼭 구멍가게까지 고가서 기다렸다가 같이 오고, 또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면 할아버지한테 도망가는 게요. 또 이제 밥을 먹을 때 할아버지가 식사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나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쌀밥이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 밥을 다 안 잡숫고 남겨놔. 그리고 손자를 주려고.
3: 할아버지가 만영시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지은 집이래요. 추억이 만리장성. 그러니 옛집 부수던 날 마음이 서운하지.
6: 뭐 집 부십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포크라인이 탁 찍는데, 야, 이거 뭐 무슨 현지 개벽한호가 또 기분이 어째? 엄청이 안 좋더라고. 딱 포크라인으로 그냥 이제 탁 찍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응? 그래서 얼른 내가 나갔지.
3: 소년이 청년이 되고 두 아이 아버지가 된 집. 만영씨 인생을 기억하는 집인데 눈물이 나죠. 왜 안 나? 아무녀, 이거. 근사하게 고쳐 살면 안 되나 싶었답니다. 하지만 평생 불편한 집에서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는 아내를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없는 일. 결국 그리운 옛집 허물고 새 집을 짓기로 마음먹은 거죠. 조상들이 남겨준 300년 터가 남아있으니 그걸로 된 거다.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현관 한편 참 넓다.
1: 어, 아까 현관 들어올 때도 좀 느꼈는데 보통 이 편백향이 확 나더라고요.
2: 네네. 아, 현관은 제가 이제 옛날 집에서는 있지도 않았지만 일단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게 이 신발 냄새가 나더라고요. 다른 집에 가보면. 내 친구가 이거 하면 괜찮아. 물만 흠뻑흠뻑 뿌려주면 향기가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 그리고 이거는 또 그런 이유가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 아,
7: 옛날 어머니 때문에.
2: 네, 옛날 집이었을 때 이제 신발 벗는 데가 문 밖이었어요.
1: 그렇죠. 대돌 위에 다 신발 올리고.
2: 비가 맞고 이제 이렇게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런 집인데 여름에 생각도 않고 그냥 신발 속에다 발을 이렇게 집어 넣는데 따끔해가지고 보니까 그

0: 현관으로 출근 도장을 찍으신답니다. 추억이 아롱아롱 비안들 지는 현관이라 서운해서 물을 뿌려주시나? 그나저나 좋기는 좋으신가 봐. 얼굴이 피셨어.
1: 분무기로는 손목 아프고 팔 아파서 못하고 높은 데 같은데 호수로다가 연결해가지고 뿌립니다. 수돗물.
2: 호수에 여기 뿌린다고 그러니?
1: 네. 호수로 뿌리면 물이 천장에서 뚝뚝뚝 떨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더 나아요. 향이 더 짙게 나는 것 같아요.
3: 와, 거실이 진짜 환하네요. 밝고.
0: 아까 전이 공간이라고 했던 작은 거실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크기네요.
3: 제대로 된 거실이네요.
1: 네네.
3: 아, 여기 가족들이 다 모이고.
1: 네.
3: 예, 옛날 이제 우리 한옥으로 치면 약간 대청마루 같은 곳이긴 한데.
1: 그렇죠.
3: 제사도 지내고.
1: 네. 예. 저 시집 오기 전에는 이 제사꾼들이 너무 많아갖고, 할아버지 형제분들이 사형제이고, 막 거기에 또 딸린 저기들이 많아갖고, 제사를 지내려면 막 밖에서도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좁다 보니까.
3: 좁아서.
1: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거실을 좀 넓게 해라, 하자 했는데, 지금도 이게 넓지는 않아요, 저희가.
0: 제사 한번 지내라 치면은 마당까지 한가득 일가 친척들이 모여들던 대종소인지. 와, 송편 담은 그릇이 대체 몇 개야?
4: 와서 보면은 국그릇하고 막 밥그릇이 한 16개씩 올라가 있고 세트로. 좀 이렇게 뒤돌아서면 또 제사 지내시고 막 음식 차려주시고 이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결혼하기 전보다 더 여기서 일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그래도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제 가시면서 아이고 우리 욕받다 이제 이런 말씀 해주시면 할아버지들이고 이제 그걸로 그냥 이제 또 좋아요. 행복하고.
3: 오, 부엌하고 식당이 거실하고 분리돼서 약간 이렇게 틀어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예, 좀 엇갈려 있네요.
1: 약간 엇갈려 있어요.
3: 예, 예, 예.
0: 이 엇갈린 모양엔 대종선 며느리의 말 못할 애환이 담겨 있답니다.
1: 아니 이제 명절 때 같은데 이렇게 어른들은 이 뒤에 거실에 앉아 계시고 막 이게 이제 뭐 술도 드시고 막 하시는데 부엌에서 막 뒷모습을 다 보이면서 막 일을 하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렇게 띄워달라고
3: 엇갈리게 해달라고. 네. 아.
0: 진짜 엇갈린 거 맞네요. 고생했으니 응당 보답을 받으셔야 옳지. 아며.
3: 그리고 부엌은 또 보니까 야 요새는 또 상부장이라고 하죠. 찬장. 상부장을 없애는 추세이긴 한데 예, 근데 이 정도로 수납이 다 되던가요?
1: 쓸 때 내가 사용을 할 때 보니까 맨 아래 칸만 쓰게 되더라고요. 아, 상부장 차라리 없애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내비둬라.
0: 이제 1년에 4번으로 줄인 제사. 덕분에 상부장 없이도 버틸만 하답니다.
3: 그럼 이 방은 뭐죠?
1: 저희 침실.
3: 아, 부부 침실. 오. 와, 편백으로 마감을 하셨네요.
1: 네.
3: 이야, 향이 너무 좋다. 와. 야, 요새 이렇게 부부가 한 방 쓰는 부부 거의 없거든요.
1: 네. 제 친구가 네. 이걸 하면서 도배를 뭘로 할래? 그러길래 알아서 해. 그랬더니, 야, 편백으로 하자. 피로회복에도 좋고, 좋대요. 네. 이게 자면서 숙면에도 좋고.
3: 그렇죠. 네. 맞아요.
1: 그게 좋다 그래서. 근데 저는 차지 못해요.
0: 이렇게 좋게 해놓고 왜 못 자요? 아, 만영 씨 때문이구나. 영희 씨는 TV를 꺼야 자고 만영 씨는 켜야 자고 이게 바로 동상이몽. 영희 씨가 조용히 TV를 끄잖아요. 그럼 귀신같이 알아챈대요.
5: 아유 어째 또 이거 금방 또 TV를 껐어요 어째. 아이고 이걸 왜 꺼래 또. 아 우리는 TV 끄면 잠이 안 와요.
1: 에이씨 나 여기서 앉아. 나갈 거야.
0: 한 집에서 별거 아닌 별거를 하게 된 이유죠. 그런데 옛날 집사할 때는 아예 딴 집에서 잠들던 시절도 있었대요.
1: 집이 너무 우리 집이 옛날 집.

0: 죽이고 막 낙후되고 막 집에 뭐야 벌레들 막 천지고 막 이래서 아우 난 싫다고 한번 나도 저기 아파트 좀 살아본다고 내가 이제 그 빌라를 내가 계약을 하고 샀어요. 이 아저씨는 안 와요 거기를 잘안 와. 마루에인가 거기 의자 밑에 뱀이 있대. 그래서 뱀 있으면 뱀을 잡든지 내쫓으면 되지 그걸 왜 나한테 전화하냐고 그러니까 아 와서 빨리 이거 좀 해결하래요 내가
1: 엄청 커. 양쪽 귀퉁이에 이렇게 감고 있는데. 아이고.
2: 애들을 왜 이렇게 못 잡으세요?
1: 한 저기 누르고 있었어 이래가 이때까지 선호미로다가 누르 하도 누르고 이렇게 힘이 빠져 팔에 이걸 그걸 놓치면 이제 어떡해. 방 저런 데로 들어가 못 찾아. 아 이제 우리 후배님이 이걸 할 적에 그래도 이왕 진 거, 어? 무궁화 다섯 개짜리 호텔급에 가서, 어? 해드린다고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중요한 게 또 없는 것도 있습니다.
3: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도, 뭐가 없는 것 같긴 한데, 혹시?
4: 뭐가 없을까나? 침대는 있고, 저쪽은 화장실? 어? 아니, 옷방이네요. 아, 안방 화장실이 없다.
0: 안방, 내실 안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아무리 부부지간이고 아는 사이고 좀 뭐 흉업을 없는 사이라도 소리는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거슬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 저기 화장실을 네. 밖에다 차라리 두 개를 둬라. 아, 예. 아... 그렇게 한 거예요.
4: 방 밖에 화장실을 두고 양반은 양반이시네.
0: 그게 애들이 이제 엄마 그러면 나이 들어서 화장실을 가려면 귀찮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귀찮으면 죽는 거지 뭐.
1: 서로가 좀 건강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세요?
1: 우리 부인한테 해드리지.
0: 그는
3: 반잡화법인가요?
0: 그런가 봐요. 원래 저희는 원래 그래요. 원래.
1: 우리는 손을 잘 잡아본 역사가 없어요.
3: 한번 오늘 잡아보세요. 그래도 오랜만에.
0: 아니, 아니에요.
3: 아, 안 잡아요?
0: 네. 아니, 싫어요.
1: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탁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늙어가면 얼마나 사는 거죠?
0: 알았어요. 저를 가죠.
3: 의리도 사는 거죠?
0: 그래, 이거. 맞아요. 맞아요. 그냥 정으로 살고 의리로 살아요. 네. 생각 같아서는 딱 안 살고 싶고.
3: 부부 클리닉 하시죠?
0: 맞습니다. 몰라요. 이거 찍으면서 또 클리닉이 됐는지.
4: 두 분 어깨도 거셨으니 화해하신 거 맞죠? 그럼 사이좋게 마지막 공간 탐구하러 갑시다. 에? 여기는 산소 아니에요? 22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조상님들을 집 짓기 전에 한 곳에 모으셨대요.
3: 주변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라 이게 누군가는 또 집을 짓고 싶어 했을 욕심을 냈을 수도 있는 땅인데
0: 소장님 저 지붕 좀 쳐다보세요.
3: 지붕이요?
0: 네.
4: 조상님들 놓으신 자리에서 바라보면 그 비싼 스페인 기와가 한눈에 쫙 펼쳐진다는 사실.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요 이 집이 앞에서 보면 영락없이 평지붕집이거든요. 근데 뒤에서 보면은 기와지붕집. 조상님들 보라고 올린 지붕 맞네.
1: 잘했다고 했겠지 뭐 조상님이. 손자야 잘 졌다.
0: 다, 남들은 다 여기 앞에 보고는 모르는데 뒤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러잖아. 지붕이 너무 이쁘다고. 이쁘잖아요 지붕이. 엄청 이쁘잖아.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보라고 했네, 했네비지 뭐 내가 그래서.
4: 마냥신 하루 두 번 빠지지 않고 조상님들께 안부 인사드리러 오신답니다.
1: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4: 정성은 정성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후손이 어디 있으려. 이제 세월을 속일 수 없는 나이. 그래도 조상님 위하는 마음만은 나이가 들지 않으시네. 만영 씨 대단하십니다.
3: 우린 집이라고 하면 눈앞에 보이는 건물만 생각을 하죠. 아 어떤 집, 뭐 예쁜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하지만 그 집은요 아마 수백 년 동안 만들어 온 걸 수도 있어요. 이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우리 순수 국어의 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터를 잘 지킨 집.

0: 오늘 건축 쪽에서 이 조상님들을 너무 극진히 모시기 때문에 얻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아마 조상님들이 그건 만들어주셨을 수도 있어요. 아들이 들어와 살고 있죠? 거기 심지어 손자까지. 그냥 이거는 보이지 않는 교육일 겁니다. 아, 저 할아버지가 저러니까 처음엔 이해를 못했지만 따라가다 보면 이해를 하게 되는 뭐 그런 거죠. 그거는 이 조상님들에 대한 어떤 효심으로 얻어진 선물 아닐까요?
1: 조상은 후손 덕을 보고 후손은 조상 덕을 보고 그렇게 300년 터가 지켜진 거였네요.
2: 서울 안에 아마 가장 느리게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운명같이 이 집이 나온 거죠.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죽일놈의 취향이구나.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3: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 있었던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4: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요.
5: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딥이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4: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13: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딥이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4: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13: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0: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할 요시 5분 1차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2: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2: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3: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4: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5: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 변함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6: 근데 옛날에 흐든 솜씨가 있던데 흐든.
7: 여기서 60년 했어요. 요거는 한 30년 됐어요. 10년, 20년 이렇게 담글 수 있는.
8: 저희가 뿌듯이 하고 있으니까.
9: 전통을 잊고 있다는 자부심. 해놓고 나면은 뿌듯하고 이쁘거든요.
1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1: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1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 같은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 같은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B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AI? 아유, 우린 잘 몰라. 그냥 조금 눌러보는 거지.
2: 아무 자꾸 만들어. 이 집대도 없어.
1: 저장할 것은 차고 넘쳐요.
3: 2년 후에 보상도 해줘요.
2: 응? 유플러스지?
3: AI 일상 새로 펼쳐요.
4: 심플리 유플러스.
5: 입을 열면 불이 나올 것 같아요.
6: 그동안의 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7: 우와, 소리가 잘 들리나?
8: 상호 잡았어, 상호 잡았어.
9: 오, 너무 대단한데요?
10: 산속 깊이 마을을 만들고 오랫동안 숨어 살아왔던 소수민족. 숨겨진 낙원이라 불렸던 빠사미아우족의 마을을 찾아갑니다.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라 불리는 황림촌.
11: 아, 정말 예쁘네요. 잠깐 몇 미터 들어왔는데. 와.

따라 지역에 따라 청라지 모습을 가진 나라 중국. 제가 향한 곳은 깊은 산속 꾀이저우의 한 소수민족 마을로 향합니다.

0: 인천은 그 가파른 산세로 중국에서도 가장 험하다고 알려진 지역 중 하나입니다. 꾀이쩌오에는 세상과 떨어져 그들만의 방식을 고수한 채 살아가는 소수민족이 유독 많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소수민족의 마을 역시 그런 오지에 있습니다. 마을을 찾아가는 데만 꼬박 하루. 찾아가는 길이 어려운 만큼 기대도 더 커집니다. 숲이 빽빽하고 길이 험해서 속세로부터 숨어 있었던 마을. 그래서 오랫동안 외부인이 드나들지 못했던 곳. 그곳이 바로 빠사 묘체입니다. 하지만 그건 물론 오래전 이야기죠. 지금은 이렇게 관광객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찾아옵니다. 귀가 얼얼할 정도로 총소리가 이어지는데요. 빠샤 묘체는 사냥꾼의 마을이기도 합니다.
1: 这里营地是有两项，第一项就吹庐山乐曲。
0: 빠샤 묘족의 특징은 뭐니뭐니 해도 그 복장에 있습니다. 남녀 모두 직접 만든 천으로 옷을 지어 입는데요. 바로 이 짙푸른 천입니다. 여자들 옷은 여기에 화려한 장식을 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이 복장이 묘족 남자분들의 전통 복장이고요. 여기 있는 굉장히 화려한 이 머리 장식과 옷을 입고 계신 이 분들이 바로 묘족 아가씨들의 전통 복장이에요. 你好，你好，哦，你好，我来自韩国。哦，是啊。诶，这是什么？这个。这是火药。啊，这是。啊， 여기에다가 총에다가 담는 화약이 이 안에 담겨 있네요.
3: 화약을 저기 안에다가.

0: 수렵은 예전에 야우족의 생업이었기 때문에 총기 소지가 특별히 허가된 것이죠.
1: 그냥 하나,
2: 1, 2, 3.
3: 우와, 소리가 다 들린다.
4: 사실 이 화성총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이 빠사 묘족만 소지가 가능하거든요. 총기 소지는 후군. 이 상투머리 모양 이 양식을 후군이라고 해요. 후군. 굉장히 독특한,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는 머리 모양이거든요. 마치 우리나라 상투를 튼 것 같은데 그 주변의 머리들은 다 미신 상태예요.
1: 티즈 디샤. 底下剃，上面不能剃，上面你就留。
0: 이제 본격적으로 마을 구경에 나서 봅니다. 마을에는 나무가 빽빽한데요. 빠샤라는 이름 자체가 풀과 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전통 복장과 머리 모양을 고수하고요. 마을을 가로질러 소떼가 지나갈 만큼 옛 생활 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동안 고립되어 있었던 만큼 아직 표준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4: 니하오. 니친 알아?
5: 잘.
4: 니친 알아? 친 알아? 니지야 짜인 알아. 니지야 짜인 알. 니더지야. 니더지야 너.
5: 제발 뿐해요.
4: 묘족분이 묘족 방언을 쓰셔서 이 표준어랑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 같아요.
0: 외부에 개방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들의 삶까지 전부 달라진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마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을 소개받아서 오늘 하루 함께 다녀보기로 했습니다.
6: 前面的这一座广场呢，就是我们标沙村五个自然在的中心广场。
0: 다섯 개 마을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저마다 특색이 있다는데요.
6: 好，现在我们就进入当地的一个寨子了哈。而且现在我们两边居住的当地的人都是滚姓，对对对对，滚姓的
4: 가운이 대문에 붙어 있습니다. 메뉴에 걸 보니까 이익을 보면 의리를 생각하라. 견리 사이라고 되어 있네요. 재밌네요, 다. 물을 보면 근원을 생각하고, 예. 어려움을 보면 충성을 생각하고, 예. 덕을 보면 현명함을 생각하라. 하, 좋은 말이네요.
0: 우선 마을 장로분께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곳 야우족 사회에서 장로들은 마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4: 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 성이시군요. 띠울리 태어나 하이오 성샤
5: 시시. 아,
4: 손님 오셨네요. 머리 깎으러 오셨구나. 아, 비알 광시 하.
0: 상투는 그대로 두고 그 주변에 있는 머리만 깎아야 합니다.

0: 낫으로 머리를 깎는 것 역시 오래된 전통입니다. 가위나 칼이 흔해지고 나서도 이 풍습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왔는데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머리를 깎아주는 이 풍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위계질서도 잡힙니다. 가운데 상투는 한 번 풀면 죽을 때까지 평생 자르지 않을 만큼 빠사 야오족 남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표식입니다.
1: 짬뽕
2: 잘하겠어요.
1: 好不好好很舒服
0: 이렇게 머리 깎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묘족으로 살아갑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마을에는 해가 일찍 떨어집니다. 마을도 같이 잠이 듭니다. 산비탈을 따라 이어진 다락로는 아직 가을 거지를 끝내지 못한 벼가 가득합니다. 마을의 아침도 다락론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나왔는데도 벌써부터 일을 나온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3: 안녕. 니친 알아?
4: 어? 我去看我小妈.
3: 아, 나 끌어 이치 去, 好吗?

0: 시아버지와 남편은 숲으로 다른 일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1: 한참 농사하고 계시는군요.
2: 그리고 이거는 他们的国家人他们有时间.
0: 며느리는 지금 임신 중이라고 해서 제가 좀 돕기로 했습니다.
1: 아, 오빠야. 이거와 이거.
0: 다락논이라서 면적이 좁긴 하지만 이 마을에선 한 해에 여러 번 농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교류 없이도 큰 어려움 없이 자급자족이 가능했는데요. 가을 거지가 끝난 밭에는 겨울에 먹을 배추를 심습니다.
1: 이분들이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정직하게 땀 흘리면서 농사 짓고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일궈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닐까요?
0: 기본적인 생계가 농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 식구 모두가 일을 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뭐든 혼자서 척척. 일하는 모습만 봐도 한두 해 일해온 솜씨가 아닙니다. 작고 다부진 저 몸에서 한평생 일을 하고 살아온 사람의 삶이 보입니다.
1: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걸 제가 뭐 도와드리면 균형이 깨질 것 같고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0: 하나하나 손으로 일구어서 만든 층층 계단론. 여기에 마오족 사람들의 어제와 오늘이 있습니다. 마을로 다시 돌아오자 이번에는 젊은 아기 엄마를 만났습니다.
1: 你好。 아이요. 快. 니더 알자. 아. 아이요. 아이 안녕. 这就是你家吗?
3: 啊,是。啊,是可以进去吗?
1: 啊,可以。啊,可以啊。那

0: 괜찮지만, 아, 예, 가정, 이분 집인 것 같아요. 들어가 보려고요.
1: 낯선 여행객도 흔쾌하게 받아줄 만큼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0: 아, 니하오, 니하오. 아, 가족분들이 계시네요. 아,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아, 是. 아, 니 丈夫吗? 니是他的丈夫吗? 아, 남편분이시네요. 아, 니, 무치나? 아, 어머니시고. 니하오. 我来自韩国啊。
2: 你母亲呢？今年多大年纪啊？
3: 50了。
2: 50？你呢？多大年
3: 我
2: 纪啊？
3: 30了。
2: 30了。那你20岁的时候剩下他了。
3: 是。
2: 哦，哈哈。
0: 제가 알기로 이 소수민족 특히 이제 뭐이 묘족 마을에도 보면 굉장히 젊은 그 엄마들이 많은데 굉장히 좋은 풍습이 있어서 10대에는 다 결혼하시는 것 같아요. 쯔쯔슈. 니먼 푸칠리아 리아 푸칠
3: 对。
0: 어
2: 你们两个人怎么认识的？
3: 我们这边不是有秋千节吗？
0: 哦，
3: 还有过苗年的时候嘛，苗年的时候晚上呢，年轻男女都是出去搞个篝火晚会嘛，都是晚上去山上认识的。
1: 일부 苗족 마을에서는 남녀가 만날 데이트 장소도 따로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대부분 10대의 부모가 됩니다. 점심때가 다 돼서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랴오족은 기본적으로 찹쌀밥과 기름에 볶은 채소 요리를 많이 먹습니다. 밥은 이렇게 한 접시에 두고 나눠 먹는데요. 밥이 이렇게 덩어리진 건 찰기가 많은 찹쌀로 밥을 지어서입니다.
0: 야, 찹쌀이어서 이게 밀도가 높으니까 숟가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으로 더 먹어야지 더 맛있을 것
3: 같아요. 有现在你吃了，你到山上去干活，
0: 是的，
3: 到了晚上都不会饿的。
0: 对，
1: 농사 일이 그렇듯이 집안 일도 이렇게 남녀가 같이 합니다. 고맙게도 점심까지 대접받고 이 젊은 부부의 집을 나섰습니다. 사 랴오족 마을에서 전통과 풍습은 전해진 것이자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선택한 겁니다.
0: 지금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제가 올라와서 내려다 보고 있는데요. 와, 정말 온통 그 운무에 휩싸여 있어요. 모습을 보여줄 듯말 듯한 그런 신비한 모습인데요. 정말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여기가 어딘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신비한 느낌이에요. 마치 여기에 그들만의 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곳 사람들과 함께하고 나서야 왜 이곳이 숨겨진 낙원인지 알것 같습니다. 이방인으로 잠시 머물다 저는 이제 이 낙원을 떠납니다. 오뚝 솟은 산봉우리 모양이 참 재밌습니다. 꾀저우는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 특이한 지형이 많습니다. 이곳은 중국을 대표하는 풍경 남방 카르스트 지형으로 유명합니다.
0: 여기는 귀준성 리뽀라는 곳인데요. 남방 카르스트 지형을 대표하는 지형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소709라는 곳인데요. 이 남방의 카르스트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들어가서 보려고 해요.
1: 카르스트 지형이란 석회암 지역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침식되어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는 길 바로 위로 폭포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0: 신기하다.
1: 자세히 보니 지붕처럼 생긴 이곳은 튀어나온 바위입니다.
0: 저 산에서 흘러내리는 폭포가 여기 바위를 지나서 일로 떨어지는 거네요. 우와.
1: 이곳 역시 폭포가 많은데 오면서 봤던 원추형의 오뚝 솟은 산, 그리고 기암교석과 동굴. 이런 폭포 역시 카르스트 지형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소리만으로도 시원하죠? 이곳은 숲과 호수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찬 나무들 사이로 언뜻 보이는 호수의 색깔은 비취 빛깔입니다. 이 호수를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배를 타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0: 아, 지금 배를 등이 오래간만에 타고 오는데 또 원앙호에서 타는 배는 어떤 느낌일지.
1: 배는 모두 8명까지 탑승이 가능한데요. 저는 이 학생과 둘이서 노를 저어야 해서 좀 걱정입니다.
0: 잘 저을지 모르겠어요.
1: 서로 노젓는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몇 마디 나눈 뒤에 드디어 출발합니다.
0: 오케이.
4: Welcome to China.
0: 아, 감사합니다.
4: You happy? This is a very beautiful place.
0: 네, 거의 쇼중화. 아. 나 니나 내가 第一次来过, 내가 내가 地方, 내가 리포 니나 第一次来过吗?
4: 我这也是我的第一次来.
0: 아, 이분도 여기 리포에 처음 오셨다. 아, 好 漂亮啊. 아, 정말 예쁘네요. 잠깐 몇 미터 들어왔는데, 와.
1: 초록빛 호수 위에는 우거진 숲은 물론 지나가는 구름까지 그대로 투영됩니다. 어떻게 호수가 이런 색깔을 낼 수 있을까요?
0: 에메랄드, 저것이.
5: 아, 네네.
1: 나무가 호수의 반쯤 잠겨 있습니다. 배를 타고 있지만 숲을 거니는 느낌. 물살

0: 시간이 정말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금방 지나갔습니다.
1: 아, 저 밖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만큼 정말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안에 들어있네요.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3: 상쾌
2: 통쾌 변비엔 메이킨.
0: 저는 호숫가에 조금 더 머물렀습니다. 신선이 사는 듯 신비한 호수를 보며 그렇게 잠시 마음도 쉬어갑니다. 저는 장시성의 중심도시 난창으로 갑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꼽았다는 우유안현의 한 마을로 갑니다. 중국 중남부 내륙에 자리한 장시성은 험난한 산악지형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또 그 험난한 산들이 만들어내는 절경으로도 유명합니다. 난창에는 오랜 역사와 문화가 있습니다.
4: 네, 저는 지금 난창시에

0: 등한각에 와 있습니다. 등한각은 황학루, 악양루와 더불어서 중국의 3대 누각으로 불리는 그런 누각입니다. 우와. 네, 3대 명루답게 정말 웅장하네요.
1: 등한각은 모두 9층, 그 높이만 57m가 넘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이 등한각은 3개의 강을 옷깃으로 삼고 5개의 호수로 띠를 두른 아름다운 곳에 자리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노래한 한 시인의 글 덕분에 등한각은 더 유명해졌는데요.
0: 왕발이라는 당나라 때 시인이 등한각서라는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글로 인해서 굉장히 이름이 알려진 누각이에요.
1: 저도 글로만 접했지 직접 와본 건 처음입니다. 들어서면 제일 먼저 등한각서의 주인공 왕발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천재로 불릴 만큼 뛰어난 글 실력을 자랑했던 시인이죠.
0: 복고라는 말이 있어요. 배 복자에 원고라고 할 때 고인데요. 그러니까 뱃속에 이미 원고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 우리는 쓰고 지우고 퇴고를 거듭하는데 이 왕발은 이제 술을 잔뜩 먹고 먹을 잔뜩 갈아놓고 이불 덮고 잠을 잡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일필시로 글을 써내려간 그런 천재였다고 합니다.

0: 입구에 있는 거북이와 하계 조각, 그리고 그림까지 신선 사상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1: 네, 등화관각이 총 9층입니다. 지금 2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0: 2층은 그야말로 인물 열전입니다. 모두 이 지역 장시성과 관련된 인물들이죠.
1: 여기 임걸도라고 여기 사람들이 쭉 그려져 있는데요. 이쪽 강서성이 배출한 아주 역대 명인들의 모습입니다.
0: 장시성에만 80여 명. 인물의 빼어남은 땅의 영험함과 관련이 있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1: 중국 도가의 기원이 그 천사도의 창시자 장천사 장도룽도 보이고요. 너무 반가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국화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리고 뭐 중국에서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동아시아 전체에서 사랑받는 시인 도현명이네요.
0: 무릉도원을 노래했던 시인 도현명까지 그야말로 뛰어난 인물들로 빼곡합니다.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등화각은 중국인들이 즐겨 찾는 자랑거리 중 하나입니다. 실체가 없는 무릉도원은 문인들의 글로써 그 모습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도시 난창 역시 또 다른 무릉도원은 아닐까요? 지금 찾아가는 우이안현은 그 자체로 국가 명승구로 꼽히는 곳입니다.
1: 저는 지금 우이안 황릉에 와 있는데요. 우이안은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황릉입니다. 정말 마을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0: 황릉촌은 산 위에 지어진 동네입니다. 마을이 대체 어디에 있길래 케이블카를 타야 하나 싶었는데 마을 어귀에 다다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 다리의 이름은 무심교. 이쪽의 산과 저쪽의 마을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다리 아래로는 계곡을 따라서 층층 다락론이 이어집니다. 이 아찔한 다리가

0: 바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중 하나입니다.
1: 이 다리 길이가 정확하게 298.4m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받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줄에 매달려 있는 다리예요.
0: 이 다리를 건너는 재미는 따로 있습니다.
1: 아, 여기 유리예요, 유리.

0: 하늘에 떠 있는 듯 그야말로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기분입니다.
1: 정말 저쪽에서 바라볼 때랑 또 저기서 입구에서 바라볼 때랑 여기서 바라볼 때랑 정말 그 빛깔이 이렇게 다양한가요? 그 흙 색깔과 나무 색깔이 이렇게 햇빛과 조화를 이루면서 정말 너무 다양하네요.
0: 마을 사람들이 하나하나 손으로 일구었을 다락로는 멀리서 보니 마치 물결 같습니다. 햇빛이 들고 나는 것에 따라 출렁출렁 붉은 흙과 초록의 나무가 물결처럼 일렁입니다. 황인촌을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오는데요. 중국 도시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3층 구조의 집. 새하얀 벽과 검은빛 지붕이 산비탈을 따라 들어서 있습니다. 지붕에는 형형색색의 대나무 바구니들이 가득 널려 있습니다. 가을에만 볼 수 있는 황인촌의 독특한 풍경이죠. 황인촌은 옛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오래된 마을인데요. 그 역사가 600년에 달합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풍습이 바로 샤이치오인데요. 황인촌의 가을은 이 샤이치오로 대변됩니다.
2: 여기 샤이치오라고 보이시죠? 이 가을 축자 쓴 그게 가을 거지하는 농작물을 가리키는 거고 샤이가 햇빛에 말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농작물들을 햇빛에 말리고 있습니다. 예, 그걸 바로 샤이치오라고 합니다.
0: 가을 거지가 끝나면 황인촌의 지붕 위에선 색색깔의 농작물들이 햇볕에 잘 말라갑니다. 산간 마을이다 보니 농작물을 말릴 넓은 평지가 없어서 이렇게 지붕 위에 말리는 샤이치오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 이거 수확한 가을 수확한 거죠? 가을 거지 한 건데.
0: 이 무거운 걸 들고 비탈길을 오르내렸다니 황릭마을 사람들도 참 대단합니다.
2: 네, 아저씨들이 힘을 자랑하려고 한 번씩 다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들고서도 휘청휘청거리죠.
0: 샤이치오와 더불어서 황인촌이 유명해진 건 바로 이 건축물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높고 흰 벽에 검은 기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건축 양식을 휘파 양식이라고 합니다.
1: 뭔가 굉장한 부잣집 같습니다. 집 이름이 이심루,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집이라는 뜻이네요. 와, 정말 빛깔도 좀 휘황찬란하지만 이 조각이 통을 다 뚫은 투조네요. 굉장히 공력이 많이 들어가는 조각인데, 그렇죠? 굉장히 섬세해요.
0: 집안 곳곳에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아 있는 오래된 이 집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 같습니다.
2: 예, 힙하 건축의 특징이 조각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건데요. 나무 조각, 또 돌 조각, 그리고 벽돌 조각이 모두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도 지금 곳곳에서 조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뭐 문 앞에 들어오는 문에서부터 예, 저기.

0: 기둥 위에도 보이고요. 이것이 아주 전통 있는 그 힙합 건축의 특징이에요.
1: 마을이 잘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는 여기 사는 사람들처럼 직접 사이치오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말린 고추도 내려앉은 햇살도 모두 정겹습니다. 어릴 적 시골 외갓댁에 와 있는 기분도 드네요. 가을 거지가 끝난 가을에는 관광객이 더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오래된 골목을 따라 자리한 가게들. 손님을 끌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는데요. 저 역시 피리소리에 이끌려서 한 가게 앞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2: 여아홍이라는 중국 술인데요. 여아, 니얼홍이라고. 딸이 태어나면 이 술을 담갔다가 딸이 시집 갈 때 꺼내서 잔치 쓴다는 술이 바로 니얼홍이거든요. 여아홍.
3: 52도
4: 된
2: 백주. 6년 된 백주입니다. 52도. 확 올라옵니다. 제가 지어나? 지화지요. 아.
1: 저는 향기가 좋은 국화주를 한 병 기념으로 샀습니다.
2: 예, 국화주라고 써있네요.
1: 한국에 돌아가서 이 국화주를 마시면 이 피리 소리가 생각나겠죠?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이름을 날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건 결국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엔 도교의 본산, 칭청산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무릉도원과 비슷하게 빼어난 절경을 일컫는 또 하나의 말은 신선이 사는 곳, 선경입니다. 그 선경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곳이 바로 칭청산입니다.

0: 36개의 봉우리가 어우러진 산세가 가히 신선이 사는 곳이라 할 만합니다.
1: 아, 청성사는 정말 도교의 발상지인 만큼 정말 도교 신자들이 이곳을 굉장히 성스럽게 여기는 곳이고요. 산의 모양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그윽한 산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청성천하유라고 하죠. 청성산의 그 그윽함이 천하제일이라는 의미인데요. 정말 이곳에는 도교의 분위기와 그리고 이 그윽한 이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산이 바로 청성산입니다.
0: 칭청, 사계절 푸른 수목으로 둘러싸인 산. 그 이름을 닮아서일까요? 산의 입구에 들어서자 초록의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1: 여기 호수가 보이는데요. 월성호라는 호수예요.
0: 월성호는 계곡 속에 자리한 작은 호수인데요. 그래서인지 물살 하나 없이 잔잔해 보입니다. 저는 이 월성호를 건너서 상천궁으로 올라가 볼 생각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오면 이번엔 케이블카가 기다립니다.

0: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신화나 전설 속 인물이 아니라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1: 지금 이 야광도 바로 손사막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당나라 때 굉장히 이름난 명의였거든요. 모든 병을 다 잘 고쳤기 때문에 이렇게 신으로 받들어지는 것이죠.
0: 그러니까 이들은 수행 끝에 신선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끝없이 계단이 이어지는데요. 안 그래도 어제 발을 살짝 접질렸던 저는 산 중턱에서 반가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1: 어제 다리를 접질러서 아무래도 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처음 산중턱만은 청탁입니다.
0: 인력과는 달리 거의 누워서 가는 아주 독특한 가마입니다. 칭청산의 가마는 가는 거리에 따라 요금도 단계별로 나뉩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가마꾼 아저씨의 얼굴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10분 정도 지나서 가마꾼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질 무렵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일 역시 하나의 직업입니다. 도쿄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무렵 제 눈앞에 노공각이 나타납니다. 노공각은 칭청산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정상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이란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신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 그들은 불로장생의 길에 다다르기 위해서 칭청산 깊은 곳에 이런 누각을 세웠던 걸까요? 중국 어디를 가나 소원을 비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속세를 떠나 깊은 산으로 수행을 떠나온 선인들의 집. 도관에 이처럼 많은 속세 사람들이 몰리는 것 역시 참 재밌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원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릉도원, 세상에는 없는 이상향을 닮은 땅. 무릉도원에 다다르면 사람들은 더 이상 소원이 없어질까요? 어쩌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는 삶, 그 삶 자체가 무릉도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0: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1: 건강검진 때 발견을 했거든요.
2: 폐암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기변 폐암 환자 수가 그만큼 더 늘고 있다.
3: 폐암 수술을 하는 분들 중에 여성 환자가 더 많아요. 폐 속에 드리운 그림자, 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0: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멋있게 오래되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1: 와, 우와, 우와. 왜 안 되지? 나는?
2: 아,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1: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0: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와. 잠깐 많이 연화 못 갈 것 같아요.
0: 감동적이라고 좀 미치겠네.
1: 와, 장관이다 진짜.
0: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0: 저는 이건 살인이에요.
1: 아, この 中に 183人の皆様が
2: 人道上というかもう人権問題ですね。

0: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건가? 둘만 또 게임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
1: 이제 채팅창 위험하다. 보니까 안 맞는데 마음에 든다 연락이 들어와가지고
2: 너무 위험한 거죠.
1: 좀 무서웠어요.
3: 부모님 같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면서 속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2: 또 너무 귀엽다. 사진 한 장만 보내줘.
4: 아니, 네, 안 돼, 안 돼.
2: 네, 네, 안 돼. 명백한 범죄다라고.
0: 지금 너무 소름 돋아서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0: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매일 아침 7시 자전거를 타고 오래된 골목길을 지나 일평생 지켜온 일터로 갑니다.
2: 여기는 어디예요?
3: 여기는 내가 이발소하는 이발소예요.
2: 근데 건물이 되게 오래된 건데요?
3: 100년 됐어요, 100년.
1: 처음 이곳에 문을 열었던 20대 젊은 이발사는 이제 구순을 바라봅니다. 그 세월이 이발소 안에도 고스란히 내려앉았죠.
3: 여기서 60년 했어요.
1: 하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
3: 처음에 나오면 무조건 머리 감고 세수하고 여기 시험 밀고 그렇게 하고서 손님들 오면은 손님들 하는 거죠. 여기가 편해서 집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가 편하니까.
1: 60여 년간 매일 반복해온 일.
3: 나는 항상 겨울이고 여름이고 넥타이 매고 손님들한테 깨끗해 보이게.
1: 오늘도 변함없이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곳은 소재동 이발소입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빌딩 숲 너머 대전역 뒤편에 오래된 원도심 소재동이 있습니다.

0: 60년대 중반 소재동에 처음 터 잡고 이발 비용이 250원 하던 시절부터 매일 아침 쓸고 닦으며 성실하게 이발 소문을 열어오셨다지요.
1: 이게 60년대였어요. 한 번도 안 바꿨어요.
0: 바뀐 걸 찾는 게 더 어렵답니다.
1: 물을 여기다 해놓고 구운 일을 해놓으면 밤새도록 물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이걸로 겨울에도 머리 감고.
0: 새롭고 편리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와도 손에 익은 것만은 못하다죠.
1: 가위를 갈아서 써요. 딴 사람들도 다 보고 갈아달라고 그래. 숫도에 이거 아무나 못 갈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 날이 섰나 안 섰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술자만 알아. 이거 날이 섰나 안 섰나. 이거는 30년이 됐는데 하도 오래 써서 이렇게 닳았어.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 한 1,000명은 잘렸어. 그래서 이렇게 닳았어.
0: 손님이 하루 100명씩 오던 시절도 있었답니다.
2: 바쁘시면 돼.
1: 안 바꿔. 이 양반이 무지하게 올해 우리 집에 오시는 양반이요. 이 생각을 하면 뭐 몇십 년이지 뭐. 몇십 년 됐어.
2: 몇십 년 됐어.
0: 한창 때만은 못하지만 지금도 전국에서 단골들이 찾아온답니다.
2: 아파트 이제 그 이발소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정이 들어가지고 네? 그냥 놀기 삼아 오는 거예요. 여기.
1: 올해 되면 다니면은 어떻게 얘기하라고 안 해도 자동으로 그래. 그대로 깎아주거든.
0: 세심한 가위질로 원하는 스타일에 맞추어 깔끔하게 다듬어주니 멀리 유성에서 일부러 찾아오셨다지요?
1: 유성서 여기 오려면 한 시간, 이발하는 데 한 시간, 가는 데 한 시간, 세 시간 걸려. 3시간을 걸려서 이발하러 한번 하려고 누가 여기까지 와. 그런데도 꼭 여기 와. 그런 양반들은 고맙게 생각하죠.
2: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옛날에 지금이나 한글 같으니까.
0: 15 어린 나이에 이발소 일을 시작해 오늘날까지 긍지를 갖고 해온 일입니다.
1: 두꺼워가지고.
0: 어찌 보면 불편한 것 투성이인 이발소.
1: 찬물로 하면 또 너무 차고.
2: 됐네.
1: 이 정도면 됐어. 아,
0: 그럼에도 계속 찾는 이유는 변함없이 노련한 실력 때문이겠죠.
3: 머리 붙자는 거 마음에 드세요?
2: 아니, 마음에 드고. 드니까 늘 울거죠, 뭐.
3: 가요.
2: 예, 예. 잘 지내시고요. 복다림도 잘 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예, 역시.
1: 건강해요.
2: 예, 예.
1: 왔다 가면 좋지, 뭐. 딴 사람들은 시간이 안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시간이 너무 잘 가.
3: 혹시 힘들진 않으세요?
1: 힘들진 않. 아주 힘은 안 들지는 않지.
0: 퇴근 후 하루 만 보씩 걸으면서 건강관리도 철저히 해오고 있다죠.
1: 조금만 글씨도 봐요.
0: 손님이 올 때까지 긴 기다림도 더는 무료함이 아닙니다.
4: 뭐해요? 돈은 안 벌고.
1: 점심 가지고 오느라.
4: 손님이 없어?
1: 없어. 더운 뒤 점심 가지고 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네.
4: 먹을 거 많이 갖고 왔어.
0: 60여 년간 한결같이 남편의 점심 식사를 챙겨왔답니다.

0: 상추 뜯어와?
1: 상추를 조금 뜬거 뜯어.
2: 이발소 뒷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0: 맛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안 좋은 거라.
2: 사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살림집이 있었답니다.
0: 예? 여기가 집이 이렇게 저기 있고 좀 집이 있었는데 도로 나르라고 집도 헐렸어 다.
3: 아, 원래 여기가 집이었어요?
0: 원래 집이. 그러면 여기서 아들, 딸, 삼남매 다 배학 가르치고 다 해서.
1: 상추를 벌써 많이 뜯었어?
0: 많이 뜯었어. 깻잎도 연하고 상추도 연한 것만 뜯었어.
2: 진수성찬 부럽지 않습니다.
4: 이렇게 상추 싸먹으면 맛있어. 상추 싸먹으면 맛있어. 이렇게 집에서 가져오고 어떤 때는 사 먹을 때도 있어요.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사 먹어.
3: 그래 집밥이 좋으시죠?
4: 예. 맨날 사 먹으면 못 먹어.
2: 이렇게 63년을 함께 해오셨답니다.
0: 손님 있으면 일도 해요. 내가 일 많이 해요. 하루에 내가 100명씩 감았어요. 이 손이 양짝에 그냥 비누 거품이 빨갛게 묻어지더라. 그렇게 해갖고.
4: 머리나 깎고.
2: 백발 성성해진 아내의 세월을 남편이 다듬고 살펴줍니다.
0: 오래됐어요?
4: 오래됐어요. 머리 깎는 걸 미장원에서 깎거나 이발소에서 깎거나 똑같아.
2: 결혼한 해부터 다듬어준 평생 단골이죠.
4: 많이 늙어가지고 아 우리 집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처녀 때는 이뻤어요. 우리 할머니가 이뻐가지고.
2: 친척 소개로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선하답니다. 회사한 아내의 얼굴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죠.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이발소를 꾸리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같이 건너왔지요. 퇴근길 데이트 삼아서 모처럼 두 분이 동네 마실에 나섭니다.
0: 몇십 년 됐을 때요?
4: 몇십 년이 자. 아니라 백 년이 됐다니까. 옛날에는 여기가 아주 부촌했었다니까. 예, 전부 끼는 거는 다 철도 관사예요.
2: 조제동은 1920년대 경부선 철도의 개발과 함께 철도 종사자들을 위해 관사를 지으면서 생겨난 마을입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골목마다 사람이 넘쳐나던 곳이었다죠.
4: 돈이 많이 있어갖고 장사꾼들도 많았어. 그러니까 그런 데 와서 뭐 사먹고 그렇게. 우리도 돈을 잘 벌을 때니까.
0: 아니, 철도 사먹고. 사람이 하도 많아갖고 애상이로 했어요. 한 달을 이발료를.
2: 역설적이지만 낙후됐던 도심에 오래된 것들이 살아남았습니다.
5: 아, 날씨 더운데 어때? 여기까지 다 오셨어?
3: 아니, 불리기 써서 왔어요.
5: 예.
3: 나오시면 가끔씩 들리시나 봐요.
4: 예. 이 사장님하고 잘 알아요.
5: 동네 분이니까. 그래도 정정하시네, 예. 어머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3: 근데 사장님 여기 전망 예.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5: 아.
3: 그럼
5: 그 어르신들이 예전에 그 우리가 이제 그 옛날 그 정감 옛날 추억 이제 이것 때문에야.
2: 복고 열풍이 불기 시작하고 추억의 먹거리나 소품 장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방이 되살아나고 방치됐던 관사 건물이 카페로 변모하면서 젊은 층에게 뉴트로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기 시작했답니다.
4: 대나무 전망. 대나무가 이게 유명한 게요. 대나무 집.
2: 100년 전 철도 관사가 들어설 때 함께 심은 대나무 숲이랍니다. 풀이 무성했던 대수풀 손보고 예쁜 카페가 됐다죠.
4: 옛날에는 이거 거리가 아주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카페 거리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카페가 생기고 음식점도 생기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좋죠.
2: 공간의 쓰임은 바뀌었지만 옛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달갑다는 부부, 그 덕에 작은 삶의 기쁨도 누리며 산답니다.
0: 옛날 같으면 더 고생할 건데 요새는 저 편해요. 편안하게 영감이 잘해주고.
2: 60여 년을 매일같이 걸어온 길, 수많은 추억이 소재동에 남아있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전해지고 빛이 바래져가도 떠나지 못한 이유입니다.
4: 아니 이사 간더니 안 가셨어?
6: 열흘 있다가요.
4: 나는 10일경에 이사 가신다고 그래서 이사 가셨나? 그랬나?
6: 서울로 가도 여기 이발하러 올 거니까 한 달에 한 번. 뭐 한 40년, 50년 다 돼가잖아.
2: 학창시절부터 오기 시작한 손님들과 정을 쌓으며 함께 나이 들어왔습니다. 하나, 실력만큼은 여전히 청춘.
6: 여기 사장님은 저기 굉장히 장점이 다른 데는 막 기계로 깎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장님은 일일이 가위로 이렇게 다 하세요.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굉장히 성의 있게 하시지.
4: 옛날 시 네,
6: 그래서 사람들이 딴 데 못 가는 거예요.
7: 아버지도 힘드신데 기계로 하시지 왜 계속 가위로 하세요?
4: 근데 기계로 하면 고기가 싫으니까. 기계로 깎으면 이렇게 벌어지는데 가위로 깎으면 동그랗게 그렇게 깎아요.
2: 잔털 하나까지 놓치는 법 없는 꼼꼼함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죠. 그 사이 아내가 타이밍 맞춰 알아서 염색약을 준비해줍니다. 자격증만 없다 뿐이지 이발소 일은 누구보다 잘 안다, 자부한다죠.
3: 어머님 여기 이발하시는 분 자주 뵀던 분이에요?
0: 네. 다 뭐 몇십 년을 했으니까 다 알죠. 그리고 어떤 아저씨는 오면 나부터 찾는데 왜 아줌마는 안 왔느냐.
3: 선생님 좀 찾았잖아 지금.
0: 이 머리 감는 걸 내가 더 잘 감어.
2: 오늘 손님도 샴푸만큼은 아내에게 맡긴답니다.
0: 내가 감아주면 시원하다고. 기술은 좋은데 나는 힘을 들여서 하고.
2: 끝나고 나면 이보다 더 개운할 수가 없답니다.
5: 항상 끝나면 그 야구르트 주세요.
6: 이런 이발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오죠. 이사 가더라도 계속 올 건데.
4: 금년 말까지.
6: 아 왜?
4: 개발해요.
6: 아 최소 5년은 더 하셔도 되는데. 아유 그렇게 하셔도
0: 돼요. 공고정을 할 거.
6: 그렇죠.
2: 오는 손님마다 그만두면 안 된다고 신신 당부를 한다죠.
4: 나이가 많았어. 아들 딸들은 그만하라고라고 마누라도 그만하라고야 그러는데 개발. 할 때까지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개발하면 그만하려고.
2: 그게 언제쯤일지는 아직 모르겠답니다.
3: 선생님 가보겠습니다.
4: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
2: 이 정겨운 풍경을 좀 더 오래 보면 좋겠습니다.
8: 토종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맛있어요.
4: 실을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9: 뿌리 없이는 모든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0: 진정한 소정길입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5: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6: 먹는 즐거움.
5: 이가탄탄 이가탄.
7: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8: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7: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8: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7: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0: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860-9095. 어느 날 갑자기 폐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 암의 씨앗일까? 아니면 지나간 상처의 흔적일까?
2: 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1: 간유리 결절에서 고형 결절, 반고형 결절까지 어떤 결절이 문제가 될까?
3: 간유리에서 고형으로 진입하는 단계고 세포 성장이 빨라지면서 암이 좀 더 이제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 악성도가 높아졌다.
1: 폐결절을 검사하고 진단하는 호흡기내과 여창동 교수. 결절에서 암까지 수술로 치료하는 신장혈관 흉부외과 문영규 교수. 이들과 함께 폐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 폐결절의 실체를 추적한다. 손윤기 씨는 마음이 불안할 때면 같은 처지의 환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곤 한다.
4: 여기서 정보도 얻고 이 사람들이 겪었던 거, 그 과정들, 그런 이제 실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수술하고 뭐 후기들을 남기니까 그런 건 이제 수술할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 걸 한번 보는 거죠.
1: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손윤기 씨. 건강해 보이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4: 2018년도 4월 21일 날 여기다 올렸어요. 예, 네, 올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우상협에 8mm 안 되는 게 여러 개, 3개월 뒤에 추적 관찰하자고 합니다라고 한번 했고요. 이제 이게 2019년도입니다. GGO, 간유리 음영 결절이에요, 이게요.
1: 손윤기 씨는 10년 전 폐결절을 발견해 지금까지 추적 관찰해왔다. 하지만 내내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4: 지금 한 17년 전, 18년 전, 예, 그 정도 됐습니다. 부모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한 70밖에 안 되셨는데 69세 그때 돌아가셨어요. 예, 직 돌아가신 거죠. 한 4년 조금 넘게 투병하셨어요.
1: 그리운 마음에 영상을 직접 만들었다는 아들. 평생 담배 한번 입에 대지 않았던 어머니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4: 어머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이제 CT를 찍어보니 폐에 자잘한 것들이 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2018년도에 이제 좀 큰 대학병원에서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견할 때는 4mm 정도였고 2018년도에는 한 7mm 정도. 그래서 이제 8mm에서 추적 관찰하다가 문영규 교수님께서 이제 10mm에서 11mm 정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자. 저도 마음에 이제 결정을 했죠, 이제.
1: 담배도 끊고 건강에 힘써봤지만 폐결절이 자라 결국 수술을 받게 됐다는 손윤기 씨. 폐결절은 무엇이고 어떻게 건강을 위협하는 걸까? 폐결절이란 폐에 생긴 3cm 이하의 혹을 말하는데 모양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한다. 마치 뿌연 간유리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간유리 결절. 결절을 이루는 세포가 비교적 단단한 형태인 고형 결절. 이 두 가지 형태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반고형 결절이 있다. 폐결절이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대략 1에서 3%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폐결절의 크기나 모양에 변화가 생겨 암이 될 수 있는 만큼 상태에 따라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수술을 앞두고 입원한 손윤기 씨의 병실.

0: 네, 심장혈관 흉부외과 문영규 교수가 찾아왔다.
1: 수술을 지금 오늘 할 건데 사실 간율결절이 양쪽에 조금 몇 개 더 있어요. 이제 근데 저희가 뭐 오래전부터 관찰을 했지만 그 여러 개 간율결절 중에 지금 커지는 게 오른쪽 위에 두 개가 있거든요.
2: 네.
1: 다른 그 결절들은 뭐 오래전부터 안 커졌기 때문에 그것들은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관찰만 할 겁니다.
2: 네.
1: 다행히도 근데 안 커졌던 결절들은 앞으로도 안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2: 그러니까
1: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은 확실하게 그 커지는 결절만 확실하게 떼어내고
0: 폐에서 발견된 결절은 하나가 아니었다. 이 환자의 폐에서는 뿌옇게 보이는 여러 개의 간유리 결절이 발견됐다. 우측 폐에 7개, 좌측 폐에 2개의 폐결절이 다발성으로 있었고 그중 오른쪽 폐 위쪽에 있는 간유리 결절은 4mm에서 11mm로 아래쪽 결절은 간유리 결절에서 12mm 크기의 반고형 결절로 자랐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수술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1: 우리가 흔히 보통 간유리 결절, 계속 존재하고 있는 간유리 결절을 그 폐암의 씨앗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커지면 뭐 이거는 거의 확실히 폐암으로 간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커지면서 그대로 존재하는 반구형 결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암의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굳이 해서 환자분을 뭐 두 번 괴롭히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바로 그냥 수술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0: 수술을 앞두고 있는 손윤기 씨는 먼저 시술부터 받기로 했다. 수술할 두 개의 결절 중 하나의 결절이 폐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 게다가 바깥쪽이 간유리 결절 형태라 수술 중 확인이 쉽지 않다. 수술 전 수술 범위를 미리 표시해두는 시술을 하면 수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안전하게 절제할 수 있다. 이 환자는 수술로 두 개의 폐결절을 절제할 예정이다. 위쪽 결절은 표면에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아래쪽 반고형 결절은 안쪽 깊숙이 있는 데다 잘 만져지지 않아 수술 중 구분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수술 전 CT 촬영을 통해 정확한 폐결절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잉크를 주사해 폐결절을 염색한다. 폐결절에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CT 촬영을 진행했다. 바늘이 폐결절에 정확하게 꽂혀 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한 다음 의료용 잉크를 주사해 수술할 폐결절을 파란색으로 염색한다. 시술이 끝나자마자 심장혈관 흉부외과 문영규 교수의 집도로 수술이 진행됐다.
1: 타임아웃 하겠습니다. 소폴리트 문영규입니다. 수술명은 라이터포로 웨지 디섹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0: 최근 폐암 수술은 가슴 부위를 크게 절개하지 않고 갈비뼈 사이를 2, 3cm 정도만 절개해 최소 침습 수술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 개의 구멍 안에 흉관경을 넣어 수술하는 단일공 흉관경 수술이 진행됐다. 오늘 수술은 눈꼴 사이로 2cm 크기의 절개창을 내고 수술기구와 흉관경 카메라를 넣어 병변으로 접근한다. 먼저 잉크로 표시해둔 반고형 결절은 병변을 중심에 두고 쐐기 형태로 절제한다. 또 다른 결절 역시 쐐기 절제술로 깨끗하게 잘라낸다. 잉크로 물든 폐결절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본격적인 절제가 진행됐다. 폐암 수술이든 폐결절 수술이든 문제의 부위를 중심으로 여유를 두고 절제해야 한다. 재발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폐를 최소한으로 절제해야 수술 후 환자의 회복이 빠르고 호흡 등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첫 번째 반고형 결절이 몸 밖으로 나왔다.
1: 병변이나 간격도 한 1cm 정도로 안정적이고
0: 결절을 중심으로 약 4cm 정도를 절제했다.
1: 약간 하나 더 준비해주세요.
0: 이어 표면에 있는 또 다른 간유리 결절을 절제하기 위해 수술 범위를 직접 표시했다. 기구를 이용해 쇠기 절제술로 또 한 번 폐조직을 자르고 의료용 봉투에 넣어 꺼냈다. 이 환자처럼 수술 후에도 결절이 있는 경우 남은 결절이 또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까?
1: 다른 것들이 혹시 나중에 커질까 봐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다른 결절들은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절들이 뭐 앞으로도 계속 커질 확률이 아주 높진 않아요. 커진 결절 두 개는 확실하게 제거했으니까 환자분은 좀 마음 편하게 이제 지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나머지 결절들이 커진다면 지금 폐를 충분히 보존하는 수술을 했으니까 다음번에 또 추가로 커지는 결절에 대한 절제 수술이 가능합니다.
0: 의료기술이 발전했다지만 여전히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의 치명적인 암이다. 때문에 폐결절이 발견되면 불안도 싹트게 된다. 여기 폐결절을 추적 관찰 중인 세 사람이 있다. 7개월 전 폐에서 두 개의 결절이 발견된 손은희 씨. 3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간유리 결절을 발견한 박윤식 씨. 1년 전 간유리 결절이 발견된 최인숙 씨. 폐결절을 추적 관찰한 결과는 어떨까? 얼마 전 CT 촬영을 한 손은희 씨가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여창동 교수의 진료실을 찾았다.
2: 이게 이제 몇 달 전 9mm짜리 결절이고 예, 예. 이게 이번에 찍은 CT인데 똑같이 관찰이 돼요.
3: 예, 예. 네.
2: 그래서 주변에 보면 기관지가 이렇게 좀 늘어나 있는 만성 병변이 있는 곳에 좀 생긴 결절이거든요. 다행히 추적 검사를 했더니 변화가 없어서 예. 관찰만 잘 받으시면 예. 별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네. 예.
0: 9mm의 고형 결절은 모양도 크기도 변하지 않았다. 5mm의 간유리 결절 역시 발견 당시와 같은 상태다.
4: 밤새 잠을 못 자십니다. 혹시 조직 검사하게 되면 이게 또 무슨 암으로 연결됐긴가 싶어갖고 예.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러고 세 번 CT 찍은 게 뭐 이거 변함이 없답니다. 항상 그대로라고 유지를 하고 있다고 그리 말씀하시네.
0: 크기의 변화는 없지만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기로 했다. 지금도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박윤식 씨. 간유리 결절이 있어 추적 관찰 중이다.
2: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3개월 전에 예. 폐암 국가검진 CT를 이렇게 시행을 하신 겁니다.
5: 예, 예.
2: 시행을 해서 그때 봤더니 예전에는 없었던 한 1.3cm가 되는
5: 예.
2: 작은 결절이 관찰이 됐었어요.
5: 예.
2: 그래서 이 담배를 태우시고 연세가 있고 하시기 때문에 폐암의 이제 고위험군이시고
5: 예.
2: 저렇게 이제 폐결절이 있으시면 아, 혹시나 폐암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에 CT 찍었더니 같은 위치를 지금 찾아서 들어가서 봤거든요.
5: 예.
2: 자, 지금 없어졌습니다.
5: 예.
2: 고위험군이시면서 폐암이 의심이 돼서 찍은 CT를 보고
5: 예.
2: 단기간 이렇게 추적을 해서 봤더니 없어졌기 때문에
5: 예.
2: 뭐 폐암이었던 게 아니라 일시적인 염증 때문에 예. 생겼던 거고 지금 이제 소실돼서 이제 예. 앞으로는 하셔야 될 일은 폐암 조기 검진을 열심히 받으셔야 되고
5: 예.
2: 두 번째로는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5: 예. 예.
0: 결절이 감쪽같이 사라진 상황. 처음부터 간유리 결절이 아니었던 걸까?
2: 간유리 결절은 맞는데 존재를 했지만 수개월 이내에 저절로 사라지는 결절이 되겠고요. 예전에 제가 코로나 이제 감염이 활발했을 때도 이제 환자분이 바이러스 감염에 걸리면 일시적으로 간유리 음영이 생겼다가 뭐 사라진 경우도 왕왕 봤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폐 안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경우를 의미하게 되겠고요. 가장 이제 흔한 원인은 호상구 증가증이라고 해서 특히 기생충 감염 같은 것들이 몸 안에 들어와 와서 염증을 폐에서 일으켰다가 적절한 치료, 적절한

0: 시기가 지나서 사라진 경우가 많은데 이제 원인을 100% 아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 많게는 간유리 결절 환자 2명 중 1명은 결절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보고도 있다. 때문에 없어지는 결절인지 확인해야 한다.
3: 그러니까 기분은 뭐 날아간다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아 그래 두 번째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2: 그렇다면 간유리 결절이 있는 경우 추적 관찰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만약 영상검사에서 6mm 이상의 간유리 결절이 발견됐다면 변화가 없더라도 5년 이상은 추적 관찰을 해야 한다. 간유리 결절은 세포 증식 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변화가 없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자라기도 한다. 환자 중에는 10년이 지난 후 간유리 결절이 커진 경우도 있다. 삼척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60여 평의 꽃밭을 가꾸고 있는 최인숙 씨. 꽃을 키우며 마음을 치유했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다. 그는 자연이 전해준 치유의 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고 싶다.
4: 물 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그동안에 엄마가 6일날에 서울 올라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8일날에 수술을 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동안에는 물을 못 주니까 지금 물 듬뿍 줄게. 알았지? 그리고 사이사이에 풀이 너무 많은데 갔다 와가지고 풀을 뽑아야 할것 같아. 치료를 받고
2: 꽃을 벗삼아 지내던 최인숙 씨가 폐결절을 발견한 건 우연에 가까웠다.
4: 시병원에서 돌을 떼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종합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폐에 그때는 내가 시골에서 찍을 때는 그냥 뿌연 게 있다 했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이게 이제 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갔죠.
2: 입원을 앞두고 있는 최인숙 씨. 1년 전 왼쪽 폐 위쪽에서 폐결절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미 간유리 결절에서 반고형 결절로 진행된 상태로 전체 결절은 1.2cm, 안쪽 고형 결절은 0.6cm 크기였다. 최근 다시 검사한 결과 전체 크기는 1.5cm로 안쪽 고형 결절도 0.9cm로 자랐다. 폐결절이 자랐다는 건폐 건강에 적신호다. 특히 반고형 결절은 다른 결절에 비해 위험해 수술이 필요하다.
0: 반고형 결절은 그 침습성이 없는 덩어리 내부에 침습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진짜 암덩어리가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반고형 결절 자체는 이제 폐암이라고 봐야 되고 반고형 결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그 침습 성향의 고형 성분이 점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이제 나중에는 악성도가 높은 폐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고형 결절 내부에 고형 성분이 6mm 이상이 되면 추적을 하지 않고 이제 바로 수술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2: 폐결절 중에서 가장 암의 확률이 높은 것이 반고형 결절이다. 그래서 반고형 결절이 발견되면 조직 검사 없이 수술을 결정한다.
0: 이제 수술로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일단 고형의 크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뭐 폐를 아주 적게 자르는 쇄기 절제 수술은 안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좀 구역 절제 수술이라고 해서 그 폐의 해부학적 구조가 나눠져 있는 하나의 구역을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2: 오른쪽 폐는 10개의 구역으로, 심장에 있는 왼쪽 폐는 8개의 구역으로 구분하는데, 오늘 수술에서는 왼쪽 하나의 구역을 절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폐 절제에 앞서 림프절부터 떼어냈다. 림프절은 암이 전이되는 통로인 만큼 암이 의심될 땐 전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술은 늑골 사이로 2.5cm의 절개창을 내고 수술기구와 흉관경 카메라를 넣어 이루어진다. 먼저 좌상엽으로 들어가는 혈관 주변 림프절을 떼어내 조직 검사를 의뢰한다. 이후 해결절 부위로 가는 정맥과 동맥을 클립으로 잡고

0: 절제한 후 기관지를 노출시켜 내시경용 자동봉합기로 자르고 봉합한다. 이때 정맥에 특수약물을 주사하는데 이 약물이 혈관을 타고 도달하면 근적외선 카메라에 반응해 빛을 낸다. 하지만 폐결절이 있는 구역은 이미 혈관을 잘랐기 때문에 약물이 전달되지 않아 빛이 나지 않는다. 결국 빛의 유무로 수술 경계선을 정해 폐결절을 포함한 부위를 잘라낸다. 잘라낸 폐를 꺼내고 배액관을 넣고 꿰매는 것으로 수술을 마무리한다. 약물이 도달한 부위는 형광빛을 띠고 혈관을 잘라 약물이 가지 않은 부위는 빛을 내지 않는다. 형광빛의 유무를 경계로 삼아 혈관들을 찾아가며 세밀하게 방리한 후 절제해 나갔다. 왼쪽 폐의 8분의 1 정도, 전체 폐로 보면 약 6% 정도를 잘라냈다. 폐에는 신경이 없어 폐결절이 있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환자들은 어떻게 폐결절을 발견한 걸까?
1: 팔이 아파가지고 다쳐가지고 하니까는 막 전신 다 사진 찍잖아요. 그렇고 찍으니까 그 폐가 안 좋다고.
2: 몰랐어요. 건강검진인데 받아보니까 그게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죠.
3: 담낭이 자도 돌이 쌓이더라고요. 돌을 빼내면서 CT 한번 촬영해보자 이렇게 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 제가 만약에 일반 검진을 했으면 저는 아마 CT 찍을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엑스레이만 찍지 CT는 내가 돈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을 건데 다행히 우리 딸 회사에서 그걸 1년에 한 번씩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0: 흉부 엑스레이 촬영으로는 1cm 미만의 폐결절을 발견할 수 없다. 게다가 위, 심장, 간, 대장 등이 폐의 일부분을 가려 폐결절이 있어도 발견이 쉽지 않다. 폐결절 확인을 위해선 저설량 흉부 CT 촬영이 적합하다.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아 부작용의 위험이 없고 저설량인 만큼 방사선 피폭량도 줄일 수 있다. 검사 시간도 10초 정도로 매우 짧은 데다 2, 3mm 크기의 아주 작은 폐결절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국가건강검진에서는 폐암의 위험성이 높은 성인을 대상으로 저설량 CT 국가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검사가 필요할까?
5: 폐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비급여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볼 때 적어도 성인이 돼서 40대, 50대를 지나서는 저설량 CT는 한 번쯤은 찍어보는 것이 좋을 걸로 추천을 드리고 그중에서도 가족력이 있거나 직업력 혹은 환경적으로 그런 폐암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분들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 폐결절이 찾는 것도 중요하고 관찰된 폐결절을 적절한 추적 관찰을 통해서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적당한 시기에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폐암 조기 검진의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6: 아이고, 네.
0: 박이목 씨는 다른 병을 치료하러 왔다가 갑자기 호흡기 내과로 가라는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5: 환자분 이번에 저기 등에 있는 이제 지방종 이제 수술하려고 오셔서 네. 오늘 깨끗하게 수술이 잘 됐는데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제 기본 검사들을 몇 가지 하다 보니 네. 폐 안에 이렇게 작은 결절이 발견이 됐어요. 여기 보이는 오른쪽 폐에 이제 결절이 있었고 크기가 한 2.6cm 정도 돼요. 반고형 결절이지만은 고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 사진만 봐서도 좀 암이 좀 많이 의심이 됐던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0: 이 환자는 오른쪽 폐에서 2.6cm 크기의 반고형 결절이 발견됐다. 암이 의심되는 만큼 발견 즉시 조직 검사가 이루어졌다. 기관지에 내시경을 넣은 후 바늘로 폐결절 세포를 직접 채취하는 검사다. 폐에서 조직을 떼어내 검사했고 오늘 그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이다.
5: 병변을 제가 확실하게 제가 잡아내고 거기서 이제 조직을 채취했습니다.

0: 많이 떨리죠. 생각도 못했는데.
1: 암이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르는 환자.
0: 네, 치료 잘 할 거예요.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잘 하겠습니다.
1: 폐결절이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뇌나 뼈로 암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RI, 뼈 스캔, PET-CT 등 다양한 검사가 이루어졌다. 이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며칠 뒤, 박이목 씨의 검사 결과를 놓고 여러 과 의료진이 모였다.
2: 안녕하세요.
1: 치료 방법을 함께 논의하는 다학제 진료가 진행됐다.
3: 오늘 이제 박이목 환자분, 네. 오늘 이제 결과를 이제 최종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에게 어떤 치료 방법이 제일 좋을 건지 여기 폐암 치료하는 여러 교수님들께서 각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제일 좋은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저 2.6cm 폐 원발부에 있는 그 조직 검사에서 폐암으로 나온 것 이외에는 다른 영상 검사상에서 전이는 없어 보이는 걸로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임상적인 병기로 1, 2, 3, 4기 중에 환자분은 1기에 해당되는 소견이어서 이럴 경우에 이제 가능하면 이제 수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환자분 완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2: 이 병변의 크기가 한 2cm만 안 넘었으면 저희가 구역절제술이라고 하는 지금보다 조금 작은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데요. 사실 이게 현재 크기가 2cm를 넘었어요. 2cm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폐를 적게 떼면 재발률이 아주 올라갈 수 있으므로 폐를 이제 많이 떼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4: 수술 전에 폐기능 검사를 하셨는데 네. 수술 후에 남아있는 폐 용량이 오른쪽 40% 전체 폐로 20%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에 80%가 남아있고 80m 정도 걸었을 때 약 숨차는 정도로 바뀌지 조금만 걸어도 숨차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 1기 초기에 그런 발견이 되셔서 수술적 치료를 받으면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80에서 90% 정도의 완치율을 보이기 때문에 수술 잘 받고 잘 회복하시면 앞으로 폐 뭐 건강, 앞으로 이제 암 재발에는 큰 우려는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1: 아무리 무서운 폐암이라 해도 조기에 발견한 만큼 완치를 목표에 두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폐암은 남성의 암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여성 폐암 환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흡연과 무관한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5: 음주는 좀 했는데 흡연은 안 했어요. 흡연은 안 했습니다.
6: 떼보지도 않았죠.
7: 술도 못 먹고 담배도 안 피웠고 전혀 행기 없어요.
8: 우리는 집에서 담배도 안 피우고 그런데 술은 조금 좋아한 것 같은데 그런다고 뭐 피우고 그랬으려고요.
1: 우리 몸의 유전자는 각종 발암 물질에 노출되거나 노화가 진행될 때 돌연변이 세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긴 돌연변이 세포는 오랜 세월 잠복기를 거쳐 암세포로 발전한다. 특히 담배는 폐암을 일으키는 주된 발암 물질로 돌연변이 세포를 만드는 주범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흡연 폐암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은 폐암 중에서도 주로 폐선암으로 진단되며 흡연자에게서 나타나는 돌연변이와는 다른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된다. 비흡연 폐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돌연변이로는 EGFR과 ALK가 있다. 우리가 만났던 비흡연 여성 폐결절, 폐암 환자들 역시 EGFR 유전자의 양성으로 나타났다.
2: EGFR 돌연변이, 뭐 그런 것들 이제 일으킬 만한 어떤 유전적인 소인, 유전적인 원인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있고요. 이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원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폐암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성 폐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요리할 때 나는 연기나 또는 간접 흡연, 뭐 집에서 이제 뭐 남편분이 담배를 많이 태우셨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생활 속에서의 뭐 먼지나 그런

0: 분진 또는 뭐 최근 들어서의 미세먼지 뭐 그런 것들이 뭐 그런 환경적인 원인이 될것 같습니다.
1: 특정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폐암이 생겼다고 말하긴 어렵다. 결국 예방이 쉽지 않은 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환자는 오른쪽 폐에서 고형결절과 간유리 결절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2.6cm 크기의 반고형 결절이 암으로 진단됐다. 암의 크기가 2cm가 넘는 상황. 10개의 작은 구역으로 나누어 한 구역만 절제하는 구역절제술로는 암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다. 결국 오른쪽 폐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암이 있는 위쪽 상엽을 절제하는 폐엽절제술이 이루어진다. 오른쪽 폐 3분의 1을 잘라낸 후 폐 주변의 림프절도 모두 절제할 계획이다. 수술 전 영상검사에선 림프절 전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수술 중 떼어낸 림프절에서 암세포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변 림프절은 모두 제거한다. 오늘 수술에선 전체 폐의 약 20%를 잘라내야 한다. 폐는 간처럼 세포가 다시 자라나 재생되진 않는다. 하지만 고무풍선처럼 남은 폐가 확장돼 빈 공간을 메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다.
2: 2번.
1: 기도와 기관지 주변, 종격동 림프절까지 절제하는 것으로 수술은 마무리됐다.
3: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킹 변비 복부 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변비 스트라이크.
4: 유쾌
3: 상쾌 통쾌 변빈 메이킹.
1: 최근 건강검진을 받은 최준옥 씨는 폐결절이 있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5: 환자분 예전에 뭐 폐가 안 좋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6: 그런 적은 없었어요.
5: 결핵을 알았다, 뭐 천식을 알았다 이랬던 한 번도
6: 그럼
5: 없으시고.
6: 그럼 감기도 잘 안 걸리는데요.
5: 환자분 엑스레이인데 이렇게 좀 동그랗게 뭐가 이렇게 작은 동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이면 이제 CT를 찍어서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건지 큰 병인 건지 아니면 뭐 지켜봐도 되는 건지 CT를 찍어서 이제 평가를 해요. 그래서 CT를 이번에 이렇게 찍으셨는데 엑스레이에서 보였던 거 동그란 동전 같은 게 이렇게 보입니다. 크기를 재봤더니 1.6cm예요. 16mm. 네, 1.6cm라서
1: CT에서 발견된 것은 고형 결절.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작은 혹이 갈비뼈와 맞닿아 있다.
5: 옆에 보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건 정상폐고 정상폐 사이에 지금 뭐 바다에 떠 있는 섬처럼 동그랗게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안에가 저렇게 진하게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절 중에 고형 결절이라고 안에가 뭔가 꽉꽉
7: 덩어리로
5: 들어차 있는 병이고 안에가 꽉 차면서 좀 악성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기다리는 거, 뭐 추적 관찰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제 암 진단을 치료하는 게 좋지. 그래도 초기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빨리 조치해서 좀 완치 받고. 네.
1: 고형 결절은 양성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왜 이 환자는 처음부터 암을 의심하는 걸까?
5: 석회화가 동반이 되어 있다든지 아주 그 경계가 아주 매끈하고 이제 가장자리 까지 울퉁불퉁하지 않은 결절은 양성일 가능성이 많고 결절이 울퉁불퉁하거나 이제 삐죽삐죽 이제 튀어나와 있는 그 치면 모양을 보일 때는 악성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고 고형 결절은 이제 암의 성장 속도가 빠르고 이제 진행도가 이제 높기 때문에 아무리 진단이 되었을 때는 주변의 임파선 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원격 전이가 이루어지는 동반이 되는 경우들을 적지 않게 관찰이 되겠습니다.
1: 고형 결절의 경우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절의 모양만으로도 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때문에 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0: 이분은 PET-CT라는 그 전신 촬영을 했는데 이 전신 검사에서 다른 곳에 전이가 없이 폐에만 이 결절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이 PET-CT에서 그 섭취율이라고 해서 이 결절의 어떤 활성도를 볼 수 있는 정도를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노랗게 보이는 이 정도는 활성도가 좀 매우 높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섭취율이 높은 이런 결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암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 결절의 성격은 어느 정도 예측하지만 확신할 순 없다. 그래서 수술 중 간이 조직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환자는 왼쪽 폐 하엽에서 1.6cm 크기의 고형 결절이 발견됐다. 결절의 형태가 울퉁불퉁하고 조직 안으로 파고 들어간 모양으로 폐암이 의심돼 수술을 결정했다. 수술은 늑골 부위를 2cm 정도 절제한 후 흉관경을 넣어 폐결절이 있는 왼쪽 폐로 접근한다. 내시경용 자동봉합기를 이용해 폐결절을 쐐기 모양으로 절제한 후 떼어낸 조직을 병리과로 보내 암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 암이 아니면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것으로 수술을 마친다. 하지만 암으로 확진되면 암이 있는 왼쪽 폐 하엽과 주변 림프절까지 더 절제하는 수술이 이루어진다. 고형 결절이 있는 부위를 최소로 잘라내는 쐐기 절제술이 진행됐다. 그렇게 얻은 결절은 조직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병리과로 보낸다.
2: 사이즈 한 조각 5.8, 3.2, 1.5.
1: 병리과에서는 액체 질소를 넣어 폐조직을 급속으로 얼린 후 절편기로 얇게 잘라 동결 절편을 만든다. 그렇게 만든 동결 절편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폐결절의 성격을 판독한다. 15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왔다.
3: 네, 프로즌 결과 말씀드립니다.
4: 럼 랩트 루어로브 보내주신 거고요. 진단은 아데노카시노마입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좌하엽 절제술을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고형 결절 속에서 암세포가 발견된 만큼 추가적인 암수술이 진행됐다. 결절이 있던 왼쪽 폐의 하엽까지 범위를 넓혀 잘라내고 주변 림프절도 모두 떼어냈다. 남아있을지 모를 암세포까지 깨끗하게 제거해야 재발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
0: 간유리 결절은 아무리 폐암이라 하더라도 천천히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간유리 결절은 정말 수년에 걸쳐서 폐암인 상태에서도 수년에 걸쳐서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치료나 진단과 치료가 그렇게 급하진 않아요. 하지만 고형결절 같은 경우에는 이 고형결절이 폐암이라면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고형결절이 그 부피가 두 배가 되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아주 짧은 기간에 이렇게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1: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은 두려운 일이 되어간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다. 백명숙 씨도 2년 전 건강검진에서 폐에 있는 고형 결절을 발견했다.
5: 저분은 이제 이쪽 왼쪽 폐인데요. 왼쪽 폐 이제 밑쪽에 이렇게 갈비뼈에 붙어있는 호기로 이렇게 관찰이 됐습니다. 크기로 봤더니 3.2cm더라고요. 네. 3.2cm 정도 그냥 큰 동전 하나 정도 되는 혹이 이렇게 관찰이 됐고 늑막 이제 폐를 싹은 막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아무도 의심되고 하는 상태라서 빨리 수술을 해서 치료받는 게 좋아서 수술을 바로 이제 받으셨는데 세밀하게 잘라봤더니 여기 이제 요 덩어리가 혼자 보면 이제 아까 3.2cm짜리 혹이 있던 덩어리였어요. 그렇게
1: 서둘러 수술을 받았지만 림프절 전이가 있었다. 폐선암 3기로 진단돼 지금도 표적항암제를 복용 중이다.
5: 되게 수술하고 한 3...

0: 3개, 6개월은 폐 기능이 좀 살짝 떨어지더라도 지금 이렇게 운동, 걷기, 등산도 더 좋고, 달리기, 그냥 근력 운동 이런 거 하시면 폐활량이 서서히 올라가서 일상생활에 지금 아마 지장이 없을 거고.
1: 요즘 이제 맨발 걷기 시작을 해서요.
0: 네.
1: 맨발 걷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2: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후 부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같은 보폭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었고 모든 순간을 함께 견뎌냈다. 타지에 나가 일하는 남편을 대신해 시부모를 모시고 아이들을 키워온 아내. 남편은 어떻게든 아내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1: 시부모님을 이렇게 모시면서 강하게
3: 강했어요.
1: 가정생활을
3: 진짜 강하다고 생각해요.

0: 해줄 수 있는 방법이
1: 너무
0: 없었어요.
1: 올라오네.
0: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주.
1: 그때는 진짜.
0: 뭐, 하늘이 무너지는 거였죠. 이런 일이 진짜. 우리 집 사람한테 있을 수가 있었나. 아유, 그때 생각하면, 뭐, 눈에 아무것도 뵈는 게 없었어요. 일지를 작성을 그때 했죠. 그래가지고.
2: 남편은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작은 것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0: 정밀검사를 빨리 받으라. 소견을 받았죠.
1: 그 이제 신경써서 진짜로 뭐 일지 하나하나 다 쓰고 먹은 거 하나서부터 여기까지 다 기록하고
0: 뭐 일어나자마자 진짜. 몸무게 재고 혈압 재고 이걸 날짜부터 그냥 쭉 쳤어요. 이제 진료 주기 차별로 1차부터 그다음에 검사 갔다 온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검사를 했고 그의 컨디션이 어땠는지 이런 걸 특이사항에 이렇게 쭉 적어서 이렇게 관리를 했죠.
2: 아내를 살리겠다는 남편의 지극정성 때문이었을까. 수술을 받고 표적 항암제를 복용하며 철저하게 관리한 덕분에 백명숙 씨는 재발 없이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다. 암이 생긴 건 불행이지만 암을 발견한 건 다행이라는 부부.
0: 고마운 거죠?
1: 고맙다고 네. 생각해요. 그때 발견한 것도. 네.
0: 그때 발견만 해도 네. 고마운 거죠. 더 늦게 그때 안 했더라면은. 지금쯤 됐으면 뭐 사기 말기로 더 이게 확장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는 들었죠.
2: 조기 발견만큼 확실한 치료법은 없다. 10년간 폐결절을 추적 관찰하다가 수술을 받은 손윤기 씨. 조직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문 교수를 찾았다.
3: 아,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4: 조직 검사 결과 나왔어요.
3: 아, 예.
4: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거가 이제 폐선암으로 진단이 됐고요.
3: 예.
4: 그리고 전체 크기는 1.2cm인데
3: 예.
4: 안에 이제 고형 성분이라고 하는 진짜 암 성분이 예. 0.8cm로 나왔어요.
3: 꽤 크네요.
4: 생각보다는 좀 크게 나왔어요. 예. 여기에서는 사실 간유리 결절도 보여서
3: 예.
4: 고형이 그거보다 좀 작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0.8cm 전체가 다 이제 암 성분이었어요.
3: 아, 예.
4: 예, 둘 다 1기 A에 이제 1cm 이하이기 때문에
3: 네네.
4: 1기 A1.
3: 예, 예.
4: 해당되는 뭐 가장 초기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 예, 예.
4: 그래서 뭐 다음 번 이제 추적 검사를 하면서
3: 네.
4: 저희가 잘 또 관찰을 할 거고요.
2: 지난 10년간 추적 관찰한 덕분에 초기암 단계에서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었다.
3: 네. 지금 간유리 음영이 뭐 암이 아니길 되게 바랬었는데 뭐 선암 1기로 나왔다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 해가지고 5년 뒤에 완치 판정을 받아야죠. 뭐 가족력이 그래도 미리미리 뭐 추적 관찰하고 미리 발견해서 빨리 초기에 뛰어내는 거로 이제 만족해야죠. 교수님 만나서 빨리 적절한 시기에 예, 수술한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 다발성 폐질환이 있었던 손윤기 씨는 폐선암 1기로. 폐결절이 커져 수술을 받은 최인숙 씨도 폐선암 1기로 진단됐다. 반고형 결절을 발견해 수술을 받은 박이목 씨 역시 폐선암 1기로. 건강검진에서 고형 결절을 발견한 최준욱 씨도 폐선암 1기로 진단됐다. 중요한 것은 이 환자들처럼 폐결절을 조기에 발견하는 일이다. 발견한 결절은 추적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적기에 수술받아야 한다. 이것이 폐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4: 그러니까 지금 이 작은 폐결절이 나중에 먼 미래에 혹시 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그냥 계속 별 뭐 염증의 흔적이나 뭐 이런 것처럼 계속 수년 지나도록 별 문제 없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은 이 결절이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 오랜 기간 이제 병원에 찾아오셔야 돼요. 그만큼 또 이제 결절이 뭔지 본인이 최종적으로 알게 되기까지 계속 자기 몸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폐결절은 관심의 시작이다.
5: 상당수 환자들은 이제 폐암이 4기로 진단이 되는데 그 환자들의 예전 기록들을 제가 찾아보면 어떤 환자는 10년 전, 15년 전에 CT에서 작은 간유리, 작은 부분고형 결절이 있었다가 그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10년, 15년 지나서 폐암 4기로 진단이 돼서 오신 분들이 드물지 않게 관찰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추적 관찰만 잘 받았으면 적절한 시기에 완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중간에 있지 않았을까. 때를 놓치지 않게끔 추적 관찰을 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0: 이상한 게 몸이 자꾸 빠지더라고. 강을 재보니까 350 나오더라고.
1: 저혈당이 와가지고 이게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2: 팔다리 잘라낸 분 있어요, 친척 중에. 제일 무서워요. 저는 사실 암보다 당뇨가 더 무서워요.
3: 자동 X기가 된다 그러면 삶의 질이 진짜 달라집니다.

0: 여행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때 어떻게 적응하면 되고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요.
1: 안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2: 어? 보장기실?
1: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2: 설마 세 달은 암에 걸리겠어?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8: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7: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8: 1년이면 뭐 금방이네.
3: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10: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9: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10: 계약일로부터 91일?
9: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11: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4: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0: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1: 1577-1700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3: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2: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4: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2: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5: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0: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1: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8: 어? 이거 실화야?
9: 에이, AI 같은데.
8: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2: 아, 요즘에 영양제 같은 것도 좀 먹고 그러는데 진짜 문제는 중년이잖아요.
3: 네.
2: 이제 시야가. 아, 어느 순간 가까이 있는 게 안경 쓰면 잘 안 보입니다.
3: 와.
2: 라이트 노안이죠.
4: 노안 이슈.
5: 동지요.
3: 얼마 전에 합류했습니다.
2: 아, 그래요?
3: 얼마 안 됐어요. 너무 충격적인 게 항상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2: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3: 근데 네. 이 느낌을 알았어요. 이 느낌을 알았어요.
6: 근데 진짜 너무 무서운 게 저는 아직 30대고 네. 이제 곧 40대가 되는데 40대에 다 오시더라고요.
2: 아니, 100%와요.
6: 그러니까 안 오신 분들 100%. 못 보니까 약간 두근두근 번지점프 기다리는 사람처럼
2: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을 딱 이렇게 보는데 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돼. 점점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7: 오늘 이제 시력 교정을 했잖아요.
2: 안경 쓴 분 빼고는 다 안경 썼네. 그러니까.
7: 네, 근데 시력 교정에서 검사 받을 때도 노안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할 때 그걸 보정해가지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면서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죠. 노안이 왔구나.
2: 그래서 이 시야, 네, 이 눈, 이 눈 건강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3: 그렇죠, 맞아요.
2: 그래서 진화생물학자한테 묻습니다. 인간에게 눈이란?
6: 인간에게 눈이란 네. 모든 것이다.
2: 왜 이 말이 맞냐면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렇게 시각이 중요한데 아직 취미인각에서는 시각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6: 네. 우리의 정말 이 중요한 시각, 이 시각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실 전문가분을 또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2: 좋습니다. 나와주시죠.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잘해주시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하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김한모라고 합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잠깐만, 시각을 얘기했으면 이제 안과 의사 선생님이 오셔야 되는데, 뇌인지과학이요?
0: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1: 실망한 건 아닙니다. 실망한 건 아닌데, 궁금해가지고요.
0: 저는 시각을 연구하고 있긴 한데, 주로 뇌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본다라고, 그리고 어떤 얼굴이나 모양이나 이런 걸 인식을 하게 해주는 거는 우리 뇌기관이기 때문에, 시각을 연구하려면 반드시 뇌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뇌를 연구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커밍아웃 드릴 거는 제가 초파리의 시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왜 우리 시각 연구를 초파리로 하세요?
0: 저희 할머니가
1: 할머니?
0: 예
1: 지금 그러면 의문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할머니의 소원인데 그러면 잘하셨습니다 해야지.
0: 저희 할머니가 똑같은 코멘트를
1: 아 그러세요?
0: 하셨습니다. 초파리가 시각을 연구하기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그것들이 전기 신호로 바뀌고 그것들이 뇌로 들어가서 어떤 모양을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요런 원리는 초파리와 사람이 유사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행 연구의 의미에서 초파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2: 미적분 하기 전에 쉬운 방정식부터 우리가 풀어보자.
0: 네.
1: 그래도 이제 인간보다는 초파리 뇌가 작으니까 좀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빨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파리의 뇌를 이해를 하면은 인간의 시각도 알수 있다. 뭐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초파리하고 인간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초파리는 아까 말씀드린 눈부터 사실은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는 혼눈으로 렌즈 하나가 있는 형태로
1: 네,
0: 각각의
1: 하나씩
0: 눈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초파리는 겹눈 구조로 800개씩의 렌즈가 양쪽에
1: 800개요?
0: 네, 800개
1: 800개가
0: 정도가
1: 다 달려 있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이제 SF 영화 같은 데 보면 곤충 시점으로 이제 딱 보면 이렇게
3: 맞아.
1: 똑같은 거 각져가지고 약간 폴리곤 느낌으로 해가지고 막그 시야가 나오잖아요.
0: 네.
1: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0: 영화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초파리의 시각은 이렇게 렌즈가 여러 개가 있어서 세상을 여러 개를 이렇게 동시에 보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800개의 렌즈가 각각의 다른 영역을 보고 있고 거기에 있는 빛을 모아서 뒤에 있는 망막에 조그만 화소에다가 하나하나씩 건네주는 거고요. 그래서 렌즈의 숫자는 화소 수를 결정해 주는 거고.
1: 화소수. 그럼 화소가 800화소. 800개니까.
0: 네. 지금 여기 하늘과 숲과 땅이 있는데 요 정도 해상도로 초파리가 평소에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 초파리의 시야가
2: 격자처럼 그냥 하나의 세상을 보는 거네요. 많은 사람들이 방송 보고 오해 풀것 같은데요.
1: 풀죠.
2: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 저도라니요? 지금 초파리 전문가분이?
2: 네? 전 초파리 냄새를 쪽쪽에 좀.
1: 시각은 이쪽이거든요.
4: 그 조그만 초파리를 그렇게 세세하게 나눠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1: 대단하네.
0: 초파리 안에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습니다.
2: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 우리도 그 눈이 두 개가 있다고 두 개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세계를 보는 것처럼 눈이 몇백 개 있어도 결국은 하나의 파노라믹한 뷰를 보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0: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둘 다 앞을 보고 있으니까 두개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물체의 거리를 감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겹눈 하나가 5도 정도를 바라보고 겹눈이 타일 형태로 이렇게 공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까지 봅니다. 그래서 330도 정도, 뒤에 목 쪽에 30도 정도 빼고 전체를 다 보는 그런 시각 구조를 가지고
1: 330도면
0: 있습니다.
1: 다 보는 거네요.
2: 그래서 잡기가 힘들구나.
1: 근데 시야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2: 픽셀 수가.
1: 그렇게 화질이 안 좋은데도 어떻게 그렇게 파리채가 빨리 다가오는지 알고 싹 기가 막히게 피하는지.
0: 브레인을 열고, 초파리 시각 뉴런들이 어떤 모양에 반응하나, 이런 걸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1: 네.
0: 그러면은 파리채에 반응하는 녀석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리채를 피하는 뉴런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응하는 속도, 그것도 엄청납니다. 우리 눈에 비해서는 한 5배 정도 빠릅니다.
4: 그러면은 신경세포 같은 경우는 훨씬 많나요? 어때요?
0: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3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초파리 60%는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초파리가 그만큼 시각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초파리 머리를 열어서 뇌를 꺼내보면 세포가 한 15만 개 좀안 되게, 뭐 보통 한 13만 개 정도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2가 실은 눈이랑 뇌 중간 부분을 연결해주는 부분.

0: 앞쪽으로 완전히 그냥 다 쏠려 있는. 네,
1: 시신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 3분의 2요?
3: 네, 맞습니다. 눈에서부터 날개까지, 눈에서부터 다리까지.
0: 전달이 빨리 돼요.
3: 예, 예, 그 전달 거리가 짧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프콘 얼굴을 인식하는 데까지 한 10단계 정도를 거친다고 하면은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 6, 7단계 이 정도면 진행되고 그 녀석들이 지나가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0: 네, 이 초파리 뇌는 오로지 시각 전용으로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쪽으로 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1: 그게 우리 같은 다른 생물이랑 비교했을 때 좀 많은 편 아닌가요?
3: 네,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0: 많은 편이겠죠.
3: 네.
0: 그럼 이 먹이 같은 것도 봐서 가는 걸까요? 뭘 잘 보는 걸까요?
3: 저희가 연구한 유런 중에 세포 중에 하나는 막대가 까만 막대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0: 까만 막대요?
3: 네, 까만 막대. 까만 막대를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에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나는 초파리를 앞에 두고 나는 초파리 앞에다가 막대를 왔다 갔다 하면은 초파리 그걸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초파리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나무를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0: 따라간다?
3: 네, 네. 운동적으로.
0: 이렇게 지금 나무를 보내? 뭐가? 그죠? 이 형광색으로 빛나는 게 이게 나무 아닙니까?
3: 네, 맞습니다.
0: 게임하면 같네요. 약간 팔굽게임 팔굽게임 이런 느낌이에요.
3: 네,
0: 옛날 레트로게임.
3: 네.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가 많이 있을 거고 네. 나무가 있는 그런 어두운 막대, 수직 막대를 찾아가면은 그 아래 뭐가 있을까요?
0: 뭐가 먹을 게 있다.
3: 그죠, 그죠. 과일이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거기다 알도 나서 번식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파리한테는 최적의 장소인 거죠. 그래서 강한 이 수직 막대 이끌림 반응을 하는데 그것을 반응하는 그 세포가 뇌를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 있고요.
1: 저희가 잘 못 보는 것들을 초파리가 또 잘 보는 게 있나요?
3: 짝짓기 상대를 인식하는 세포도 많이 있습니다.
0: 짝짓기 상대를 인식하는 세포가
4: 시각으로 보고 암컷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3: 암컷을 구별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고만한 사이즈에 자기 동력 같은 종의 초파리인지 아닌지 그거 구별하려면은 가로를 이렇게 움직이는 점을 인식하는 게 필요한데 그걸 담당하는 세포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랑 다른 점은 우리가 못 보는 빛을 보기도 하고 보는 빛을 못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잘 못 보고요.
2: 네. 우리 보는 파장이 옮겨가 있네요.
1: 저희보다 또 짧은 쪽으로.
2: 짧은 쪽으로 옮겨가 있네요.
3: 네네.
2: 그러면은 파리채를 빨간색으로 만들어가지고
5: 원래 빨간색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1: 그래서 맞네. 그래서 빨간색이에요?
0: 이거 파란색이고 빨간색이고
1: 이거 맞는 부분은 빨간색이잖아요.
0: 그래서 그런 거예요?
3: 파리채 같은 경우에 빨간색을 못 보는 게 아니고 빨간색에서 반사되는 빨간색을 못 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2: 형체는 보이고
1: 색깔을
0: 그래서 형체는 보인다. 뭐가 다가오는 걸 안다라는 그런 얘기죠.
2: 저는 자외선처럼 아예 못 보는 건 줄 알았어요.
3: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깔에 따라서 이 녀석들이 이끌림 반응이 있고 자외선은 빛이 있으면은 아주 그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핑할 때 이 곤충들 잡는 트랩 있잖아요.
1: 푸른색 막 보라색 푸른색 빛나는.
3: 맞아요. 그게 파란색인데 거기에 자외선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곤충들이 꽃에서 먹이를 찾기 때문에 꽃이 적외선을 다 많이 반사해서 섭식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정보가 자외선으로 오기 때문에
1: 꽃의 자외선을 많이 반사한다고요?
3: 네네. 그래서 곤충들이 전체적으로 자외선을 잘 보는 그런 본다. 시각을 발달한 것 같습니다.
0: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초파리는 800개의 겹눈을 가지고 있고 시각세포도 엄청 많고
3: 네.
0: 그리고 인간은 못 보는 자외선도 본다. 그죠?
3: 그렇죠.
0: 그렇다면 이제 인간의 눈은 어떤지 이제 인간의 눈을 좀
3: 우리 시각은 이제 그 눈에서 뇌로 가는 이제 화소 수를 말씀드리면 네네. 한 100만 화소 정도
0: 됩니다. 100만 화소 엄청 깨끗한 거죠.
3: 네, 초파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800개 이 정도 되니까 초파리에 비하면 한 1000배 정도 더 높은 고해상도를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0: 근데 이 인간의 눈은 왜 이렇게 해상도가 좋을까요?
3: 우리 뇌도 시각 뇌도 아까 30%니까 네. 사실은 초파리의 60%에 비하면은 사람의 30%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경 세포들이 있고 프로세서가 말하자면 있는 거거든요. 네. 눈 구조 자체도 엄청나게 정교합니다. 네. 정말 정말 좋은 카메라처럼 우리 눈은 제일 끝에 눈꺼풀이라는 아주 좋은 장치가 있고 그 안에 각막이 있어서 빛을 한 군데로 모읍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안에 홍채가 빛이 밝냐 어두냐에 따라서 조리개가 열리고 닫히면서 빛의 양을 조절하고요. 수정체를 통해서 모아져서 동공의 뒤에 있는 망막으로 투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0: 망막의 해상도가 굉장히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있는 세포들이 서로 이렇게 굉장히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주 고해상도로 세상을 볼수 있는 겁니다.
1: 근데 진짜 센서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게, 예를 들면 우리 카메라 안에는
2: 다 있죠.
1: 빛을 받아서 결국은 전기 신호로
2: 그렇지. 그
1: 바꾸잖아요.
2: 조리개도 있고 다 있지.
1: 네,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뇌에서 말하자면 정보를 처리해서 우리에게 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건, 혹은 끊임없는 라이브 영상을 제공해 주는 건데, 그러면 빛 신호가 전기 신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일어난 장소가 결국 이 광수용체
2: 광수용체?
1: 세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2: 아, 광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1: 네.
2: 처음 들어봐요.
1: 그래서 광수용체란 말 자체가 빛을 수용하는 곳이잖아요.
2: 아, 빛을 수용하는 곳.
1: 네.
2: 그럼 광수용체가 제일 뒤쪽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일 앞에, 제일 뒤쪽에 있는 거예요?
0: 망막에 있습니다.
2: 망막에 광수용체가 따로 있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거기에 이 광수용체 세포가 우리 크게 보통은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원추세포.
3: 들어봤어요.
1: 네.
2: 원추세포.
1: 네, 그 다음에 명암, 밝고 어두운 걸 구분할 수 있는 막대세포 혹은 간상세포라고 하는 두 종류의 광수용체 세포들이 있고요. 이 광수용체 세포들에서 빛 신호가 전기 신호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뇌로 전달이,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될수 있습니다.
4: 간상세포도 이게 학교에서는 보통 명암이라 배우는데 실제로는 색을 보거든요, 얘가. 초록색을 봐요.
3: 그래요?
4: 네. 그래서 어두울 때 비상 탈출 구 조명이 초록색인 이유가 인간이 그걸 어두울 때 제일 잘 봐요. 다른 색은 눈에 안 들어.
2: 근데 그러면 반대로 뭐 약간 그 특정 색깔 못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 중에 특이하게.
5: 생맥이나
2: 색이요.
0: 광수용체에 이상이 생겨서 생명이 일어나는데, 원추세포에 광수용체 단백질이 있는데 성점색체에 있거든요. 그런 생명이 남성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X염색체, 그러니까 성염색체에 있는데, 거기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에 남성은 X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돌연변이 일어나면은 바로 생명으로.
2: 광수용체 이상이다.
3: 제가 알고 있는 색약 생명분이 8명 정도 있는데 다 남성이네요, 생각해보니까.
2: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알게 됐네요.
3: 와.
2: 광수용체를 알다 보니까 이제 광수용체에 조금 이상이 생기면 그렇게 또 생명이나 색약이 있을 수도 있다.
1: 막대세포들이 조금 더그 센스티비티, 민감도가 높지 않나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밤에 약한 빛을 볼수 있게 해주는 게 간상세포고요. 간상세포들은 아주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넓은 영역을 볼수 있는 반면에 그런 녀석들이 듬성듬성 묵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책을 읽거나 이런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원추세포는 밀집되어서 2 마이크론, 머리카락의 50분의 1의 조밀도로 서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주 미세한 것까지 볼수 있는데, 그 영역을 바로 종실모하입니다.
2: 예, 일단 종합해보면 초파리보다는 어쨌든 사람 눈이 훨씬 더 깨끗하고 선명하게 많이 볼수 있다는 건데, 근데 우리 사람의 눈 대신 좀안 좋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0: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제가 여기 계시는 모든 패널들을 다한 번에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눈을 계속 움직이면서 보고
2: 맞아,
0: 있습니다.
2: 맞아. 이렇게 눈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수님을 보고 있으면 이쪽은 안 보여요.
0: 네네네.
2: 이쪽, 우리 장 교수님 쪽은 형체만 보여요. 그냥.
0: 네네.
2: 덩어리만 보여, 덩어리.
0: 아, 저보다 더잘
2: 덩어리가.
0: 아시는데.
2: 그러잖아요.
0: 네.
2: 그런 것처럼.
0: 그래서 중심화로 볼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좁은지 테스트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2: 아,
0: 있어서.
2: 그렇습니까?
0: 네.
2: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막 무작위로.
0: 네, 쉽지 않습니다.
2: 예, 네, 쉽지 않겠네, 진짜. 헷갈리지.
0: 카운팅 한번 해보시죠.
4: 잘못 쓰겠는데.
1: 16번인 것 같은데?
2: 16번. 네가 100% 16번. 16번이야.
3: 16번.
0: 네. 정확하시네요. 네.
2: 맞죠?
0: 16번. 네, 16번 맞습니다.
2: 예. 갑자기 고릴라가 나왔어요. 이걸 알면 어떻게 되고요? 흰색 옷이 3명이고, 검정이 2명이에요. 그리고 고릴라 1명 지나가고. 저는 그것만 봤어요. 네.

0: 근데 이거 실제 실험을 해보면 고릴라가 지나가는 거를 인지하는 분이 50%밖에 안 됩니다.
1: 50%요?
0: 네네네.
2: 저는 못 봤어요.
3: 예. 듣고 알았어요. 네.
1: 야, 못 봤구나. 그러니까 제가 관찰 이거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봤냐.

0: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찍어온 거를 한순간이라도 놓치, 프레임 단위로 보잖아요, 나. 이게 고를 나 바꾼 거잖아요.
1: 중심화가 좀 더 커진 거 아닐까요? 예?
2: 근데 그게 어떻게 보였어요? 난 안 보였는데.
0: 아, 보이지.
3: 한 가지 더 트릭이 있는데 그거 보셨어요, 혹시?
0: 그러니까 두 명, 검은색이 두 명밖에 없어요.
3: 아, 그거 말고 뒤에 커튼 색깔을 보시면은
0: 빨간색.
3: 아, 빨간색이었는데 네. 뒤에 어떤 색깔로 색깔이 검정색. 바뀌었어요. 아, 커튼 색깔이 오렌지 색깔로 주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2: 그랬나? 몰랐어요, 이것도.
0: 몰랐어. 오렌지는 몰랐어. 이걸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3: 상위 1% 될 것 같습니다.
0: 상위, 아, 상위 1% 될 수 있었는데.
3: 더 넓은 시야에서 보면은 색깔이 바뀌는 게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농구공의 움직임에 집중하면
2: 갑자기 바뀌었어.
0: 바뀌었어. 나는 고릴라까지만 봤어. 하지만 고릴라가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는 것도 전 인류의 50%밖에 안 된다.
2: 탑 50K 되셨습니다.
0: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지금 우리 인간의 시야각이 확실히 좀 좁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3: 네네. 그죠? 마치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예. 실제로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그것만 볼 수 있다. 그렇죠. 하는 걸 보여요.
0: 그래서 항상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아, 그러면 초파리라면은 안 놓쳤을까요?
3: 초파리는 기본적으로 중심화가 없기 때문에 네. 모든 영역을 다 동일하게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충돌 물체나 나무나 점이나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멀티네. 녀석들이 있는데 그 녀석들이 뒤에서 반응하든 앞에서 반응하든 다 동시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초파리였다면은 이 영상을 봤으면 얘는 싹 다 구별을 했거든요. 사람의 눈 구조랑 비슷한 동물이 또 있을까요?
2: 침팬지,
4: 보노보.
0: 네. 아, 그런 애들은 뭐 기본적으로 있는데 의외의 동물이요, 의외의 동물.
3: 네네. 네. 척추 동물은 다 기본적으로 네. 혼눈 가지고 있고 저희처럼 각막, 렌 수정체, 그다음에 망막이 있는 이런 구조 가지고 있고.
0: 우리 척사기들은 다 갖고 있는 거죠?
2: 척삭 동물 먼저.
3: 아, 척삭 동물이요? 예, 예. 척삭 동물 먼저.
0: 아, 이거 알려드려야 되나?
3: 제가 생물학 전공이 아니라서. 예.
0: 소리를 내는 두 개의 문과가 있어요. 문파가 있어요. 하나는 척삭. 척추가 싹 하고 서 있는. 예. 예. 이 척추가 서 있는 척삭 동물 있고. 예. 그 다음은 이제 절취 동물. 절취 동물. 곤충류.
3: 곤충류.
0: 예. 매미가 쓰르쓰르 하듯이. 예. 예. 그런 거죠. 이게 다시 보게 보시면 돼요. 네,
5: 네. 예. 척추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다.
3: 혼년이고 우리랑 비슷한 눈을 가지고 있고
0: 다 갖고 있고 척추는 다 갖고 있고
3: 근데 척추 동물이 아닌 동물 중에서는 예. 연체 동물
0: 연체 동물이요?
3: 예, 문어 같은 동물들이
0: 그러네
3: 우리랑 비슷한 카메라 형태의 눈을 진짜로 가지고 있습니다
5: 소위 두 종류라고 말하는 오징어, 뭐 낙지 이런 친구들이 우리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눈을 가지고 있죠 근데 또 의외의 제3의 우리처럼 카메라 눈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 해파리예요
0: 해파리가 눈이 있어요? 해파리가 눈이 있다고?
5: 해파리 중에서 상자 해파리라고 하는 해파리가
0: 상자 해파리 네모나게
5: 몸이 진짜 박스 젤리피쉬라고 불러요. 근데 상자 해파리도 이 렌즈형의 그 카메라 눈을 진화시킨 그 제3의 생물이거든요.
3: 아, 근데 독립적으로 진화를 했어요?
5: 네, 독립적으로요. 네. 우리 눈처럼 생긴 게 4개가 있어요. 누가 해파리에다가 인형 눈 붙여놓은 것처럼 눈이 달려있어요.
3: 네, 그리고 재밌는 눈 구조 중에 하나가 망막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데 고양이 눈.
0: 고양이요?
3: 사실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0: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3: 네, 네. 고양이가 야행성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밤에 길고양이들 지나갈 때 보면은 눈이 반짝반짝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고양이의 망막 뒤에 뭐가 있냐면은 거울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반사를 해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밤에 봐야 되니까 빛의 양이 적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반사를 시켜서 망막을 한번 반대로 통과를 시키는
0: 때리는구나.
3: 또 한 번 더 흡수되니까 훨씬 더 민감하게 밤에 어두운 데서 어디서 위험한 동물들이 오는지 이런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0: 아니, 교수님, 근데 여전히 좀 궁금한 거는 왜 굳이 시각을 초파리 연구로 하시는지는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왜 굳이?
3: 유전자 자체를 처음 동물에서 확인한 게 그게 초파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유전자 연구를 포함해서 발생, 면역, 후각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초파리에서 심도 있게 되면서 노벨상이 6개 나왔다고. 그 정도로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간상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빛을 어느 정도까지 감지하는지 그런 거를 테스트하려면 유전자를 가지고 만지면은 조작을 하면은 제일 쉽거든요. 초파리가 그런 장점이 있어서 시각을 포함해서

0: 다양한 뇌과학에서 초파리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1: 초파리랑 인간의 눈이 같은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를 좀 몰랐을 거 아니에요.
2: 저희가 지금 김하문 교수님께서 초파리 연구의 중요한 이유가 유전자라고 하셨잖아요. 눈과 관련된 연구에서 나온 중요한 유전자가 아이리스라고 아이리스? 하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이름 자체가 아이리스, 눈이 없는 유전자고 이 유전자가 망가지면 그러니까 초파리 눈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시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이리스가?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들여다봤더니 아이리스랑 상동 유전자,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똑같은 유전자
1: 비슷한 게 있다가
2: 있는데 그게 팍스6라고 하는 유전자가
1: 팍스6?
2: 네. 네. 근데 이 유전자가 예를 들면 생쥐에서 망가지면 계속 눈이 제대로 발달 안 해요.
3: 팍스6. 발달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보이는 거예요?
2: 그러니까 발달을 제대로 못 하니까 눈이
4: 퇴화가 돼버리는 거죠.
2: 눈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우리에게는 팍스6가 있고 그다음 초파리에서 아이리스가 발견했는데 결국 뿌리가 같은 유전자인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예전에 우리 인간, 초파리, 꼬마선충 모두 포함한 그 옛날 조상이 이 팍스6라고 하는 유전자의 그 조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 물려받았다는 뜻인데요. 이게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초파리의 다리에다가 생쥐의 팍스6 유전자를 넣어줘서 초파리 다리에서 켜준 거예요.
1: 그때
2: 눈이 생겨요. 다리에.
4: 초파리 쪽이랑 인간이랑 약간 상통하는 게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
2: 무슨 눈이 달렸을까요?
5: 초파리 눈이 생긴 거예요. 생쥐 눈이든. 사람 눈은 아닐 거 아니에요.
4: 혼눈.
2: 혼눈이었을 거예요. 겹눈이었을 거예요.
4: 혼눈이죠.
2: 근데 초파리 눈이 달려요. 그러니까 팍스6나 아이리스 유전자가 하는 역할은 여기에 눈을 만들어라고 하는 어떤 지시자로서의 감독관 같은 역할이고
4: 눈이 만들어져
2: 거기서 일을 하는 유전자들은 눈을 만든 유전자들이니까 나머지 그 유전자들은 초파리 유전자를 가지고 만드니까 초파리 눈이 만들어지는 거죠.
1: 그러니까 이 초파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주
4: 신기하다.
1: 신이 났네. 신이 났어.
2: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유전자가 공동조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시각과 관련된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었을 것이다. 아주 원시적인 시각기관으로부터 우리의 조상 계통은 이런 카메라형의 눈을 진화시켰고 초파리 같은 절지동물들은 겹눈을 발달시킨 거지만 출발점은 같기 때문에 초파리 눈을 연구한다면 근본적인 시각에 대한 현상은 우리 인간에게도 해당할 것이다.
1: 그러면은 그 시각에 관한 연구는 초파리로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동물들도 좀 있는지. 예.
0: 미국의 후벨 앤 위저리라는 두 분 교수님이 팀을 이뤄서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굉장히 왕성하게 고양이 시각 연구를 하셨는데요. 그중에 이제 재밌는 연구는 고양이가 태어나자마자 눈을 가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뇌가 어떻게 발달되는지 확인을 했는데 눈 구조는
1: 한쪽 가렸는데
0: 네네 눈 구조는 거의 그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자랐는데 눈에서 들어온 신호가 중간에 시상을 거쳐서 이 뇌로 요 뒤쪽에서 들어가거든요. 이쪽을 보니까 왼쪽 눈을 가려줬더니 가린 눈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완전히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른 눈을 튀어줘도 그 눈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현상을 찾아서 특정한 시기, 이제 저희 뭐 크리티컬 피리어드,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데 그때 눈이 발달되고 그 뇌가 발달되는데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는 게 필수적이다.
3: 그래야 발달할 수 있다. 그게 어린 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고양이는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아예 눈이 안 보이게 가리면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까요? 사람도?
0: 네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1: 같습니다.
0: 어떤 동물은
1: 다 그렇겠죠?
0: 네네. 네. 선천적으로 백내장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수정체가 빛을 잘 통과시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고양이 실험처럼 눈이 신경 회로가 잘 발달하지 않아서 그쪽 눈으로 잘 못 보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약시죠.
1: 약시.
0: 예, 예. 그래서 담당하는 시각 신경 회로도 퇴화가 돼서 아예 한쪽 눈으로만 보게 되는데 오히려 문제를 역으로 이용을 해서요. 이 정상적인 눈을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가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 약시를 보완을 합니다. 그러면은 약시가 있는 눈으로도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신경이 정상적으로 발달해서 균등하게 보게 되고 약시가 치료법이... 보완이 되는 그런 치료법이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 본다는 게 정말로 참 중요하고 특히나 이 뇌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인간의 눈이 인간을 인간답게 진화하는 데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0: 사람은 어떤 시각세포가 제일 많이 발달돼 있을까요?
2: 색 아닐까, 왠지?
1: 사람은 역시나 사람을 보는
2: 그러니까,
1: 시각.
2: 그러니까 저도 네. 사회성과 관련된 네. 걸 것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1: 내 스타일.
0: 네. 그래서 그거를 얼굴 패치라고 아, 하는데.
1: 얼굴 패치요?
0: 예. 그게 하나가 아니라 사람한테는 거의 10개 정도가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사람한테서 더 특별하게 발달한 그런 시각 구조가 얼굴 패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글을 읽는 거 있잖아요. 문자라는 건 사실은 5천 년 전에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진화가 따라갈 여지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뇌에 글자를 읽는 영역은 진화적으로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1: 맞네요.
0: 그래서 페이스 패치 중에 한 영역이 글을 읽을 때 활성화되어 있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맹인 사람들은 그 영역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분들이 글을 배우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얼굴을 인식하는 세포들이 글자를 읽는 기능으로 뇌 기능을 빌려주게 됩니다.
5: 야, 뇌도 기능끼리 서로 비슷하다 아니면 필요하다 하면 서로 이용을 하네요.
2: 아니 문자랑 얼굴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
0: 얼굴을 감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고 개체수도 다양하고 우리 시각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돼서 다양한 글자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얼굴 세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1: 자, 그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눈으로 들어와요, 빛이. 네, 뇌로는 못 갑니다, 빛이. 눈으로 들어온 빛이 어떻게 뇌로 가는지.
6: 도파민 수용체는 도파민이 붙으면 자극을 줬고 후각은 또 후각의 그 수용체에 뭐가 붙으면 그걸 인식했고 미각도 그렇고 똑같이 빛이 들어오면 이 광수용체라는 곳에 빛이 닿는 순간 레티날이라고 부르는 꺾여져 있는 구조의 분자가 있는데 얘가 휙 펴져요, 반듯하게. 펴지면서 이제 소모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던 단백질의 구조가 연쇄적으로 바뀌면 그게 이제 전기 자극을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는 순간에도 진짜 눈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이 물질이 펴졌다가 또 에너지 소모해서 다시 복구됐다가 화학 반응이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소한 빛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인식하는 모든 과정이 이거죠.
1: 어쨌든 전기 신호를 받는 거예요, 뇌가?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광수용체 세포가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그거를 뇌 안으로 전달을 하면은 네. 저희 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각 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일단 빛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본 게 다 전기 신호로 뇌에 들어간다.
0: 네, 맞습니다.
1: 그런 얘기죠. 네. 그럼 눈으로 빛을 봤어요. 그 빛을 이제 전기 신호로 뇌에다 전달을 했어. 네. 여기까지는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럼 그 전기 신호를 우리 뇌가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해가지고 세상을 보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0: 100만 개 정도의 케이블이 예. 이 조그만 점들을 감지를 해서 뇌에다 전달을 하고요. 제일 1단계로 하는 거는 선을 감지하는 겁니다.
5: 선이요?
0: 예. 각각의 화소마다 거기에 어떤 선이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있는지 그런 세포들이 저희 뇌의 시각 구조에 1단계로 배치되어 있고요. 어떤 특정 모양이 삼각형, 동그라미, 움푹 들어간 것과 뾰족 나온 그런 곡면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그 다음 단계에 있고요. 그걸 쭉 따라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패치 세포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은 그러면 움직임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 움직임에 반응하는
0: 세포. 네. 공이라면 공, 아니면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독특한 움직임 방식에 각각 반응하는 세포들이 다 발견이 되고요. 움직임과 조합돼서 점에 반응하는데 그 정보들이 눈에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공이 날아오면은 그 공이 윤곽이 이렇게 빨리 커지는 거를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빠른 행동 반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1: 움직임과 운동세포까지.
5: 우리 보통 운동시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구선수들 이게 공 친다라든지 아니면 운동할 때 되게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것들도 다 그런 능력들 때문에 훈련하면서 키워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0: 네, 훈련이 필요하고 얼굴을 감지하는 요 뇌 영역은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단계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영역은 해상도도 낮게 재빠르게 아주 짧은 단계로 계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초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 그렇죠. 움직임이라든가 뭐가 날라오면 빨리 피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더 판단을 빨리 해야 되니까요.
2: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보면 눈으로는 그냥 빛 광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광자들이 쫙 깔려있는 그 광수용체 타타타닥 터뜨리면서 어떤 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할 텐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윤곽을 통해서 윤곽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면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더 상위 레벨에서 얼굴 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것이고

0: 인공지능이 우리 뇌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이 실제 얼굴 인식도 하고 외부 사물을 특히나 영상을 분석할 때는 이 합성곡 식용막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1: 정선면. 근데 이런 거를 참 어떻게 알아내는지 참 신기하기는 합니다. 이것도 다 조파리 연구로 나온 건가요?
0: 1958년에 아까 말씀드린 고양이 눈을 못 보게 해서 실험을 하신
1: 고양이 실험으로.
0: 네네. 후벌은 위젤이 점선면에 반응하는 그 연구에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1: 결국 중요한 건 고양이로 다 알아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초파리 연구는 초파리 연구로는 시각에 대한 어떤 걸 알아냈을까요?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화가 있어서 아주 좁은 영역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좁은 영역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볼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눈을 움직입니다.
2: 아, 스캐닝 하는 거예요,
0: 그러면? 네네네. 그래서 눈을 계속 스캐닝하면서 이렇게 작은 조각 사진들을 찍어서 그것을 이어붙이는 형태로 우리가 전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1: 아, 눈이 계속 움직인다고요?
3: 또 가만히
1: 안 보는 것 같은데.
0: 의도적으로 우리가 어떤 한 곳을 바라보면은 고정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1: 하지만 근데 평소에는?
0: 평소에 우리가 눈을 움직이는 횟수를 측정해보면은 1초에 2번, 3번 걸로 계속해서 그렇죠? 움직인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울을 제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거울을 가까이 놓고요. 충분히 가까이 얼굴이 전체가 다 보일 정도로
1: 가까이 놓고, 놓으면 얼굴이 다 안 들어가요.
0: 네,
3: 부담스러운데
0: 놓고 고개는 그대로 전방을 응시하시고요. 눈만 움직이면서 더 가까이 봐야 됩니다. 이 거울에 얼굴 전체가 들어오게 하면서 왼쪽 귀랑 오른쪽 귀를 왔다 갔다 하시면 혹시 눈 움직임이 보이시나요?
3: 안 보이는데요?
0: 안 보이죠. 그러면은 두 분이서 한번 서로 한번 해보세요. 항성님이 하시고
3: 해봐요.
0: 장원재 교수님이
2: 해봐요. 움직였어.
4: 많이 움직여.
3: 오, 진짜 많이 움직이는데?
4: 해봐요.
5: 와, 생각보다 많이 움직여. 전 살짝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데요.
3: 눈동자가 네. 이만큼씩 움직이네요.
0: 근데 이거를
2: 움직여요.
0: 우리 눈이 움직일 때 우리 눈에 투사되는 배경이 전체가 확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1초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생각을 하면은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가 그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영상을 다 삭제를 해냅니다.
1: 뇌가요?
0: 네.
1: 뇌가 편집을 한다고요?
0: 네. 그래서 지금 한 실험이 우리 눈의 움직임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로 시선을 옮기는 그 순간이 사실은 삭제가 된 겁니다.
3: 진짜로요?
0: 네.
3: 아, 그러니까 이거 안 움직이는 것 같긴 했어요.
1: 네. 아니, 저도 안 움직였다니까요.
0: 네,
1: 저는 그냥 계속 그대로 했는데 이거 그럼 내가 너는 움직이고 있지 않아. 안심해라고 편집을 한다고요?
0: 네. 눈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밀 수가 있거든요. 그 요걸 10번만 하시면은 멀미가 날 것처럼 어지럽습니다. 굉장히 심해요.
1: 어지러워? 벌써?
0: 눈알을 살짝 잡고 이렇게 미시면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1: 잠은 빨리 오겠네.
4: 흔들려요, 전체.
1: 아, 그래요?
0: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 뇌가 다 삭제를 하는데.
1: 이거 우리 인체가 컴퓨터네 영상 편집같이 다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뇌가 편집한다.
0: 네, 맞습니다. 우리 눈이 움직이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데 이걸 단소화 안구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이 20분의 1초?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확히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각 정보를 차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눈에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가 전달이 안 되게 차단을 하고 무시하는 그런 기작이 있고요.
1: 계속 이러고 있는 거를 삭제를 시키고.
0: 네.
1: 본다, 이런 식으로.
0: 네, 정확합니다.
1: 어지럽지 않게.
0: 네네.
1: 그죠?
0: 네네.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초파리에서 정확히 이제 이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를 찾아냈어요.
1: 아, 그래요?
0: 이 녀석들이 나는 패턴을 보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날다가 어느 순간에 방향을 확 틀거든요.
1: 네.
0: 그때 초파리들도 어지러울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 제가 날아다니는 초파리의 이 움직임을 감지하는 세포를 찍어서 레코딩을 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초파리가 회전하는 20분의 1초 그 시간 동안 그 뉴로 세포가 억제가 되는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3: 이 교수님이 실제로 발견하신 거예요?
0: 그렇죠. 예. 비슷한 방식으로 조금 더 복잡하고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걸로 알죠.
2: 약간 손떨림 보정 기능 같은 느낌인데요.
1: 네, 손떨림 맞습니다. 보정이죠. 진짜네. 눈떨방.
3: 그러니까 눈떨방이죠.
1: 눈떨방이래.
4: 신기하네.
1: 야, 이게 뇌가 매 순간 편집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0: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맹점 실험인데요.
3: 맹점.
0: 예. 여기 왼쪽에 조그만 플러스 모양이 있고요. 오른쪽에 점이 있는데 왼쪽 눈을 가리시고 더하기 표시에다가 눈을 시선을 고정하시고
1: 했어요.
0: 거리를 이렇게 가까이 했다가 뒤로 옮겼다가

0: 치면 어느 순간에
1: 아, 뭐예요? 사라졌어.
0: 오른쪽에 있는 점이 어? 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2: 어, 딱 사라졌다. 깜빡깜빡거려요. 깜빡깜빡거려요.
3: 잘못된 것 같은데요?
2: 아니 아니야, 이게 사라졌다가 나타났다예요.
4: 어, 진짜 딱 그런 지점도.
2: 어,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어, 어, 사라졌다.
1: 아, 뭐, 그래요, 예. 네. 사라졌다. 깜빡깜빡거려요.
3: 교수님, 제가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없어져요.
4: 맹점이 없는 거 아니야?
5: 지구인 맞아요? 다른 우주에서 왔죠.
3: 깐따삐아라고.
5: 깐따삐아.
0: 재밌는 거는 네. 만약에 지금 이 화면에서는 배경이 흰색이잖아요. 네. 배경이 빨간색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동그라미가 사라지고 그게 빨간색으로 채워집니다.
5: 오. 네. 아 진짜요?
0: 그래서 포토샵을 아주 현란하게 잘 하고 있는 게 우리 뇌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맹점이 있잖아요.
5: 맹점.
0: 망막에 간상세포, 원추세포들이 이렇게 깔려있고 그 녀석들이 케이블을 밖으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케이블이 밖으로 나가려면은 거기에 구멍이 있어야 돼요. 그죠? 구멍. 거기에는 원추세포나 간상세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4: 인간이랑 무조건 있어야겠네요, 그 맹점이.
0: 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3: 교수님, 저 다발이 뚫려있나 봐요.
1: 문어야. 문어예요.
2: 어, 난 지금, 어? 지금
1: 문어예요?
2: 두 종류.
1: 문어는 뒤집혀 있어서 없어요.
2: 잠깐만, 이게 안 보인다라는 거죠?
4: 문어.
5: 지구인 아닌 것 같아요.
1: 오징어나 꼴뚜기나.
5: 아니, 왜 교수님이 초파리로 시각을 연구하는지 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교수님도 그러면 초파리 뇌를 지금 연구하시잖아요. 그럼 새롭게 알게 된 뭔가도 있습니까?
0: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 사물을 볼 때 내 지금 상태에 따라서 내가 달리고 있는지 걷고 있는지 어, 가만히 있는지 내가 지금 배가 고픈지 배가 고프면은 아무래도 음식 사진이 더 맞아, 눈에 띌 거 아니에요?
1: 계속 눈에서는 사진을 계속 끊임없이 찍어서 뇌한테 공급해주면 뇌는 계속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뇌가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해석의 방식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네, 근데 그거를 우리 뇌나 아니면은 영장류 원숭이의 뇌에서 연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5: 그렇죠.
0: 근데 초파리 같은 그런 작은 모델 동물들은 그걸 훨씬 더 심도 깊게 세포 한 땀 한 땀 거쳐가면서 연구를 할 수 있어서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깊이 있는 정보를 뽑을 수 있는 게 초파리 같은 모델 동물의 장점이죠.
5: 같은 사진이나 같은 장면을 보고 다르게 다 판단하는 우리 인간들이 많잖아요.
3: 그렇죠.
5: 그런 것도 각자의 뇌의 어떤 개성이 다르기 때문인가요? 해석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0: 네. 학습의 결과일 수도 있고
5: 학습의 결과.
0: 예, 관심이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중심하에 어떤 영상을 찍을지 그거를 결정하는 영역은 본능을 담당하는 이런 뇌구조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에 빠졌을 때 막 명동 같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너만 보였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게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초파리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5: 아니, 뇌가 시각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그러면 이제 다 밝혀진 겁니까? 아직도 뭔가 남아있을까요?
0: 초파리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뇌를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이제 가장 비슷한 동물이 원숭이 아니면은 조금 더 쳐주면은 이제 생쥐까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성까지는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면은 어떻게 그 독특한 공면이나 공률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생기는지
5: 아직은 그러니까, 좀 연구를 더 해야 되는 겁니다.
0: 네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5: 아직은 좀 밝혀지지는 않았다. 아까 20년간 초파리 뇌를 보면서 연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교수님 연구의 목표, 궁극적인 질문은 뭡니까?
0: 저는 이제 관점이 어떻게 하면은 뇌를 기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게 핵심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걸 이해해서 그걸 가지고 기계를 만들면은 그러면 초파리처럼 보고 걷고 냄새 맡고 먹이 찾고 날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
1: 똑똑한 기계 인텔리전트 시스템을 만드시고 싶으신 거죠?
0: 네네네. 그래서 인공지능의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피지컬 AI를 만드는
5: 거잖아요. 피지컬 인공지능이요?
0: 네네. 피지컬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초파리의 뇌 지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뇌 지도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녀석한테 몸을 주고 그 녀석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필요하면 초파리처럼 보고 듣고 감지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저희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
5: 인공지능 초파리 이렇게 약간

0: 그럼 드론인데 초파리 네, 네. 뇌를 담은 드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1: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피지컬 인공지능 로봇을 구현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계산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초파리는 14만 개의 노드로 해내니까 사실
2: 효율적이고
1: 에너지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초파리 뇌를 연구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의 에너지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초파리가 진짜 멋진 것 중에 하나가 드론은 다 프로펠러, 로터를 사용해서 하는데 초파리 같은 경우 곤충들은 이 플래핑 윙이잖아요. 네. 그래서 생물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초파리가 나는 거 보면은 드론에 비해서 훨씬 이 회전 각도가 짧거든요. 날개를 사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더 아크로배틱한 그런 비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의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비행 수단으로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초파리가 어떻게 날개 움직임까지 만들어내는지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군사 업체에서 굉장히 쫄깃할 것 같기도 하고
2: 그러니까요.
0: 저는 애초에 그냥 아예 초파리에다가 마이크로칩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그냥 그 초파리를 조종을 하면서 그걸 정보를 다 이렇게 무선으로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이면 난리가 나겠구나라는
3: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아, 벌써요? 네. 역시. 역시 나랑 통하네. 초파리는 진짜 연구 분야에서 노다지네요.
2: 기가 막히네요.
0: 그냥 마르지 않는 선물 같아요. 계속 뭐가 나오겠네. 진짜.
3: 따로 한번 해야 됩니다, 초파리는. 네.
0: 네, 어쨌건 초파리도 성공하시는 거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동안 뇌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오늘 우리 교수님을 통해가지고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2: 진짜로.
0: 우리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많은 연구 부탁드리고 새롭게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와주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다들 레이저 시술 받은 적 없습니까?
4: 전 태어나서 한 번도 없어요. 실험할 때만 써보고 지금 안경을 벗었잖아요.
0: 아, 나시겠죠?
5: 아, 맞아요, 맞아요. 네.
0: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를 여배우들 다니는 데로 다니고.
2: 진짜요?
0: 레이저를 하는 거 있거든요.
6: 레이저 수술 얘기를 했지만 과학 실험할 때라든지 레이저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7: 세상에 없는 빛을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0: 지익 하는 그 황성검 이런 거.
7: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백문의 불여 의견이라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그럴까요? 가지고 오셨어요?
6: 깜짝이야.
0: 이게 레이저구나.
7: 우리나라는 드론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세계 최초로 국방 위기체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랑 좀 하자면 국내에서는 무조건 최초고요.
2: 국내 최초고
7: 세계에서는 두세 번째 되는데
0: 탑3.
7: 우리 이렇게 훨씬 좋아요. 한 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2천 원 정도라고.
0: 이야. 넘산데요, 가성비가? 인터넷에, 첨단 산업에, 피부도 지지고 철판도 자르고. 레이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걸까요?
8: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9: 민원 처리부터 발권 업무까지 잠시도 쉴 틈 없는 연구원.
10: Have a nice day here, okay? Just second, please, here, okay? Seoul Station to Terminal 2.
11: 별리박인, 승하차인.
9: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기관사와 정비사까지.
12: 하도록입니다.
9: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
13: 완전 분해 후 재조리 보겠습니다.
9: 내열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실리콘 소재의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이곳. 용기부터 조리 도구까지 다양한데요. 종일 이어지는 고된 반복 작업.
14: 여기도 아파요. 아이도 아파요.
9: 쏟아지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사람들의 편리함과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0: 안 돼! 이리 쳐! 야! 너 왜? 왜? 뭔데? 아.
1: 밥은 깨기. 인형 물어뜯기. 신발, 장화 다 물어뜯기. 말 안 듣는 직원이지.
2: You're that guy running for Senate, aren't you?
3: I am that guy, yeah. What was that? I don't...

0: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1: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2: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평소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캠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감염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변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1: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2: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자랑스러웠죠.
1: 모든 게 처음이었죠. 시작이었죠.
2: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3: 저는 노라노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0: 결혼식장 컨셉이라 저도 약간 결혼하는 컨셉으로
1: 마녀처럼 하고 왔습니다.
2: 웨스턴적인 무드랄까요?
3: 좀 신사인데 조금 타락한 신사로 가다.

플로로키를 기다리면서 지냈어요. 소문이 굉장히 좋은 뮤지션으로 나 있는 뮤지션들이 이번 달에 많이 모여있구나 싶어서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치기 소년단. 양치기 소년단 드러머하고 제가 장기하 씨 회식 갔다가 만났어요. 양치기 소년단 드러머는 마임을 계속 하더라고. 이거를 모든 노래마다 이거를 계속해요. 이 느낌 그대로였어요. 만났을 때 굉장히 밝은 청년들이었습니다.

0: 땡킹인가 보겠습니다.
1: 전자방 뮤지션 기나이직이 추천을 해줬었고요. 세계 멸망, 세계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했던 20대 시절이 담긴 음악이래요. 다행이네요. 지금 생각이 조금 변하셨나 봐요. 마음이 가득했던이라고 하셨으니까. 아, 예. 아, 저는 이제 약간 100%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이연 형이랑 얘기를 좀 나누다가 전자음악이 약간 이제 MBTI로 치면 굳이 한 T의 성향을 가진 음악인데 거기에 F의 정서를 조금씩 넣는 걸 좋아하신대요. 그 형이 해줬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주변 뮤지션들이 이미 너무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저 어제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부럽대요. 라이브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그 지금 눈과 귀가 부럽대요, 저한테. 여기 파이프 연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파이프, 아이리시 그 파이프. 그분 SNS 들어가면 그 파이프로 온갖 노래를 다 커버를 하세요. 심상치 않은 분들이 들려주실 노래 제가 한번 음원 들어보겠습니다. 일부러 안 들어봤어요, 노래도.

0: 벨로드 키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1: 호저 군단 있겠습니다.
0: 어우, 카리스마가 있어요.
2: 솔직히 루키라고 하기에는

0: 네, 뜨겁네요.
1: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2: 안녕하세요. 2026년 최고의 신인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100% 라이브로 진행되는 헬로루키 예선 무대. 오늘도 역시 다양한 장르의 멋진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호응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팀 원하세요?
3: 네,
4: 네, 네.
5: 사랑한다, 내 친구들.

0: 너무 심심했어.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1: 네.
0: 몇 등 할 것 같습니까?
2: 저쪽으로.
0: 네, 저쪽으로 가볼까요? 희준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저희는 젊고 일 잘하는 밴드 호재훈단입니다.
4: 안녕하세요.
3: 뭐야, 헬로 울키잖아. 울키야 누군지 보여주자. 멋진 게 좋아서 밴드를 했고, 멋진 게 좋아서 옷을 입고, 멋진 게 좋아서 머리를 감고, 멋진 게 좋아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저희는 항상 추구하는 게 멋이거든요. 사실 21세기에서 아직은 안 나왔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 위에서 공감 안에서 조회수씩 1만 나와야겠다. 제일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좋은데 오늘 컨셉이 신사라고.
6: 어떻게 제일 어리지만 제일 신사다운 모습을 약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5: 약간 신사의 조건이 좀 뭐가 있을까요?
6: 신사, 품격, 짜세.
5: 짜세? 네. 아, 짜세 좋다.
6: 멋진 모습 보면서 열심히 응원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나를 소개하는 키워드 3개. 심장을 관통하는 멜로디랑 압도적인 그 카리스마. 그 다음에 배꼽이 빠지는 재치.
1: 지금 약간 창피하신 것 같은데.
0: 아니, 아니, 진심으로 한 거야, 진심.
2: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간이 방송됩니다.

0: 저는 이건 살인이에요.
1: 아, この 中に 183人の皆様が
2: 人道上というかもう人権問題ですね。

0: 음악을 만든 지는 10년이 넘었고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간 지는 8, 9년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일을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1: 이제는 막장 불입이다. 이제는 정말 노래하는 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0: 더 좋은 공연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살아가고 싶고.
1: 잘해야 되고 잘 전달해야 된다.
0: 앨범을 내면서는 저랑 약속했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남이랑 나 비교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어진 것만 잘 하자고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겨선 안 돼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감 시청자 여러분들, 정우입니다. 몸을 불사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왼쪽 깁슨이고요. 오른쪽 깁철이입니다. 둘 다 깁 기타라서 깁자 돌림이 됐어요. 저의 소중한 동료들. 오, 네. 그때 조그만한 식당 거기 테라스에서 기타 메고 솔방울 달린 모자 쓰고 열심히 노래 불렀거든요. 길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공연을 봤죠. 그래서 차가 오면은 노래 부르다 말고 차 조심하세요 이랬던. 야생의 시즌이었답니다. 당시에 앨범 없이 활동을 하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사람들에게 앨범 내달라는 말을 딱 100번 들으면 앨범을 내야지

포크는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되는 음악이라고 전 생각해요. 명확하게 잘 찌르는 송곳 같은 장르가 포크이지 않나. 저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 덕분에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때도 있고, 그 사람들 앞에 서기에 내가 너무 한없이 모자란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오늘이 끝나면 오늘 공연이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겠죠? 내 순간이다.

0: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경쟁을 뚫고 이곳에 도착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반가운 마음은 또 노래로 들려드려 볼까 하는데요. 다음 곡이 뭘까요? 어? 어떻게 알지? 진짜 어떻게 아셨어요?
1: 저의 고클라우드 북브랜드는 자신이 힘세고 강한 줄 알고 있었던 화자가 실제로 그러지 않은 자신의 모습과 싸우며 중얼중얼하는 노래거든요. 흔히 너 영혼이 꽃밭에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할때 영어로 클라우드 쿠크랜드라는 표현을 쓴대요. 제가 어느 날 어느 시점부터 자기 전마다 마음이 너무 소란하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감각이 느껴졌어요. 고민 고민하던 끝에 그게 제가 두고 왔던 과거의 시간들이었다. 과거의 나를 위한 앨범을 만들어 보자.

제가 그날 만취해서 뭐가 그렇게 서러웠는지 이젠 기억도 나지 않는데 변기를 붙잡고 막 울고 있었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깡깡하고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윗집의 소음이었는지 아니면은 제 환상 속에 무언가였는지 모르겠지만 더 강해지라고 누군가 날 두드리고 있다. 그곳까지 생각이 미치는 순간에 마음이 되게 잠잠해졌어요. 앞으로 뭘 하며 살아가야 될지 알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고 그 마음을 전부 다 쏟아내듯이 만들었을 때에 철의 삶이라는 노래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저에게 참 소중해요.

떼창 파트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젊은 나와 춤을 춰요. 그것만이 나의 기쁨을 계속 불러주시면 돼요. 어떻게 했냐면, 해보세요. 강하게 키우겠습니다, 여러분을. 자, 젊은 나와 춤을 춰요. 해보겠습니다. 절망과 함께 춤을 춰요.

자, 이제부터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저는 안 됐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젊은 나와 춤을 춰요. 그것만.

반갑습니다.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해파입니다. 그냥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기쁩니다. 제가 22년에 4년 전에 여기 헬로루키 참가자로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공감에서 공연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일이 다 벌어지네? 그게 올라온 날에 어떤 팬분이 채팅방에 이걸 올려주셔서 그걸 보고 처음 알게 됐어요. 에이? 제가 좀 입으로 말을 못하지만 막 주위에서, 아, 해파는 백대명반이잖아.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참 기뻤어요. 저는 음악과 상관이 없는 전공을 한 대학생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이제 여러 곳을 좀 전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사실은 되게 부끄러워서 밖에 꺼내지조차 못했는데 나 사실 음악을 좀 만들고 노래도 부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때 혼잣말이라는 노래로 참여를 했고 그래 노래를 만드는 이 전문가들도 그럼 내 노래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네? 그럼 내가 노래를 계속 만들어봐도 되겠네? 그 대회가 조금 더 확신을 심어준 거죠.

대학 졸업하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당연하다는 듯이, 막 졸업했으니까 나 이제 갈게, 이렇게 하고 가는데, 저는,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자리가 있을까? 어떻게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 세상이라는 곰 앞에서 죽은 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발 들키지 마라, 제발 들키지 마라,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라, 라고 호달달 떨고 있는? 작년 말 올해 초쯤에 공연을 너무너무 하기 싫다,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공연 전날에는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난 이제 다 떨어졌어. 이제는 자가복제밖에 못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간의 돌파구가 되어준 게제 앨범을 같이 프로듀스해준 조월님. 막 데모를 이렇게 모아서 들려드렸을 때 별로인 노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월님이 오, 이 노래 좋은데요? 제가 이 노래 한번 만져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막 등줄기 짜르르 할 정도로 너무 좋은 노래로 되돌아왔을 때그 짜릿함? 근데 정말 뜻밖의 많은 분들이 호의를 베풀어 주셨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다 합쳐져서 앨범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죽은 척 하고 있다가 살짝 눈을 떠봤는데 곰이 그렇게 저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사는 것의 힘들음에 관해서 약간 농담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앨범 커버에서 제가 자세히 보시면 대파가 아기가 하는 그런 포대기에 쌓여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걸 넣어서 되게 소중하게 이렇게 안고 찍어보면 어떨까? 놀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본 것이 이집 건강한 사회 이론입니다.

다음 곡은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란 노래 부를 거예요. 제가 뭐 하자고 할것 같아요? 맞았어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목

20대 후반쯤에 불안장애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생활에 만족하는지, 제가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된 하나의 부품이 될수 있도록 내가 빨리 기름칠을 해서 이 불쌍한 청년 돌려보내자. 그런 느낌이 어느 날 문득 그 병원 나오면서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라는 문구를 마음속에 품고, 20을 만들 때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하는 얘기에 뭔가 자기 이야기처럼 느낄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뭔가 이렇게 막 끌어올라서 수증기가 여기 안에 가득가득 차서 터질 것 같았을 때, 그때 음악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쉬익 하고 뭔가 구멍을 내어주는 기분? 막 시원한, 저를 보는 분들도 좀 그런 좀 같이 시원함을 느끼셨으면,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나 혼자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좋겠다.

0: 고맙습니다.
1: 이어서 EIDF 걸작선이 방송됩니다. 채널 돌리다 지친 당신, 이제 EBS로 오세요. 토요일 저녁 6시 35분 한국기행. 토요일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

성장. 토요일 밤 11시 5분 다이하드.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컨트롤러. 일요일 밤 9시 10분 시대 목격. 일요일 밤 11시 10분 신과 함께

0: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건가? 둘만 또 게임을 하려고 그런 건가?
1: 이제 채팅창 위험하다. 보니까 안 맞는데 마음에 든다 연락이 더 와가지고
2: 너무 위험한 거죠.
1: 무서웠어요.
3: 그루밍 같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면서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2: 오, 너무 귀엽다. 사진 한 장만 보내줘.
4: 저희 안 돼, 안 돼.
2: 네, 안 돼.
5: 명백한 범죄다라고.
0: 지금 너무 소름 돋아서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6: 서울 안에 아마 가장 느리게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운명같이 이 집이 나온 거죠.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죽일놈의 취향이구나.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7: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 어떤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8: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
9: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Я поднял, а вот еще раз, если не буду.

Tá. Ó, posso ir, posso ir, eu tenho que ir.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0: Макс, я не стал.
1: Максимум там скипись.

Thank you.

Thank you.

재미있고.

그러니까

potrebbe avere una scelta, ma non basta.

0: Стой, нам надо...
1: Стой,

0: Teraz słowo idę.
1: Я полезу наверх.
0: Давай.

감사합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감염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먼저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1.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2.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포기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우리말 우리글은 어떤 맥락에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평생 잘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 국민들의 국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는 상담연구원 이수연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상담하다 보면 공적 문서에 특정 표현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문서에서 또 잘못 쓰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보고서나 공문서 등 공적 문서에서 자주 틀리거나 헷갈리는 표현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상의 보고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좀 어색한 표현들, 잘못된 표현들, 표기들 좀 발견하셨어요? 한번 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연수 일시라고 쓰여 있는데요. 일시는 시간이 있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있을 때는요, 일자를 쓰셔야 돼요. 일시를 쓸 때는 날짜와 시간이 같이 있을 때 쓰니까요. 또 이게 기간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일정을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수 일정, 연수 기간 이렇게 해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서에서 2024년 10월 1일 이렇게 할 때요. 년,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요. 마침표로 대신하거든요.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가지, 우리가 24하고 앞에다가 아포스트로피 찍잖아요. 그건 영어 생략 표지여서 연월일에 쓸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날짜 쓰실 때 아포스트로피 쓰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4. 한타 띄고 10. 한타 띄고 1. 그리고 물결표는 앞뒤를 붙여요. 그리고 2024년 중복되잖아요. 그럼 뒷부분은 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10월 31일이니까 10. 한타 띄고 31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날짜 쓰여 있는 것도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아라비아 숫자가 한 자릿수만 나오면 앞에다가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0자를 쓰거든요. 그 0자는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1. 한타 띄고 8.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 쓰는 것은 우리가 공적 문서에 빠지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쓰시면 좋겠죠? 그 다음 쌍점 우리가 참 많이 쓰거든요. 표제어 뒤에다가 쌍점을 쓰죠. 방금도 연수, 뭐 기간, 연수, 일정은 무엇이다. 연수 주제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는이라는 조사 대신에 쌍점을 쓰거든요. 그래서 쌍점은 띄어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는을 붙여 적는 것처럼 은는 대신에 쌍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붙여서 찍어주시면 돼요. 근데 늘 쌍점이 여기만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시간 표시할 때 만약에 오전 9시다 그러면 09 쌍점 00 이렇게 쓰잖아요.

불상점은 앞에 있는 시, 분과 붙여서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이 뭐 2대1로 이겼다. 이럴 때는 쌍점 앞뒤에 있는 숫자와 붙여 적죠. 이렇게 쌍점은 쓰임새가 여러 가지인데요. 띄어쓰기 잘 유념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표현에서 요가 및 수영 중 택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택일이라는 건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밑이라는 건 그리고 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가나 수영 중에서 하나를 택해 이러죠. 이 나가 들어가는 데는 또는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요가 또는 수영 중 택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는과 밑을 잘 구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세부 내용은 별첨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세부 내용을 별도로 첨부합니다라는 거잖아요. 이 목적어가 나왔으면 서술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국어에서 서술어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이다.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별첨이라는 명사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짜임새가 맞는다고 할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하십시오체로 쓴다면 세부 내용은 별첨하였습니다. 또는 문장으로 쓰지 않고 구로 쓰신다면 세부 내용 별첨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이렇게 문장과 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맥락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사도 빼고 또 서술어인데 뒤에 있는 어미도 생략하고 이렇게 많이들 쓰세요. 근데 우리 문장을 짜임새 있게 잘 쓰는 게 정말 국어를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안 마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여기까지가 부사어거든요. 부사어가 나오면 만나는 서술어가 있어야 돼요. 이걸 적절하게 바꾸면 견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안을 원래는 서술형으로 하면 마련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명사형으로 종결하실 때 그냥 마련 이렇게 끝나시면 안 되고요. 한 글자 더 써주세요. 대안을 마련함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는 문장 표현이 아니라 구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면 관용화 구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안 마련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아주 작은 차이로 여러분들은 문장을 더잘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글자 더 넣으시고 조사 적절하게 쓰시고 이러면 문법에 잘 맞는 멋진 문장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은 또 다른 공문을 하나 볼게요. 네, 이제 수신자 나오고요. 경유, 뭐 참조 나오고요.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정기 대관 신청 승인 및 계약 안내, 알림 이렇게 돼 있고요. 1번,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번, 지난 1월부터 11월 초 현재까지 우리 기관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 제공을 위하여 찾아오는 평생학교 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번, 귀하께서 요청하신 2024년도 정기 대관 신청을 승인하오니 부침의 승인 조건을 숙지하고 문서 접수 후 금번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계약 시 준비사항 체크리스트와 프로그램 보고서를 부침과 같이 제출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표현들 한번 살펴볼게요. 안내를 한다. 안내를 하는 걸 알리는 건 아니겠죠. 만약에 무엇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안내까지만 쓰시면 되겠고요. 무엇에 대해서 알린다라고 하면 알림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안에 맞게 서술성 명사를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들이 중복되지 않게 한 가지 적절하게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11월 초, 뭐 11월 중, 11월 말 이렇게 할 때, 초, 중, 말을 거의 붙여서 많이 쓰세요. 이름절인 경우에는 붙여 쓰시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11월, 띄고 초, 띄고 중, 띄고 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시할 때요, 이 시도 띄어 쓰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의존명사인데요. 말로 할 때는 계약할 때라고 해도, 문서에 쓸땐 계약 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있거든요. 그럴 때, 아, 시 앞에 띄어야 되겠구나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문서에 뭐 제출시, 뭐 이런 것들 유념하세요. 뭐 참여시 이렇게 쓰잖아요. 시 앞을 띄어 쓴다 생각을 하시고요. 단, 붙여 쓰는 경우가 있어요. 비상시, 유사시, 평상시, 필요시. 이 단어는 아예 한 단어로 굳어져 있어요. 띄어 쓰지 않아요. 제가 문서를 보다 보면 계약시는 붙이고 오히려 비상시는 띄어 쓰는 그런 문서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 적는 네 가지는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양한 지식과 정보 제공을 위하여 이렇게 많이들 쓰세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목적어는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이에요. 그리고 서술어는 제공하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문법적으로 정확하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까지를 목적으로 주시고요. 제공하고자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좋겠죠. 요즘은 명사만 따서 구성하는 것들을 굉장히 간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어디까지가 목적어고, 어디가 서술어가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좋고요. 아마 입으로 말씀하실 때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 제공을 위하여 이렇게 잘안 하실걸요? 아마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공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에 쓰인 문장을 자연스럽게 풀어가시는데 입으로 내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를 생각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금번이라고 쓰셔도 틀리진 않은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금번하고 2번이 어떤 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친근한 표현으로 여길까요? 아, 금번보다는 2번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금일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금일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금요일인 줄 알고, 예, 그랬다는 사연도 들으셨죠? 금일이라는 표현이 사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쉽게 쓰이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굳이 한자어로 쓰시기보다는 소통이 잘 되는 오늘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훨씬 소통이 잘 되는 문서를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크리스트 이런 거 많이 써요.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점검표로 쓰시면 어때요? 제가 말씀드리면 기존의 체크리스트라고 이미 되어 있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그걸 그대로 쓰시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점검표도 쓸수 있다를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네, 오늘은 이제 공문서, 이제 보고서에 쓰이는 표기 표현들을 보았어요. 사실 공문서는 공적인 글이잖아요. 바로 공문서는 나의 얼굴이다. 또, 내가 일하는 기관의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잘 쓰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에 귀 기울여서 그것들을 잘 실천하시면서 쓰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한줄 정리는 공문서는 나의 얼굴, 내가 일하는 기관의 얼굴이다. 로 하겠습니다.

우리말 우리글은 어떤 맥락에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평생 잘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 국민들의 국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는 상담연구원 이수연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직장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글쓰기가 있죠. 바로 메일 쓰기입니다. 우리가 분야를 불문하고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주고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메일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업무 메일을 쓰세요? 예, 업무 메일 쓸 때 이렇게 쭉 치시다가 뭔가 딱 주춤할 때 없으신가요? 오늘은 업무 메일 쓰시

때 관행적으로 쓰는 표현 중에서 유의할 표현은 무엇인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실 만한 매일 예시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홍길동 부장님, 안녕하세요. EBR 대리입니다. 마케팅팀 주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모모 프로젝트의 현황 보고 및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시는 2024년 12월 11일 13시부터, 장소는 13층 D회의실, 참석자는 홍보팀 전원 및 마케팅팀 실무 담당자. 참석 유무 회신해 주시면 인원수에 맞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BR 드림. 네, 이런 메일입니다. 아, 여기에서도 나하고 좀 비슷한데 저게 맞을까 늘 생각했어 라든가, 저거는 저렇게 쓰는 거 아닌데 뭐 이런 거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자기소개를 EBR 대리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직함의 위치가 좀 중요합니다. 직함을 이름 앞에, 성명 앞에다가 쓰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고요. 그리고 성명 뒤에다 쓰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 부장님을 소개할 때는요, 부장 홍길동 이게 아니고요, 홍길동 부장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자기 소개를 하실 때는 네, 저는 홍길동 부장입니다가 아니고요, 저는 부장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거는 언어 예절 자료에 이제 분명히 기술되어 있는 것이어서 우리 지금 이 내용 보시는 분들 직함을 어디에다가 놔야 되는지 잘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표현 중에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문서나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을 때 우리가 뭐뭐 하고자 한다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죠? 뭐뭐 하고자 한다 이 표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거는 시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현재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나간 일도 아니고요. 앞으로 하겠다는 표현을 쓸 때는 하고자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건왜 사람들마다 다르게 쓰지? 이것 때문에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온이라고 쓰고, 어떤 분들은 한이라고 쓰니까 이 오의 정체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거죠. 제가 한번 이렇게 말을 할 테니까 느낌을 한번 보세요. 뭐뭐 하고자 하오니, 뭐뭐 하고자 하니, 어떠세요? 왠지 뭐뭐 하고자 하오니 이러면 조금 더 공손한 느낌 안 드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이 바로 그 오가 주는 느낌입니다. 이 오가요, 서술이나 의문에 공손함을 더하여 주는 그런 선어말 어미이거든요. 아, 사실 우리가 공적으로 어떤 문서나 아니면 이 메일을 주고받을 때는 적절한 경어가 이제 실현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오를 꼭 필수로 쓰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진행하고자 하니 이렇게 쓰셔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메일을 쓰실 때 왠지 상대방이 좀 오를 써서 조금 더 공손하게 표현을 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를 취하셔도 전혀 문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를 쓰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것이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요즘 부탁드립니다. 참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부탁드립니다 보다는요, 좀 매끄럽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더 좋아요. 우리가 많은 참석, 이런 것들은 이제 관용화 구성이 되는 거고요. 많이 참석, 이런 것들은 이제 동사형 문장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관용화 구성이 많은 거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표현이 될수 있어요. 특히 이제 메일은 좀 마치 대화하듯이 좀 편안하게 쓰는 그런 문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무하고 여부를 막 헷갈리시거든요. 이럴 때는 바로 바꿔보세요. 유무는 있고 없다 이거잖아요. 여부는 그렇게 한다, 안 한다거든요. 참석이 있고 없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참석 여부는 참석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참석 있다, 없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부를 쓰시는 게 맞겠죠.
다음에 요즘 말로 할 때도 그렇고 글로 할 때도 그렇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이 도록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 있죠. 아이들이 길을 잘 건너도록 어른들이 보살펴야 한다. 이렇게 도록은 앞뒤 문장이 뚜렷하게 주술 관계가 있는 절을 연결할 때 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뭐하게 하다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불필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도록하다를 빼시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걸 쓰시나요? 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사실 쓰이는 맥락에 의미상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다보다 고맙다를 쓰고 있는 이유는 좀 우리말을 좀 살려 쓰자는 그런 취지예요. 여러분들 달걀과 계란 중에서 뭘 쓰시나요? 계란도 쓰시고 달걀도 쓰시죠? 근데 저는 그러거든요. 계란보다는 순 우리말인 달걀 어떻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맥은 큰 차이 없고요. 고맙다. 요거는 이제 예전부터 우리가 쓰여왔던 우리 순 우리말이니까 이 고맙다를 살려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쓴다. 저는 항상 메일의 끝에 고맙습니다를 씁니다. 이제 드림, 올림 이런 거 쓰시잖아요. 이게 이것도 많이 질문하세요. 언어 예절 자료에 보면요. 드림과 올림 둘다 쓰실 수 있어요. 메일에서요. 드림, 올림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보면, 들이다보다 올리다가 조금 높이는 표현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이런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들이다는 조금 직선이고요. 올리다는 약간 상향이 있어요. 언어 예절 자료는 이런 차이를 구별하지는 않지만, 저는 사실 항상, 제 대상이 누구이든지 저는 항상 올림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드림과 올림 중에서 어느 것이든 쓰셔도 되고요. 저처럼 조금 차이를 두신다 하면 상대방에 따라서 조금 더 높인다 생각하시면 올림을 쓰시는 것도 뭐 어원을 고려한 그런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제 두 번째 메일 예시 한번 볼게요. 제목이 모모 프로젝트 관련 섭외 요청 의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연락드린 홍보팀 EBR입니다.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고 이번 모모 프로젝트 관련 외부 전문가로 모시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프로젝트 기획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송부드리오니 유천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BR 올림. 이제 여기에서 표현들을 한번 볼게요. 요청, 의견 이런 거 많이 이제 쓰시는데 여기에 의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의는 필수는 아니에요. 요청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 의는요, 아주 예전부터 우리가 쓰여왔던 우리말에서 많이 쓰여왔던 관용격 조사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의가 이제 쓰이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일본식 문장과 이제 관련 있다 보니까 이 의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귀띔을 해드리면요. 이렇게 쓰시다가 의를 빼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시면 빼시고 가시는 게더 좋아요. 의를 빼도 문맥이 자연스럽다 그러면 의를 빼시고 가시는 게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문을 구하고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 자문이라는 거는 전문가에게 물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문 자체가 전문가에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문가에게 자문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문을 구하고라는 이 문구는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고가 아니고요. 누구에게 자문하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메일 쓰실 때 송부 드립니다. 뭐 이렇게 요청 드립니다. 이렇게 들이다 많이 쓰시잖아요. 이 들이다를 쓸수 없는 것은 아닌데요. 송부하니 이렇게 쓰셔도 되거든요. 이 들이다도 좀 높임의 어떤 뜻을 드러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모든 명사에 자연스럽게 붙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송부하니 이렇게 표현하셔도 충분한 문맥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첨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셨는데 국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이 단어의 쓰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요즘 흔히 많이 쓰이는 건 첨부 파일, 그죠? 또는 붙임 파일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인식할 수 있는 단어를 쓰시죠. 그래서 첨부파일 또 붙임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메일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좋은 하루 되세요. 뭐 좋은 저녁 시간 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 지금 이렇게 문구를 쓰시는 거는 상대방이 이제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쓰시는 건데 사실 상대방을 주어로 한다면요. 상대방이 좋은 하루가 되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이 얼음이 되다처럼요. 사람이 좋은 하루가 될수 없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이 보내다가 어떤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게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정리는 호감을 줄수 있는 글을 쓰자로 하겠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안녕, 볼라.
2: 네. 아유, 언니.
1: 아, 동네 구경 좀 하자. 이게 궁전이요?
2: 여기가 성이에요.
1: 오, 경치고 쉬어. 오. 잘 그래요.
3: 해서 어, 오늘도
4: 기회를 갖고 와야지.
3: 남자 그 신분 사랑. 감사합니다.

0: 있어. 야! 또 왜? 왜? 뭔데? 아.
1: 밥은 깨기. 인형으로 뜯기. 신발, 장화, 담으로 뜯기. 말 안 듣는 직원이지만.

0: 자랑스러웠죠.
1: 나팔바지 쓰며들며 모든 게 처음이었죠. 시작이었죠.
2: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0: 저는 노라노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뭐 그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3: 해도 용령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4: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5: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6: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0: 이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화면을 그려줄 수 있을까? 말이 아닌 손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소음과 무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함도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천혜의 자연을 갖춘 충청남도 서산. 소떼들이 누비는 푸른 초원을 볼 때면 눈이 시원해지고 갯벌을 마주할 때면 가슴 속이 시원해지는 곳이죠. 그 중에서도 하루림만은 천박이 물범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랍니다.
1: 자연, 환경, 그냥 혀터만 누르면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서산이라는 것이 고향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해요.
0: 서산은 넓은 자연만큼이나 먹거리도 풍부한데요.
2: 여기면 크잖아. 예쁘잖아.
3: 야, 서산 양파 사러 오세요. 쌉니다. 가지 서산, 농각 서산, 상추 서산. 땅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서산 축복받는 땅이요.
0: 백제 불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마의 열의 삼전상.
4: 이 서산은 역사와 문화의 보고라고 생각되는 곳이어서 통째로 박물관이라고 얘기합니다.
0: 가슴 아픈 천주교 역사를 간직한 북제 성지와 조선시대에 세워진 해미읍성까지 천혜의 자연 속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 서산으로 떠나봅니다. 서산시 남동쪽에는 이 지역 명산으로 손꼽히는 가야산과 해미가 있죠. 충청남도 서북부의 최고봉인 가야산은 유난히 절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산의 이름 또한 불교와 관련이 있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산 밑에 가야사라는 절을 짓고 가야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곳을 오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느낌을 주는 산일까요?
5: 제가 느껴보기에는 이 산이 누나 같은 산이거든요. 엄마는 모든 것을 받아주지만 누나는 투정을 다 받아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엄마처럼 험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쉽지도 않고 즐기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산이에요.
0: 험하진 않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가야산 산행. 그 끝에 마주한 정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6: 와! 멋있다!
7: 우와, 날씨도 좋아.
8: 너무 선명한데?
0: 서산의 최고봉인 만큼 거칠 것 없는 조망을 자랑하는 가야산. 때마침 날이 맑아 더욱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이야.
9: 저희는

0: 전라도에서 와가지고 좀 오는 길이 좀 멀기는 했는데 이 풍경을 보니까 잘 왔다 싶어요.
1: 일단은 구름 너무 예쁘고 산 예쁘고 바다 보여서 너무 예쁘고 최고인 것 같아요.
2: 아 저기 다 바다네 이렇게.
1: 그러니까 이렇게 있죠.
2: 라인이 바다요. 산에 와도 바다가 안 보이는 산들이 있거든요. 높지 않은데 좋은 뷰를 볼 수 있다는 거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3: 한여름 더욱 짙어진 녹음을 가슴 깊이 담은 뒤 다야산을 내려왔는데요. 다야산 자락에 펼쳐진 드넓은 초원은 마치 알프스를 연상케 하는데요. 다야산의 수려한 산세를 병풍처럼 두른 이곳은 서산 구경 중 하나인 한우 목장입니다. 전국 한우 농가의 90% 이상이 이곳에 씨를 받아 태어난다고 하니까 소들에게는 이곳이 고향인 셈이죠. 산자락의 원형으로 자리한 이곳은 조선시대에 축조된 해미읍성입니다. 해미는 서해안 방어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병영성을 쌓은 것인데요. 진남문을 통해 읍성 안으로 들어가면 조선시대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대부분 훼손됐던 건물들을 70년대 들어 복원한 것이죠. 자, 그중 먼저 동원을 찾아가 봤는데요. 동원은 고을의 수령이 정물을 보던 공간으로 해미읍성은 병영성이었던 만큼 충청 병마절도사가 머물며 해미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행정 업무와 재판을 다루었던 곳입니다. 해미읍성 내부에는 관아와 민속가옥 등 조선시대 건물들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4: 내 뒤를 내가 알렸다.
5: 아우들 냉면도 안 사주고 마누라 냉면도 안 사주고 틀이야.
6: 젊었을 때는 하셨어요. 근데 이제 늙으니까 안 사주고 못 씻는다고 그러나.
7: 전라북도 익산에서 왔습니다.
4: 아, 전북 익산이요? 네.
5: 서산에서는 제일 유명한데 해미읍성.
8: 서산의 관광지 아니요?
9: 그런 게 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네. 정돈도 잘 돼 있고 나무도 나무 숲이 너무 예쁘네요. 오. 그리고 밑에 잔디도 그렇고.
10: 마음이 넓어지니까 착한 사람 된 것 같아요.
9: 원래 착한데. 아, 원래.
3: 관광객들에게는 즐거운 추억을 안겨주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주는 해미읍성.
11: 와 진짜 너무 멋있다. 너무 웅장하다.
3: 많은 이들이 와와와 감탄하며 사진을 찍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늘이었는데요. 푸른 하늘을 수놓은 연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와. 아니 그나저나 이 연은 과연 누가 날리고 있는 건지 한번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12: 와 안녕하세요.
1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네.
12: 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3: 이게 한 250m 정도.
12: 250m요?
13: 네. 그리고 간격이 2m 50 정도 되니까 100개면 250m.
14: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연입니다.
3: 해미읍성 보존회에서 활동하며 관광객들을 위해 연 날리기 시연을 펼치는 김호중 씨.
12: 근육이 장난 아닌데요?
13: 아, 연 날리기 하면 생계 어려서 많이 날렸죠.
14: 아빠가 만들어주면은 막 논에서 수확철 끝나면, 벼농사 수확철 끝나면 막 달렸죠. 줄 붙잡고. 네, 그게 추억이에요.
15: 아이, 반장님!
14: 네, 아유, 회장님 나오셨어요.
15: 아이고, 네. 오늘 또 수고 많네요.
12: 누구세요, 옆에?
14: 해미읍성 역사 보존의 초대 회장님이십니다.
15: 순찰차. 네, 이렇게 가끔 둘러봅니다.
12: 아, 순찰차. 네,
15: 해미읍성에 이 연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12: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15: 연관이 있죠. 읍성이 이전에 병영성이었거든. 병영성일 때는 하나의 정부 수단으로다가

0: 연을 띄워갖고 위기를 날린다든지 급한 뭐가 있으면 연으로다가 어떤 사람이 읍성과 연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1: 예부터 외구의 침입을 막고 서해를 지키는 든든한 보루 역할을 해왔던 해미읍성. 청년 시절에 이순신 장군 또한 군관으로 이곳에 머물렀다고 하죠. 이곳에는 또 어떤 추억과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0: 자, 여기 운동장 안에서 여기서 뭐 기마전도 하고 뭐 네. 씨름도 하고 면도 날리고 그죠? 네.
2: 지금 섬 밖으로 나가서 그렇지 지금 110회 정도 돼요. 졸업생.
0: 그 당시에는 학생 수가 한 3,000명 됐으니까 진짜 그 저 운동장이 꽉 차다시피 했죠.
2: 그랬죠. 네.
1: 70년대 복원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곳엔 수많은 주민들이 머물며 마을을 이뤄 살아왔는데요. 바로 그 마을에서 살았던 송상원 씨에게는 곳곳에 어린 시절 추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0: 한더위, 무더울 때, 그때는 우리가 저기서 물 들어 여기까지 와 물 떠 갖고 왔었다. 그러면 이 물이 여기서 뜰 때는 시원한데 집이까지 갖고 와봐야 이제 그놈이 데워졌지. 지금도
3: 그 물이 있네.
0: 있지. 관에서 판 우물이기 때문에 깊이 팠더라고. 와갖고 마시는 물이 시원하기 때문에 그 매력은 지울 수가 없지.
1: 조선시대 무예를 익히던 병사들의 휴식 공간이었던 청허정 또한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추억의 장소라는데요.
0: 옛날에는 여기 올라오면은 이 앞에 이 서해 바다가 다 보이고 바다가 가까웠었다고. 뻘도 있고 백사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족 자원이 진짜 풍부하게 서식했는데 포구들이 있었어. 포구들이 물물 교환을 했지. 어선들이 들어오면은 여기서는 이제 곡식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4: 지금 풍경이 많이 바뀌었네요. 옛날 풍경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0: 옛날이 좋지. 그거는
2: 옛날이 좋죠.
1: 깨끗하고 편리해진 세상. 그래도 옛날이 좋은 이유를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시절 소중한 기록을 간직하고 있다는 송상원 씨를 따라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0: 군대기 이전에 해미 읍성의 전경 이것을 내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나가랍성 가면은 이 초가들이 성 옆으로 그대로 있지. 여기도 성 밑으로 이 집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1: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시대를 막론하고 참 많은 주민들이 살았던 곳이랍니다.
0: 답사할 때 걸어가던 데가 이 교정이야, 교정. 여기다만 1, 2, 3 교사가 있었고 뒤에 가 교사가 있었어. 여기가 이게 해미 면사무소 자리. 그저 동원.
4: 아, 면사무소였어요?
0: 그러니까 동원이 면사무소. 그리고 아까 이 중국 사람들이 왕씨, 유씨, 장씨, 조씨들이 여기 이러면서 살았어. 그 산동성 사람들인데.
4: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0: 직접 만들었지.
4: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0: 자기가 사는 고향을 사랑하게 마련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애착이 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나라도 이 기록을 좀 기록해보자. 과거 속에 살아도 안 되지만도 과거를 망각해서도 안 돼. 아니 80평생을 함께 한 것인데 나하고는 떼놓을 수 없는 인연이지. 나왔어요.
5: 안녕하세요.
0: 네, 나왔어요.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5: 네, 고맙습니다.
6: 어머님이세요?
0: 네.
6: 와, 이거. 안녕하세요, 어머님.
5: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늙은이를 보고 가신다니 너무 감사하고 와. 고맙습니다.
6: 어머님, 예. 손이 너무 따뜻해요.
5: 따뜻해요?
6: 예. 예. 아이고.
0: 해미에서 107년을 살면서 보고 느끼고 몸소 살아온 것이니까 산 증인이지.
5: 19살 실봐가지고서 그냥 여태 살았으니.
6: 어머님, 여기 해미 좋으세요?
5: 아이, 햄이 좋으니까 여태 살았죠.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아주. 아픈 데도 없이 건강해서.

0: 다 가고 나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오래 살고 있어요. 저기 저 계산에 물 좋은 물 먹고 나서 이렇게 좋고 건강한 게 아마.
1: 하하하, 여든의 아들이 107살 어머니에게 전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2: 여지껏 그랬듯이 앞으로 어머니하고 잘 지내자고요.
0: 아,
2: 건강하게.
0: 감사합니다.
1: 저희도 참 감사합니다. 자, 해미 읍성과는 뗄수 없는 관계의 또 다른 역사적 장소, 국제 성지입니다. 과거 해미 읍성에서는 쇄국 정책에 의해 천주교 신자들의 고문과 처형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곳은 그 순교자들을 기리고자 만들어진 공간이죠.
3: 둥그런 모양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요 바로 근처에 읍성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성 모양으로 둥근 성당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읍성과 아주 깊은 어떻게 보면 또 아픈 사연이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0: 이 PD님, 이 커다란 돌이 있는데, PD님 어떤 거로 보이셔요?
1: 뭐 건너면 다리 같기도 하고
0: 예.
1: 옛날에 고인돌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0: 비슷하게 보셨는데요. 그 읍성의 서문 앞에 있던 디딤돌인데, 디딤돌 위에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줄로 묶어가지고 방아를 찌듯이 하면 머리를 부딪힌다든지 여러 가지 피를 흘린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면 물에 빠뜨리고 그런 자리개집이라는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처참한 모습이 되면 이 피가 자연스럽게 이 물, 개울물을 흘러서 이 동네에 골고루 피가 이제 쌓이게 되고 이제 현감은 여기서 피를 안 흘리고 죽이는 방법을 또 생각하게 됐겠죠.
2: 국제 성지 안에는 진둠벙이라는 작은 연못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에 어떤 아픈 역사가 숨겨져 있을까요?
0: 피를 안 흘리고 죽이는 방법이 이 연못에 사람들을 빠뜨려가지고 묻어버리는 수장이라고 하는 방법이 이루어졌던 아픔의 장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못을 이쪽 말로 둔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죄인 둔벙 부르다가 진둔벙이라고 지금은 불리는 곳입니다. 이 지역으로 잡혀온 신자분들은 대부분 신분이 낮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자체를 받을 수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없고 민초들의 그런 아픔이 서려 있고 또 그런 많은 민초들이 순교한 곳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이름 모를 순교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해미 국제성지. 2020년 교황청으로부터 국제성지로 정식 승인을 받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교황청의 승인을 받은 국제성지이자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라고 합니다.
0: 우리 성지 주위에서 발굴된 순교자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뭔가 더 좋은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서산이 정말 자랑스러운 선조들을 가진 그런 자랑스러운 지역이라고 자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야산 중턱, 오랜 불교 역사를 간직한 장소를 찾아와 봤습니다. 창대했던 절은 사라지고 이제는 터만 남아 과거의 영화를 보여주는 보원사지. 그간 백제금동 열의 입상과 더불어

0: 더불어 수많은 문화재가 출토되기도 했는데요.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1: 절 입구에 이 세워놓고 여기다가 깃발을 높이 올리거든요. 이게 지금 돌 기둥이 4m거든요. 여기에 장대를 높이 세워서 한 4배 정도로 올라갔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보은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언제 폐사가 되었는지는 기록에 없어요. 유일한 남아있는 기록은 우리 탄문스님의 비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비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0: 보원사제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많은데 법인국사 보성탑도 그중 하나입니다.
1: 이게 이제 법인국사 탄문스님의 보성탑이에요. 고려시대의 4대 임금이 광종이거든요. 탄문스님이 유일하게 임금을 가리켰던 왕사이면서 살아있을 때 국사의 칭호를 받으신 분이래요. 말년에 이제 광종께 이제 요청을 하세요. 고산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보은사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들어오실 때가 천여 명의 스님이 영접했다.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보은사에 오셔서 입적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깨알같이 한자로 막 쓰여진 게 탑비의 비문인 거예요. 그러니 보은사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과히 짐작하고도 남게 되겠죠.
0: 보원사지 한가운데 위치한 5층 석탑에서는 다양한 시대적 양식을 엿볼 수 있죠.
1: 돌로 이렇게 넓게 만들어진 거 보이세요? 저기를 석좌대라고 해요. 부처님이 앉아계시는 자리예요. 근데 또 어디에 가 계시냐면 국립중앙박물관의 3층에 분류 조각실에 지금 가 계세요.
0: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철불. 철조열의 좌상 또한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2: 옛날엔 그게 컸을 것 같은 등당인데 서만 있는 거 보니까 좀 씁쓸하네요.
1: 네, 그럴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성주괴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거는 변한다, 항상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막 화를 내고 뭐 그럴 일이 아니다. 부처님의 사상을 고스란히 남겨주는 게 어찌 보면 절터예요.
0: 마치 불교 박물관처럼 다양한 보물을 간직한 보원사지였습니다. 보원사지에서 약 1.5km가량 떨어진 곳. 암벽에 새겨진 백제의 미술을 만날 수 있는데요. 국보 84호인 마애열의 삼전상입니다.
1: 여기에는 내포라고 하거든요. 내포는 안내자에다가 포구포자예요. 해로가 발달되었을 때는 배를 타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물의 유입이 굉장히 빨랐던 곳이죠. 언제 조성이 되었는가? 600년대예요. 백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예요. 어떻게? 신라와 고구려의 침공을 받았을 때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다 들어줄게 라면서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백제인들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0: 시간대에 따라 그 미소가 달라지는 것으로 유명한 마애열의 삼전상. 그 온화한 미소가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1: 위를 보시면 천화가 있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80도 기울어져 있어요. 비를 최대한 들맞게 하고 원래는 이렇게 계곡이었어요. 비가 피해지고 사람들이 건접할 수 없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이 보존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죠.
0: 백제인의 뛰어난 지혜와 마음이 담긴 마의 삼전 불상의 미소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1: 이 서산은 역사와 문화의 보고라고 생각되는 곳이어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자연과 역사와 문화를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공간으로 서산이 고마운 곳이죠.
0: 가야산 아래 오랜 역사와 문화.

0: 한숨안에는 간척된 농경지가 있어서 먹이들이 풍부하다는 것을 새들이 알고 이곳을 많이 찾아온답니다.
1: 자연, 환경, 그냥 처참한 놀라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서산이라는 것이 고향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해요.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채널 돌리다 지친 당신, 이제 EBS로 오세요. 토요일 저녁 6시 35분 한국기행. 토요일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장. 토요일 밤 11시 5분 다이하기.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컨트롤러. 일요일 밤 9시 10분 시대 목격. 일요일 밤 11시 10분 신과 함께 인과 연.
1: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와, 이거 진짜야?
5: 에이, 설마. AI겠지?
4: 오, AI로 만든 거네.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바다를 막아 만든 너른 간척지 철새들의 낙원 천수만을 아시나요?

0: 간척된 농경지가 있어서 먹이들이 풍부하다는 것을 새들이 알고 이곳을 많이 찾아온답니다.
1: 고소하고 향긋한 천수만의 맛.
2: 간첩 제가 기억해서 쌀 맛이 맛있고 그리고 햇볶을 맞아서 그런지 품질이 좋아요.
1: 천수만의 절경 가노람도 있습니다.
3: 자연, 환경, 그냥 혀터만 누르면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서산이라는 것이 고향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해요.
1: 풍요의 땅, 천수만의 맛과 멋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서산시 남서쪽에는 세계의 면이 바다와 맞닿은 천수만이 있습니다. 1980년대 간척 사업으로 천수만 일대가 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인공 담수호와 함께 대단히 농경지가 조성됐는데요.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유속이 빨라 간척이 난항을 겪자 유조선을 이용해 물막이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죠. 그렇게 탄생한 농지는 약 15,200헥타르, 여의도의 30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천수만에는 유난히 분홍이 많다는데요.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선 농부들을 만나봤습니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원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피가 나서 그 좀 피 좀 방지하려고 나오게 됐습니다.
5: 모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모보다 훨씬 크고 모가 먹어야 될 양분을 피가 다 빨아먹기 때문에 저 꼭 제거를 해줘야 돼요.
1: 오늘 작업에는 숨겨진 일꾼이 있답니다. 바로 이 드론인데요. 참말로 크네요.
5: 큰가요?
4: 아니, 선생님 이거 올라타면 날 수 있겠는데요?
5: 제 아들 정도는 태우고 뛸 수 있겠네요.
4: 아, 진짜요?
5: 네. 가격은 이것저것 포함하면 한 2,500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네.
4: 차 한 대 값이네요.
5: 그렇죠, 웬만한 차 한 대.
1: 그나저나 작동은 어떻게 한대요?
8: 사람 또는 장애물 감지.
5: 이게 지금 저희가 줄 논인데 제가 이제 요 설정을 하면 요 노란 선 따라 드론이 자동으로 와서 그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약을 줄 겁니다.
4: 조정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5: 그렇죠. 간편하죠.
4: 수고하십니다. 누구세요?
5: 제 아버지신데요. 네.
4: 아버님이세요? 아유, 누군지 아시는 분 무조건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9: 내가 농사 짓던 거니까 구경도 해야죠.
4: 아, 얘 들어온 지 한 5년밖에 안 됐어요.
5: 제가 알아서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가끔 불안하신지
9: 그뿐이 아니고
5: 검사차 나오시는 거예요.
9: 가벼운 일이네. 도와주지요. 물 좀 부어주고 이런 거.
4: 아, 그래요?
8: 네. 작업 시작. 드론이 곧 이륙합니다.
1: 잠시 후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드론. 요즘 농촌에서는 보기 드문 풍경도 아니라지만 하하, 그거 참 신기합니다. 이야. 주로 이런 방제 작업이나 비료를 주는 역할을 한다는데요. 그 사이 농부분들은 뭘 하는지 지켜봤는데요. 아니, 요것은 파라솔 아닌가요?
4: 지금 이건 다 뭐예요, 지금?
5: 더우니까 요즘 여름이라 더워서 아이스박스하고 파라솔이 있어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4: 아니, 지금 뭐 바캉스나 오신 거예요?
5: 피서 비슷하죠. 음료수 하나 드시죠.
9: 직업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농사인데 이게 지금으로는 뭐 신선노름 돼버려서
5: 아무리 신선노름이라도 뼈끝에 나와서 일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힘든 게 있는 거죠.
9: 배가 이러던 시절의 비어문은 그렇단 얘기지.
1: 하하, 세월 따라 많은 것이 변해버린 세상. 변한 건 농사 방법만이 아닙니다. 이곳 천수만은 바다가 땅이 됐으니 말이죠.
9: 먹힌 참 좋았지 여기. 백사장이 쫙 둘러있고 바닷물이 출렁출렁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기.

0: 생각이 지금 나요. 그 아름답던 바다가 농경지에서 그 풍경을 생각할 때는 아주 서운하죠. 그래도 옛날부터 내 고향이니까 저기를 한번 쳐다보는 게 이 땅이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소득 가지고 애들 가르치고 또 분가시키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놓았잖아요. 지금 굉장히 내가 고맙게 생각해요.
1: 농부의 마음과 함께 튼실한 벼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한여름의 천수만 들녘입니다. 이곳 천수만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철새들 덕분인데요. 시베리아와 만주 등지에서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철새의 주요 이동 경로인 천수만은 사계절 내내 각종 새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천수만 철새들을 보호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만든 서산 버드랜드인데요.
2: 독수리다, 그치?
3: 어.
2: 우리 그때 독수리 보지 않았어?
3: 어.
2: 아, 진짜 크다. 그치, 현수아 독수리 봐봐, 독수리. 어때, 어때, 여자야? 어때? 엄청 크지? 그때 막 하늘에 독수리 한 막 세 마리 날고 있었잖아, 그치?
4: 어머님이 더 신기해하는 것 같은데?
2: 네. 아니, 전에 독수리를 봤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독수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진짜로 천수만에 독수리가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더 신기해요.
1: 천수만에서는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를 비롯해 천연기념물인 참매 등을 만날 수 있죠.
5: 이곳 철새 전시관은 천수만에서 볼 수 있는 새들 한 200종류를 박제 상태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6: 살아있던 거예요?
5: 그렇죠. 다 살아있었던 거죠. 살아있었는데 뭐 약물 중독이라든가 날개 다침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어딘가에 죽어있는 것을 약품 처리를 해서 전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박제한 거예요. 박제로 이렇게 한 모습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막 움직이고 날고 막 이러는 모습 보고 싶지 않나요?
6: 네.
5: 그럼 우리 그런 새들을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1: 서산 버드랜드에는 천수만 철새들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둥지 전망대가 있습니다.
5: 한번 이 디지털 망원경을 이용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이는 장면 안에 천수만의 대표적으로 찾아오는 백로들과 왜가리들이 보이고 있어요.
4: 여기 뭐 움직이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뭘까?
6: 저? 오리인 것 같은데, 청둥.
4: 선생님, 이거는 뭐죠?
5: 아, 청둥 오리는 아니고요. 흰뺨 검둥 오리라고 하는 오리입니다. 겨울철에는 또 더 많은 개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황새가 있어요, 선생님이. 오, 어때요? 황새 보셨나요?
4: 지나다니고 백로랑 왜가리는 많이 봤는데 황새는 처음 보네요.
2: 황새가 저렇게 논에 있는 건 진짜 처음 봤어요.
5: 네, 그러시죠. 저 황새는 지난해에는 네 마리의 새끼를 낳고요. 잘 키워서 독립을 하고 올해는 다섯 마리를 잘 키워서 또 독립을 시킨 그 주인공들이에요.
1: 이들 황새 가족은 야생 수컷과 인공 정착으로 태어난 암컷이 자연 번식에 성공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5: 천수만에는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새들이 날고 앉고 하는데 다치게 하는 전기줄이 하나도 없어요. 전봇대도 없고. 그래서 새들이 하늘을 마음껏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또 간척된 농경지가 있어서 먹이들이 풍부하다는 것을 새들이 알고 이곳을 많이 찾아온답니다.
1: 그런가 하면 이곳에는 또 다른 의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5: 우와! 우와! 여기 있는 친구들 보여요? 네. 여기 있는 두 친구는 독수리와 흰꼬리 수리랍니다. 네네. 근데 이 흰꼬리 수리는 밀렵 사냥꾼이 총에 맞아서 날개를 다쳤어요. 한쪽 날개가 없습니다.
7: 날개가 한쪽도 없어.
5: 독수리 역시도 그래요. 전기줄에 걸려서 날개 한쪽이 부러졌어요.

0: 인간의 이기심과 편리 시설 때문에 위기 상황에 놓인 새들. 이곳에서는 충청남도에서 구조된 야생동물 중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류의 재활 훈련과 방사 준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1: 마음이 너무 아파요. 동물들을 아껴주고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2: 날개 총 맞았는데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3: 사냥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새 사냥이요.
4: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수만이 진짜 아름답고 좋거든요. 자연이 많이 보호되고 보존돼서 이 아름다운 새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 강아지들아 잘 살아라.
6: 그래. 제발 잘 살아라. 강아지.
7: 목소리가 아주 시끄럽고 너무 좋아요. 진짜.
0: 모두의 응원대로 새들이 잘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천수만의 맛을 찾아 간월도로 와봤는데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걸 보니 번지수 제대로 찾아온 것 같네요. 이 집의 1등 공신은 천수만에서 재배된 이 쌀이라는데요.
8: 여기 서산 간척지 에서 생산하는 쌀이에요. 간척지가 비옥해서 쌀 맛이 맛있고 그리고 햇볕을 맞아서 그런지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이 쌀을 쓰게 됐습니다.
0: 이 집의 또 다른 재료는 바로 불인데요. 한여름에는 튼실한 불을 구할 수 없어서 겨울 불을 냉동했다가 쓰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동법이랍니다.
8: 해동할 때 흐르는 물에 해동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유수해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 물이 아니고 바닷물이기 때문에 쌈투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영양소가 뺏기지 않고 맛이나 냄새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 전통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0: 깨끗이 씻은 천수만 쌀에 바닷물로 해동한 불을 듬뿍 얹어주면 기본 준비 끝! 여기에 버섯과 당근, 은행 등을 얹어서 압력솥에 한 소끔 끓여주는데요. 이윽고 완성된 솥밥은 쌀 아래 찰기와 불 향기가 가득하답니다. 이번엔 각종 채소를 넣은 반죽에 아낌없이 불을 얹어 노릇노릇 부쳐낸 불전까지. 불밥 한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 이 한 그릇에 천수만의 맛과 영양이 가득 담겨 있죠. 자, 이제 윤기 넘치는 불밥을 덜어 그릇에 담고 부추 간장을 얹어 슥슥 비벼주는데요. 손님들, 맛은 어떠신가요?
9: 오, 맛있어. 너무 맛있어. 굿.
10: 바다향이 그득하고 향기가 그득하고 맛이 담백하고
11: 지역 특색에 맞는 음식이니까 이제 서산 시민으로서 이런 음식이 있다는 게 진짜 엄청나게 이제 크게 자부심으로 와닿을 정도로 너무 맛있습니다.
12: 네. 아, 진짜요? 네.
0: 이 집에서 맛볼 수 있는 또 다른 별미는 바로 어리불젓입니다.
12: 근데 어리불젓은 보통 그 빨간색 아닌가요?
8: 불을 세척해서 소금에 절인 다음에 발효를 시킨 백젓 상태예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70년대 이때 이런 백젓 형태로 판매를 하셨어요. 그러면 집집마다 양념은 자기 입맛에 맞게 해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0: 그 옛날 아버지가 하던 전통 방식으로 삭힌 뒤 양념을 덧입힌 어리굴젓은 진정한 밥도둑이랍니다.
8: 저는 처음에는 이 식당을 물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두 분 다 2002년도에 풍으로 쓰러지시면서 저 아니면 물려받을 사람이 없게 돼서 그래서 들어와서 물려받았고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익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거를 한번 해볼까 하고 다짐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0: 식당의 자리를 잡을 무렵 갑작스레 부모님에게 찾아온 병. 하지만 병식 씨의 귀향으로 식당은 더욱 번창하게 됐죠.
13: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13: 우리 사장님 인심이 좋아서 막걸리도 그냥 줬네요.
14: 여기 지금 누구세요?
8: 저희 어머니세요.
14: 네? 어머님이세요?
8: 네.
14: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왜 내려오셨어요?
15: 여기 도와주려고.
14: 도와주려고요?
15: 네. 아들이 바쁘면은 막 손님 있는데 뛰어다니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조금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려나. 아주 소질이 있어요.
14: 소질이 있어요?
15: 네, 타고난가 봐. 좋다고 꽃이보다. 아, 이렇게 잘 하니까.
8: 아니, 뭐, 저도 잘 되지만 어머니 때 아주 잘 됐죠, 뭐.
15: 그래요, 잘했어요.
0: 최근 들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경식 씨. 서산 쌀로 만든 쌀 막걸리인데요. 시판 단계까지 왔지만 더 좋은 맛을 위해 연구를 멈추지 않고 있답니다.
8: 서산에 좋은 쌀이 있고 그 쌀 가지고 노릇 빚고 술 빚고 제가 그 안에서 혼자 만족하고 노를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산은 정말 저한테 감사하고 고마운 곳입니다.
0: 서산에서 계속될 경식 씨의 뜻깊은 도전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천수만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자연스레 카메라를 들 수밖에 없다는데요. 때마침 출사길에 나선 사진 작가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16: 어머, 여기 학교다. 와, 옛날에 학교 초등학교였는데. 어머 어머, 여기 너무 이쁘다.
0: 간헐도 작은 포구 마을의 분교였던 이곳은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지난 1999년 문을 닫게 됐는데요. 1970, 80년대에는 학생들이 꽤나 많았던 곳이랍니다.
17: 내가 부석초등학교 출신인데 그때는 학교가 크고 학생들도 많고 거리가 멀어서 여기를 분교를 했었어요.
18: 옛날에는 학생이 많았잖아.
17: 그러니까 여기 거리가 머니까 여기 분교를 해가지고 했던 곳인데 지금은 학생들이 없어서 이제 폐교가 돼서 이렇게 미술관으로 개조를 했어요. 그렇구나. 아주 이쁘다.
16: 우와, 수국이다. 색깔도 예뻐. 똑같이 통일해놨네.
0: 오래전 문을 닫은 이곳을 누가 이렇게나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 걸까요?
19: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작가님들.
16: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국이 예뻐서요. 사진 찍고 있었어요.
19: 예, 네, 이뻐요. 네. 지금 아주 만발했네요. 아. 저는 이 미술관 관장입니다.
16: 너무 예뻐서 네. 좀 사진 좀 네. 찍어도 될까요?
19: 아이, 그럼요. 네. 찍고 구경 좀 하세요. 이리 오세요. 네. 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 네. 서산시 사립미술관 1호인 서해 미술관. 폐교를 해제해 만든 만큼 곳곳에 남아있는 학교 시설이 눈에 띕니다.
16: 여기가 천국이야. 어머, 복도 봐. 옛날 그대로인데. 어머, 너무 멋지다, 그거.
20: 창문도 똑같은 것 같아.
19: 창문도 그대로예요. 네.
16: 예전에 이거 풍금, 네. 진짜 음악 시간에만 보던 거. 어?
19: 보세요. 이 학교 역사하고 이 풍금 역사가 같아요. 이게 68년에 우리 학교가 지어졌으니까
16: 57년
19: 그렇게 됐겠죠. 네. 네.
0: 어린 시절 추억의 공간에서 지역의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16: 옛날엔 여기가 교실이었겠죠?
19: 그렇죠. 네, 초등학교 교실이었는데 이제 전시장으로 바뀐 겁니다.
0: 이런 변화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19: 애초에 내가 이거 구입할 때는 작업실로 쓰려고 이걸 구입을 했는데 여기 졸업한 학생들이 그 애기들 손을 잡고 와서 내가 다니던 학교야 그렇게 소개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0: 아, 이게 개인 재산만은 아니구나. 그 사람들의 추억이 있는 그런 공동 자산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도 있고, 추억을 또 공유할 수도 있고, 시민들에게 이 미술을 접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 그런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미술관으로 만들었습니다.
1: 잠자던 폐교의 아름다운 변신. 이곳에서 더 많은 이들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엔 천수만의 절경 가노람을 찾아와 봤는데요. 조선 초기 무학대사가 이곳에서 달을 보고 깨달음을 얻게 되어 붙인 이름이랍니다.
2: 원래는 이게 물이 찼을 때는 이게 섬이고 바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이 빠져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바다인데 물이 빠졌을 때는 이렇게 건너가죠.
1: 간조에는 육지가 되고 만조에는 바다가 되는 신비로운 섬 위의 암자. 250년이 넘는 수령의 사철나무에는 무학대사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그가 지팡이를 땅에 꽂으며 이것이 살아나면 불교가 흥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세월이 흘러 나무가 되었답니다.
2: 저는 여기 초등학교 때요, 여기 오면 무학대사 지팡이가 있다고 해서 진짜 지팡이가 있는 줄 알았어. 그냥 쉽게 말해 산신령 지팡이가 있는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왔었다.
3: 원래는 산신령 지팡이였지.
2: 그러니까 그게. 와서 딱 찾았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1: 그 시절 지팡이를 찾던 소녀는 어느새 자라 풍경을 찍는 사진작가가 되었고요. 가노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고 있습니다. 추억을 이야기거리 삼아 한 바퀴 구경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사진작가 모드로 돌아갈 차례.
3: 그럴 때는 일몰이 치면서 그 일몰하고 반영을 찍을 수 있는 자리, 여기가 그래서 포인트거든요.
1: 가노람의 풍광은 뭐니 뭐니 해도 해질녘이 최고라는데요. 이야, 그야말로 그림처럼 아름답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거겠죠?
2: 아주 좋아요. 여기는 그냥 누르면 작품이에요.
3: 서산 한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원피스를 사놓고 아직 입어보지 않은 그런, 그래서 설레고 기대되고 그런 곳인 것 같아요.
2: 아름답고 볼거리 많고 먹거리 많고, 그래서 전 이 서산이라는 것이 고향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해요.
1: 가슴 속 시름마저 잊게 하는 푸른 자연. 그 안에서 맛과 멋이 진하게 익어가는 어느 여름날에 천수만입니다.
4: 서산이라고 하면은 농사가 넓어가지고 풍요로운 지역이다 보니까 서산 만큼 대단해졌습니다.
2: 너무 예쁘죠?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0: 상가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걸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0: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5: 진단비도요?
0: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5: 입원 전날부터?
0: 됩니다.
7: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8: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5: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7: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산더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0: 이어서 세상을 뒤집고 시즌3가 방송됩니다.
11: 안녕, 몰라.
12: 네. 할머니.
11: 아, 동네 구경 좀 하자. 이게 궁전이요?
12: 여기가 성이에요.
11: 오, 빙치구시오. 잘 가세요.
12: 감사합니다.
13: 민원 처리부터 발권 업무까지 잠시도 쉴틈 없는 영무원.
14: Have a nice day. Okay. Just second, please. Here. Okay. Seoul Station to Terminal 2.
15: 관리방인 승하 차장님.
13: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기관사와 정비사까지.
16: 사들어옵니다.
13: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
17: 완전 분해 후 재조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 내열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실리콘 소재의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이곳. 용기부터 조리 도구까지 다양한데요. 종일 이어지는 고된 반복 작업.
18: 어디도 아파요. 나이도 아파요.
13: 쏟아지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사람들의 편리함과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19: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멋있게 오래된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20: 와, 왜 안 되지? 나는?
21: 아,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19: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21: 제가 많이 얻어 먹을 것 같아요.
19: 감동적이다, 이건 좀. 미치겠네.
21: 와, 장관이다, 진짜.
19: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22: 서울 안에 아마 가장 늘기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운명같이 이 집이 나온 거죠.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주길놈의 취향이구나.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23: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 어떤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0: 따단 따단.
1: 애완바 비켜라. 애완바
0: 따단. 우리가 여기 오늘 첩보를 하러 왔죠, 친구들.
2: 그렇죠, 그렇죠.
3: 누구를 찾으러 왔는데요?
0: 우리가 누굴 찾으러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는 인천 아시아드 종합 경기장입니다. 아, 뭐야?
3: 아, 근데 여기까지 왜 온 거야? 인천에서 재용이가 뭘 하지?
0: 누나 걔가 뭐 하는 애야?
3: 아니, 근데 좀 친해지지 않았어?
0: 우리 엄청 친해졌지. 야.
3: 근데 왜? 아니, 왜 언니 왜?
0: 대전까지 갔다 왔어, 우리.
3: 아니, 근데 인천 여기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0: 내가 사실 알지.
3: 뭐야?
0: 내가 여기서 전지 훈련을 해야
1: 된다. 그러네. 우리 그 체전이 아마 다다음 주로 난 알고 있거든?
0: 아.
1: 아니, 지금 아주 열심히 훈련하고 있을 시기라서 그래서 우리가 찾아온 게 아닐까.
0: 가보자. 찾아보자.
1: 나 진짜 찾는다.
3: 야 뭐야, 야 나도 떨려.
1: 근데 원래 선수들은 팀복 입고 있는데?
0: 와 대박 대박. 아니 나 이렇게 큰 볼링장은
1: 처음이야. 처음 아니야?
0: 저기 코리아래 코리아래.
3: 야.
0: 저기 누가 봐도 기타 대표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1: 나 어떤 장애인지 나 눈치챘다.
0: 어떻게 눈치 챘어?
1: 저기 댐플리픽이라고 적혀 있어.
0: 아 맞아 맞아.
1: 지금 공 만지시는 분이죠.
0: 그 사람이 우리 동료 치고는 너무 우리 쳐다도 안 보는 거 아니야?
1: 지금 자세를 잡고 있고요.
0: 한다. 우와.
1: 오, 스트라이크.
0: 와, 진짜?
3: 나연이가 찾은 거야?
1: 나 찾았지 않아?
0: 대충 눈치 챘어.
3: 네? 대훈아 한번 불러봐, 나연이.
1: 내가 여기 있을게. 언니, 내 옆에 불러봐. 나 거기 팔았다.
3: 알아.
1: 알아. 내가.
3: 대훈아!
1: 맞아.
4: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왜냐면 하트 도중엔 누가 찾아옵니까?
1: 맞아 맞아.
3: 이마
1: 재용 씨 안녕하세요.
3: 재용아.
4: 안녕하세요.
3: 아 응원하려고
1: 저희 왔어. 그 영상 통화로 인사했던 거 혹시 기억 하시죠?
4: 네.
1: 아 야구장에서.
3: 아 처음 보잖아요 둘이.
1: 처음 보는 거여서. 아. 약간 이렇게 보보스랑 합쳐. 여기가 조금 있는.
4: 생각보다 신분이 엄청 이쁘시고 차가운 도시인이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3: 아니 근데 재웅아 우리 오는 거 알고 있었어?
5: 아니요 전혀 몰라.
3: 왜 이렇게 너 안 놀라?
5: 당황해가지고.
3: 아 당황하고 막.
5: 아니 말을 해야죠. 왜 안 오?
1: 제가 처음 만났으니까 이제 인사.
0: 아 맞아 맞아.
3: 야, 아니 좀 가까이 가봐.
1: 아니
3: 이렇게.
0: 너가 일로 와야.
3: 야 그래 인사해.
1: 저는 이제 원래 제가 지금 여기서 막냉이를 맡고 있었거든요.
4: 아 네.
3: 야 존댓말 쓰니까 되게 약간
0: 야 말 안 듣네.
3: 야 너네 팔 친해져.
0: 말 안 듣냐? 제가
1: 지금. 나한테 너 동생이니까.
0: 야 너 빠.
4: 제가 시간이 조금 필요해가지고.
0: 아 그래.
4: 예 정원한 시간이.
1: 너 편할 때. 재웅이 편할 때.
4: 감사합니다.
3: 우리 재웅이가 국가대표긴 하지만 또 다른 국가대표분들도 계시잖아.
0: 맞아. 맞지.
1: 아니, 선수분들 많으시더라고.
4: 많지. 실제로는 청각장애 선수, 불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100명 넘어요.
3: 소개 좀 시켜줘.
4: 그럴까요?

0: 받아야 되는데. 어.
1: 강동님하고
0: 강동님.
2: 다른.
3: 아, 진짜?
1: 아니, 아니야. 할 수 있어.
0: 반영이. 하얀 호랑이인데.
3: 하얀 호랑이?
0: 예, 네, 일단 제가 한번 위험을 무릅쓰고.
3: 아니, 딱 하얀 호랑이가 계셔. 저기.
0: 예, 네, 준비 다 됐으니까 한번. 저희가 네. 네, 선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어디로 이렇게 소개해야 되나요? 카메라 이쪽으로 가세요.
1: 소개해주세요. 그래, 어.
0: 안녕하십니까. 얼굴 이름이. 오. 아. 네. 에스와 이름이 이겁니다.
3: 어, 제가 이제 프로로 인사했어.
0: 저희 일단 감독님, 다음에 성공했다면. 네, 다음에 네. 코치님, 코치님. 예, 네, 큰 언니.
3: 아,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4: 아, 이렇게 불만의 표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3: 아, 너무 멋지세요. 저 이렇게 가깝게 국가대표를 만나는 게 처음이에요.
0: 저는요?
3: 너? 아, 너?
1: 아, 너?
0: 아, 너무 잊어버렸어.
3: 아, 그러면 이렇게 많은 국가대표 단체분들 만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감독님, 그러면 우리 구성원 전체가 다 청각장애인이세요?
5: 아, 선수들은 청각장애인이고요.
3: 아, 네. 네.
5: 저하고 우리 코치님들은
3: 청인.
5: 예. 청인입니다.
3: 아, 그렇구나. 네,
1: 그럼 소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5: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하지만 네. 세밀한 부분은 우리 소통역사님이 도와주십니다.
1: 아, 근데 여기 주장은
3: 그럴까요? 이렇게 진짜? 팀이면 주장이 있지 않아요?
5: 주장은 여기.
3: 뭐요? 여기요?
1: 여기요?
3: 여기요? 아니, 이렇게 멋진 분들이 많은데 왜?
5: 저는 선수들이 뽑았기 때문에.
3: 아, 진짜요?
5: 제가 관여한 게 아니라서.
3: 선수 여러분, 왜 이렇게 멋진 분들이 많은데 왜 뽑으셨어요?
6: 아, 재홍이를 주장을 맡긴 이유는
3: 네.
6: 재홍 선수가 수화도 잘하고 말도 잘해요. 그래서 아. 전달할 때도 좋고 아, 유용하게 사용을 저희들이 아. 할 수가 있고 나이도 좀 어려요. 그래서 아. 더 도와줄 수 있어서 서로서로 의사소통되고 도와줄 수 있어서
3: 알았다.
6: 주장이 됐습니다.
3: 아, 볼링을 잘한다기보다는 잘 알뜰하게 시켜먹으려고. 알뜰하게 시켜먹으려고.
4: 많이 시켜먹으려고.
6: 많이 시켜먹으려고. 아니, 아니에요. 볼링도 네. 제일 잘해요. 볼링도 네. 제일 잘해요.
0: 그렇겠죠, 감독님?
3: 좀 이렇게 케어 같은 걸 좀 잘 하고, 보필, 이런 거를 잘하는 걸 보면서 주장에도 충분히 잘하겠다는 생각이 바로 납득이 됐습니다.
4: 실력도 실력인데, 그 아우르는 능력, 그 다음에 비주얼, 중요한 것 같아요.

0: 일단 머리 말리고
1: 일단 말을 해볼게. 자,
0: 여러분, 일단 드라이기 소리가 되게 시끄럽죠. 근데 저는 지금 하나도 안 들려요. 왜냐? 지금 보청기를 빼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 궁금하니까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보이나? 네. 이거를 느끼면 이제 소리가 좀 들릴 거예요. 일단 뭐 샤워할 때랑 아니면 뭐 바다 놀러 갈 때랑 뭐 격한 운동을 하거나, 물론 잘 때도 빼고 자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한 반수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생활 방수랑 잠깐 물 막아주는 거지 완전한 막아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빼고 샤워를 합니다.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이게 고장 나는 순간 뭐 아마 제 통장은 좀다 털리겠죠. 뒤에 보면 저희가 집을 갖지는 않죠. 사실 제가 지금 합술론 중이어서 제가 일단 방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웃어주고. 네. 저 일단 좀 깔끔하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좀 지저분한 게 별로 안 좋아해서. 일단 캐리어 이거 한 저번 대필림비 때 받았던 캐리어서 좀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가방 귀엽죠? 유니폼 많이 웃으라고 했죠? 한번더 웃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지금 훈련할 때 그런 옷이거든요. 이게 모든 전무들이 다 똑같이 입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짜잔! 자, 어때요?
2: 약간 뭐 트로트 가수 같기도 하고.
0: 저는요? 이런 모자가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여기 막 한글 적혀 있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왜안 쓰고 있냐면 그냥 쓰면 좀 웃길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쓰고 있고 이제 스카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 선수단 파이팅! 도쿄 대필림픽에서 찬란히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벌써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고 도쿄 대필림픽 출전하는 국가대표 이제 응원을 부탁드릴게요. 파이팅! 자, 저희 이제 운동하러 가야 돼가지고 맛있게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0: 이제 우리 한번 게임을 해볼까 해.
1: 오, 좋아. 네,
0: 그러면 오, 좋아. 여섯 명을 해가지고 우리 실제로 구대 선수 두 명 데리고 오, 와서.
2: 오, 진짜로?
0: 2대 2, 2.
3: 아니 근데 우리
2: 2대 2, 2대 2.
3: 우리 게임 돼?
0: 그냥 하면 좀 어렵고 우리는 카바 스퀘어만 처리할 거야. 아. 그러니까 여기는 메인.
1: 아.
0: 우리는 허범용. 아~ 내가 이따 데리고 올게.
1: 어,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0: 얼른 와. 아, 지금 우리 안내하고.
2: 아니 국가대표랑 같이 게임할 수 있는 영광을.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아 맞아, 내기 해야지. 내기.
0: 내기 해요.
1: 그래, 내기. 어, 음료수 내기 하자.
3: 커피 내기, 커피 내기.
1: 그래.
2: 자, 뽑기, 뽑기 갑시다.
1: 뭐, 다 남는 거 할게.
3: 아, 잠깐만. 다리로
2: 갑니다. 이거 아직 오픈 전이야.
1: 자, 일단 뭐예요? 네모.
0: 네모.
1: 자, 뭐야, 오징어 게임이에요? 아, 네모. 이렇게요. 아, 우리 정했나 이거.
3: 오!
1: 저는
0: 아!
2: 오! 오, 섹시! 섹시한 팀!
3: 자연스럽게!
0: 볼링 매력.
2: 볼링의 매력.
0: 매력 어떻게 생각해?
3: 스트라이크가 나왔을 때
1: 아!
3: 그 전율?
1: 아, 스트라이크! 아,
2: 스트라이크!
3: 아, 그것 때문에 치는 것 같아.
2: 느껴보고 맞아. 싶다.
4: 스트라이크.
0: 약간 손맛이 되게 그것 때문에 계속.
2: 아,
1: 아 스트라이크 손맛. 이거 아, 한번 느껴보고 가야지. 형, 가자! 가자!
3: 앉아, 앉아.
2: 앉아. 자, 홍윤 선수.
1: 갑니다! 파이팅! 너무 흥분하면 안 돼!
4: 진짜 가족들이랑 볼링 친 게 한 십몇 년 전이거든요. 엄청나게 오래 전인데. 근데 하면은 왠지 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랑이 안 빠질 것 같은 이런 근자감이 있었어요.
1: 어,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아니야, 아니야, 조금만 더. 어, 느낌, 아, 왜?
3: 와! 어딘데?
0: 스트라이크 치라.
3: 또랑이야?
1: 뭐 하는 거야?
3: 또랑이야. 또랑?
1: 아, 그래도 전부 계획대로야! 잘했어.
3: 하나가 남는 이유가 뭐야? 하나. 저 핀 하나만 남았잖아.
1: 그거
3: 세 개?
1: 너가 못 쳐서 하나 남아.
3: 아. 아.
1: 야.
3: 부드럽게
2: 진짜요?
3: 소통을 할 때는 사실 그 재웅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쉬었던 것 같고, 어, 만약 이 선수님이랑 우리 둘이 그냥 단둘이 이 팀인데 게임을 해야 된다. 어 그러면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1: 그 맨 끝에요, 누나. 주황색.
2: 이거? 아, 이거? 이거?
0: 아, 알려주지 말자. 근데 아, 어차피 아니, 같은 팀이 아니야.
2: 이거 알려줘, 야!
1: 니 네 알아서 해라!
0: 한번 도와줘. 야, 우리 옆에 이동하자.
4: 아, 그러자.
2: 이거예요?
3: 이거 아닐까요?
2: 7.
0: 아, 이거 왜 알려줬는데? 야. 볼자면 커피 20잔을 사줘야 되는데.
1: 아, 저기, 과연?
3: 과연? 제가 또 살레시오 여고 볼링부의 반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 자신이 있었죠. 비록 눈은 안 보여도 내 자세 하나만은 1등이지 않나 자부할 수 있어요.
1: 잘
3: 칠 것인가? 아, 잘 쳐. 오. 아니 언니 잘 친다니까?
1: 어?
3: 오! 와! 오, 세 개 남았어, 세 개 남았어.
1: 평소 어때요?
3: 대박, 대박.
2: 아, 어려워? 오히려?
0: 아, 원래 이렇게 시합 같은 경우는 세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치는 걸 어차피 칠 거니까.
2: 막내! 막내!
1: 막내!
2: 막내!
3: 아, 어떡해.
1: 오, 와. 와,
3: 대박.
1: 여기도 아홉 개야. 여기도 아홉 개야.
3: 대박이다.
1: 마연.
0: 응?
1: 왕십리 스포츠 여왕. 오, 설마.
3: 가라!
1: 야 이거 끝났다. 야 너 엄청 잘했다.
0: 열심히
2: 실전.
1: 야 이거 너 진짜 우승하겠다.
0: 자 여기 편을 보시면 좀 편안한 상태입니다. 다행.
1: 아 지금 편안한 상태래요. 네. 하나 줄 알았는데 하나 줘.
3: 아니 포커페이스야 포커페이스.
1: 그래. 과자. 지수.
3: 오 쪘어 쪘어. 와.
2: 아 너무 멋있다.
3: 아 뭐야.
1: 아니 그래도 스트라이크 하나 나와서 기쁘다.
0: 표정이 정말 다행이다라는 표현입니다.
1: 아, 와, 아 표정이 지금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거? 안 하죠?
2: 아니, 네, 너무 고생했어요. 홍윤이 가세요.
1: 아니, 이거 은근히 지금 승부.
2: 아니, 제가 잠깐만, 남겨드리는 잠깐만. 게 나아요. 그러니까 못 치는 게 나아요?
5: 아, 아니요, 아니요. 최대한 많이
2: 쳐요?
5: 쳐주면은 아. 저한테 좋아요.
3: 손실님은 아, 그래도 구화가 인공화우를 또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 그 저의 입모양을 보고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2: 내려놨습니다. 내려놨습니다.
3: 어, 가운데로 가고 있어.
2: 아니, 소리가 안 들려.
3: 어, 아니야.
2: 아니, 소리가 안 들려.
3: 어, 아니야. 마지막에 틀었어. 어, 하나야, 하나야.
0: 에이,
3: 오빠,
0: 에이,
3: 하나야.
0: 맨.
1: 잠옷 입고 분당에서 인천까지 왔습니다. 좋은 거 아니야?
3: 잘했어, 잘했어.
1: 어, 아, 망했다.
3: 힘이 좋다. 그냥 착 잘 누른다.
1: 누나, 지금 말도 안 되게 너나 남았어. 지금 세 개가. 두 개만 노리는 게 맞지, 저럴 땐. 왕승리 스포츠 여신.
3: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자,
1: 지금, 지금 표정 좋은 거야?
3: 지금, 지금 손가락이.
0: 자, 느낌 받았다.
1: 자, 지수 어떤 표정이야, 지금?
3: 표정 괜찮아? 괜찮아?
1: 지수 이게 괜찮아. 맞아요. 괜찮아. 마지막 진짜 이제 너무 치열하게 왔는데 정말 이제 끝이 왔어.
0: 빙 걸었고요. 아, 너무 강하게 걸었어요.
3: 오, 아니야. 잘 갔어.
0: 좋아, 좋아. 이 정도 오케이.
3: 잘 갔어.
0: 나팅. 좋아, 좋아.
1: 형제요. 좋아. 보여줘.
0: 네, 오케이.
1: 저 마무리도 쉽게 해줬어.
2: 아, 그니까.
1: 저거 못 치면 정말.
3: 아, 야. 하나.
1: 오지 마. 여기 오지 마. 내려오지 마.
3: 잘했어.
1: 아, 잘했어.

0: 느낌, 어우 느낌 안 돼, 느낌.
1: 대플립이 나가라.
2: 볼링은 사실 그냥 친구들이랑 이제 몇 번 이제 재미로 그냥 쳤었는데 확실히 선수분들이랑 같이 치니까 막 내 이 승부욕이 불타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더 배우고 싶을 정도로. 할 수 있다.

0: 맞죠.
1: 저희 우승.
0: 아, 홍홍팀이 저희가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는데 아 일단 제가 너무 잘 쳤다고 생각이 들고요.
2: 에? 네,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요. 제가 잘 커버해서 이기는 거 아닌가요? 저희 형이 좀 뻔뻔하시네요.
3: 지금 어때?
4: 아.
3: 그냥 편했다고.
0: 아.
4: 나 팀원으로 어땠어? 네.
5: 팀원으로 어땠어?
3: 자세가 좋았대요.
5: 오!
6: 저는 이번에 같이 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저도 행복합니다.
3: 아, 마음이
7: 행복해.
8: 안내가 지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7: 그러네.
8: 되게 많이 챙길 수밖에 없어.
0: 행복하면 됐어.
5: 저는 졌지만 국가대표랑 같이 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일부러 져줬어요. 우리 동생들을 위해 내가 커피를 사주려고.
0: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9: 편하면 하나하나 같이 내리고 올라가도 괜찮아. 본인 편하게.
0: 근데 여쭤보고 싶다.
5: 감독님 혹시 저희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0: 네, 괜찮으세요?
5: 여기 잠깐.
7: 아, 너무 열정적이게
5: 그러니까.
7: 선수분들을 지도해주고 계셔가지고. 네, 감독님은 이렇게 청각장애 선수분들.
9: 시각?
0: 아, 진짜?
9: 직접? 내는데? 지체까지 다.
5: 오, 아, 진짜?
0: 우리 다 있잖아, 우리
5: 지금. 혹시 시각장애인 선수는 안 필요하세요?
9: 저희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따로 있어요.
5: 아, 진짜요?
7: 아, 그러니까 이게 종목마다 이렇게 시각도 되는 종목이 있고.
9: 장애인 스포츠 종목 중에 전 유형이 참가하는 종목이 수영, 육상, 네. 올림.
7: 아, 네. 세 가지 맞아요.
9: 네, 세 가지. 네,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하고 비장애인하고 겉보기에는 아 저분이 참가인가 비장애인인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0: 지금도 사이크 쳐보셨어.
7: 너무 잘하시니까.
9: 청각 선수들은 이 달빼기관 손상에 의한 예, 그게 가장 특징이 있어요. 청각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귀인 감각이 좀 좋은 사람은 조금 더 좋은 기량을
7: 나타내요.
9: 근데 이제 그게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선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0: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우리나라 볼링 위상은 어떤가요?
7: 그러니까.
0: 어느 정도로?
9: 세 번 연속 네. 종합 우승을 하고 있어요.
0: 아, 진짜요?
9: 지금까지는 금메달이 총 12개 중에 네. 6개를 땄어요.
5: 아, 절반을 했는데.
7: 지금 엄청 열심히
5: 해야 되네.
7: 그러니까.
5: 안 그래도 재웅이가 자기 맨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7: 맞아.
0: 우리 대표분들이 세대 최고라고 지금 얘기해도 뭐.
9: 그렇죠.
5: 그렇죠. 국가대표니까.
9: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가
5: 최고.
9: 양궁이 대표 선수가 되면 메달을 무조건 딴다라는 속설이 있잖아요.
0: 우리나라 선발대회가 더 어렵다.
9: 예, 이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0: 아,
9: 여기에
7: 여기 뽑히신 분들이
9: 선발되는 게 더 어려워요.
5: 세계 최고다.
0: 우리 웅이가 거기 주장이라고요, 그러면?
9: 네네.
5: 아, 우리 웅이한테 잘해야겠다.
0: 그러게요.

0: 궁금했던 게 아까 이제 주최 선수나 청각 선수나 다 이렇게 지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에 따른 약간 에피소드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1: 그 시각도 저도 예전에 쳤을 때 레일 잡고 했었거든요.
2: 전맨 선수들은 그 하는 경기 가이드레일이 있어요.
1: 가이드레일 맞아. 가이드레일.
2: 가이드레일을 잡고 공을 던지게 돼 있고 네. 던지는 순간은 가이드레일을 놓고.
1: 근데 저시력 분들은 그러면 레일이 없어요? 가이드레일이?
2: 네. 정상적으로 똑같이 쳐요. 이분들하고 똑같이 쳐요.
1: 아, 진짜요?
3: 네, 아니, 정확한 건 아니죠. 장에 박사되셨네요.
0: 그러니까, 그러니까.
3: 사동을 해서 그랬어.
0: 지체 절단은 없나요? 지체 절단? 상체 절단?
2: 네, 있어요.
0: 하체 절단도 있어요? 와우.
3: 그래, 아니.

0: 우리 차례다, 우리 차례야.
1: 재용 차례야?
0: 재용이야, 보여줘. 파이팅!
2: 파이팅!
3: 파이팅!
2: 파이팅!
3: 파이팅!
0: 들었어.
1: 들었어?
0: 괜히 우리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야?
1: 아, 그니까, 야. 쟤는 그러니까. 긴장하면 안 되는데.
0: 재용이야, 보여줘. 주장. 중수장.
4: 야!
5: 뭔가 감독님으로서 이제 앞으로 그 댄플리피 올해 있는 네. 약간 목표?
1: 올해 목표는?
0: 네. 올해 목표?
6: 아, 지금 현재의 목표는 금메달 3개?
1: 금메달 3개.
0: 7개 중에 3개?
1: 네. 네. 3개.
0: 거기에 재용이가 몇 개 한번 해볼까요?
6: 내일 3개 아닌가?
0: 아, 3개!
1: 아, 3개!
6: 왜냐면 이제 총 1인당 4관왕까지 가능하거든요.
5: 아, 아. 아. 아. 그러면은 저기
1: 감독님
5: 아, 4개 맞죠? 목표를 4개를
1: 아, 4개로 갑시다.
0: 재용이한테 4개. 4개.
5: 4개. 4개.
6: 한번 해볼게요.
5: 네, 화이팅!
7: 사실은 한 개만 딸 생각 있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겸손은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안전 대입, 다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종합 우승. 그래서 제가 주장으로서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저희 커피 시킨 거 이거 가져가면 될까요?
8: 아,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8: 이거 드셔볼 수 있을까?
9: 이 커피 값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죠?
8: 네, 출연료에서 까주세요. 70입니다. 제가 뒤로 따라갈게요. 아, 이렇게 붙어서 가면 되겠다.
10: 아, 이렇게. 이렇게, 예. 네.
8: 앞에만 사람만 있어주면 돼요.
10: 네.
8: 어, 이렇게 걷는 것도 처음이다.
10: 저는.
1: 와. 우리 공연하는 거 보여?
5: 아, 뭐야? 뭐야? 감독님.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5: 여기. 와.
7: 2025 도쿄 대플림픽
12: 코리아 화이팅!
5: 금메달 4개!
1: 4개!
13: 이어서 블루이가 방송됩니다.
14: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5: 한 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4: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자.

0: 얘들아, 선물 돌리기 놀이할 준비 됐어?
1: 네! 빙고 선물 돌리기 좋아! 릴라도!
0: 안 돼요! 어, 패트, 음악 듣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2: 어, 당연하죠, 실라. 다들 준비됐니? 아저씨 이제 농감을 깨.
0: 어, 패트, 안 돼요. 아이들 한 번씩 다 돌아가게 해야 돼요.
2: 네? 왜 그러죠?
3: 그래야 모두 선물을 받으니까요.
2: 어떻게 모두 받을 수 있죠? 선물은 하나만 있잖아요.
3: 아니요, 선물이 겹겹이 들어있어요.
2: 뭐라고요?
3: 그래서 모두 받는 거예요.
2: 이봐, 베디트, 방금 한 말 들었어?
4: 어, 뭐 문제 있는 거야?
5: 음악 틀어주세요, 아빠.
2: 근데 내가 어렸을 땐 선물이 하나만...
1: 음악 틀어주세요!
2: 알아, 시작해. 하지만 이건 진짜 선물 돌리기 놀이가 아니야.
1: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선물 돌리기.
2: 좋았어, 여기서 멈춰.
1: 그거 팔찌잖아.
2: 아, 원래 이런 게 아닌데.
6: 여기서 멈췄어. 막대 사탕.
1: 와!
2: 알았어, 이번엔 릴라야. 멈춰. 어. 아, 잘했어, 배트.
1: 릴라도 팔찌 받았잖아.
2: 근데 미씨, 선물 아직 못 받았어?
1: 네.
2: 알았어, 여기서 멈춰. 멈추라고 했어. 어, 터치스크린 왜 이래. 멈춰.
6: 또 나야.
2: 어, 안 돼. 그건 원래 미씨한테 멈추는 거야. 자, 다시 돌려줘.
6: 근데 뽕뽕 앞에 멈췄어요, 아저씨.
2: 어, 이런. 난 이런 거 잘 못하겠어. 풍선 다 불었어, 여보.
3: 고마워. 선물 돌리기 놀이 준비 거의 끝났어.
2: 아, 그랬어? 아, 잠깐만. 혹시 겹겹마다 선물을 넣는 거야?
3: 당연하지.
2: 말도 안 돼. 난 제대로 하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선물 다 넣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 가운데 큰 거 하나만 넣어줘. 한 명이 선물 받게.
3: 어, 그럼 다른 아이들은 어떡하고?
2: 어쩔 수 없는 거지.
3: 여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
2: 난 그렇게 하는 거 절대 반대. 아이들을 약하게 키우는 거라고.
3: 좋아. 그럼 알아서 잘해봐.
2: 걱정하지 마. 지켜보라고. 아이들이 좋아할 테니까. 선물 돌리기 시작해볼까?
1: 네!
2: 이번엔 좀 다르게 할 거야, 얘들아. 엄청 재미있어. 시작! 잘 봐. 난 눈 감고 있어. 여기 버튼은 언제든 누를 수 있어요.
1: 축하해, 빙고!
7: 선물이 안 보여요.
2: 아, 맞아. 선물 없어.
7: 다시 잘 찾아봐. 아저씨, 선물 어딨어요?
2: 아, 이제 알겠니? 새로운 놀이야. 가운데 큰 선물이 하나만 있어.
7: 네?
3: 네? 뭐라고요?
2: 이게 진짜 선물 돌리기지. 좋아, 시작해. 계속 돌려요.
7: 빙고 선물 없는 거예요?
2: 그래, 원래 선물 돌리기 놀이는 이런 거야. 어우, 이런. 괜찮아질 거야. 다시 계속 돌리는 거야.
7: 엄마!
2: 이제 멈춰! 이게 진짜 선물 돌리기 놀이야.
8: 지금은 80년대.

0: 이런.
1: 아저씨, 선물 진짜 없는 거예요?
0: 어, 그래, 알았어. 선물이야, 5달러. 야, 여기, 너도 여기 있다. 모두 5달러 선물이야. 잠깐, 누가 20달러 좀 바꿔줘. 아, 근데 잠깐.
2: 아빠, 진짜. 그거 내 선물이잖아요. 돌려주세요, 아빠.
0: 어, 아들 많이 있잖아. 좀 나눠줘도 괜찮아.
3: 어, 즐거웠어. 그랬지?
1: 네. 선물 돌리기 놀이 빼고요. 럭키 아빠 놀이 규칙이 싫어요.
3: 그래. 선물을 못 받으면 그렇지.
1: 네. 맞아요.
3: 다음엔 받을 거야. 좋아. 이게 다섯 번째 선물이고.
1: 엄마, 있잖아요.
3: 어, 저리 가.
1: 왜요?
3: 내일 제스퍼 생일에 선물 돌리기 놀이 준비 중이야.
1: 어, 럭키 아빠 규칙대로 하면 안 돼요?
3: 가운데 선물 하나만 넣으라고?
1: 네. 이거만큼 멋진 선물이요.
3: 아들, 친구들이 진짜 싫어할 것 같아.
1: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제발요.
3: 선물 돌리기 놀이 시간이다.
1: 맞지?
3: 좋아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스퍼가 럭키 아빠 규칙대로 선물 돌리기 놀이를 또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0: 그건 내 규칙이 아니야.
1: 어, 정말요?
3: 그럼 재밌게 해볼까? 알았지?
1: 좋아요.
3: 그럼 시작.
1: 어, 빙고 커자. 어, 괜찮아 빙고.
2: 계속 돌려.
1: 아, 릴라 꺼자. 어, 괜찮아 릴라. 아, 어, 이거 헬리콥터잖아.
4: 우와, 거의 다 왔는데.
5: 어, 빙고. 다음엔 받을 거야.
3: 선물 돌리기 놀이 할까?
4: 네.
2: 럭키 오빠 규칙대로 할 거야. 만세.
0: 방금 만세라고 했어?

0: 오빠 규칙이 너무나 좋아요.
1: 맞아.
2: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선물 돌리기에서 이번에도 못 받았네.
0: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2: 정말이야?
0: 네. 릴라가 행복하면 빙고도 좋아요.
2: 어우, 빙고.
0: 다음엔 받을 거예요.
2: 우리 착한 딸 빙고. 선물 못 받아도 놀이를 즐겁게 할 줄 아네?

0: 블루이, 내일 선물 돌리기 놀이 어떻게 할까?
1: 아, 빙고가 정하도록 할게요.
2: 정말로? 고마워, 블루이 언니.
0: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빙고?
3: 얘들아, 선물 돌리기 놀이 준비됐어?
4: 네!
3: 내 생각엔 럭키 아빠가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5: 아, 좋지. 감사합니다. 어떤 규칙으로 즐겨볼까, 블루이?
1: 빙고가 정할 수 있게 해줬어요.
2: 럭키 아빠 규칙대로 정한 거야? 기다려봐.
5: 빙고, 어떤 규칙대로 해도 난 진짜 괜찮아.
0: 아이들을 약하게 키운다면서 왜 그래?
5: 아, 잠깐. 그냥 재밌게 놀아보자고. 신나는 음악으로 시작해볼까? 오, 예. 이거 신나는데?
4: 아저씨!
5: 맞다, 미안.
2: 없어.
4: 럭키야.

0: 어, 빙고, 괜찮아.
1: 기다려봐.
0: 독수리 양이다!
2: 좋아. 아빠의 날에 아빠 드릴 카드 만들자.
0: 빙고는 빨간색 카트, 무지개 카드 만들래요.
2: 오, 좋은데?
3: 다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0: 어? 아빠, 나가세요!
3: 아우, 섭섭해. 아빠만 빼고 논다 이거지?
2: 그러면 블루이는 어떤 걸 만들까?
0: 아빠랑 블루이가 있는 완벽한 그림 그릴래요.
2: 완벽한 그림이라고?
0: 네. 근데 완벽한 게 무슨 뜻이죠? 빙고 알아! 무슨 뜻이냐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좋은 거.
2: 그래, 맞아.
0: 근데 이번 이야기는 완벽해. 이건 완벽한 그림이 될 거예요. 아빠가 바로 냉장고 앞에 붙이실 거냐?
2: 완벽한 건 어려워, 블루이. 그건 힘들 것 같아.
0: 괜찮아요. 아, 삐뚤어졌잖아. 다시 할래. 완벽해야 하니까. 아빠랑 블루이가 뭐하고 있는 걸 그릴까요?
2: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을 그리는 건 어때? 여기 있는 그림처럼?
0: 아니요, 그것보다는 더 좋아야 해요.
2: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0: 냉장고에 안 붙였잖아요.
2: 어, 그래, 그런 것 같네.
0: 아빠가 어떤 거 하실 때가 제일 좋은 거야? 오, 알겠어. 아빠 왔어라고 하실 때가 제일 좋아. 어, 맞아.
3: 아빠 왔어요. 그래, 잘 들어. 이제부터 아빠가 나타나면 모두 박수치고 이렇게 해. 우와! 아빠 오셨다! 좋아! 아빠 너무 멋져! 알았지?
0: 좋아요.
3: 좋아? 그럼 연습해볼까? 아빠 왔어요! 아빠랑 같이 놀아줘!
2: 그거 보기 좋다, 블루이.
0: 간지럼 타는 건 잘 못 그리는 것 같아요.
4: 아빠가 블루이 언니 던지는 것 같아.
0: 어! 던지는 건 그릴 수 있어.
4: 어, 그럼 숨자꿈 그리자.
2: 그리고 돼지는 지프로 집을 만들었어요. 위험할 것 같은데.
5: 승차권.
4: 어, 네, 여기 있어요.
5: 딸깍. 승차권.
2: 어, 네, 물론이죠. 아, 어디에다 넣어뒀더라? 어딘가에 있을 텐데.
5: 승차권.
2: 어, 여기 있어요.
5: 딸깍, 잘 챙기세요. 승차권.
0: 어, 승차권 없어요.
5: 승차권 없음.
2: 멋진데, 블루이?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
4: 아빠는 놀 때 힘을 너무 많이 써요.
0: 큰 소파를 그리는 게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2: 보기 좋은데?
4: 네, 근데 소파 같지는 않아요.
0: 작은 의자처럼 보여요.
4: 어, 아빠가 의자 놀이하는 거 그리자.
0: 아, 그래.
3: 아우, 이런. 아이들 돌보느라 내 다리가 피곤하네. 편안한 의자에 앉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오, 여기 의자들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겠어? 어디에 앉으면 좋을까? 여기가 좋겠네. 어, 와, 그래, 이 의자에 앉길 잘했어. 역시 좋은 선택이야. 너무 편한 것 같아.
2: 의자처럼 보이는데 이제 됐어.
4: 근데 블루이 언니가 안 보여.
0: 아, 원래 그리려던 그림에는 아빠랑 내가 있어야 돼.
2: 블루이, 괜찮아. 모든 게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아빠는 뭘 그려도 좋아하실 거야.
0: 그럼 이런 걸 그려도 좋아하실까요?
2: 어, 그럼.
4: 이런 것도 좋아요?
2: 그래, 당연하지.
4: 정말요? 이것도?
2: 그래, 그래. 좋아. 아빠는 니들이 열심히 그린 걸 더 좋아하실 거야.
0: 그리고 완벽한 것도요?
2: 아니, 아니어도 돼.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럼 아빠랑 블루이가 같이 나오는 걸 어떻게 그려볼까?
4: 큰 소파도 없어야 하고 간지럼도 없는 거.
0: 던지는 건 괜찮아.
4: 부메랑!
2: 부메랑?
5: 그게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결국엔 내가 가졌죠.
3: 아우, 잠깐. 이런 귀찮은 부메랑이야. 부메랑 갖고 싶어요, 파이도?
5: 아니요, 저 부메랑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3: 아, 그럼 이 부메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그냥 그 부메랑 던져버려요.
3: 아, 당연히 그래야겠죠. 부메랑 멀리 던져버려야겠다. 문제 해결 끝. 됐다! 저 부메랑 다신 볼일 없을 것 같아요.
5: 네, 멀리 던졌으니까요.
3: 아, 그게요. 저한테 날아올 게 뻔한데 제 이빨 진짜 튼튼하거든요. 모르겠네. 혹시 누구를 물고 싶어지면 어떻게 하죠? 아, 뭐야!
2: 이거 정말 멋진데?
4: 히히, 이제 부메랑처럼 그렸어.
2: 이번엔 뭐가 마음에 안 들어?
0: 모르겠어요. 그냥 완벽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2: 얼마나 완벽해야 할까? 혹시 엄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4: 엄마, 빙고가 그림 그렸어요.
2: 오, 우와!
4: 마음에 드세요?
2: 그래, 진짜 완벽해.
4: 만세!
2: 이건 지금 바로 냉장고에 붙여야겠다. 붙일 곳이 별로 없네. 여기 블루이 그림 위에 잠시만 붙여놓자. 오! 왔어, 블루이? 미안해, 우리 딸. 엄마도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
4: 괜찮아요.
2: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어려워.
4: 그림 그리는 것도요.
2: 그래, 그림도 어려워. 근데 잠깐만, 아빠랑 놀면서 몇 번이나 무릎을 부딪히고 긁혔는지 생각해볼래?
3: 승차권 없음!
5: 어? 어? 괜찮아, 블루이?
4: 어, 네, 무릎을 부딪혔어요.
3: 정말 귀찮은 부메랑이네!
4: 많아요.
2: 그리고 아빠가 제일 먼저 말한 게 뭐였어?
5: 엄마한테 말하지 마.
2: 뭐라고?
1: 아빠 왔어요.
5: 나중에 다시 올게.
2: 그거 말고 항상 하시는 말 있잖아.
3: 블루이,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2: 그래서 말인데, 그림 그리는 건 어려워. 그치만
4: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2: 어?
4: 끝났다. 아빠의 날 축하해요.
3: 아우, 고마워 얘들아. 우와, 여기 그림들 좀 봐. 정말 멋진데? 지금 바로 냉장고에 붙여야겠네. 여기 전기요금 청구서는 떼고. 여기 완벽해.
2: 다 왔어요. 우린 남극을 모두 탐험해봤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호주로 돌아갈 거예요.
6: 선장님, 배를 깨끗이 닦는 일 계속할 수 있어요?
2: 네, 다들 잘 들으세요. 이번 항해는 엄청 길고도 위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호주로 확실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7: 만세!
2: 이제 누가...
8: 그렇지, 집에 가야지.
2: 오, 엄마 오셨어. 안녕.
4: 근데 잠깐, 우리 이제 어떻게 호주로 돌아가지?
2: 제기 선장님 할 거야.
6: 왜 나야?
2: 바로 내 옆에 서 있었으니까.
6: 근데 호주로 가는 방법을 난 잘 몰라.
2: 그냥 그 방향으로 6주 동안 포기하지 말고 가.
4: 6주 동안?
6: 그 전에 우리 아빠가 오실 것 같은데.
1: 데리러 가, 데리러 가. 제기 학교에 데리러 가.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제기를 데리고 와.
4: 아빠, 저기 표지판에 캥거루 그림이 있는데 왜 한 번도 안 보이는 거예요?
1: 잘 모르겠어. 여기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야.
9: 여기서 좌회전하세요.
4: 고마워, 내비게이션.
1: 룰루, 내비게이션 없으면 큰일 나겠지?
9: 잠시 후 100m 전방에서...
1: 아니, 뭐?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래? 안 돼.
4: 왜 그러세요?
1: 내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어. 이제 내비게이션이 안 돼.
4: 안 돼.
1: 큰일 났는데. 제 학교에 어떻게 가는지 몰라.
4: 근데 왜요?
1: 두 번밖에 안 가봤거든. 그리고 항상 내비게이션을 써서 그래. 이런. 이제 잭을 어떻게 데리러 가지?
4: 어떻게.
6: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탐험가들.
4: 이제 어떻게 해요, 선장님?
6: 블루이, 아마 도출 움직이면 배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코코, 키를 잡고 운전할 수 있어? 어느 쪽으로? 러스티가 가르친 방향으로 계속 가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산호초를 조심해야 돼.
4: 알았어.
2: 코코, 갈 시간이야.
4: 엄마가 오셨다.
6: 우와! 산호초와 부딪혔어.
4: 안 돼. 바다에 빠져버렸어. 호주에 무사히 도착하길 바랄게. 포기하지 마.
6: 이거 큰일인데.
1: 이거 큰일인데. 사람들에게 물어볼게.
4: 딸기다.
1: 저기요?
10: 올라.
1: 제 아들 학교를 찾고 있는데요.
10: 아들 학교가 어디 있는지 모르신다고요?
4: 왜냐면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꺼져서 그런 거예요.
1: 네, 제가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10: 저희도 아니에요. 아르헨티나에서 왔죠.
11: 배낭여행 중이에요.
1: 그렇군요. 휴대폰 빌릴 수 있어요?
10: 네, 여기요.
1: 고마워요.
10: 근데 여기선 안 터져요.
1: 이런.
10: 딸기 좀 드시겠어요?
4: 네, 좋아요.
6: 됐다, 다 고쳤어.
4: 잘했어요, 선장님.
6: 부족한 게 많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한다면 우리는...
4: 안 돼! 거의 무너지게 잡혔어요! 인생 너무 짜요! 절대 포기하지 마!
1: 그냥 시간 낭비했네.
4: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1: 그래. 여기서 물어보자. 혹시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거 아니죠?
11: 아니요.
1: 좋아요. 휴대폰 충전기 있으세요?
11: 전 휴대폰이 없어요.
1: 네? 없으세요?
7: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전화를 해서.
1: 이런. 제 아들 학교를 찾고 있어요.
7: 아들 학교에 가는 길을 모른다고요?
0: 항상 내비게이션만 보고 다니셔서.
1: 글래스 하우스 초등학교예요.
7: 여기서 거긴 엄청 멀어요.
1: 이런.
7: 제가 지도는 그려드릴 수 있어요.
1: 네. 지도요?
7: 근데 공짜로는 안 돼요.
1: 얼마예요?
7: 거기 딸기 하나면 돼요. 보세요. 여기 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도착할 거예요. 우후!
1: 좋아요. 얼마나 걸릴까요?
7: 아주 오래요.
1: 이런. 더 빠른 길은 없어요?
7: 지름길이 있기는 한데, 근데...
1: 근데 왜요?
7: 길에 풀이 좀 많아서 이런 곳을 달려본 적 없는...
1: 그러니까...
7: 도시에서 살죠?
1: 급하니까 지름길이나 알려주세요.
7: 그래요. 여기 오래되고 울퉁불퉁한 길...

0: 있어요.
1: 아빠는 차가 더러워지는 거 싫어하시는데요.
0: 롤로, 아, 차는 더러워질 거예요.
2: 아, 물건이 다 떨어졌잖아. 그리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지도 도저히 모르겠어. 배도 깨끗이 닦아야 하는데.
0: 어, 여기 있다. 여기가 지름길이야.
1: 표지판 그림 무슨 뜻이에요?
0: 이 길로 바퀴 네 개 쓸 수 있는 차는 갈 수 있대.
1: 우리 차 바퀴 네 개 쓰는 차예요?
0: 어, 모든 바퀴를 다 쓸 수 있는 차.
1: 어. 우리 차는 바퀴가 몇 개죠?
0: 네 개. 룰루, 딸기 바구니 꽉 잡고 있어. 오늘은 낮에!
2: 102번째 날이다. 나만 남았다. 육지도 안 보인다. 먹을 건 다 떨어졌다. 끝까지 갈 수 없을 거다.
3: 잘 놀고 있니, 잭?
4: 네, 선생님.
0: 오, 잘 달리는데? 좋아, 좋아. 꽉 잡으세요, 룰루 선생님.
2: 아니요. 앵무새다. 앵무새다!
0: 아야, 아야!
1: 차가 완전히 더러워지고 있어요, 아빠!
0: 우후! 아, 정말 재밌었지?
1: 네! 근데 지도 위에 딸기쯤이 묻었어요.
0: 걱정하지 마, 롤로. 이제 지도는 필요 없어요.
2: 꿍! 아, 아, 육지다! 포기하지 않았어.
0: 잘했어, 아들.
2: 여기 호주 맞나요?
0: 그래, 맞아. 호주에 도착했단다.
5: 이야기해주실 수 있어요?
6: 좋아. 아기 돼지 삼형제 어때?
5: 만세! 더 재밌게 해주세요.
6: 좋아.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었는데 진고, 그로이, 그리고 짐이라고 하자. 근데 짐이는 일 때문에 훈련에 참가해서 이야기엔 안 나올 거야. 첫째 돼지 진고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대. 어느 날 무서운 늑대가 나타나서 아기 돼지야 문 좀 열어줘라고 했지만 진고는 나초를 만들고 있어서 안 된다고 했어. 늑대는 전기 공급을 위해 안으로 들어가 확인할 게 있다고 했지. 진고는 잘 됐네요 하면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났어. 잠깐만, 우리 집은 태양열인데? 그러며 늑대에게 저리 가라고 했지. 늑대는 화가 나서 집을 불어서 날려버렸어. 그래서 진고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찾아왔어. 그리고 아기 돼지 진고는 집안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그램에 올렸는데 구독자들이 늘어났어. 늑대는 아무 짓도 안 했다고 했지만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어. 경찰은 늑대에게 잘못이 없고 억울한 게 있으면 판사님에게 얘기하면 된다고 했지. 그렇게 늑대를 감옥에 넣었어. 그리고 다른 돼지 그루이가 와서 같이 진고 집을 다시 지었어. 이번엔 벽돌로 집을 지었대.
5: 아빠 잠깐만요.
6: 아, 그래? 그리고 아이스크림 모양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레모네이드로 수영장을 채웠대. 와, 좋은 생각이야. 그동안 늑대는 감옥에서 얌전히 행동했기 때문에 판사님이 일찍 내보내주셨어. 하지만 판사님은 아기 돼지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면 감옥에 다시 올 거라고 하셨어. 늑대는 진고의 새 집을 찾아갔는데 진고와 그루이는 잡아먹지만 않으면 들어와도 괜찮을 거라고 했어. 늑대는 어차피 채식주의자가 돼서 두부만 먹을 테니까 괜찮다고 했고, 늑대는 수영장에 초대돼서 친구가 되려고 했는데 수영장이 계속 오줌을 쌌대. 아기 돼지들은 늑대한테 수영장에 오줌은 안 된다고 했어. 레모네이드라서 마시는 거라고 했지. 수영장에 레모네이드가 아니고 물이 있다고 해도 오줌을 싸는 건 안 된다고 했어. 이제 마실 수가 없으니 소독약을 넣어야 된다고 했지. 근데 늑대는 계속해서 오줌을 싼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 아기 돼지들은 오줌 싼 거 맞다고 했고 늑대는 그런 적 없다고 하면서 종교 교리 안 맞는다고 했지. 그래서 다음날 돼지들은 오줌을 싸면 레모네이드가 보라색으로 변하는 약을 수영장에 넣었어. 늑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늑대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놀면서 과자도 먹고 동물 얘기도 했어. 그런데 갑자기 늑대가 조용해지면서 먼 산을 바라보며 수상한 행동을 했지. 돼지들이 이때다 싶었을 때 늑대 주위로 레모네이드가 보라색으로 변했어. 돼지들은 늑대에게 와! 오줌 쌌잖아, 거짓말쟁이! 라고 했고 늑대는 울면서 도망가서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도망간 늑대는 나중에 테니스 선수로 성공하게 됐대. 결국 다 잘 된 거야. 이야기 끝.
5: 또 잊어요!
6: 그만.
7: 어느 날 아름다운 들판위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답니다. 후! 사슴 한 마리가 뛰어왔습니다. 왔어요. 깡충깡충깡충깡깡충. 사슴을 빠르게 쫓아오는 동물이 있었어요. 치타다! 치타는 그만 지쳐버렸어요. 이어서 작고 귀여운 개미들이 나타났죠. 갑자기 코끼리가 나타났는데 엄청 컸어요. 쿵, 과광, 쿵, 과광, 쿵, 과광, 쿵. 코끼리가 갔어요. 후! 그리고 그 다음엔 거미가 나타났지요. 저리가 거미야. 이상한 동물은 이제 그만. 잠깐만, 뱀이잖아. 개구리다. 개굴. 개굴. 개굴. 개구리가 가고 이제 귀여운 야옹이가 나타났어요.
4: 오, 안 돼.
7: 괜찮아, 빙고. 고양이는 낮잠을 자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기 위해 발톱으로 샥, 샥, 샥, 샥, 샥, 샥. 고양이는 잠이 들었고 고요해졌어요.

0: 이어서 타타와 코마 오늘도 대모험이 방송됩니다.
1: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구를 반드시 지켜야 해. 제발 무사하라. 제발.
2: 번개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의 대결.
1: 아들아, 번개.
2: 기다려봐줘.
1: 안돼, 번개 보석검이. 아버지?
3: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민,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4: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3: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5: 기가빌더 변신!
3: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적의 움직임을 꿰뚫는 전사! 머리뿔로 돌진하고 여덟 팔로 폭격한다! 한번 맞으면 끝! 키루니아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화산의 괴력 퀵살립스!
1: 저게 뭐야? 다야?
0: 다음 참가자! 두 번째 참가자, 자그! 심의 복분이자 전설의 격투왕! 아쿠탁스의 깊은 소용돌이 경기장 5연패 챔피언! 전기로 번쩍 가시로 강타! 지루한 심해를 떠나 우주 최강을 노린다! 심의 번개, 자그!
1: 실력을 보여줘! 몬스터 오디션 2!
0: 아, 다음 참가자! 아그! 두 번째 참가자, 자그! 심의 복분이자 전설의 격투왕! 아쿠탁스의 깊은 소용돌이 경기장 5연패 챔피언! 심의 번개, 자그!
1: 실력을 보여줘!

0: 제대로 된 몬스터 없어? 아하! 세 번째 참가자, 그룸! 얼음과 닌보라의 행성, 글라시온에서 온 서른 거인! 맨손으로 얼음산을 부수는 강한 주먹의 리더이자 빙벽의 영웅, 프리마스톰을 쓰러뜨린 전설의 전사! 차갑지만 뜨거운 괴력남! 눈사태 슬램과 얼음 주먹으로 한 방에 끝낸다! 글라시온의 분노, 그룸!
1: 드디어 나타났다!

전류가 해류처럼 흐르는 행성 네오트리움에서 온 번개의 화신. 감정이 폭발하면 주변이 정전되고 전류를 노래처럼 다루는 존재. 그 이름 불투나. 전기 채찍으로 번쩍, 플라즈마 쉴드로 반격. 우주 최고의 전류를 찾아 이 무대가 번개처럼 빛난다. 불투나.

0: 이어서 딩동댕 유치원이 방송됩니다.
1: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2: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3: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0: 감사했습니다.
1: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2: 내 이름은 루이비통통 찌르린 누아.
3: 있어, 외계인 있다고.
4: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5: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6: 알고 싶지 않아.
7: 무서운 걸 잊었어.
8: 뇌를 바꿀
9: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워크.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인어공주 미니,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4: 머리색이 변해.
3: 와, 꼬리색도 핑크.
4: 인어공주 미니.

지은이 윤동주. 빗두라미와 나와 잔디밭에서 이야기했다. 귀뚤귀뚤, 귀뚤귀뚤.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고 우리 둘만 알자고 약속했다. 귀뚤귀뚤, 귀뚤귀뚤. 귀뚜라미와 나와

0: 얘들아.
1: 와우!
2: 떠오른 다시.
1: 오늘 우리가 만날 동시는 윤동주 시인의 귀뚜라미와 나와란다.
2: 귀뚜라미와 나와.
3: 귀뚜라미와 나와. 아마 둘이 친구인 것 같아요.
4: 그래, 그런가 보다. 우리들처럼.
1: 동동이와 나와.
2: 좋아와 나와.
5: 별이와 나와.
6: 탱구, 탱구.
1: 탱구.
7: 아, 근데 딩동쌤, 귀뚜라미랑 어떻게 친구가 돼요?
6: 귀뚜라미.
5: 귀뚜기뚜.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나요?
4: 딩동쌤, 귀뚜라미가 무슨 얘기를 하려나 봐요.
5: 그래? 그렇구만. 잠깐만. 자, 차.
1: 어?
5: 아, 나는 강아지 댕구. 귀뚜라미야, 말해도 좋다. 응? 귀뚤, 귀뚤.
1: 어?
5: 어? 실을 한 번 더. 귀뚤, 귀뚤. 뭐? 읽어보자구? 알았다. 저기, 딩동쌤.
1: 어?
5: 귀뚜라미가 시를 한 번 더 읽어보래요.
1: 그래? 오, 귀뚜라미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가 보다. 뭘까?
4: 말해봐.
5: 빨리 말해라, 귀뚜라미야. 빨리 말해라.
4: 근데 귀뚜라미는 어디 있어?
8: 귀뚜라미와 나와. 지은이, 윤동주.
9: 귀뚜라미와 나와 잔디밭에서 이야기했다.
5: 귀뚤, 귀뚤. 귀뚤, 귀뚤.
7: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고 우리 둘만 알자고 약속했다.
6: 귀뚤, 귀뚤. 귀뚤, 귀뚤.
4: 귀뚜라미와 나와 달 밝은 밤에 이야기했다.
3: 둘은 친구야, 친구.
5: 그래, 맞아, 맞아. 꼭, 꼭 약속해. 이렇게 약속도 하고 숙대, 숙대, 숙대, 숙대. 이렇게 이야기도 했잖아.
7: 귀뚜라미랑도 친구할 수 있구나.
1: 그럼. 우리 별이도 그런 친구가 있지. 바로
2: 자동차.
6: 자동차 붕붕.
1: 붕붕. 얘들아, 이제 우리 가을에 들을 수 있는 소리를 한번 찾아볼까?
2: 가을 소리요?
10: 귀뚤뚤뚤, 귀뚤뚤뚤.
7: 저건
2: 귀뚜라미?
10: 귀뚤뚤뚤.

0: 마을엔 이 소리만큼 좋은 소리도 없긴 하지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또 다른 가래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가을숲의 소리입니다. 들었나요? 가을 낙엽 소리. 바스락 바스락. 오, 이건 무슨 소리죠? 아, 바로 밤송이 떨어지는 소리. 아, 이 소리도 있군요. 소리 좋다. 여기까지 가을의 소리였습니다.
1: 이야, 가을에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많구나.
2: 바스락 바스락, 투둑 투둑, 사각 사각, 키뚜이 키뚜이.
1: 어? 그런데 귀뚜라미 지이제님, 귀뚜이 귀뚜이 무슨 얘기를 나눴어요?
3: 어, 맞다.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고 둘만 알자고 약속했다라고 했잖아요.
2: 아, 저요. 아, 뼈다귀 숨겨놓은 것 둘만 알고 있자. 똑똑해지는 마법의 책 우리만 알고 있자.
0: 미안, 그건 비밀이야. 친구와 나와 둘만 알기로 했기로 약속했거든.
1: 나도 아추를 약속했어요.
2: 응? 아추?
1: 응, 아추어서 내가 밤에 꼭 껴안고 자는 비밀 친구야.
3: 아, 그렇구나. 어우, 누굴까? 너무 궁금하다.
2: 아추? 아추? 누굴까?
1: 아추야, 일어나.
4: 아, 동동아. 밤이 아닌데 왜 벌써 찾아온 거야?
3: 어머, 네가 아추구나.
1: 네, 밤에 꼭 껴안고 자는 제 이불 친구예요.
2: 그치?
4: 그럼 우린 단짝이지.
3: 그렇구나. 둘이 서로 비밀 이야기도 나눌 만큼 친하다면서?
4: 네.
1: 약속 기억하고 있지?
4: 당연하지.
3: 그럼 둘이 어떤 비밀 이야기를 나눴는지 딩동쌤한테만 살짝 알려줄 수 있을까? 뭘까 뭘까 뭘까 뭘까 뭘까.
1: 비밀이지만 실 써서 가르쳐드릴게요.
3: 아, 고마워 동동아, 아추야. 그러면 우리 시인이 되어볼까?
1: 네.
5: 와우, 떠오른다 시.
4: 아추와 나와 침대에 누워 이야기했다.
1: 아추, 아추, 아추, 아추. 커서도 헤어지지 말자고 약속했다. 아추, 아추, 아추, 아추. 엄마 아빠가 쿨쿨 잠든 밤에 이야기했다. 좋아. 이제 내실을 써볼래. 아추아 나와 지은이 동동. 아추아 나와 침대에 누워 이야기했다. 아추 아추 아추 아추. 커서도 헤어지지 말자고 약속했다. 아추 아추 아추 아추. 엄마 아빠가 쿨쿨 잠든 밤에 이야기했다. 친구들, 나는 이렇게 바꿨는데 너희는 어떤 시를 써보고 싶어?
6: 안녕하세요. 저는 9살 박선율입니다. 우리 인형과 나와, 우리 인형과 나와 꿈속에서 이야기했다. 꾀꾀꾀꾀, 꾀꾀꾀꾀. 영원히 함께하자고 발장구 치며 이야기했다. 꾀꾀꾀꾀, 꾀꾀꾀꾀. 우리 인형과 나와 별빛 호수에서 물놀이하며 약속했다.
7: 자, 우리 윤동주 시인의 동시 귀뚜라미와 나와를 다 함께 노래로 불러볼까? 귀뚜라.

0: 어린이의 어른 여러분, 안녕! 안녕! 윤동주 시인의 귀뚜라미와 나와 이 시를 읽을 땐 말이죠. 아이에게 세상엔 아주 다양한 친구가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와 세상과의 다양한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1: 우리는 친구. 얘들아 사랑해.
0: 자연에서도 친구를 발견하고 사람 아닌 것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저 소리를 네 마음의 소리로 다시 말해보렴 격려해주세요.
2: 살랑살랑 바람
1: 강아지.
0: 아이들은요 세상에 많은 친구를 통해서 마음이 강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3: 어울린다시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풀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1: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2: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3: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4: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5: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6: 잠깐만.
4: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만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6: 답답해.
5: 안 돼.
4: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5: 다이빙 해볼까?
6: 토끼야, 안 돼.
4: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5: 여기 재밌겠는데?
4: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6: 토끼야, 추워?
4: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냉방병에 걸린 호떡이.
1: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2: 호떡이다. 또 호떡이네. 또 나왔네.
3: 아바마마, 뜨거운 맛을 또 보여주시지요.
2: 좋지. 하 뜨거 뜨거 하.
1: 이글이글 쨍쨍.
2: 하 뜨거 뜨거 하.
1: 이글이글 쨍쨍.
0: 아, 너무 더워. 아, 얼른 집에 가야

0: 아, 벌써?
1: 아, 나 자외선 화살 더 쏘고 싶단 말이야.
2: 더 쏴, 더 쏴. 어? 나도 더 쏠 테니까. 아, 뜨거, 뜨거. 아.
1: 이글이글 쨍쨍.
2: 아, 뜨거.
3: 아, 시원해.
4: 더워. 아, 더워, 더워. 아, 누나, 누나, 에어컨 좀 켜줘.
5: 뭐?
3: 켰잖아. 시원하잖아.
4: 아니, 아니, 아니. 더, 더, 더, 더, 더 시원하게.
2: 어?
4: 아, 시원해. 이제 좀 살 것 같다.
3: 어우, 난 좀 추운데. 온도 좀 올리자.
4: 아이, 난 덥다니까. 아, 시원해.
3: 난 춥다고.
4: 아, 추우면 옷을 입던가.
6: 냉방병, 냉방병, 냉방병.
3: 오, 냉방병 딱지가 깜빡이잖아.
4: 냉방병? 냉방병이 뭔데, 뭔데, 뭔데?
3: 어?
4: 에이치!
3: 오이!
4: 어? 왜 갑자기 재채기가 나지?
3: 목도 아픈 것 같고.
4: 응? 어? 콧물도 나오네.
3: 에이치! 오, 나도 재채기가 나오네. 아유, 죽겠다, 야.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춰서 그런가?
4: 응? 갑자기 이런다고?
3: 아무래도 에어컨과 냉방병 딱지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0: 목소리 왜 이러지? 감기인가?
1: 해롱, 해롱. 아, 쓰러진다.
2: 채운 장군님, 정신 차리세요. 채운 장군님이 쓰러지면 정상 체온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3: 열? 또 채운 장군님 막사다.
2: 어? 채운 장군님, 체온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3: 어? 무슨 일이야, 열?
2: 아니, 나도 모르겠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열 때문에 난리였거든. 어? 열? 아, 여긴 왜 또 왔어?
4: 아, 뜨거, 뜨거, 허! 이글이글 쨍쨍! 아, 뜨거, 뜨거, 허! 이글이글 쨍쨍!
0: 다리옵니다.
5: 아, 뜨거워! 태양과 자외선 왕자 때문에 피부 장벽에 열이 발생했어! 얼른 체온 장군님께 전해야 하는데! 아우, 저리가!
6: 혈장!
7: 착혈구!
6: 혈장!
7: 착혈구!
5: 어, 혈장님, 착혈구님! 마침 잘 왔습니다! 피부 장벽에 열이 발생했다고 체온 장군님께 전해주십시오!
6: 헐, 알겠소이다!
7: 갑시다, 체온 장군님께!
0: 같이 가, 열!
4: 같이 가, 열!
0: 같이 가, 열!
4: 같이 가, 열!
5: 어, 열들이 혈장님과 착혈구님을 따라왔어! 설마!
1: 좋아.
6: 채원 장군님! 아이, 피부 장벽에!
7: 열이 발생해!
0: 열이 옵니다!
4: 열이 옵니다!
0: 열이 옵니다!
4: 열이 옵니다!
2: 채원 장군님, 열들이 들어왔습니다!
6: 와! 우리를 따라 들어온 것이다!
4: 괴롭히지 말고 저리 가! 혹시, 호떡이가 더운데 또 밖에서 논 것이야? 그래서 열들이 들어온 것이야? 아,
0: 열이 옵니다!
4: 열이 옵니다!
2: 이 열들이 채원 장군님을 괴롭히면, 또 이상이 생겨 체온을 올리시는 거.
1: 체온을 올려라. 올려라. 올려.
2: 어, 체온 장군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체온이 올라가면 열사병에 걸리고 그럼 헛떡이가 위험해진다고요.
4: 너희야, 열사병에 걸려? 아이, 그럼 안 되지. 안 돼.
0: 응. 열이 옵니다.
4: 열이 옵니다.
2: 어, 체온 장군님, 열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4: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6: 추워.
4: 아니, 나 체온 조절 안 했는데 왜 추운 것이야?
2: 어? 이 냉기가 열들을 쫓아냈습니다. 체온 장군님, 체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4: 냉기가 갑자기 왜 들어온 것이야? 아, 추워.
6: 저리 가.
1: 아이고,
6: 아이고.
3: 열? 갑자기 냉기가 들어와 열들을 쫓아냈다고, 열?
2: 하, 그렇다니까. 찬바람이 쌩쌩쌩.
3: 어, 찬바람이 쌩쌩.

0: 시원하다.
1: 호떡이가 에어컨을 쌩쌩 틀어서 냉기가 들어온 건가?
2: 아이고.
1: 냉기 때문에 체온 장군님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3: 그게.
4: 쌩쌩쌩! 쌩쌩쌩쌩!
2: 저리 가라고.
5: 체온 장군님,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서 체온을 올리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2: 그만.
5: 정신 차리세요.
2: 차렸다고. 체온 장군의 명이다. 핏줄을 좁혀라. 열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라. 저리 가. 추워.
6: 혈장 착혈구. 핏줄이 좁아졌다.
7: 네, 이건 열들을 지키라는 체온 장군님의 명이셔.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열들을 지키자.
0: 왜 이러세요?
7: 혈장 착혈구.
2: 간대감님, 가마솥에 불을 떼서 빠르게 체온을 올려주시오. 근육무사들도 빠르게 뛰어 체온을 올려주시오.
8: 네,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간세포들아, 체온을 올려라. 가마솥에 불을 때라.
9: 네,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뛰죠. 체온을 올리자.
8: 체온 장군님, 체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 다행이구만.
8: 체온 장군님, 냉기들이 더 몰려오고 있습니다.
2: 왜이야?
0: 더워. 에어컨 온도 더 낮춰야지.
2: 나 체온 장군, 체온 조절해야 하는데 태양왕과 자외선 왕자 때문에 열이 들어왔다가 에어컨 때문에 냉기가 들어왔다가
10: 더웠다가 추웠다가 왔다 갔다.
2: 체온 난 모르겠고 니들 마음대로 하거라. 체온 조절해야지. 나 근데 진짜 못하겠어.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체온을 조절하시오.
11: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 바람에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지셨어. 게다가
1: 춥다고.
0: 덥다고.
1: 추워.
0: 아, 시원해. 안녕, 아데노 바이러스야. 바이러스는 시원한 걸 좋아하는데 냉기들 덕분에 나왔네. 고마워 냉기들. 아, 이번에야말로 호떡이 몸을 정복해주지.
12: 아데노바이러스, 나도 같이 들어가자.
0: 넌 누구?
12: 나는 오염된 에어컨에 사는 레지오넬라균이야.
0: 아, 폐렴을 일으킨다는 그 세균?
12: 빙고!
0: 좋아, 그럼 우리 같이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난 감기를 일으키고
12: 난 폐렴을 일으키고
0: 가자!
11: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진 틈을 타서 아데노 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이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왔어.
0: 아, 여기가
12: 호떡이의 코 속인가?
13: 너희들은 누구냐?
0: 아!
13: 코털 장군을 통과하다니, 이런.
0: 아, 코털 장군을 무사히 통과했으니 이제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 콧물이 나오겠지.
4: 검액 발사!
0: 아, 나올 줄 알았지.
12: 예사, 우린 이제 기관지로 간다.
11: 아데노 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은 코를 지나 기관지까지 간.

0: 거야.
1: 감기 유발.
2: 우와, 아데노바이러스. 너 공격 좀 할 줄 안다.
1: 그럼.
3: 아데노바이러스, 또 너냐?
1: 아, 백혈구, 또 너냐? 넘나 못 막아. 기관지까지 들어왔으니 이제 날 쫓아내기 위해 재채기를 발사하겠지만. 어림없다. 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감기를 일으킬 거야.
2: 난 폐로 가서 폐렴을 일으킬 거야. 가자.
1: 헛, 그러니까 에어컨 때문에 급격한 온도의 차이를 겪으면서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졌고,
3: 그 틈을 타서 아데노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이 침투해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 거지요. 이걸 냉방병이라고 부르지.
1: 열.
3: 레지오넬라균이 폐님께 가면 더 위험해질 텐데.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기 전에 청소도 하고, 내가 이상해지지 않게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를 5도씨 이상 차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거야. 실내 온도는 26도씨가 적당하겠지요. 그렇지. 그리고 하나 더. 에어컨을 켜면 2시간마다 창문을 열고 환기시켜줘. 그래야 레지오넬라균이 나오더라도 내쫓을 수 있거든.
1: 네, 꼭 그렇게 해서 냉방병에 걸리지 않게 할게요. 오, 우와, 냉방병 최고 딱지다. 빨리 호떡이한테도 알려줘야지.
3: 아, 에어컨 좀 켜라.
0: 예.
3: 덥다.

0: 냄새가 나서 체온 조절 실패해서 냉방병에 걸려요.
1: 감기 걸릴 수 있어요.
2: 냉방병 조심.
1: 해열.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3: 꼭 갖고 말 거야.
4: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5: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말랑물집팩 메이커! 말랑차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콕! 물집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쫀득쫀득! 물집팩 하우스에 쏙! 말랑물집팩 메이커!
1: 여름엔 수박이 최고!
2: 커다란 수박 하나 잘 익었다 통통통.
3: 우와! 수박 엄청 잘 익었다! 빨리 수박 먹고 싶은데 왜 아빠가 안 오시는 거지?
1: 그러게! 아빠! 빨리 수박 잘라주세요!
4: 호빵아 호떡아! 아빠 손만 씻고 바로 올게. 조금만 기다려!
5: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1: 수박 딱지가

0: 수박 듣기 보니까 수박에 관한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1: 옛날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데? 빨리 해줘.
0: 알았어. 옛날 옛날에 말이야. 수박으로 목숨을 구한 홍보가 살았어.
1: 응? 수박으로 목숨을 구했다고?
0: 마음씨 착한 동생 홍보와 마음씨 고약한 형 놀보가 살았어. 이글이글 쨍쨍. 아주 무덥고 가뭄이 계속되는 어느 여름날이었어.
2: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당장 나가.
3: 아이고 형님, 이 무더위에 어디로 나가란 말입니까?
2: 더운데 어딜 잡아? 이거 놓고, 어? 당장 나가!
4: 여보!
5: 아버지, 괜찮으세요?
3: 괜찮아. 괜찮다. 여보, 걱정 말아요. 난 괜찮아요. 형님, 나가겠습니다. 나갈 테니까, 밥 좀 주실 수 있을까요?
4: 밥이요? 우리 먹을 밥도 없어요?
3: 그럼 그 주걱에 묻은 밥알이라도 조금.
2: 잘 봐, 없지? 응? 그러니까 당장 나가!
5: 아버지, 목 말라요.
3: 형님, 그럼 물이라도 좀 주십시오.
4: 아이들이 이 더위에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있습니다.
2: 물? 없다!
4: 없어요! 정 물을 마시고 싶으면 냇가 가서 마시면 되겠네.
2: 그래. 맨물 가서 마시면 되겠네. 당장 나가!
3: 형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2: 너무하긴? 다 갑시다!
4: 갑시다! 정말!
3: 홍보가 기가 막혀.
4: 여보! 그만 불러요. 노래 부르면 배고파요. 얼른 냇물이라도 마시러 갑시다.
3: 그럽시다. 가자 얘들아.
0: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 홍보네 가족은 물을 마시기 위해 냇가로 향했어.
4: 아유 덥다.
3: 냇물이 바짝 말라버렸잖아.
4: 너무 더워서 그런가 봐요. 저쪽에는 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가볼게요.
3: 부인, 조심하세요.
6: 으아, 제비 살려!
4: 아버님!
5: 구렁이가 제비를 괴롭히고 있어요!
3: 구렁이 녀석! 다시는 제비 괴롭히지 말거라!
7: 우리 아버지가 구렁이를 쫓아냈다!
5: 제비를 구했어!
4: 우리 아버지!
5: 파이팅!
3: 아니 뭘 이 정도쯤이야. 제비야! 괜찮은 것이냐?
6: 네, 덕분에 살아 제비. 구해주셔서 감사 제비.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 제비?
3: 은혜라니. 사람이든 동물이든 위험에 처했으면 돕는 것이 그게 응당 사람의 도리란다.
6: 세상에 이렇게 착한 인간이 이 제비?
8: 아버지 응원했더니 목이 더 마르다.
5: 아버지 목 말라요. 물 마시고 싶어요.
3: 물을 주고 싶어도 물이 없으니 어쩐단 말이냐. 얘들아,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5: 아버지! 울지 마! 울면 더 목말라!
6: 목이 마르다고? 그럼 나도 은혜를 갚아야 할 집이. 저기요!
3: 제비야, 왜 그러느냐?
6: 내 목숨을 구해준 담내로 드리는 선물이 제비.
3: 아니, 선물을 바라고 구해준 것이 아니다만, 이건 씨앗이 아니냐?
6: 이 씨앗을 심고 물을 부으면 소원이 이루어질 제비. 그럼 이만 총총!

0: 여보! 물을 조금 구해왔어요. 어머, 그게 웬 씨앗이에요?
1: 아버지가 제비를 구해줬어요.
2: 제비가 선물로 씨앗을 줬어요. 아이, 얼른 심어요.
3: 아유, 근데 물이...
0: 이 물을 씨앗에다 주면 되잖아요. 너희들 목마른데 괜찮겠어?
4: 물론이죠.
3: 좋아, 그럼 심어볼까?

0: 그렇게 홍보는 제비를 구해주고 선물로 받은 씨앗을 정성껏 심었어. 딱 한 모금 남은 물도 기꺼이 씨앗에게 양보하고.
1: 오, 홍보도 홍보 부인도 아이들도 모두 착하다. 근데 누나,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그 씨앗이 자라서 바지여졌지?
0: 아니, 이게 열렸어.
2: 우와, 박이다.
3: 이렇게 빨리 열리는 박은 처음 봐.
4: 우와. 어? 저건 박이 아니 제비.
5: 얘들아, 이건 박이 아니라 수박이야.
2: 아, 수박.
6: 아, 얘들아, 너희 목마르다고 했지? 목마를 땐 이 수박이 최고란다. 우리 함께 이걸 잘라서 먹자꾸나.
2: 예, 아버지.
5: 자.

0: 좋아.
1: 그렇게 홍보네 가족은 수박을 잘라 맛있게 먹었어. 그러죠?
2: 물도 음식도 안 들어오고 이번엔 가뭄이 꽤 길구만. 아 이러다 홍보 쓰러지는 거 아니야?

0: 버블도
1: 리코 펜도
2: 비타민C 함께 가세
3: 들어가세 들어가세
1: 아, 이게 누구신가?
4: 수박이 왔수다 따뜻
1: 따뜻 어서 오시게
0: 물방울도 왔수다 몸에 물도 채우고 위산도 받을 수 있수다
1: 아이쏘 이제 가뭄이 끝이로구나
5: 최강용사 리코 펜 나도 나쁜 상사 괴물을 물리치러 왔수다
2: 으라차차차 힘이 나는 비타민C도 왔수다
1: 아이 어서 오시게 이 수박이 영양분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이제 홍보는 살았네 살았어 하, 수박에게 박수!
6: 박수!
7: 박수!
8: 박수!
9: 박수!
4: 그렇게 홍보네 가족은 수박을 먹고 목마름도 해결하고 배고픔도 해결하고 덕분에 건강도 되찾을 수 있었어
10: 우와! 홍보가 제비를 도와줘서 복 받은 거네
4: 그렇지 근데 홍보네 수박은 먹어도 먹어도 계속 자라났어 그러자 홍보는
11: 아유 목말라 아유
0: 우물도 다 말라버리고
11: 냇물도 다 말라버리고
12: 누가 물 좀 주세요
13: 목마른 분들은 모이세요 홍보네 집으로 오세요
11: 홍보네
14: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15: 빨리
11: 목마른 사람 여기 있어
16: 목마른 사람 여기 있어
0: 어서 수박 드세요 아우 이제야 살 것 같구만
11: 아우 홍보 복 받을 거야
17: 아이고 아이고 목말라
18: 내가 더 목말라요
0: 나 물방울 놀부 몸에서 더는 못 살아 떠날 거야 땀방울이 되어 나갈 거라고 땀방울
17: 물 한 방울도 아까운데 땀으로 흘려보낼 순 없지

0: 이거라도 먹어야, 먹어야.
1: 아이고, 형님! 아이고, 탈수로 쓰러지신 겁니다.
2: 탈수! 아니요!
1: 물도 못 마시고, 땀도 많이 흘려서, 몸에 수분이 탈탈 털린 상태를 탈수라고 하는데요.
3: 이럴 땐, 어서 수박을 먹어야 해요.
2: 돈, 없는데?
1: 형제끼리인 수박 한 조각도 나눠 먹어야죠. 공짜로 드려.
0: 공짜! 공짜!
2: 어머, 형은 공짜!
0: 진작 말을 하니!
3: 아이고.
4: 아이고, 기운 없어.
5: 밥을도
6: 믿고 팬도
7: 비타민C 함께 가세
8: 들어가세 들어가세
4: 아이고 이 수박이 들어왔으니 이 놀부도 살았네 살았어
0: 수박을 먹으니 놀부도 힘이 나는구나 동생아 고맙다
2: 고마워요
1: 일이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형님.
3: 동생 홍보가 형 놀부를 살렸구나.
6: 역시 탈수엔 수박이 최고지. 여름엔 수박이 최고야.
8: 먹어보세, 먹어보세, 한여름에 먹어보세. 수박 먹고 물 채우고, 수박 먹고 기운 내세. 먹어보세, 먹어보세.
9: 그러니까 수박에는 수분. 물도 많고
10: 알쑤 리코펜도 많아서 건강해지고
9: 알쑤 비타민C도 많아서 기운나고
10: 알쑤 박수받아 마땅한 수박이야
9: 알쑤 여름엔 수박이 최고야
10: 우와 수박 최고 딱지라
9: 우와 나도 생겼어
6: 얘들아 오래 기다렸지? 자, 수박 먹자!
9: 예, 아빠!
6: 근데 이거 어떻게 자르나?
9: 응? 하! 좋았어!
6: 하야!

0: 수박 최고! 수박 수박 수박 수박!
1: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꼭 갖고 말 거야.
3: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3: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엄마 폰 말고 내 폰.
4: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4000명.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5: 더커즈 화면 플러스.
4: 물론 그래.
5: 플러스.
4: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세탁용 원인원.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0: 지구도 돌아온 거 맞지? 어? 방귀의 치안. 아, 이럴 때가 아니지. 얘들아! 한강갯살!
1: 노자야!
0: 너 어디 갔었어?
2: 얼마나 걱정했다고.
3: 아, 돌아와서 다행이다.
4: 사랑해, 다친 데 없는 거지?
0: 아, 네네, 괜찮아요. 어, 그런데
3: 번개쌤은 어딨지?
2: 근데 사랑아, 너 머리가 왜 그래? 또 누구랑 싸운 거야?
0: 또라니? 아, 됐고, 번개쌤, 한번개쌤 어딨어?
4: 어휴, 우리 사랑이 찾으러 나갔지. 너 사랑, 혼자서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돼요, 알았죠?
0: 안 돼.
4: 자자, 사랑이도 돌아왔으니까 우리 사랑이와 태평이의 생일 파티를 다시 시작해볼까요?
1: 네!
4: 좋았어! 뽀뽀뽀! 드디어 선물 주기 시간이에요. 만들기 시간에 완성한 선물들 다 가져왔죠?
1: 네!
3: 태평이 선물 안 가져갔다.
2: 봉기맨한테 복수할 생각만 하느라 깜빡했네.
1: 여기 선물.
5: 나도 사랑이 선물.
4: 오, 너무너무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자,
0: 할 수 없지. 한 번만 더 암흑보석이 힘을 빌리자. 아, 태평이가 좋아하는 지렁이 모양 젤리. 그거 만들어줘.
6: 아, 사람 어딨니?
7: 번개.
6: 네, 번개 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8: 번개맨, 암흑보석의 움직임이 두 곳에서 감지됐다.
6: 예? 두 곳이요?
8: 하나는 지구로 이동했는데 다른 하나는 암흑포털에 남아있는 것 같아. 아직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 일단 지구로 가라, 번개맨.
6: 네, 알겠습니다.

0: 우리 아빠.
1: 돌려요?
2: 나 돌려놔! 돌려놔! 돌려놔! 돌려놔! 이렇게요?
0: 아까 찍은 영상을 돌려!
1: 네!
0: 멈춰! 머리는 믿을 게 못돼 불쌍히 여겨 거두어 줬건만 박사 데려와! 사실대로 말하랄지 아무꼬서 저 지구 꼬맹이에게 밀어준 거 맞지?
3: 맞지?
2: 아닙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0: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 보라지.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그 벌을 줄 수밖에 없지.
2: 제발 그 벌만은. 설마 그 벌이라면.
1: 너무 무서워서 결국 울면서 진실을 말하게 되는.

0: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한
1: 무시무시하다
0: 무시무시한
1: 무시무시한
2: 사랑이가 준비한 태평이 선물은 뭘까? 빨리 보여줘 사랑아.
3: 아네 태평아 생일 축하해. 네가 좋아하는 거야. 어서 열어봐.
4: 오 땡큐. 혹시 내가 좋아하는 지렁이 젤리? 가 아니라 진짜 지렁이잖아.
5: 우와!
4: 우와!
6: 우와! 지렁이다!
4: 이게 뭐야?
2: 그대로 멈춰라!
4: 저리 가! 저리 가!
3: 태평아, 지렁이는 흙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친구야. 잘 봐. 귀엽지?
7: 귀여워.
4: 야, 노사랑. 그럼 너무하잖아. 지렁이가 선물이야?
3: 아니, 그게 아니다. 내 선물은 진짜 지렁이가 아니고.
4: 암흑보석이 반으로 쪼개져서 고장났나?
3: 아, 어떡해.
8: 사라지고.
3: 하몽드쌤.
9: 미안하다.
3: 뭐가요? 한봉개쌤한테
9: 거짓말쟁이라고 한가?
3: 네. 그리고 악당 배신자 라고 한 것도요.
9: 그래. 선생님도 미안해. 사랑이 마음보다 암흑보석을 더 챙겼네. 아, 근데 사랑아, 어디 갔었니?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3: 아니.
10: 모두의 사랑을 받게 해주는 보석을 주겠다고 해서 지하 본부 나는 데 갔는데요.
9: 잠깐. 어디? 지하 본부?
10: 네, 암흑포털 지하본부?
9: 거기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뭘 보고 들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어?
10: 네네, 뭐였냐면요,

0: 했어요.
1: 뭐? 그러니까 조그마왕이란 녀석이 암흑보석검을 만들고 있었다고?
0: 네! 거기다 암흑보석만 끼우면 우주를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1: 우주 정복? 그래서 그 녀석들이 암흑보석을 그렇게 뺏으려 했구나.
0: 근데 하봉개쌤 머리가...
2: 사랑합니다, 조그마.
1: 머리? 왜 또 뭐 왜?
0: 지하본부에서 본 어떤 아저씨랑 머리가 똑같네요.
1: 내 머리랑 똑같다고? 그래! 이 머리가 이게 되게 세련된 머리라니까! 충분히 따라할 수 있지.
0: 그 머리를요?
1: 아무튼 사랑 친구 걱정 마. 조그마왕 내가 꼭 찾아낼게. 알았지?
0: 네.
3: 위키폰만 있으면 지하본부 주소쯤이야.
1: 자, 암흑포털 지하 아니 지하본부. 검색.
3: 조그마왕 저 녀석 옛날부터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다고. 알지 모르지라는 도둑이랑 갑자기 사라지더니 지하에 숨어있을 줄이야.
1: 드디어 찾았다. 너 최고의 친구야. 최고. 거기 대장님, 조그마왕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제가 가서 암흑보석과 암흑보석검을 회수하겠습니다. 좋아!

0: 출동!
1: 하하, 이번에도 우리 같이 지구를, 아니, 우주를 지키는 거야!
2: 저, 핑키? 아? 너에겐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있어.
3: 봉개맨! 어디 가요?
2: 사랑 친구. 내가 어제 말했지?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지하본부로 가서 암흑보석을 가지고 올 거야.
3: 그러면 암흑보석은 왕상도 맞고 봉기유치원도 지킬 수 있는 거죠?
2: 그럼. 그리고 사랑이는 이 친구가 지켜줄 거야.
3: 핑키요?
1: 사랑아, 안녕.
3: 네가 지금 말한 거?
2: 응.
1: 그러니까 걱정 못들어 매셔.
3: 우와. 저도 줄 게 있어요, 번개맨.
2: 이건 사랑이가 가지고 있어.
3: 제가요?
2: 응.
3: 그래도 어떡해. 저 때문에 다 엉망이 된걸요.
2: 아니, 용감하고 씩씩한 사랑이 덕분에 주구마왕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됐는 거야. 이 암흑보석도 끝까지 잘 지킬 거라 난 믿어.
3: 네, 잘 지키고 있을게요. 그리고 저도 번개맨 믿어요.
2: 고맙다. 금방 다녀올게.
1: 행운을 빈다, 번개맨.
3: 번개맨, 암흑보석 반쪽 꼭 찾아서 돌아와야 해요.

0: 사랑 친구 안녕. 나도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
1: 어?
0: 아 이거 가짜 아니야 진짜야. 사랑이 어떤 점이 제일 좋아?
1: 사랑이요?
2: 운동 잘하는 거예요. 솔직한 거, 당당한 게 뭐 있어요?
3: 사랑이요? 안 이뻐진 거? 귀엽다고나 할까?
2: 이름이요.
0: 이름?
2: 네, 노사랑. 사랑이 이름이... 이름이 예뻐요!
0: 어? 사랑아, 잘 봤지? 친구들이 이렇게 널 좋아하네. 안녕.
1: 얘들아, 한봉개쌤, 나도 나도 좋아해.
4: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0: 옥스포드 팡.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오래전 그날 난 쓰레기통을 한참 뒤지고 있었지.
1: 뭐야? 어? 생쥐잖아. 이 조그만 해서 안 보였네.
2: 어? 어머, 다 잡아먹힌 줄 알았는데. 어, 귀여워.
1: 아유, 만지면 안 돼. 지지,
2: 잠깐만.
1: 지지.
2: 어, 생쥐 안녕.
0: 미안하단 말도 없이 가버리다니. 바로 그때.

당신이었지. 지구에서 실수로 암흑 포털을 열어 이곳에 떨어진 박사. 이봐, 고소한 냄새 맡고 정신 차리라.

0: 먹으라고 나는지.
1: 그때 난 죽은 아내를 살리려고 시간을 되돌리는 장치를 만들었었어. 하지만 아내는 살리지 못하고 괴물들이 살고 있는 암흑 포털만 열어놨지.
0: 그 암흑 포털에서 네 목숨을 구해준 게 나야, 이 조그마 왕. 근데 나를 배신해?
1: 이봐, 나를 먼저 배신한 건 조그마 왕 너야. 네가 나를 구하고 얼마 뒤 일이었지.
2: 조그마 왕, 뭘 그렇게 열심히 봐?
0: 암흑 포털 근처에서 암흑의

0: 될 수 있다는 거지?
1: 암흑에너지를 아주 많이 모아서 단단한 형태로 만들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겠지.
0: 강력한 무기?
1: 무기.
0: 지지.
2: 넌 그 말을 듣자마자 찍찍 마법으로 날 좁은 방에 가두고 강제로 암흑 보석검을 만들게 했어. 그래야만 날 지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서.
0: 사둘러 박사!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암흑 보석검 다 만들기 전에는 거기서 꼼짝도 못하는 거지.
2: 난 정말 몰랐어. 이렇게 오랜 세월.
0: 아빠 어딨어?
2: 내 아들과 만나지 못하게 될 줄은.
0: 박사 네가 빨리 만들었으면 됐잖아.
3: 암흑보석검이 뚝딱하면 나오는 줄 알아.
0: 그래서 나한테 화가 나서 암흑보석을 노사랑 그 꼬마한테 쓱 밀어줬다.
3: 맞아. 암흑보석 너한테 줄 생각 처음부터 없었어.
0: 그래봐야 남은 반쪽을 찾는 건 시간 문제야. 난 슈퍼 크드라마 왕대야. 우주를 정복할 거라지.
3: 아니, 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번개맨이 그걸 가만두고 보진 않을 테니까.
0: 네, 뭔데? 지구 영웅 번개맨 아빠라도 되나? 더는 헛소리 못하게. 찍찍마법!
4: 조그만 날 꺼내! 날 꺼내줘서! 조그만 꺼내줘!
0: 안 들려? 나의 우주 정복을 방해한 죄다.

0: 10화 지구로 온 조그마와
1: 노사랑 내 말 잘 들어. 번개맨이 쥐야본부로 갔지만 그 사이 악당들이 암흑보석을 찾아 이곳에 올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린 이제부터 함께
2: 핑키 잘 잤어 핑키?
3: 근데 한번개쌤이 유행 가면서 핑키를 왜 하필 너한테 맡기셨지?
1: 저기 내가 사랑이를 맡은 거거든.
2: 나를 어떻게 믿긴. 내가 핑키랑 얼마나 친한데. 그치 핑키야. 핑키 언니랑 더 친하게 지내자. 제 친하게 지내자.
3: 왜 저래? 둘이한테 하면 되면 안 돼?
2: 넌 나를 화나게. 핑키야. 아 만지지 마.
4: 핑키가 네 강아지야?
2: 그럼 언니 강아지야?
4: 너 좀 만지지 말라고.
2: 아 싫다고. 아!
5: 사랑이 왜 아직 잠옷이야?
2: 이번도 잠옷인데요?
5: 언니 이따가 태권도 대회 있어서 오늘 학교 안 가거든. 사랑이 유치원 가야지. 얼른 준비하고 나와.
2: 아빠, 우리도 강아지 키우면 안 돼요?
6: 맞아. 강아지 아니면 아, 다른 동물이라도.
2: 아빠!
5: 강아지! 나중에 엄마 오면 엄마랑 얘기하자. 지금 아빠 지금 전화하고 있어. 잠깐만. 사랑아 빨리 준비하고 나와.
2: 핑키도 안녕 밥 먹으러 가자.
5: 어?

0: 뭐야? 이건 왜 두고 갔어?
1: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있어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그게 내 징크스라고.
0: 이거 오늘은 내가 필요해. 나 암흑보석을 지켜야 하니까.
2: 자, 모두 지구로 떠날 준비됐지?
3: 네, 주구마님.
2: 좋았어. 그럼
3: 가자.
2: 지구로.

0: 여긴 뭐지? 어딘가에 암흑보석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뭐야? 얘네들 내 팬이야? 참나.
1: 어? 어? 개미니? 우리 아들 말이 컸구나. 개미야. 아빠야. 아빠 여기 있어, 개미야. 개미야. 아빠 여기 있어, 개미야. 개미야. 개미야. 아빠 여기.

0: 수 있어. 봉개민이 도달 때까지만 무사히.
1: 어머나, 저게 뭐야?
0: 어떻게 된 거지? 봉개민이 지하문 보러 갔는데? 안 걸렸나?
2: 저 사람들, 지난번에 왔던 그 악당들이야.
1: 너희들, 좋은 말로 할 때 와서 가버려! 어쭈? 안 가? 아구!
3: 아주머니 빠지시지. 우린 너 사람. 저 녀석의 암흑보석만 가져가면 되지.
2: 하영이도 암흑보석 가지고 있었어?
0: 맞아.
3: 마해! 알림 작업! 패션!
4: 네, 조금만님!
5: 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다들 안으로 피해요!
1: 어, 얘들아! 어서 들어가서 숨어!
6: 연구실이다. 누군가 여기 갇혀 무언가를 연구했어.

0: 아웃포스컴을 만든 사람이 아버지?
1: 근데 우리 여기 숨어있으면 안전한 거 맞아? 그러게. 우리 여기 있는 동안 악당들 때문에 지구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2: 헐, 그럼 지구 망하기 전에 고백해야지. 지구야, 나 너 좋아해.
3: 뭐야,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너 예전부터 지구 좋아했잖아. 그치?
4: 응.
3: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러다가 악당 오면 어쩌려고 그래.
1: 미안해. 나 때문에 다 이렇게 돼서.
3: 괜찮아. 우린 다 친구잖아. 암흑부석 우리가 같이 지켜줄게.
4: 그래, 우리가 지켜줄게.
1: 얘들아.
5: 푹 주무세요.
6: 아, 그래요.

0: 전개 유치원 원장실은 이 조그마왕이 접수했지. 이제 유치원에 남아있는건 유교?
1: 자꾸 힘없는 꼬맹이들 뿐이지요.
0: 그렇다면 노사랑의 암흑보석을 뺏는건?
2: 쉬워도 너무 쉽겠지요.
3: 근데 밖에 왜 이렇게 조용한 거지? 팽원장님이 다 물리쳤나?
4: 너희들 여기 있어봐. 내가 다녀올게.
5: 괜찮겠어?
4: 응. 나한텐 이게 있잖아. 반쪽이긴 해도. 안녕.
5: 조심해, 사랑아.
6: 조심.
4: 뭐지? 학당들 정말 다 갔나?
7: 야쿠!
1: 알지는 다 알지. 이제 암흑보석은
2: 우리까지.
8: 사나이가 이 암흑보석을 잘 지킬 거라고 나는 믿어.
9: 번개맨, 미안해요. 나 암흑보석이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10: 이어서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가 방송됩니다.